0: 원인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결과, 결과예요. 결과라는 말은 들어봤나요?
1: 네. 뭔가 원인을 파헤쳤을 때 이유나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밝혀지는 거죠? 어허. 어떻게 되는지.
2: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인을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답이 나왔을 때 그게 그 결과예요.
0: 맞아요. 결과는 어떤 원인으로 생긴 일의 상황이나 상태란 뜻이에요. 열심히 준비한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또는 결과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는 늘 붙어다니는 짝꿍 단어랍니다. 우리 똑똑 친구들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원인과 결과를 알맞게 쓸 수 있는지 퀴즈를 내보도록 할게요.
1: 네.
3: 네.
0: 어떤 원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나는 배가 고프다 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떤 원인이 있었길래 나는 배가 고프다 라고 할까요?
4: 밥을 굶어서.
0: 그렇죠. 정답입니다. 밥을 굶었다. 그래서 나는 배가 고프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다음, 이번에는 원인을 말해줄게요. 월요일인데 늦잠을 자서 결과.
1: 지각했다.
0: 맞아요. 지각해. 지각을 했죠. 이렇게 결과와 원인을 얘기할 때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네 글자인데요. 왜로 시작하는 네 글자.
2: 왜 그러냐면.
0: 네 글자입니까?
2: 왜 그러냐면.
0: 다섯 글자잖아요.
1: 네 글자. 찝찝해.
0: 그걸 네 글자로 줄여봐. 그걸 네 글자로 줄여봐.
2: 왜 그러면.
0: 선생님이 한 글자 더 알려주면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왜냐?
1: 하면.
0: 딩동댕동.
1: 왜냐 하면이었구나.
0: 왜냐 하면이란 말은 왜 그러냐 하면이라는 말을 줄인 거예요. 앞 내용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를 뒤에서 말할 때 앞뒤 문장을 이어주는 말이죠. 그리고 왜냐 하면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문장의 끝에 꼭 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뭐뭐뭐 땡땡이다. 땡땡이다.
2: 아, 왜냐하면 땡땡이다.
0: 나는 배가 고프다. 왜냐하면 점심을 안 먹었기
1: 때문이다.
0: 딩동댕동. 아, 때문이다. 정답은 때문이다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어떤 일에 대해 얘기할 때 원인과 결과를 함께 잘 얘기할 수 있겠죠?
1: 네.
0: 그럼 오늘 배운 원인과 결과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똑똑 공책을 꺼내고
5: 꺼내고
0: 펼쳐서
5: 펼쳐서
0: 오늘 배운 두 단어로 글짓기를 해볼게요.
1: 네.

0: 원인. 어떤 상황을 생기게 한 일이나 사건. 결과. 어떤 원인으로 생긴 일의 상황이나 상태.
1: 우리 친구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2: 네.
1: 우리 리아부터 발표해 볼까요?
2: 감정 연관을 보면 사건의 원인을 알 수 있다. 받아쓰기 결과가 좋았다. 끝.
1: 탐정 영화를 보면 사건의 원인을에 을을 붙여서 써줍니다. 또 알 수 있다의 수는 앞뒤로 띄어 써줘요. 잘했어요, 리아. 다음 우리 준성이 발표해 볼까요?
3: 내 머리가 다친 원인은 넘어져서다. 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결과는 양성이다.
1: 우리 준성이가 쓴 넘어져서 다 저자를

0: 여를 써서 넘어져라고 써야 합니다. 오늘은 원음과 결과 두 단어를 공부했어요. 이제 어떤 때에 이 단어들을 쓰는지 잘 알겠나요?
1: 네.
0: 좋아요,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 새로운 단어로 만나요. 친구들,
1: 안녕!
2: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4: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5: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우리도 그린남매와 함께 석당과 건유모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문제 석당을 만나러 가볼까?
2: 좋아, 좋아.
1: 자, 라라를 불러보자.
2: 하나, 둘, 셋.
3: 라라야, 알려줘!
4: 똑똑. 라라와 함께하는 속담 퀴즈. 오늘도 기대되지?
1: 안녕.
4: 좋아, 그럼 오늘의 속담은 산 넘어 라이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0: 혹시 산 넘어 길 아니야?
1: 산 넘어엔 길이 있지. 그렇지. 산 넘어 숲 있다 아닐까?
0: 산 넘어 숲이 왜 있는데?
1: 산이 뭐야?
0: 산이? 숲?
1: 그러니까 숲이지.
0: 아, 그렇구나. 아,
1: 산 넘어 산도 되겠다.
0: 산 넘어 산.
1: 오. 산을 넘으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다는 말.
0: 길도 있을 수 있다는 말. 그럼 나는 산 넘어 집으로 할래.
4: 좋아. 둘 다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볼까?
1: 자, 그리자.
4: 노아야. 응? 노아는 왜 답이 산 넘어 산이다 라고 생각했어?
1: 왜냐면 등산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 그런데 등산을 하고 나서 힘든 일을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힘든 일이 하나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인 것 같아.
0: 그러면 고비를 넘었는데 또 다른 고비가 있으니까 조심하란 뜻인가?
4: 아, 산이 여러 개 있을 때 하나를 넘고 나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야?
1: 응.
4: 좋아. 그럼 예진이는 왜 집이라고 생각했어?
0: 우리가 먼 곳을 갔다 오면 항상 집이라는 고향에 돌아오잖아. 그래서 그럼 고향에 들어온다는 말을 할 때 산 넘어 집이라더니 힘든 일을 하고 나서 역시 그래도 집에 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같아.
4: 아, 산이라는 힘든 걸 넘어서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힘든 일 다음에 쉬어갈 수 있다는 뜻인 거야?
1: 맞아, 라라야.
4: 그럼 예진이는 그렇게 힘든 일을 끝내고 기분이 좋았던 적 있어?
0: 종이약 1,000마리 접기를 한 적 있었어.
1: 아, 종이약 1,000마리를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0: 맞아. 근데 그거를 다 하고 나니까 와, 엄청 힘들긴 하더라.

0: 엄마가 너야 학원 가야지.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를 통과했다고 좋아하지 말고 다음 일을 대비하라는 뜻이야.
1: 그렇구나.
2: 그랬구나. 수학 문제라는 큰 산 이후에 학원이라는 더 큰 산이 있었구나.
3: 하긴 학원이 좀 가기 귀찮긴 하지.
0: 맞아 맞아.
2: 그럼 예진아.
3: 응?
2: 산 넘어 집이다 라는 속담을 일상생활에서 쓴다면 어떤 때에 사용할 수 있을까?
3: 아주 높은 에베레스트 산 등산을 하고 있어.
1: 아 근데?
3: 그걸 끝나면 축하를 받잖아.
1: 그치?
3: 그때 산 넘어 집이라더니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 보상을 받는구나 라고 일상생활을 쓸 수 있는 것 같아.
1: 오.
2: 자 좋아. 그럼 오늘도 우리 그림남매 같이 얘기해볼까요?
0: 그럼 이번엔 누나 먼저 설명해봐.
3: 어? 정말?
0: 응.
3: 나는 이 정답이 산 넘어 집이라고 생각해.
0: 왜?
3: 산은 엄청 큰 고비잖아.
0: 그치?
3: 등산하는 것도 힘들고.
0: 아, 맞아 맞아.
3: 근데 그거를 넘었어. 그러면 축하받을 일이잖아. 이 힘든 산을 내려온 다음에 이 바로 보상인 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그렸어.
0: 아 알았어. 그럼 이번엔 내가 설명해볼게.
3: 응. 우리 아이디어가 많은 노아가 어떤 것을 했을지.
0: 나는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했어. 우와 산을 넘었다 정말 힘들었어. 힘든 거 끝.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음 힘든 일에 대비하라는 뜻인 거야. 또 산이 있을지 모르잖아.
2: 좋아. 그럼 과연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4: 뾰로롱.
2: 오늘의 속담은 산 넘어 산이다야. 요즘은 차나 기차, 비행기 등을 타고 다니지만 옛날 우리 조상들은 대부분 걸어서 이동을 했어.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땅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금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 가기 위해선 수많은 산을 넘어야 했지. 집신이나 고무신을 신고 울퉁불퉁한 돌길과 흙길을 지나야 했어. 그런데 산을 넘을 때는 호랑이 같은 산짐승을 만날 수 있고 산적들도 만날 수 있으니 늘 마음을 졸여야 했어. 마침내 힘겹게 산을 하나 넘었다 해도 산 너머에는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지. 산 넘어 산이다 라는 속담은 어렵게 산을 넘으니 또 산이 앞에 놓여 있다는 말로 갈수록 더욱 어렵고 곤란한 일만 생긴다는 뜻이야. 비슷한 속담으론 갈수록 태산이다가 있지. 만약 수학 문제를 한참 풀고 있다가 점점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1: 아이, 덧셈, 뺄셈은 이제 자신이 생겼는데 아, 이젠 곱셈, 나눗셈을 풀어야 하네. 수학은 산 넘어 산이야.
2: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해야지. 라고 말이야.
0: 맞았다. 맞았다.
3: 속담 공부는 산 넘어 산이지만 언젠가는 독차지점 있을 거야.
0: 그래? 누나 잘할 수 있어.
3: 우리 그날까지 화이팅하자.
0: 그래, 화이팅! 오늘의 속담은
4: 산 넘어 산이다.
3: 갈수록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뜻.
0: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4: 안녕.
2: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

자식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1: 오늘 함께 시청할 친구들을 소개할게. 니키타.
2: 응.
1: 로니.
2: 응.
1: 소령이.
2: 응.
1: 민찬이.
2: 응.
1: 우리 같이 시청해보자. 뿅뿅.
3: 뿅뿅.
0: 신라 48대 왕 경문왕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4: 전하, 용안이 어둡사옵니다.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5: 근심이라니. 내 아무 일 없으니 염려 마시오. 어쩌나. 또 커졌네. 또 커졌어.
6: 부처님 귀다.
0: 경문왕의 비밀은 날마다 커지는 귀였어요. 천으로 칭칭 감싸도 작고 커지고 길쭉해졌죠. 당나귀 귀처럼요.
5: 사람 귀가 아니라 네 발 달린 동물의 귀 같군. 이 일을 어찌할꼬.
0: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이에요. 왕관을 만드는 장인 복두장이었죠.
5: 귀가 계속 커져서 걱정이로다. 왕관을 새로 만들어 왔는가?
4: 예, 전하. 귀를 자연스럽게 감추도록 만들었으니 염려 놓으십시오.
0: 어? 그런데 큰일이에요.
5: 조금만 더! 더!
0: 임금님의 귀가 그새 커져서 왕관이 맞지 않는 거예요.
4: 아이고!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전하. 사실대로 밝히시고 마음 편히 지내심이 어떠실지요? 귀가 크면 백성의 소리도 더 잘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5: 그건 안 된다. 귀에 대한 소문이 돈다면 백성들이 걱정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질 테니 비밀이 밝혀져선 절대 안 된다.
0: 하지만 복도장은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비밀을 품고 있자니 소화도 안 되고 마음이 답답했죠.
7: 여보, 무슨 걱정이 있어? 밤잠을 못 이루고 계속 뒤척이시는구려.
4: 마누라에게만 말할까? 안 돼, 안 돼.

0: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누군가 캄캄한 산을 오르고 있어요. 그건 바로 복두장이었어요.
1: 아무도 없겠지.
0: 복두장이 도착한 곳은 커다란 대나무 숲 한가운데였어요.
1: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아, 이제야 살 것 같네.

0: 그런데 얼마 후 온 나라에 소문이 퍼졌어요.
1: 너 그거 알아?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래.
2: 에이, 거짓말!
1: 진짜야. 바람 불 때마다 대나무 숲에서 들린대.
2: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0: 소문을 듣게 된 경문왕은 깜짝 놀라 명령했어요.
3: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그래. 대나무를 모조리 베어내고 그 자리에 산수유를 심거라.
0: 하지만 한번 새어나간 비밀은 숨길 수 없었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산수유 숲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0: 어떡해.
1: 친구들, 어떡해.
0: 그러니까 어떡해.
1: 임금님의 비밀을 결국 모두가 알게 되고 말았네.
2: 그 왕관을 만든 사람은 뭔가 찝찝하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 계속 품고 있어야 되잖아. 내 속마음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엄청나게 크게 말하고 싶은데 그걸 말하면 또 혼날까 봐 숨겨야 되니 좀 많이 힘들 것 같아.
0: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말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3: 이제 비밀을 말했으니까 속이 시원할 것도 같은데 근데 임금님은 그 비밀을 들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 조금 임금님은 부끄러운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
1: 그러면 친구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왜 어려운 걸까?
3: 내가 이걸 알고 있는데 물론 그 사람이 놀림거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나만 알고 있기에는 좀 웃긴 사실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자꾸 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2: 맞아. 안 말하려면 그냥 머릿속에서 그 비밀을 잊어버리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1: 내가 만약에 왕관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면 비밀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2: 나는 좀 못 참고 그냥 나도 그랬을 것 같아.
4: 나는 얘기는 안 한 대신 이제 책 같은 걸 써서 약간 일기처럼 내가 오늘 왕관을 만들었다. 너무 기가 커지셨다. 이렇게 적고 그 임금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면 그래도 하나의 약간 소설책처럼 재밌게 사람들이 보지 않을까 싶어.
0: 카톡에 나에게 써놓으면 생각해서 많이 남지 않을까 싶어.
1: 그렇구나. 비밀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자.
0: 응.
1: 친구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똑똑 문해력 박사 게시판에 남겨줘.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0: Here we are! Woo!
1: Come on!
2: Hi, everyone!
3: We are the...
4: Super Duper...
0: Wizards!
1: Yay!
2: 우리 친구들, 오늘도 Super Duper 알파벳 송 같이

0: now it's time to play hide and seek.
1: Yay!
2: Hide and seek, hide and seek, hide and seek, hide and seek.
1: 오늘은 어떤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찾을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알파벳 단어 그거 맞을 거야.
3: 아, 궁금해.
2: 오, 나도 궁금하다. I'm curious. 뭐지, 뭐지?
4: Find R.
1: 와, 오늘 배울 알파벳은 R야. 친구들, 이건 big R. 이건 small, 작은 R. R. R. R. R.
2: 둘 다 R.
1: 자, 그럼 오늘은 R로 시작하는 알파벳 단어들이랑 hide and seek 할 거야.
3: 예. 어떤 단어들과 숨바꼭질 할까?
2: 궁금해, 궁금해.
1: Me too. 그럼 우리 빨리빨리 빨리 와야지.
5: Okay, kids, are you ready?
6: Yeah.
2: We can't hear you.

0: Are you ready?
1: Yeah!
0: Yay! Okay. 그럼 가본다.
2: Okay.
0: Super duper, super duper magic
3: car.
4: Let's go! Come on!
5: Super duper magic world!
1: Go, go, go!
3: Yay!
6: Find Bob.
7: 어? 어, 여긴 어디지?
8: 아무도 없어!
7: Melody, 여기서 R 소리가 난 거 맞아?
9: 응, 잘 들어봐. 한번 listen.
10: Ra, ra, ra, ra.
11: Ra, ra, ra, ra.
9: 들리지, 들리지?
8: 너무 작아서 안 들려.
7: 나도.
9: 그래? 그럼 조이가 소리를 보여주면 되잖아.
1: 오케이.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10: Ra, ra, ra, ra.
1: They are R.
12: 어, 맘수상, 늦었네, 늦었어.
9: 어? 토끼다.
1: Ra, ra, ra, ra. Rabbit. Rabbit.
12: 말 시킬 생각하지 마. 나 지금 늦었거든.
1: Hey, Rabbit. Where are you going?
12: 재밌는 곳.
8: 재밌는 곳? Rabbit, come with me.
4: Energy.
9: Oh? 여기 이상해. 아무 색도 없어.
8: 맞아. And where is the rabbit?
7: 그러게. 토끼는 어디로 갔지?
4: 어?
7: 비가 오잖아.
1: Rain. Rain.
8: Look at the rain. It's so colorful.
7: Wow. Oh, it's so amazing.
13: 신기한 놀이공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8: 피에로가 로봇이었어.
9: Robot. Robot.
13: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8: Is the rabbit here?
13: 지금까지 멈춰 있어서 못 봤습니다.
8: 어, 그렇구나.
13: 대신 저희들의 춤을 보여드릴까요?
1: Super duper robots!
9: Wow, it's the rabbit.
12: 바쁘다 바빠.
8: 어디 갔다 온 거야?
12: 말 시키지 마. 재미있는 곳에 가야 해.
8: 어? I wanna go too. 이번엔 안 놓칠 거야.
4: 에너지!
14: 어우, 시계토끼가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구경을 시켜줬네요.
15: 아, 저 에너지는 답답하다. 아무나 막 넙죽넙죽 따라도 다니고.
16: 아이고, 어드벤처러스 몰라요? 모험심이 강해서 그렇잖아요.
15: 저 시계토끼가 어디로 내려갈 줄 알고요.
16: 아유, 써 에너지는 뭐 옛날에 아주 대책이 없었죠.
14: 맞아.
15: 아, 또 옛날 얘기.

0: 점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응? 향기도 나.
1: 어?
0: 장미꽃 향기.
2: 진짜? 오,
1: 장미꽃 향기?
2: 어디 어디?
3: 친구들한테 도와주기예요?
4: 아, 그러게요. 이번엔 저도 정말 깜짝 놀랐다고요.
3: 놀라기만 하면 어떡해요? 경고 줘야지, 경고.
0: 아, 지금 주려고 했거든요.
4: 아, 레이디 멜로디, 정말 한 번만 더 그러면 경고예요, 경고.
0: 아, 아니, 그렇게 큰 죄인가요? 우리 예쁜 애들을 도와주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데, 해피니스.
3: 그래도 이번엔 좀 심각했거든요.
0: 알겠어요. Sorry. 조심할게요. 아.
4: 자, 이제 그만 우리 친구들한테 알파벳 R 쓰는 법 가르쳐줘야죠.
3: 아, 맞다, 맞네. 친구들, 잘 따라서 서봐요.
4: 자, 큰 R는 1, 2, 3. 작은 R

0: 친구들 토끼춤 아나? Rain, rain. 보슬보슬 비가 와요. It's raining. Rain, rain.
1: Robot, robot. I'm a robot.
0: Rose, rose. 향기 좋은 장미꽃. Rose.
2: Rose, rose.

0: NCT 대정전! 전기를 돌려줘!
1: 모두 주목해주세요. 화성 에너지 절약의 날입니다.
0: 네? 무슨 날이야?
2: 시장님, 링 발전소가 화성 주민들이 충분히 쓰고 남을 전기를 만들지 않나요?
1: 네. 링 발전소는 우리 테라시티의 자랑이에요. 하지만 전기는 꼭 아껴 써야 해요. 전기는 무한한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에너지 절약의 날로 정하고 기가빌더 팀을 홍보대사로 모셨습니다.
3: 루루는 어디 갔지?
4: 잘 모르겠는데 오늘 루루가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했어.
0: 뭐야, 이렇게 중요한 날 혼자만 빠지고.
1: 자, 그럼 새로운 홍보대사들 얘기를 들어볼까요?
5: 여러분, 오늘은 모두 함께 전기를 아껴 써봐요.
3: 언제나 실내온도를 딱 맞게 유지하고
4: 전등도 잊지 말고 끄세요.
5: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플러그를 뽑아주세요. 명심해요. 여러분의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6: 우리는 모모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너지 절약? 하! 너희가 알뜰하게 아낀 전기를 내가 싹 다 가져가서 써주마.

0: 가자.
1: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지?
2: 어, 등이 다 나갔잖아.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발전소가? 잠깐, 테라시티 전체를 덮고 있는 이 투명 돔도 전기로 돌아갈 텐데. 아우, 안 돼.
1: 시장님,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2: 큰일 났어. 링 발전소가 멈추고 테라시티 전체에 대규모 정전이 일어났어.
3: 네?
1: 얘들아, 당장 출동하자!
3: 기다리다 출동!

0: 여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근육쌓기 챔피언 마이티.
1: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0: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2: 기가 막혀 출동.
3: 어? 이런, 하필 망고 많은 날 중에 에너지 절약의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4: 내 말이, 다행히도 비상전력 덕분에 도움은 아직 괜찮아. 근데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어.
5: 안 돼, 화성의 나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면 도움이 꼭 필요해.
6: 비상전력까지 떨어지기 전에 빨리 가서 링 발전소를 고쳐야 해.
3: 근데 어떡해.
7: 얘들아, 이것 좀 봐.
2: 어? 이게 뭐야?
6: 땅굴이잖아. 화성에서 이런 땅굴을 팔 수 있는 건 보보랑 두더지들 뿐이야.
3: 그렇다면 설마 보보랑 두더지들이 발전소에 있던 전기를 다 훔쳐갔다는 거야?
6: 또야, 이 말썽꾸러기들.
8: 이상하다. 그렇게 많은 전기가 왜 필요하지? 혹시...
7: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포부랑 두더지들을 찾아야 해.
8: 난 준비할 게 있으니까 너희들 먼저 가.
7: 어디 가?
4: 루루가 뭘 하려는 거지?
3: 잘 모르겠어요.
6: 뭐야, 진짜. 하필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 루루라면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야. 우리 중에 제일 똑부러지잖아.
7: 그래, 포키 말이 맞아. 시간이 없으니까 우린 먼저 출동하는 게 좋겠어.
9: 하, 역시 내 예상대로 녀석들이 온다.
6: 보보, 네가 테라시티에서 전기를 다 훔쳐갔지? 돌려내, 당장!
9: 어림없는 소리. 하하, 너희가 전기를 절약해준 덕분에 남는 전기로 스릴러 드릴러를 더 강력하게 업그레이드했지.
7: 저게 뭐지?
9: 이건 어떤 바위도 다 박살낼 수 있는 초강력 플라즈마 대포다.
7: 아니, 초강력...
6: 뭐? 대체 그런 건 왜 만드는 거야, 포보?
9: 깊은 바위 속에 숨어있는 광물을 캐내려고 만들었지. 봤지? 이 대포는 다 부술 수 있어. 전기도 잔뜩 있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실컷 쏠 수 있어.
6: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아껴 모은 전기를 너 혼자 다 쓰게 놔둘 것 같아.
7: 얘들아, 이제 기가보스로 변신할 시간이야. 기가빌더 변신!
2: 기가빌더 변신!
6: 포키본 변신 완료!
10: 마이티본 변신 완료!
0: 레이본 변신 완료! 스케일본 변신 완료!
9: 이 쬐그만 녀석들! 방해하지 마!
5: 모두 조심해!
7: 마이티! 피해!
6: 우와, 파워가 엄청난데?
3: 그러게.
9: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5: 누구 맘대로?
8: 많이 기다렸지?
2: 루루!
9: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8: 두고 보면 알아. 이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9: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발명품을 무시? 이거나 받아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8: 이것도 있지?
7: 저기 봐! 루루의 덤프트럭이 포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8: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코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9: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8: 네 전기 아니거든! 테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 놓겠어!
9: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우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번 해봐.
2: 두고 보자.
0: 루루 정말 대단했어.
3: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0: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1: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4: 정말?
3: 그럼 우리 것도 있어?
1: 아,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부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0: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1: 루루, 뭐라고? 뭐라는지 안 들리네.
0: 고마워!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소방서의 소방관.
1: 우와,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지 잘 들어볼 거야. 다 같이 불 끌어갈 준비를 할 거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소방관 모자 같지 않아? 똑똑.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소방관이거든. 소방서에 갈 거야. 나하고 같이 소방관 놀이 할래? 너희는 어때?
2: 우와, 좋다고?
1: 우리 소방대원이 돼서 불 끌어 가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똑똑. 자, 이제 소방차 사이렌 소리 내볼까? 삐뽀 삐뽀. 너희도 소방차 소리 내볼래? 삐뽀 삐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소방관 놀이. 자, 그럼 소방서로 출발.

0: 두더지, 두더지, 두더지. 딜런! 두더지, 두더지, 딜런. 어? 안녕!
1: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피씨.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관 놀이 할 건데 너희도 같이 소방대원 할래?
0: 좋아!
2: 난 소방관이야, 예뻐.
0: 나도 소방관 할래. 그리고 또 소개할 게 있지. 훈련 경보, 훈련 경보. 사실 나야.
1: 좋아, 불이 나면 출동해야 하니까 다 같이 훈련해보자.
0: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훈련 시작이란 뜻이야.
1: 알겠어. 소방관 모자 착용. 똑똑.
2: 헬멧이 없으면 어떡해?
1: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2: 헬멧, 헬멧.
0: 찾았다. 똑똑. 딱 좋아. 헬멧.
1: 소방관 모자 썼으니까 이제 소방서 탐험하자.
0: 여긴 우리가 잠자는 곳.
2: 소방관들이 여기서 자기도.
1: 응,

0: 얘들아 좋은 거.
1: 소방관들 헬멧 쓰고 미끄럼봉 타고 소방차에 가서 타자.
2: 이게 아니었네.
1: 헬멧 가자 가자 가자.
3: 우린 소방관 출동 준비 훈련해요.
1: 질런 왔고 오지 왔고 데이지 왔고 비씨 왔고. 어떻게 비씨가 안 보여?
2: 비씨가 없다고? 어디 갔지? 비씨? 비씨 너 어디 있어?
1: 어디? 난 안 보이는데. 소방관 친구들 손상안경 준비.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0: 있으면 될 거야. 다들 한쪽씩 잡아봐.
1: 좋아.

0: 다음에 경보가 울리면 짐 싸느라 늦으면 안 돼. 이제 줄 서서 물통을 옆으로 넘겨주자. 저 소화전을 쓰면 돼. 봐!
1: 여기에 담으면 되겠다. 깃, 깃, 깃, 깃. 미안해, 딜런. 물이 왜 이렇게 무거워?
0: 오, 다시 연습해야 할 것 같은데?
1: 훈련 시작! 훈련 시작!
0: 소방관들, 헬멧 쓰고 미끄럼봉 타고 소방차에 타도록!
1: 우와, 내 헬멧!
0: 헬멧 썼고, 이제 미끄럼봉! 으악! 비씨 짐이잖아!
1: 나왔어! 나 여기 있어!
2: 이제 훈련 끝난 거야.
1: 훈련 종료.
0: 다음부턴 걷자. 급하게 뛰지 말고.
1: 아침 먹기 훈련. 아침 먹기 훈련.
3: 우와, 난 그 훈련이 좋더라.
2: 어?
3: 같이 가. 너희 그렇게 배고팠어?
1: 난 죽 끓일게.
3: 난 주스 따를래.
0: 나도 먹기 담당할래. 난 죽이 제일 좋아. 아,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야.
1: 맛있는 냄새?

0: 연기 냄새 같지?
1: 밥에 불이 붙었어.
2: 그럼 잘 가라, 보라. 불이 안 꺼졌네.
0: 불이야, 불연아님, 실제 상황.
3: 소방관들, 연습한 대로 하면 돼. 이제 실전이야.
4: 헬멧! 미끄럼봉! 야호!
3: 물 뿌리자. 하나, 둘,

0: 준비가 딱 돼 있었네.
1: 준비가 돼 있었다고? 우리가

0: 네가 친척집에서 잠깐 맡겼다는 버튼이구나.
1: 맞아. 그리고 잘 봐. 버튼아, 오른쪽으로 빙글빙글. 이번엔 왼쪽으로 빙글빙글.
2: 우와, 방향을 알아? 이 녀석 정말 굉장한데?
1: 버튼아, 사랑해.
0: 버튼아, 나도 사랑해.
3: 우와, 나도. 나도 해주세요.
4: 버튼아, 사랑해.
3: 이리 와, 버튼아. 버튼! 뭐 하는 거야?
2: 너는 마음에 안 드나 본데?
3: 버튼이 너!
5: 초코는 볼 때마다 예뻐지는 것 같아요. 우리야말로 털에서 윤기가 잘잘 흐르는걸요.

0: 강아지랑 놀러 나온 친구들 보면 엄청 부러웠는데.
1: 버튼이한테 고마워야겠네.

0: 뭐야? 목줄도 안 하고?
1: 에? 저러면 안 되지. 어트라, 위험해! 이게 정말 왜 이래?
2: 내가 받았어!
3: 이래도 덤빌 거야?
2: 괜찮네, 우리 시리우스. 엄마, 아빠가 왔으니까 안심해.
4: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사랑스러운 아기를 때려? 어? 이거 엄연히 동물학대야. 알아? 동물학대!
0: 동물학대요?
2: 그래. 우리 아기한테 트라우마라도 생기면 책임질 거야.
0: 때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트라우마요?
2: 트라우마는 저희가 생길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그 개가 먼저 우리 버튼이를 물려고 했다고요.
4: 버튼이? 하, 무슨 소리야? 우리 애는 손에서 절대 안 물어.
2: 애초에 저런 애를 뭐가 좋다고 물겠어. 더러워.
1: 더럽다뇨? 못 참아.
4: 못 참으면 뭐?
1: 세상에 물지 않는 개는 없어요. 아무리 순한 개라도 갑자기 누군가를 물 수 있다고요. 뉴스에 개 물림 사고가 자주 나오는 거 아시죠? 모두 자기들 개는 물지 않는다고 해요.
4: 아, 시리우스는 다르다고? 우리 애는?
1: 그리고 목줄도 없이 풀어놨죠? 그거 불법이거든요. 처벌 대상이에요.
2: 목줄은 당연히 하고 나왔지. 애기가 갑갑해서 잠깐 풀어놓은 것 뿐이야.
1: 뭐예요? 이렇게 늘어나면 목줄을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2: 아니 그럼 우리 애기가 답답해하는데 어떡해?
4: 말도 못하는데 엄마 아빠라도 마음을 알아줘야지. 안 그래? 응.
1: 뭐라고요?
0: 아, 말이 안 통하네.
2: 버튼아, 왜 그래? 버튼아!
4: 여보! 여보, 위험해!
2: 어디로 갔지?
1: 버튼이 말고도 개들이 많은 것 같아.
0: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1: 일단 출동 요청을 할게. 마리 팀장님!
5: 이안아, 무슨 일이니?
1: 공원에 개들이 모두 어딘가로 몰려갔어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요.
5: 그 많은 개들이 모두? 도대체 무슨 일이지?
6: 바로 타이탄을 보낼 테니 샅샅이 수색하도록 해라.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어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대체 어디 있는 호트나 여기 있었구나. 왜 이래 버트나, 이리 와.

0: 뭐야? 호랑이만한 개가 있어?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데? 말도 안 돼! 이게 개라고? 이거 곤란한데? 이런 멍멍아, 미안! 이제 좀 진정해! 이제 좀 얌전해져.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버튼이처럼 귀여운 반려견들의 안전사고를 막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2: 먼저 주인 허락 없이 함부로 다가가거나 만지면 안 돼요. 개는 낯선 사람이 만지면 스트레스를 받거나 무서워하니까요.
3: 특히 새끼와 있거나 음식을 먹고 있는 개는 자극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1: 맞아. 그럼 이번엔 반려견의 주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4: 아무리 순한 개라도 언제든 물 수 있다는 걸 알고 조심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항상 목줄을 해야 하죠.
0: 또 엘리베이터처럼 좁은 공간에 어린이와 함께 타게 된다면 반려견을 안아서 통제하는 게 좋아요.
1: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반려견. 우리 모두 안전하게 키워야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0: 영화의 주인공을 찾아라.
1: 저기 외계인들이 엄청 많아.
2: 어? 아, 저기가 바로 턱갱 감독의 새 영화 나 홀로 외계인의 오디션장인가 봐.
1: 야, 저기 공기원이잖아. 오늘 누굴 도와주러 간다더니 턱갱 감독을 도와주러 간다 봐.
2: 어, 정말? 나도 갈래. 검기여원, 검기여원.
3: 턱갱 감독님, 오디션 준비 끝났습니다. 근데요 감독님, 이번 새 영화에는 어떤 주인공을 원하시는 겁니까?
4: 내가 찾는 주인공은 평범한 듯하지만 무언가 텁텁하고 달콤하지만 씁쓸한 그런 느낌?
3: 자.
4: 역시 못 알아듣는군. 그렇다면 일단 눈이 초롱초롱한 외계인을 찾아주도록.
3: 아, 눈이 초롱초롱한 외계인 찾아오겠습니다. 자, 초롱초롱 초롱초롱. 자, 어디 보자. 이 중에서 눈이 가장 초롱초롱한 외계인은 누구지?
1: 초롱초롱?
5: 초롱초롱?
1: 초롱초롱?
3: 어?
5: 초롱초롱!
1: 아! 아, 나도! 아! 아, 쳐다보지 마! 아! 아! 아! 아! 아! 아! 감독님!
3: 초롱초롱한 눈! 못 찾겠습니다.
4: 그렇다면, 아, 그래. 이번엔 좀 통통한 외계인을 찾아오도록.
3: 아, 통통한 외계인? 아, 이 중에서 누가 통통한 외계인이지? 아.
6: 통통? 나! 내가 통통해!
7: 아니야! 내가 더 통통해!
1: 아니야! 나지?
7: 아니야! 나야, 나!
1: 아니, 그만! 나지. 그만!
3: 그만! 통통한 거 이제 그만! 도와줘! 통통 끊기!
2: 아, 저러다 우리 곰기 여원 잡겠네!
1: 어, 그러게! 우리가 도와주자! 요원들, 톡갱 감독은 어떤 외계인을 원한다고 했지?
8: 초롱초롱하고 통통한 외계인을 바란 것 같아.
2: 하지만 초롱초롱하거나 통통한 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모두 다르잖아.
1: 이건 어때? 어? 누구나 똑같이 보이는 차이점으로 외계인을 나누는 거야. 그럼 감독님이 원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알 수 있겠지.
2: 아하, 그럼 어떻게 외계인을 나누면 좋을까? 요원들, 외계인을 잘 살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찾아줄래?
9: 어? 어, 눈의 개수인 것 같아.
8: 모두 다 색깔이 다른 것 같아.
9: 몸의 모양.
1: 우와, 그거 정말 좋은데? 눈의 개수, 색깔, 모양. 이 기준대로 나누면 톡갱 감독도 완벽한 주인공을 고를 수 있겠어.
2: 어? 기준? 기준대로 나누는 게 뭐야?
1: 아, 그건 말이지.

0: 여기 단추가 많이 있네. 우리 빨갛고 동그란 단추를 찾아볼까?
1: 근데 다양한 단추들이 섞여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0: 그렇지? 그럼 이 단추를 모양별로, 색깔별로 정리해볼까?
2: 응.
0: 그럼 먼저 모양별로 동그란 모양은 왼쪽에, 뾰족한 모양은 오른쪽에 모아볼까?
1: 동그란 모양은 동그란 모양끼리, 뾰족한 모양은 뾰족한 모양끼리.
0: 잘했어!
1: 아하!
0: 예! 그럼 여기서 다시 색깔별로 정리해볼까?
2: 응?
0: 빨간색은 위에, 파란색은 아래에 나죠?
1: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와, 다 됐다.
2: 잘했다.
0: 그럼 다시 빨갛고 동그란 단추를 찾아볼까?
2: 응? 짜잔.
0: 와, 잘했어.
1: 잘했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 정리하니까 원하는 걸 찾기 쉽고 각각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네.
0: 아이, 그럼 곰끼! 요원들이 찾아준
1: 색깔!
2: 눈의 개수!
0: 그리고 모양!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외계인을 나눠서 찾아보면 어때?
3: 어?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독감 감독님!
4: 어? 뭐지?
3: 아하, 아하. 석경 감독도 몰랐던 동화음을 알아보는 시간. 하나, 둘, 셋. 선택해, 게임. 노란색, 초록색. 하나, 둘, 셋. 두구, 노란색. 눈은 한 개, 두 개. 하나, 둘, 셋.
4: 눈은 당연히 한 개.
5: 두구 모양, 네모 모양. 하나, 둘, 셋.
2: 두구 모자.
3: 감독님이 원하시는 주인공은 노란색에 눈은 한 개인 동그란 외계인. 감독님! 완벽한 주인공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하!
5: 그럼 가장 먼저 외계인을 색깔별로 나눠볼까? 짜잔! 노란색 외계인이 6명! 초록색 외계인이 3명! 이 중 톡갱 감독이 원하는 건 노란색! 초록색 외계인들은 안녕! 자, 이번엔 눈의 개수에 따라 정리해보자! 짜잔! 눈이 한 개인 외계인은 3명! 눈이 두 개인 외계인도 3명! 이 중 톡갱 감독이 원하는 건 눈이 한 개인 외계인이었지! 나머지 외계인들은 안녕! 마지막은 모양별로 나눠볼까? 둥근 모양의 외계인이 1명! 네모 모양의 외계인이 2명! 감독이 원한 둥근 모양은 찾았다!
3: 톡갱 감독님, 이번 영화 주인공 후보 한번 보시죠!
6: 하! 드디어 찾았다! 나의 주인공! 곰끼 요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주인공을 찾았지? 아주 대단해! 브라보!
3: 차하하하! 정확한 기준만 있으면 이런 건 아주 간단하죠. 기준대로 정리하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7: 우후! 크루! 와우!

0: 곰기!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힌다면 네 친구들을 풀어주도록 하지! 자, 이 풍선들 중 어떤 색깔의 풍선이 가장 많을까요?
1: 어떤 색 풍선이 가장 많지?
0: 어때? 풍선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지? 잘 모르겠지?
1: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하! 풍선을 색깔별로 나눠보자! 빨강은 빨강끼리 모으고 파랑은 파랑끼리 모으고 마지막으로 노랑도 노랑끼리! 좋았어! 요원들, 빨간 풍선은 몇 개?
2: 9개!
1: 그럼 파란 풍선은?
2: 5개!
1: 마지막으로 노란 풍선은?
2: 7개!
1: 좋았어! 그럼 가장 많은 풍선은 바로바로?
2: 빨간색!
1: 좋아! 받아라!
0: 안돼! 다시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어? 곰기 안녕?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곰기! 슈퍼 슈퍼! 뿅!
1: 하얗은 슈퍼맨! 토토끼끼 괜찮아?
3: 곰끼
4: 곰끼 최고!
1: 무사해서 다행이군. 이 우주는 곰끼와 요원들이 지킨다.
5: 곰끼 곰끼 곰끼
6: 우에마
5: 내가 바로 곰끼
6: 곰끼
5: 곰끼 곰끼 곰끼
6: 우에마
5: 우주 최고 요원
6: 곰끼
7: 렛고 1,2,3,4 우리 7,8,9,10
5: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8: 평소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9: 만약 가스가 생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8: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10: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8: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10: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11: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거대김밥 대소동.
1: 그 슈퍼윙스 녀석들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배달할 수 있었는데.
2: 아니, 슈퍼윙스만 문제가 아니야. 난 아나콘다가 있는 곳엔 다시는 배달 안 가고 싶어.
3: 저기 봐, 꽁지가 있어.
0: 아리랑 내가 둘이서 얼른 다녀올게.
4: 꼭 꽁지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0: 맥스, 여기서 기다려.
3: 알았어.
2: 이제 우리한테 배달 주문을 안 하면 어떡하지?
1: 그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2: 뭐야? 조심 좀 할 수 없어?
4: 아, 미안.
5: 오셨어요? 오늘따라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1: 광고 준비됐어? 어?
5: 물론이죠. 전 세계 골든 택배팀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 우와!
1: 슈퍼윙스? 그건 옛날 얘기죠.
2: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이제 골든 택배팀이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1: 골든 택배팀! 슈퍼윙스보다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오우, 내가 엄청 멋있어 보이게 나왔네. 잘했어, 골든 AI.
2: 주문이 들어왔어.
6: 안녕, 난 채아라고 해. 너희가 슈퍼윙스처럼 배달해주는 거 맞지?
2: 그럼 당연하지.
1: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빠르고 멋지게 배달해줄게.
7: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을 왔는데 내가 도시락을 깜빡했어. 한국에선 소풍 와서 김밥을 먹거든. 배달해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맛있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6: 알았어. 이따 봐.
1: 골든 AI,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해.
5: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 좋았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0: 네, 주인님.
1: 세상에서 제일 큰 김밥을 만들어보자!
2: 어?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너무 크면 아이들이 먹기 힘들 텐데.
1: 구경이나 해.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거대한 김밥을 만들 거니까. 자, 시작하자고!
0: 택배 제작 모드를 시작합니다. 택배 물품, 김밥. 1단계, 김을 준비합니다.
3: 아! 아! 여긴 어디지? 예감이 좀 안 좋은데? 아! 저게 뭐야?
1: 따뜻한 밥을 한 조각 올리고. 그 위에 길쭉하게 썬 김밥 재료를 올려야 해. 단무지랑 당근, 햄이랑 오이까지.

0: 완벽해. 이제 출동할 시간이야.
1: 준비됐어?
2: 우와, 엄청 크다.
0: 됐어. 이걸 보면 채아가 깜짝 놀라겠지? 이제 배달을 해볼까? 한국으로 출발!
3: 어? 지구로 가잖아? 호기랑 아리는 어디 있지? 레이더엔 안 잡히네.
4: 골든 택배팀은 언제쯤 올까요?
5: 채아야, 선생님 도시락 좀 줄까?
4: 괜찮아요. 골든 택배팀이 곧 가지고 올 거예요.
0: 택배 왔습니다!
4: 안녕, 골든 택배팀. 드디어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이야.
1: 안녕, 난 꽁지.
0: 난 골든보이. 그리고 여기 짜잔! 초대형 김밥 배달입니다.
2: 우와! 나 이렇게 큰 김밥은 처음 봐.
0: 봤지?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멋지다고.
4: 근데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겠어.
0: 걱정하지 마. 다크 골든 주먹, 레이저 절단못. 내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
6: 뭐? 방금 김밥을 자른다고 했어?
7: 안돼, 살려줘.
8: 어? 김밥이 이상한데?
4: 안 돼! 내 김밥이!
0: 왜 굴러가는 거지? 멈춰! 자!
7: 너무 어지러워. 안 돼!
9: 어?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네?
6: 위험해요! 당장 비키세요!
9: 어? 아! 저게 뭐야?
1: 꽁지 스핀!
6: 지금이 기회!

0: 드디어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슈퍼윙스도. 야호!
1: 일어나, 골든보이. 우리 배달 실패했어.
2: 그게 무슨 소리야?
1: 슈퍼윙스가 채아한테 김밥을 줬어.
2: 뭐라고? 그건 내가 배달할 택배였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슈퍼윙스!
3: 진짜 맛있다. 역시 슈퍼윙스가 최고야.
2: 슈퍼윙스? 왜 매번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3: 꽁지야, 골든보이, 너희도 와서 같이 먹자.
2: 난 먹고 싶지 않거든. 그건 우리가 준비한 김밥이라고. 우리가 배달한 거야. 그건 알아둬. 아,
1: 그만 가자, 골든보이.
3: 꽁지야.
1: 왜?
3: 아마존에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아직 친구 맞지?
1: 모르겠어. 더 이상은.
2: 말할 거 없어. 그만 가자. 오늘은 우리가 채아랑 친구들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야. 알았어?
1: 걱정 마, 아리. 언젠간 꽁지도 네 마음을 이해할 거야.
3: 그렇겠지.
4: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3: 백스!
4: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1: 휴, 얘기하자면 길어. 어? 갑자기 누구지?
5: 호갱! 호갱!

0: 무기와 골든보이 힘을 합치다.
1: 네, 그건 내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0: 잠깐.
2: 얘들아, 저쪽으로.
1: 돌려줘, 돌려달란 말이야.
3: 경찰 방패. 마을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게 둘 순 없지. 안 그래, 허기?
0: 봉반장! 이 말이 맞아. 슈퍼잉스가 나서야 해.
1: 불러서. 뭐지? 왜 부서지지 않는 거야?
3: 경찰 테이프, 발사!
1: 이건 뭐야?
4: 슈퍼잉스는 언제나 이겨!
2: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사이라면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지.
1: 난 그냥 호기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어떻게 해도 맨날 치기만 하잖아. 호기한테 전 세계의 슈퍼윙스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난 뭐야? 하나뿐인 파트너 꽁지마저 날 떠났다고.
4: 골든보이, 꼭 호기를 이겨야 해? 그냥 친구가 되면 되잖아.
5: 맞아. 넌 주먹도 세고 멋지니까 훌륭한 슈퍼윙스가 될 수 있을걸?
1: 정말? 나도 슈퍼윙스가 될 수 있어?
0: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한번 기회를 줄게.
3: 그 말 진심이야? 골든보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0: 괜찮아, 봉반장. 친구가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3: 다신 말썽 안 피우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한 번은 특별히 풀어줄게.
1: 말썽 안 피울게.
0: 여기 골든보이, 네가 직접 배달해봐. 이제 우린 친구니까.
1: 우와, 진짜 내가 배달해도 돼? 고마워, 호기.
0: 어서 골든보이, 주리한테 선물을 전해줘.
1: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널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4: 플라밍고 튜브잖아. 너무 예쁘다. 고마워, 골든보이.
2: 여기 사바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단다. 코끼리랑 기린, 하마도 있지. 하지만 주리는 예쁜 플라밍고를 제일 좋아해.
4: 호기랑 골든보이도 친구가 됐으니까 다 같이 물놀이하러 가면 좋겠다.
5: 그래도 돼요?
2: 물론이지. 슈퍼윙스와 함께라면 엄만 안심이야. 게다가 오늘은 든든한 골든보이도 있으니까.
4: 야호!
1: 나만 믿어.
4: 어서 가자.
5: 내 거로 출발.
4: 저기 냇물이 있어.
3: 물이 하나도 없잖아.
5: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거든. 냇물이 다 말라버렸나 봐.
4: 그럼 내 새 튜브는 써볼 수 없는 거야?
0: 걱정 마. 지금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나설 시간이니까. 봉반장, 물이 흐르게 만들자.
1: 진짜 영웅이라고? 호기, 봉반장, 너희는 앉아서 구경이나 해.

0: 해결할 테니까.
1: 너 혼자?
0: 당연하지. 다크 골든 주먹 가라.
2: 우와! 물이다!
0: 하하! 역시 난 대단해!
3: 우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2: 드디어 새 튜브를 쓸 수 있겠다! 골든보이, 넌 진정한 슈자야!
0: 슈자?
1: 그래! 스와일리어로 영웅이라는 뜻이야.
0: 아하. 아. 진정한 슈자라고.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영웅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나쁘지 않은데.
3: 정말 잘했어 골든보이.
4: 이제 우리도 들어가 볼까.
0: 좋지. 어서 가자.
2: 오빠, 오빠, 저기 좀 봐.
1: 우와,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이야. 잠깐만. 물이 다시 흐르는 걸 보고 달려오나 봐.
4: 얘들아, 물가로 빨리, 빨리.
1: 아, 다들 괜찮아?
5: 어, 우린 괜찮아. 근데 동물들이...
2: 동물들이 물이 나오는 곳을 막았어?
3: 저런! 동물들이 위험해!
0: 다크 골든 주먹! 가라!
3: 잘가!
2: 우와! 슈퍼윙스랑 골든보이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네.
1: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러다 마을이 다 잠기겠어.
4: 어, 이런. 저 물을 막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게 필요해.
3: 크고 무거운 거? 아, 잠깐! 딱 맞는 게 있잖아. 네 거대한 주먹 말이야. 할 수 있겠어, 골든보이?
0: 당연하지. 나 같은 영웅은 못하는 게 없다고.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자!
3: 우와! 골든보이 대단해!
0: 내가 뭘 했어. 나만 믿으라니까. 어? 와! 내 주먹!
3: 어? 뭔가 더 큰 게 필요해!
4: 하지만 그렇게 큰 물건을 어디서 구하지? 아, 저기! 저 바위산이면 되겠어.
3: 가지러 가자! 어서! 어?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어올려?
4: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하! 경찰봉! 확대 액션!
3: 오, 지렛대 원리! 아주 좋은 생각이야!
2: 너무 무거워! 아, 어,
4: 꿈쩍도 안 하네.
0: 뭐야? 벌써 포기한 거야? 내가 본 슈퍼윙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
4: 골든보이, 뭐 좋은 생각 없어?
0: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포기의 엄청난 스피드와 내 강력한 골든 주먹을 합쳐보자.
3: 잠깐, 합치다니 어떻게?
0: 바로 이렇게. 다크 골든 주먹 로켓 모드 작동!
3: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추진력!

0: 아기랑 골든보이의 멋진 합동작전이네.
1: 정말 멋지나?
0: 거기 골든로켓 스피드!
1: 우와! 저기 봐! 바위가 날아오고 있어!
0: 슈퍼윙스가 해냈어!
1: 최고야! 골든보이!
2: 거기서!
0: 고마워, 골든보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1: 거기! 배달은 잘 끝나... 뭐야? 얘가 왜 여기 있어?
3: 오늘은 내가 슈퍼윙스를 엄청 도와줬거든.
0: 괜찮아, 아리. 골든보이는 이제 친구야.
4: 뭐? 진짜로?
0: 물론이지. 오늘 정말 최고였어. 그래서 골든보이, 널 공식적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3: 뭐? 정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4: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지.
0: 여기 받아, 골든보이. 네가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증거야.
3: 우와. 내가 진짜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된 거야. 야호.
5: 얘들아, 본부로 돌아올 시간이야. 월드 우주본부를 재가동할 준비가 끝났어.
1: 그게 정말이야?

0: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너요.
1: 어? 빨리 건너야 해. 잠깐만.
0: 멈추기.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는 건너지 않아요. 건너는 중에 빨간불로 바뀌어 위험할 수 있어요.
2: 언제 바뀌지?
1: 위험해!
0: 물러서기. 길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초록불을 기다려요.
1: 자, 얼른 건너자. 토끼야, 잠깐만.
0: 확인하기. 길을 건너기 전에 왼쪽, 오른쪽 차가 멈췄는지 확인하고 길을 건너요.
1: 뭐 하는 거야?
0: 손들기. 손을 들고 운전자나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요.
1: 흰색만 밟는 거야.
3: 토끼야, 하지 마.
0: 장난치지 않기. 횡단보도에서는 장난도 뛰는 것도 안 돼요. 횡단보도 바깥으로 걷는 것도 위험해요.
4: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5: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6: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4: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5: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드라큘라의 성.
1: 하, 달림은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다워. 어? 아니, 저게 뭐지?
2: 이상하고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박쥐떼가 날아오르고 검은 새떼가 날아오르고 수상한 움직임까지.

0: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대체 누가? 저 송곳니!
1: 드라큘라! 드라큘라가 나타났어요!
2: 도와줘요! 번개나!
0: 드라큘라 성의 수상한 그림자? 안 되겠어. 드라큘라 성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틀림없어. 번개아이, 저 성이 어디 있는지 알려줘.
3: 드라큘라 성이 있는 곳은 루마니아. 루마니아가 검색되었습니다.
0: 좋아. 루마니아로 번개 이동!
3: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여행을 떠나온 것 같은 거리 풍경. 아름다운 성들, 양떼들이 뛰어노는 넓은 초원까지. 이곳은 동유럽에 자리한 루마니아예요.
4: 안녕, 드라큘라의 나라에 어서 와.
3: 루마니아를 왜 드라큘라의 나라라고 부를까요? 드라큘라의 성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어? 잠깐만요. 누군가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헉! 지붕에 눈이? 무시무시한 거인이 숨어있는 걸까요?
4: 아, 놀라지 마세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우리 루마니아에선 눈 달린 지붕을 흔하게 만날 수 있어요. 루마니아는 건물에 다락방이 있는 곳이 많답니다. 밖에서 본 신기한 눈의 정체는 다락방 안의 작은 창문이에요. 다락방에는 주로 물건들을 보관해놓고 있어요.
3: 자, 그럼 이제 진짜 드라큘라의 성으로 가볼까요? 브라쇼브에 있는 브란성이에요. 루마니아를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꼭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곳이랍니다. 드라큘라의 성이라 불리기 때문이죠. 여기서 잠깐! 드라큘라는 대체 누구? 무시무시한 송곳니에 박쥐로 변신할 수 있고, 야행성 동물들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며, 공포의 흑팩이라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드라큘라는 실제 인물이 아니니까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이랍니다. 루마니아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을 모델로 했다고 해요.
4: 나 말이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루마니아의 영웅 블라드 3세.
3: 블라드 3세는 터키에 맞서 용맹하게 싸운 영웅이었어요.
5: 감히 우리 왕국을 공격해! 뭣들 하느냐? 적군을 무찔러라!
3: 그는 용맹했지만 전쟁 포로들에게 매우 잔인했어요.
5: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줘야 해! 적군 따윈 절대 용서 못해!
3: 그는 그 후 난폭한 행동을 많이 해서 루마니아 사람들에게도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죄를 많이 지은 영혼은 사람의 피를 찾아 떠돈다는 루마니아의 전설과 합쳐져 소설 속 드라큘라가 탄생하게 된 거랍니다.
0: 드라큘라가 소설 속 인물이라고? 그럼 드라큘라 달님과 드라큘라 그림자는 대체 어떻게 된 거지? 또 나타났어. 대체 넌 누구냐?
6: 드라큘라님의 먼 친척이라 해두지? 우린 같은 이빨 가문이거든.
0: 이빨 가문? 너 혹시... 박쥐떼 공격이야. 이런...
6: 나다, 이빨 해적. 드라큘라의 성은 이빨 해적한테 어울려. 이 성은 내가 접수한다. 뭐하냐 얘들아, 번개들을 공격해.
0: 이런... 앞이 안 보이잖아. 어둠이여, 물러가라. 번개 파워!
6: 이럴 수가!
0: 이빨 해적, 너도 똑같이 만들어주지. 용기 유지해. 친구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6: 안 돼, 못 도망가자. 아파, 무서워. 번개맨 싫어.

0: 두부제 번개맨 복수할 거야!
1: 친구들,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가짜 드라큘라도 드라큘라 달님도 모두 사라졌으니까.
2: 사라지지 않았어.
3: 달님이 또 무시무시한 드라큘라로 변했다고.
4: 도와줘 번개맨.
1: 어떻게 된 거지? 이럴 수가. 달님이 더 무시무시해졌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어? 이빨 스타그램? 루마니아에 불안성 말고도 드라큘라 성이 또 있다고? 드라큘라의 아버지가 살던 집?
5: 시기쇼아라예요. 아름다운 붉은 지붕, 중세를 걷는 듯한 골목길, 하늘 높이 솟은 시계탑. 도시 자체가 박물관 같아요. 그래서 시기쇼아라를 도시 박물관이라 부른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시기쇼아라를 드라큘라의 고향이라고도 합니다. 이유는 드라큘라의 모델이 된 블라드 3세의 아버지가 살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드라큘라는 드라큘의 아들이란 뜻이기도 하답니다.
0: 이제 이곳은 이빨 해적이 차지할 거야. 이빨계의 최고는 드라큘라가 아니라 나, 이빨 해적이라는 걸 보여주지.
1: 기다려, 이빨 해적. 자,
0: 또 번개맨.
1: 한참 찾았잖아, 이빨 해적. 너에게 소개시켜드릴 분이 있어. 널 꼭 만나고 싶다고 하셨거든.
0: 날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긴 내가 악당계의 스타니까. 근데 누가 날 만나고 싶대?
1: 그분은 바로 드라큘라 소설 속의 실제 모델, 바로 이분이야.
6: 여긴 내 고향이야. 내 고향을 괴롭히는 이빨 해적, 널 용서하지 않겠다.
0: 너도 악당이잖아.
1: 블라드 3세가 비록 적에겐 엄격하고 무섭긴 했지만 루마니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이라고.
6: 번개맨, 합동공격 준비됐지?
1: 좋아요. 용기, 기해, 친구들의 모습을 모아 번개 파워!
7: 번개가 번쩍세계로 가는 야!
0: 뭐야, 둘이 한 편? 엄마야!
1: 야, 달님이 다시 돌아왔어. 친구들, 이제 모두 안심해. 루마니아의 드라큘라 성은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
8: 나야, 드라큘라. 지금부터 내 고향 루마니아의 뮤지컬이 펼쳐질 거야. 뭐해, 박수들 안 치고?

0: 루마니아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루마니아에는 냄비나무가 있다? 진짜? 정답은 진짜! 왜 냄비를 나무에 걸게 되었을까요? 루마니아의 마라무레슈 지역은 집이 좁아서 냄비를 씻은 다음에 말릴 곳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무에 냄비를 걸어서 말리던 풍습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거랍니다. 빨간 냄비가 있으면 결혼 안 한 딸이 있음을 표시하기도 한답니다. 루마니아의 숨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루마니아에는 전기 없이도 돌아가는 나무 세탁기가 있다? 진짜? 정답은 진짜! 전기 없이도 빨래를 할 수 있는 나무 세탁기예요. 물의 흐름을 이용해 커다란 양탄자도 깨끗이 빨 수 있는 자연의 세탁기랍니다.
1: 루마니아는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 친구들, 번개맨은 다음에 더 멋진 모험에 도전할게. 또 만나, 번개.

0: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맨.
1: 멋진데 우리 강아지들 정말 대단해.
2: 고마워요.
1: 아주 잘 만들었구나. 정성을 다했네. 갈 시간이야 우리 딸들.
2: 엄마.
1: 감사해요 어머니. 다음 일요일에 또 올게요. 어 그래 나야 좋지. 강아지들 잘 가.
2: 안녕히 계세요.
3: 할머니.
1: 블로이 무슨 말 하려는지 할머니는 다 알아요. 할머니가 장난감 블록타워 그대로 줄 테니까 다음 주 일요일에 와서 다시 갖고 놀면 돼.
2: 만세.
1: 어우 세상에.
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잘 안 보이네. 저기 저거 비구름이야?
5: 그런 것 같은데. 아 일기예보가 제대로 안 보이네.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확실하게 해님 얼굴이야.
1: 설탕 넣어줄까?
5: 도서품 부탁할게.
6: 아, 덩컨이랑 맥주를 마셔. 덩컨은 아주 멋져. 근데 덩컨이 누구지? 어, 안 돼.
1: 이를 어째. 빨간색 하나만 줘봐, 여보.
5: 어, 나도 빨간색이 필요하다고.
1: 어, 거기 많이 있잖아. 어,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잘했어.
5: 와, 이제 완성이야, 여보.
1: 어, 근데 어떻게 나가지?
5: 아! 이게 뭐야?
1: 내일 아이들이 올 때까지 아무도 이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5: 어? 하지만 오늘 경기 보고 싶은데. 잠깐! 우리 변동이야 아니야! 어!
2: 할머니!
1: 안녕 얘들아.
2: 블록 그대로 두셨어요?
1: 물론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봐.
2: 고맙습니다.
1: 정말 감사해요.

0: 폴란드 탐정사무소.
1: 세계 비밀 수호대 번개맨. 그의 눈부신 활약으로 지구는 평화롭다. 슈퍼히어로 위원회에서는 올해의 히어로로 번개맨을 선정. 황금 메달을 수여하는데.
0: 전 그저 세계의 친구들과 함께 했을 뿐인데.
2: 거짓이에요. 번개맨은 도둑이라고요.
0: 제가요? 난 용기와 지혜의 번개맨. 번개맨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1: 속보입니다. 인어동상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인어동상이 사라졌습니다. 시민 한 분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2: 번개맨이 훔쳐가는 걸 봤어요. 인어공주의 조개 목걸이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보세요, 저 번개 표시. 저게 증거라고요.
1: 번개맨 함정에 빠진 것일까? 아니면 설마 범인?
0: 안 되겠어. 사라진 인어동상이 있는 곳에 직접 가봐야 되겠어. 가만, 인어동상이라면 그래, 덴마크에 있었지?
3: 얍.
0: 어? 덴마크에는 인어동상이 있는데. 안 되겠군. 번개아이, 사라진 인어동상은 어디에 있지?
4: 사건 현장은 폴란드, 폴란드입니다.
0: 좋아, 폴란드로 번개 이동!
4: 예술의 나라 폴란드예요. 나라 이름에 재미있는 뜻이 숨겨져 있답니다. 폴란드의 폴은 들판, 평원을 뜻하고 랜드는 땅을 뜻한답니다. 폴란드는 높은 산은 거의 없고 평평한 들판이 끝없이 펼쳐지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 광장엔 쇼팽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흐른답니다. 바르샤바는 동유럽의 파리라 불릴 만큼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이 침공하면서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버렸답니다. 하지만 폴란드 시민들은 힘을 모아 전쟁 전처럼 다시 도시를 회복시켰고 아름다운 건물과 벽의 작은 무늬까지도 예전처럼 만들어냈어요. 파괴된 자국이나 돌들만 전쟁의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답니다. 바르샤바 광장에 있는 인어동상은 특히 인기예요. 폴란드의 인어동상은 창과 방패를 들고 있어요. 강인한 폴란드 사람들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해요. 지금은 비록 도난당하고 말았지만요. 수상한 번개 표시만을 남기고 말이에요.
0: 아니,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난 가져가지 않았어. 난 범인이 아니야. 어? 번개톡?
4: 폴 탐정 사무실에서 번개맨을 초대했습니다.
0: 폴 탐정 사무실?
5: 안녕, 명석한 두뇌, 나는 마리 퀴리. 퀴리 부인이라고도 불리죠. 사건은 나에게 맡겨요.
6: 안녕, 음악의 시인, 나는 쇼팽. 쇼팽의 음악을 들으면 추리가 더 잘 될 거예요.
7: 안녕, 생각의 혁신, 난 코페르니쿠스. 추리야말로 생각의 혁신이 필요한 법.
8: 폴 탐정 사무소를 찾아주세요.
0: 아, 그러니까 폴 탐정 사무소의 폴은 폴란드의 폴? 폴란드의 유명하신 분들이 절 도와주신다니 정말 힘을 내볼게요. 아, 그런데 이 미스터리를 어떻게 풀면 좋을까요?

0: 좋지.
1: 사라진 인어 동상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2: 맞아. 우리 폴란드의 인어는 특별해요.
3: 폴란드의 인어가 특별하다고요? 그러고 보니 굉장히 씩씩해 보이는 인어인걸요?
1: 왕자를 기다리는 인어가 아니라
2: 강한 인어. 그게 바로 우리 폴란드의 생각의 혁신.
3: 우와, 정말 멋져요. 제가 꼭 찾아서 돌려드릴게요.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요. 아까 목격자가 인어 동상에 조개 목걸이 같은 게 있다고 했는데.
4: 펀겨맨이 훔쳐가는 걸 봤어요. 인어 공주의 조개 목걸이가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3: 하지만 폴란드의 인어 동상엔 왕관이나 조개 목걸이 같은 건 없었어. 그렇다면 목격자가 거짓말을?
2: 속보입니다.
3: 사건?
2: 도난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소금광산의 샹들리에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시민 한 분의 인터뷰 들어보시죠.
4: 펀겨맨이 여기 있던 황금 샹들리에를 훔쳐가는 걸 똑똑히 봤어요. 황금이 탐난 게 틀림없다고요. 보세요, 저 번개 표시. 저게 증거라고요.
2: 정말 충격이군요. 황금 샹들리에까지 훔치다니.
5: 번개맨, 사실인가요?
3: 사건 현장이 소금광산?
1: 비엘리츠카 소금광산이에요. 지하 9층 깊이에 소금으로 된 굴이 있어요. 400여 년 전, 계단이 없었던 시절엔 이렇게 밧줄을 이용해 오르내렸다고 해요. 정말 위험해 보이죠? 더 놀라운 건 천장, 바닥, 벽이 모두 소금이란 거예요. 소금광산에는 교회도 있어요. 지하 110m 깊이에 세워진 킹가 예배당. 어두컴컴한 광산에서 일하는 광부들에게 큰 위안을 주는 곳이랍니다. 벽면의 조각들, 조각상들, 기둥까지 모두 3명의 광부가 정과 망치로만 만든 거라니 정말 놀라워요. 그동안 샹들리에들이 어두운 소금광산의 불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지금은 비록 누군가 훔쳐가 버리고 말았지만요.
3: 번개 표시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물건이 사라지는 곳마다 내 번개 표시가 있어. 폴 탐정 사무소?
2: 소금광산의 샹들리에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비밀은 짠맛.
1: 짠맛이면 소금 성분? 샹들리에가 소금으로 만들어졌다고?
2: 이건 우리 폴란드의 생각의 혁신!
3: 와, 정말 신기한 샹들리에군요. 번개맨이 꼭 찾아서 돌려드릴게요. 그만, 아까 목격자가 분명히 황금 샹들리에라고 했는데.
4: 번개맨이 여기 있던 황금 샹들리에를 훔쳐가는 걸 똑똑히 봤어요. 황금이 탐난 게 틀림없다고요.
3: 하지만 황금이 아니라 소금. 그렇다면 목격자가 또 거짓말을? 뭔가 수상한데.
4: 아우, 짜짜짜. 아이, 물 좀.
3: 이게 무슨 소리지?
4: 무슨 샹들리에가 이렇게 짜?
3: 아니, 범인은 너였구나, 이빨해져.
4: 응, 들켰네.
3: 인어 동상도 샹들리에도 단 네가 가져간 거였어? 대체 왜?
4: 이게 다 번개맨 너 때문이야. 너가 올해 슈퍼히어로가 되다니 시려. 난 참을 수가 없다고.
3: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아무리 질투심에 눈이 멀었다고 해도 세계의 보물을 그렇게 막 가져가면 안 돼. 어서 인어 동상도 샹들리에도 제자리에 가져다 놔.
4: 싫어. 앉아. 못 자.
3: 안 되겠군. 도둑질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걸 알려주지. 번개 파워!
4: 살짝 피했지롱.
3: 좋아. 그렇다면 폴란드의 소금 광산과 합동 작전이다. 마법의 소금 누나 내려라. 용기, 지혜,
2: 친구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4: 짜짜짜짜! 이거 뭐야? 내가 소금 넣은 사람? 번개 파워! 아 싫어! 다 돌려줄게!

0: 여러분, 이 모든 건 이빨의 적의 함정이었습니다. 인어 동상도 소금 샹들리에도 모두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1: 번개맨, 오해서 미안해요.
2: 미안해요.
1: 번개맨, 고지요.
0: 어? 하.
1: 모든 오해는 풀렸다. 번개맨은 당당히 올해의 슈퍼히어로가 되었으며.
0: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큰 상을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하고픈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수사를 함께 도와주신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떡임에는 함정에 빠졌지만 친구들과 힘을 합쳐 잘 이겨냈어. 폴란드도 마찬가지였대. 어려움이 많았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전쟁의 후유증을 잘 이겨냈거든. 번개맨은 다음에 또 특별한 모험으로 찾아올게. 또 만나. 번개.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지구에서 가장 거친 대양 한가운데 수천 킬로미터가 넘는 소금물에 둘러싸인 이곳. 여기에 숨겨진 고대의 정글이 있습니다.

언제나 녹음이 짙게 우거지고 수시로 안개 장막에 휩싸이는 숲. 오래된 화산의 경사면을 타고 자리 잡은 이 숲은 구름에 실려온 수분을 머금습니다. 그리고 이슬에 흠뻑 젖은 채 작은 섬들의 산맥과 화산의 의지에 끊임없이 바닷바람을 맞죠.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다우림이자 잃어버린 세계의 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신기하고 독특한 생물들이 이 숲에 서식하고 있죠.

대서양 한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몇몇 제도에 기묘한 조역수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아조레스, 마데이라, 카나리아 제도는 그리스어로 행복한 섬이라는 뜻을 가진 마카로네시아의 일부입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마카로네시아의 나머지 지역과 함께 1500만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모든 섬들이 화산 폭발로 생겨났고 그 어떤 대륙과도 닿은 적이 없죠. 대양의 고독 속에서 태어나 영원히 홀로 외롭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화산 분출로 인해 이 섬들이 바다에서 솟아났을 때 유럽과 북아프리카를 비롯한 많은 지역들은 수수께끼로 가득한 아열대 우림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데이라와 아조레스, 카나리아 제도는 태양에 갈라지고 비바람과 거친 바다에 부서진 작은 화산암 몇 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겠죠. 하지만 머지않아 2천만 년 이상 된 대륙의 생물들이 대서양의 이 외딴 섬들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1500만 년 전 작은 씨앗들은 우연히 해류에 실려오고 주요 대륙에 살던 동물들은 하나둘 고향 땅에서 떨어진 이 작은 섬들로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광대한 대서양이 둘러싸인 이 신비한 조엽수림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빙하작용으로 유럽의 기후가 변하고 북아프리카는 사막이 됐지만 아조레스와 마데이라, 카나리아 제도는 꿋꿋이 버텼습니다. 사실 이 조엽수림은 화석숲에 해당합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25여 종의 나무는 그 유구한 세월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숲은 2천만 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지질시대 제3기의 창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 섬에서 어떻게 버틴 걸까요? 이 외딴 곳에서 생존을 넘어 이토록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정답은 바로 바람과 바다입니다. 대서양 섬들의 화산 경사면을 타고 발달한 이 조엽

헛소림은 대서양을 건너는 무역풍 덕분에 존재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식물학적 유적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바람과 바다가 숲에 사는 생물들에게 필요한 습기와 적당한 온도를 제공하거든요. 북서무역풍이 바다를 건널 때 해수면에서 수분을 흡수하고 이곳까지 그 수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 끈질긴 바람을 하늘길 삼아 슴새는 오늘도 물결을 스치며 물고기나 오징어를 찾고 있습니다. 이 바다새는 카나리아 제도에서 가장 호젓한 섬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습니다. 밤을 틈타 치니호 군도 같은 섬들에 착륙하는 거죠. 수천 마리의 슴새들이 화산 바위 틈새나 구석진 곳에 둥지를 틉니다. 어미는 어둠 속에서도 새끼를 찾아 신선한 물고기를 먹으죠.

무역풍은 새들을 먼 바다로 밀어내기도 합니다. 엘레오노라 매의 최서단 군집이 카나리아 제도 북쪽 끝에 알레그란자 섬에 있는 것도 그 때문이죠.

이 바다매들은 먹이를 찾을 때 기류를 이용해 수백 또는 수천 미터까지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매를 활공하게 하는 바로 그 바람이 습기를 가득 머금은 채 섬과 충돌합니다. 고도는 400에서 1200m쯤 되죠. 그리고 차고 습한 이 바람은 카나리아 제도의 화산을 무자비하게 강타합니다.

화산 경사면에 자리 잡은 조엽수림 또한 이 바람을 맞이합니다. 덕분에 습도는 80%에 달하며 연중 기온이 섭씨 15도에서 19도인 이곳은 원시의 숲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수백만 년 전에도 똑같은 바람이 불었고 고요하고 쓸쓸한 이 숲에 곤충과 새를 몰고 왔습니다. 고립된 위치 덕분에 이곳만의 고유종이 탄생할 수 있었죠. 대륙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외딴 섬일수록 고유종의 수도 많은 편입니다. 카나리아 제도도 이에 해당하죠. 지리적으로 격리돼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한 동식물은 새로운 종으로 급속도로 분화합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이 섬에서도 그런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푸른 머리 대새는 100만 년 전에 카나리아 섬에 들어와 생김새부터 무척이나 다른 세 가지 아종으로 나뉘었죠. 이 숲에는 독특한 식물들도 아주 많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서만 볼 수 있는 식물이 무려 500종이 넘죠.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 모습이 변하지 않은 나무들 덕분에 고대 세계를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비냐티고 같은 나무 열매는 비교적 최근에 이 섬에 들어온 시궁지들에게 아주 특별한 간식입니다. 침입종인 시궁지가 즐겨 먹는 이 열매는 한창 무르익으면 알코올로 가득 찹니다. 그때 이걸 먹은 쥐는 알코올에 취해 나무에서 떨어지곤 하죠.

열대 지방과는 떨어져 있지만 이 정글은 열대 우림과 공통점이 많습니다. 숲의 밀도가 높아서 햇빛이 거의 통과하지 못한다는 점도 비슷하죠.

이 나무들은 보통 15에서 25미터까지 자랍니다. 나무의 몸통과 가지를 덮고 있는 지의류와 이끼들이 숲 바닥까지 이어져 구분이 안 갈 정도로군요.

이 작은 새들은 숲에 쏟아지는 잦은 비에도 꽤 익숙하죠. 그런데 이곳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닌 또 다른 비가 있습니다. 주로 이끼와 지의식물로 만들어진 이 소박한 융단은 조엽수리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구름으로부터 얻은 수분을 머금고 있다 수평의 비를 내리게 하는 거죠. 바람의 실내와 섬과 충돌하는 다량의 수분은 비로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숲을 가득 뒤덮고 있는 이끼리와 지의류에 의해 분자 단위로 저장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과정은 효율성도 무척 뛰어납니다. 1년 동안 내리는 비에 3배에 달하는 수분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이 수평의 비가 특히 더 중요해지는 건 여름입니다. 여름에는 조엽수림을 지탱하는 물의 거의 대부분이 이끼와 지의식물이 저장한 물에서 오기 때문이죠. 이 수수한 식물들 덕분에 개울이 흐르고 본래 비둘기가 그 웅덩이에서 몸을 씻고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본래 비둘기는 카나리아의 조엽수림에서만 삽니다. 워낙 조심성이 많아 쉽게 보기 힘든 녀석들이라 여름 가뭄에는 몇 안 남은 웅덩이에 물을 마시러 올 때만 목격되곤 하죠. 이 새들은 웬만해선 숲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뭇가지 사이에 숨어 먹고 번식하고

이 잃어버린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돼 있습니다. 이 행복한 섬에 만물을 선사한 건 바람이었고 식물과 동물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죠. 이곳의 고유종인 여우장갑 같은 꽃은 카나리아 딱새와 다른 새들의 번식을 의존합니다. 꿀을 찾아오가는 새들 덕분에 해마다 효과적인 가루바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식자의 수가 제한적이란 점을 고려하면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지리적으로 고립된 덕분에 육식동물이나 뱀의 공격을 피할 수 있었죠. 이곳에 도착한 유일한 사냥꾼은 새였고 그 수도 많지 않습니다.

세매는 대륙에 사는 사촌보다 몸집이 조금 더 작은 아종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도 사냥 실력은 그에 못지않죠. 숲에서 사냥을 하는 세매는 나무 사이를 오가는 작은 새를 표적으로 삼습니다. 딱새와 대륙 검은 짓박이, 푸른 박새가 주요 간식이죠. 올해는 4개의 알이 부화했습니다.

이곳의 조류 개체 수는 감소하고 있고 여러 무리의 새매가 생존하기엔 먹이가 부족합니다. 새끼 네 마리를 키우는 것도 아주 고된 일이겠죠. 하지만 그마저도 다 살아남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가라후네이 섬에 사는 무척추 동물은 천여 종에 이르는데 그중 대부분이 이 조엽수리만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에 사는 달팽이 중에는 고유종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곳의 달팽이는 약 250종가량 되는데 그중 80%가 이곳 섬들의 고유종이죠. 20여 종에 이르는 유리달팽이는 얼핏 보면 민달팽이처럼 보이지만 사실 등에 작고 부서지기 쉬운 껍데기가 있습니다. 유리달팽이는 주변 환경이 건조해져도 다른 달팽이들처럼 껍데기 속에 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조엽수림처럼 습하고 그늘진 환경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월계수 비둘기는 본래 비둘기처럼 열매와 씨앗, 싹을 주로 먹는데 둥지는 숲 근처 바위가 많은 곳에 틉니다. 이 숲에 사는 새들 가운데 대륙 검은짓바귀와 고유종인 월계수 비둘기, 본래 비둘기는 숲이 유지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새들은 나무에 열린 다육과를 삼킬 정도로 몸집이 큰 편인데 먹이를 먹고 난 후에 싹을 틔울 수 있는 상태의 씨앗을 그대로 개워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는 건 아닙니다. 100여 년 전 이 섬에 들어온 쥐들은 이곳에 서식하는 고유종 조류들의 알을 먹어 치우는 해로운 포식자가 됐습니다. 절벽에 둥지를 트는 월계수 비둘기가 특히 위험해졌죠. 쥐들이 알의 75% 정도를 먹어치우거든요. 비둘기들과 절벽을 공유하는 카나리아 제도 독수리는 어떤 면에선 동맹관계입니다. 이들을 괴롭히는 쥐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대형 포식자가 바로 독수리이기 때문이죠. 새끼 독수리들이 주로 먹는 먹이는 쥐와 새, 도마뱀입니다. 부모들이 조엽수림과 멀리 떨어진 섬의 낮고 따뜻한 곳을 돌며 열심히 찾아온 것들이죠.

독수리와 비둘기들의 보금자리인 절벽 인근. 녹음이 짙은 조엽수리만의 자리 잡은 새매는 올해 4마리 새끼를 모두 잘 길러낸 것 같습니다.

구름에 둘러싸인 숲속, 촘촘히 우거진 나뭇가지와 빽빽이 들어찬 나뭇잎 사이에서 이끼류와 지휘류가 수백만 개의 물방울을 품고 있습니다.

광대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1500만 년 동안 격리된 채 꿋꿋이 살아남은 수많은 고유종과 수천 종의 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 이곳은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역동하는 대양의 정글입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벨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 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어? 누나!
1: 어?
0: 우리 집에 뱀딱지가 있었네.
1: 아, 그거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엄청 힘들게 구하셨던 거래.
0: 진짜? 응? 어떻게 구하셨대?
1: 어떻게 구했냐면,
0: 응응,
1: 기억 안 나.
0: 할머니가 계셨더라면 알려주셨을 텐데. 이게 무슨 소리지?
2: 아이고 우리 귀염둥이들.
0: 할머니!
1: 할머니 집에 계셨어요?
2: 아니, 아니 너희들을 빨리 보고 싶어서 요 낙하산을 타고 왔지.
0: 우와, 멋지시다.
2: 그래.
0: 아, 참 할머니, 이 뱀딱지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2: 아휴, 말도 마라. 엄청 힘들었단다. 아야, 그래, 이 할미가 뱀딱지 구한 이야기 해주랴?

0: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일까? 아주 오래전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란다.
1: 안녕, 내 이름은
2: 이브대인 팝빵. 딱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무언가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의 조수.
1: 야, 나와봐.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데 너 왜 그러는 거지? 가만 있어보자. 이곳에 분명히 뱀딱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치?
2: 아, 저기
1: 뱀딱지야.
3: 뱀딱지인 줄 알았는데
4: 공이네요.
1: 공?
2: 저기!
1: 어?
2: 어? 저기!
0: 그런데 갑자기 함정이 작동되기 시작했지.
1: 통나무!
0: 아주 힘들게 함정을 피해 뱀딱지를 찾아갔단다.
1: 그만! 아이고, 힘들어.
3: 아이고.
1: 너무 힘들어.
2: 여기 뱀딱지가 있어요.
1: 뱀딱지? 뭔가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들지만. 야! 야! 뱀딱지 없기 성공!
0: 바로 그때.
1: 저 인간들을 잡아라!
0: 커다란 뱀들이 나타난 거야.

그렇게 열심히 도망쳤지만 팬들이 너무 빨라 따돌릴 수 없었단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0: 일어나 내겠다. 이걸 쓰자.
1: 아니 이건 하늘 높이 점프할 때 쓰는 안녕 하늘아 콩콩이 말판.
0: 그럼 나 먼저 간다.
2: 같이 가요. 점프.
0: 이런 놓쳐버렸군.
3: 결국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지.
4: 우와, 할머니 대단하세요.
3: 아이야, 아이 뱀들이 어찌나 빠르고 잘 움직이던지. 아이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덜덜덜 떨리는구나.
5: 할머니, 근데 뱀은 어떻게 다리도 없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움직이는 거냐고요? 어떻게?
3: 그게 말이다. 그 배. 아유, 분명 알았는데 그 너무 오래 전에 배워서.
4: 괜찮아요.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요.
5: 맞아요. 누나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보자.
4: 좋아. 호기심 딱지 떠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뱀 딱지. 뱀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인간들이야, 너희들이 우리를 불렀는가?
5: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다. 사람한테 인사 처음 받아봐요. 저기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5: 뱀은 다리도 없는데 어떻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4: 야, 그것이 궁금한가? 그렇다면 알려주마. 뱀은 파충류의 하나로 다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가늘고 긴 몸에는 비늘이 있고 종류에 따라 독을 가진 뱀도 있지. 다리는 없지만 나무도 올라가고 물속에서 헤엄도 치고 상황에 맞게 움직이면 다양한 곳을 갈 수 있다.
6: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4: 우리 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려주지. 앞으로!
5: 네!
4: 먼저 몸을 물결 모양으로 만들며 움직이기.
5: 이렇게! 이렇게!
4: 몸의 근육에 힘을 쳤다가 뺐다가 하면서 비늘이 땅과 부딪히는 힘을 이용해 물결 모양으로 움직이지.
6: 우와! 뱀은 근육이 많은가 봐요.
4: 뱀은 근육뿐만 아니라 뼈도 이만큼이나 있다.
5: 우와, 뼈가 정말 많아요.
4: 이렇게 수백 개의 뼈와 근육이 뱀의 몸을 잘 움직이게 만들지.
5: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여요?
4: 혹시 아코디언이라는 악기를 아느냐?
5: 아코디언?
3: 아유, 꿀빵이가 종종 연주하는 악기잖니.

0: 뱀은 좁은 장소를 지날 때면 아코디언처럼 몸을 줄였다 폈다 하면서 이동하지. 꼬리를 고정한 후 앞을 밀거나 앞을 고정한 후 꼬리를 당기면서 말이야.
1: 또 알려주세요.
2: 이번에는 뭐가 좋을까?
0: 아, 생각났다. 뱀은 배에 아주 많은 비늘이 있는데 이 비늘을 이용해 몸을 앞으로 천천히 쭉 뻗으면서 움직인다.
1: 배의 비늘을 이용해서 앞으로 쭉.
2: 느리지만 먹이에게 들키지 않

0: 조용히 움직일 수 있다.
1: 우와, 움직이는 방법이 다양해요.
0: 이 밖에도 더 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늘을 나는 뱀에 대해 알려주겠다.
2: 뱀이 하늘을 날아요?
0: 모든 뱀이 하늘을 나는 것은 아니고 날뱀이라고 불리는 뱀이 하늘을 날 수 있지. 준비되었느냐?
2: 너무 높아서 무서워요.
0: 일단 몸의 뼈를 옆으로 쭉 펴서 납작하게 만든다.
2: 네!
0: 그럼 몸이 낙하산처럼 변해서 잘 날 수 있을 것이다. 어서 뛰어라!

0: 뱀이 정말로 하늘을 날다니! 나 놀랐어.
1: 아니, 할머니도 놀랐다.
2: 어떠냐? 너희들의 궁금증이 좀 풀렸느냐?
3: 네!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불러도 돼요?
2: 좋다! 우리는 딱지 안에 있을 터이니 언제든지 부르도록 해라!
3: 네, 고맙습니다!
2: 그럼 우린 이만!
3: 안녕히 가세요!
1: 아, 이렇게 듣고 보니 예전에 배웠던 기억이 나는구나.
0: 할머니, 다음에 또 딱지 찾는 얘기 해주세요.
1: 아, 그럼, 알았다.
3: 신나, 신나. 아, 참, 누나 나 이제 뱀 딱지 주면 안 될까요?
0: 좋아, 노래 잘하면 줄게.
3: 우와, 신나, 신나.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3: 고고고!
0: 없는 뱀이
4: 움직이는 방법
3: 뼈와 근육
0: 수많은 비늘
4: 사물에 마찰력
3: 이용하지.
0: 우와, 우리 호떡이 잘하는데.
3: 또또또
1: 좋아, 계속 해볼까.
0: 발은 없지만
4: 여기저기
3: 먹이를 찾아
0: 나무를 오르고
4: 물속도 다니고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2: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점을 보니까 특별한 점을 가진 용사 이야기가 떠올랐어.
1: 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해주세요.
0: 좋아. 그럼 이준아가 지금 얘기해줄게.

0: 점은 왜 생겨요?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특별한 무기가 있었어.
1: 1년 후 특별한 점을 가진 용사가 나타나 이 검을 뽑아 마왕과 맞설 것이다.
0: 특별한 점을 가진 용사?
2: 마왕과 맞서?
3: 어머! 기대된다!
0: 그리고 시간이 흘러 1년 후가 되었지.
1: 드디어 그날이 되었구나.
0: 진짜 용사가 나타날까?
2: 저기 도전자가 온다!
3: 어머! 기대된다!
4: 보인다 보여. 특별한 검이.
1: 그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오?
4: 나의 점이 보이는가?
1: 그건 점이 아니잖아. 멍이잖아, 멍! 가!
4: 들켰는가?
1: 빨리! 어이. 빨리 가, 빨리!
5: 내가 바로 내가 예언 속의 용사요.
0: 어머, 저 사람 몸이 엄청 커.
2: 저 사람이 용사인가 봐.
3: 어머, 어머.
1: 그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오?
5: 잘 보시오. 자, 어떻소?
4: 오. 일로와. 일로와.
5: 아니, 왜 그러시오?
4: 가만있어.
5: 왜 그러시오?
0: 어머.
4: 가만있어. 어? 점이 지워지네?
0: 저 점도 가짜인가 봐.
2: 근육도 가짜 아니야?
3: 에이, 실망이다.
2: 에이.
5: 하! 아유, 창피해. 어, 제가 했습니다.
4: 빨리 가, 빨리.
5: 빨리 안 돼.
6: 자. 나의 점을 보시오.
0: 어머! 하트 모양 점?
4: 어? 저기!
6: 아이. 뭐?
4: 어?
6: 왜?
4: 점이 떨어지네.
6: 엥?
4: 점이 아니잖아! 하!
0: 아니, 용사는 안 오는 건가?
2: 그러니까.
0: 그렇게 모두가 포기할 즈음 한 소녀가 나타났어.
7: 저기, 제가 한번 도전해봐도 될까요?
1: 그대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오?
7: 잠시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실 한동안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낮에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0: 아, 뜨거.
7: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점이 생겼지 뭐.

0: 뭐지?
1: 오, 가짜 점은 아닌 것 같군요. 그렇다면 도전해보시오.

0: 드디어 예언 속 용사를 찾았도다.
1: 알고 보니 평범한 소녀가 용사였던 거야. 우와, 착한 사람이 검을 가져서 정말 다행이야.
2: 맞아, 예언가 할아버지도 진짜 주인을 잘 찾아내셨고.
1: 근데 누나, 없던 점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거잖아. 점은 왜 생기는 거야? 점은 왜 생기는 거냐고.
2: 그러니까 그 점이 생각할수록 점점 더 궁금한 겨봐.
1: 땡땡, 그만.
2: 알았어. 그럼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1: 좋아.
2: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점 딱지. 점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3: 누구세요?
4: 우리
5: 점
6: 섬세포들 짜잔.
2: 안녕하세요. 근데 점세포가 뭐예요?
4: 우리는 모이면 점이 되는 세포야.
7: 근데 우린 처음부터 점세포는 아니었다.
1: 그럼 처음에 뭐였는데요?
8: 우린 멜라닌 세포였어.
1: 멜라닌 세포요?
4: 멜라닌 세포가 뭐냐면 말이지. 자, 여기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밝은 빛을 지구로 보내는 해가 있어. 그런데 햇빛 속에는 사람의 피부를 자극하는 자외선이 숨어있지.
9: 나는 태양이라고도 불리는 해. 나는 1년 내내 이 자외선 화살을 쏠 수 있지.
4: 쏴쏴쏴! 하! 하!
1: 아! 뭐야? 미쳤다.
4: 자외선이 피부 세포를 괴롭힌다.
1: 누가 좀 도와줘!
7: 우리는 자외선을 막는
8: 멜라닌 세포!
3: 멜라닌 색소 발사!
4: 멜라닌 세포들이 나타나 자외선을 막아주는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지.

0: 그런데 멜라닌 색소는 흑갈색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지면 피부색도 약간 검게 변하지.
1: 그럼 점은 멜라닌 색소가 쌓여서 생긴 거예요?
2: 에이, 아니야. 아까 점세포가 모이면 점이 된다고 했어.
1: 아, 맞다, 그랬지.
0: 맞아.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점세포로 변한 후
1: 모여서 점이 되는 거야.
2: 아, 그럼 멜라닌 세포는 왜 점세포로 변하는 거예요?
3: 자, 이것도 한번 나가보시지. 누가 지치는지 한번 해보자고.
0: 이렇게 쉼 없이 해가 자외선 화살을 쏘면
4: 어서 쏴! 자외선을 막아야 해.
0: 멜라닌 세포들이 힘들어하지.
5: 난 참관하지 말고 어서 쏴!

0: 刷刷刷，炸！炸！啊
1: 啊！벨라민 대교 자외선 막.
0: 나 자외선이 너무 싫어. 화가 난다. 나 삐뚤어질 거야. 화가 난다.
2: 첩 대자 첩.
1: 첩이 대자 첩. 잠이 되자.
3: 멜라닌 세포가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일부가 점세포로 변하고 점세포가 많이 모이면 점이 되는 거야.
4: 아, 그렇구나.
5: 물론 자외선을 받았다고 해서 항상 점이 생기는 건 아니야.
6: 그래도 밖에 나갈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점이 잘 생기지 않을 거야.
0: 또 피부 세포도 안 아플 수 있고.
7: 네,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를게요.
8: 근데 태어날 때부터 있던 점도 점세포가 모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5: 정답! 멜라닌 세포가 저절로 점세포로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변한 점세포가 모여서 점이 된 거지.
4: 아, 그렇구나.
2: 그럼 우린 다시 피부 속으로 돌아갈게.
4: 안녕!
7: 안녕히 가세요!
8: 우리 몸은 정말 신기한 것 같아!
7: 맞아! 알면 알수록 더 재밌는 것 같아!
8: 맞아, 맞아! 아, 참! 누나, 그럼 나 이제 점딱지 주면 안 될까요?
7: 노래 잘하면 줄게!
8: 으아, 신나, 신나!
7: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8: 가가가!
7: 피부 자극하는
8: 햇빛 속 자외선
7: 막기 위해
8: 멜라닌 세포가
7: 멜라닌 색소
8: 만들어내지.
7: 우와, 우리 어떡해, 잘하겠네.
8: 쩜쩜쩜.
7: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 멜라닌 세포
8: 모습을 바꿔
7: 점세포 대거
8: 점세포 모이면
7: 피부 색과 다른

0: 수학 개념 함수. 함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다면 이건 어떨까요?
1: 함수는 자판기다. 왜냐하면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음료수가 하나 나오는 것처럼
0: 아무리 복잡해도 그림 한 컷이면 수학 개념이 쏙쏙?
2: 제가 직접 이렇게 비주얼 싱킹하면 개념이 더 확실하게
0: 글로 이해하기 힘든 수학 문제도 그림으로 바꿔보면
2: 문제 해결이 확실히 더 빨리 되니까 이해가 잘 되고 해결이 잘 돼서 수학 풀면서 짜증나지가 않았어요.
0: 복잡한 수학 개념은 쉽게, 문제가 보이는 그림 같은 수학 시간. 그 핵심은 바로 비주얼 싱킹. 칙칙하게 문제만 풀던 수학 시간은 그만, 보기 좋은 문제가 풀기 더 좋다.
1: 비주얼 싱킹이라고 얘기하는 건 잔해와 우뇌를 한꺼번에 쓸 수 있는 좋은 학습법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0: 복잡한 수학 개념과 문제를 시각화해서 수학에 재미를 붙여주는 장영희 선생님. 그림으로 눈이 즐거운 수학 수업을 만나봅니다. 경북 영주의 한 중학교. 흥미로운 수학교실을 찾았습니다.
1: 그럼 메타포가 뭐냐? 잠깐만 보겠습니다.
0: 메타포라고요?
1: 메타포라고 하는 건 은유 기법이고 개나리는 봄을 밝히는 뭐다? 노란 정부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 웅덩이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0: 수학 시간인지 국어 시간인지 알쏭달쏭한데요.
1: 버튼 하나를 누르면 음료수가 하나 나오는 것처럼 X에 대응하는 Y값이 딱 몇 개? 한 개 존재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함수는 자판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메타포라고 얘기합니다.
0: 수학용어가 등장하는 걸 보니 분명한 수학 시간. 전혀 엉뚱한 표현들도 눈에 띄는데요. 이런 단어들로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1: 너희들도 똑같이 나에 대한 함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을 합니다.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생각을 이미지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가장 간단할 것 같고요. 생각을 이미지로 표현하는 게 있어서 수학 수업에서는 수학적인 개념을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표현을 하면서 개념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깊숙하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0: 함수의 복잡한 개념을 아이들은 각각의 생각을 담아 한 컷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3: 피아노는 이제 한 건반을 누를 때마다 딱 그 정해진 소리가 나기 때문에 함수도 X를 넣으면 또 Y가 또 하나의 정해진 값이 나와서 피아노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적었어요.
4: 저는 사인펜 이제 사인펜 하나를 이렇게 색칠을 하면은 한 가지 색깔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함수하고 내 정의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서 했어요.
1: X에 대응하는 딱 하나의 Y값이 대응될 때 함수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이게 이미지일 수도 있고 수학적인 개념이 좀 더 깊어지는 걸 수도 있고 아이들이 함수를 좀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한 가지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봄으로 인해서 함수의 개념이 정확하게 자리 잡히면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도 그렇고 방정식과의 관계도 그렇고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바로 이 수업이 생각을 시각화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비주얼 싱킹 수업입니다. 수업 시작 전 장영희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학습 도구를 정리하는 건데요. 재미있는 건 바구니 안에 든 것은 모두 그림을 그리는 도구들이에요.
1: 비주얼 싱킹 할 때 아이들이

0: 이 질감에 따라서 아이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인펜부터 해서 그 네임펜, 색연필, 그리고 그 조금 부드러운 색연필, 유성 매직 전체 이 재료들을 각 모듬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평소 다양한 활동으로 수업을 이끌어 오셨던 선생님은 그동안의 활동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역시 그림으로 표현한 수업이었습니다.
0: 요거는 3학년들 2차 함수 배우고 난 다음에 함수 단원도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한데 제일 힘들어하는 게 그래프예요.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포물선인데 이 포물선을 이용해서 캐릭터 디자인을 한번 해보자 해서 캐릭터 이제 2차 함수가 3개 정도 활용이 되고 그 활용된 2차 함수 그래프에서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아이들이 문제를 모듬별로 함께 해결하는 수업이었어요.
1: 솜씨가 보통이 아닌데 그림을 잘못 그리는 아이들에겐 조금 힘든 수업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 처음에 비주얼 씽킹 했을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될지도 모르겠고
3: 원래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솔직히 그림에 딱히 자신이 없어서
4: 그림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그런 걸또 그림으로 나타내야 돼서 조금 힘들어요.
1: 그래서 선생님은 학기 초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말끔히 해결했다고 해요.
0: 학기 초 시작할 때 비주얼 싱킹 연습하는 학습지거든요. 영어의 알파벳이 있는 것처럼 비주얼 싱킹에도 시각적인 언어가 있는데 미술을 비주얼 싱킹이랑 미술이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한테 비주얼 싱킹 시각 언어를 연습하게 해서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수업에서 비주얼 싱킹을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이걸 연습함으로 인해서 표현하는 방법도 알게 되고 하면서 5번 정도 학습지에 시각 언어를 연습하는 거를 이렇게 학습지에 구성을 했었어요.
1: 잘 그린 그림이 아니라 간단한 시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비주얼 싱킹. 이 활동이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본격 선생님의 수업을 만나볼 건데요. 정영희 선생님과 배울 학습 내용은 중2 수학 1차 함수. 수업은 전 시간에 학습 내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5: 자, 모두 일어나세요.
0: 자, 전 시간에 뭐했는지 나 기억한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1: 아이들은 하나라도 얘기를 해야지만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얘기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반 전체가 발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 Y는 FX입니다.
0: Y는 FX. 잘했어요.
6: 함수는 자판기.
0: 함수는 자판기.
7: 함수는 규칙서를 가지고 있다.
8: 함수의 F는 function이래요.
9: 함수를 알면 일상생활 문제를 쉽게 구할 수 있다.
10: 우리는 이미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0: 우리는 이미 함수를 사용하고 있다.
1: 하나, 둘, 자리에 앉는 아이들이 늘어나니 서 있는 아이들의 마음이 다급해지나 봅니다. 이전 수업 내용을 바쁘게 훑어보는데요.
0: 어떤 내용이라도 관계없습니다. 전 시간에 한 거.
10: X에 따라 Y가 달라지는 걸 함수라고 합니다.
0: X에 따라 Y가 달라지는 걸 함수라고 한다.
10: 네, 시작.
0: X값이 정해지면 Y값은? 두 개 이상 정해질 수 없다. 걔는 함수가 안 되는 거죠.
1: 먼저 앉은 아이들은 남은 친구들을 위해 할 일이 있대요.
0: 자, 옆에 친구들 빨리 도와주세요. 친구들 앉을 수 있도록.
1: 함께 배우고 나누는 아이들.
11: fx의 값을 x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0: fx의 값을 x에서의 함수라고 하다 잘했어요.
1: 이것이 장영희 선생님이 고집하는 수학 수업 철학입니다.
0: 누구나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수학 시간이 저의 이제 그런 브랜드거든요. 특히나 수학 수업 같은 경우는 흥미가 없는 친구들도 있고 수준 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참여를 안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어떤 아이들도 한 가지라도 대답을 하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1: 전 시간 학습 내용을 모두가 얘기하고 나면 본 수업이 시작됩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이게 뭘까요?

0: 선생님은 매시간 학습 목표를 초성 퀴즈 게임으로 제시하는데 학습 목표를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1: 한 시간 있어서 그 아이들이 도달해야 한 학습 목표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이것이 바로 오늘 아이들이 성취해야 할 학습 목표.
1: 비주얼 싱킹이라고 하는 건 예쁘게 그림 그리는 건가요?
2: 아니요.
1: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2: 간단하게.
1: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림만 있나요?
2: 아니요.
1: 그럼요?
2: 글도.
1: 글, 텍스트도 존재합니다. 생각과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 하지만 그림은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둠별 한 명씩 나와주세요.
0: 아이들은 먼저 모둠별로 문제 상황을 하나씩 뽑아서 비주얼 싱킹으로 학습지를 만들 건데요.
1: 수학에서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활용의 문제 상황들을 비주얼 싱킹으로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 비주얼 그 문제 상황을 좀 더 깊숙이 그리고 각자의 사고의 나름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주얼 싱킹을 사용을 하는 게 아이들의 수학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0: 활동 방법은 각 모듬에서 다섯 가지의 실생활 상황 중 하나를 골라 문제를 이해하고 두 변수 X와 Y를 비주얼 싱킹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완성된 학습지는 다섯 부를 복사해서 다른 모듬에 하나씩 나눠주는데요. 총 다섯 개의 학습지가 완성되면 이것을 모듬의 자체 기준으로 분류해보고 이것을 통해 1차 함수의 뜻을 찾아내면 학습 목표 도달 성공!
3: 파탄은 X를 남겨없이 Y에게 똑같이 나눠요. 이건 함수일까 함수가 아닐까?
4: 이렇게 어려워.
5: 근데 이거는 정해지긴 하고 근데 여러 개야.
3: 이건 함수가 아닌 것 같아. 근데 봐봐. 근데 두 명에게 나눠주면 3, 3으로 또 정해지잖아.
6: 선생님이 이전에 학습지를 보면 두 개 이상은 아니라고 했죠.
0: 첫 번째 할 일은 문제를 함수 상황으로 이해하는 건데요. 그래서 아이들은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열띤 토론을 이어갑니다. 바로 이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다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7: 나는 문제를 원래 안 읽는 성격이어서 시험 칠 때 많이 빼자먹어서 틀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다 읽게 되니까
8: 문제를 조금 더 깊숙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림을 더 그려야 하니까 그림을 그리다 보면 문제 상황을 다 알아야 그릴 수 있는데 그 문제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주로 활용하는 비주얼 싱킹 방법은 수학적 문제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는 건데요. 수학의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문장지의 문제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해보면 복잡한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9: 그러니까 X가 1이면 160이라는 거. 그렇게 적어라는 거야?
10: 아니, 그걸 표현하는
11: 그림으로 표현하는
10: 뭐 기차는 여러 개 그릴 수도 없잖아.
9: 야 그러면 그려. 그냥 다 이렇게 하자. X가 1일 그려. 때만 그려갖고 야 그러면 말풍선 해가지고 X가 2면 320이겠네?
0: 중요한 것은 그림으로 그려내는 과정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어떤 장면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지 핵심과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연 이런 과정이 정말 수학 공부에 도움이 될까?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런 활동이 수학 공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12: 그냥 문제를 보고 풀면은 글로 돼 있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림으로 해석해서 하니까 확실히 이해도 잘 되고 문제도 빨리 해결되는 것 같아요.
13: 원래 개념은 이해를 해도 문제풀이를 하면서 실수하거나 이러면 좀 많이 틀렸었는데 비주얼 싱킹으로 나타내면서 문제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니까 원래 문제를 잘 안 읽고 푸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제에 더 자세히 보고 이런 문제 풀이에도 오답이 잘 안 나오고 있었어.
0: 비주얼 싱킹은 수학의 추상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를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수학 수업을 비주얼 싱킹으로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해요. 비주얼 싱킹 활동이 자칫 흥미로만 치우쳐 학습을 방해할 수도

0: 저렇게 해서 수학적인 개념에 오류가 생기면 어떡하지를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거. 보셨다시피 아이들이 함수라는 개념 안에 얘가 갖고 있는 x의 대응과 y의 값 어떻게 하면 연결시킬까를 고민을 하다 보면 그 함수의 개념을 더 단단하게 하고 정확하게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 체험으로 가겠습니다. 5장의 학습지가 제일 마지막 판이 완성이 안돼 있어요. 그죠? 변수 x하고 변수 y가 어떤 상황인지 친구들이 비주얼 씽킹으로 표현을 해줬고,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 나와 있는 XY 관계를 간단히 제일 아래쪽에 작성을 해서 학습지를 완성을 합니다. 완성하고 나면 이 학습지를 다 어디다가? 모든 칠판에다가. 몇 장을 붙이면 되죠? 5장을 붙이고 난 다음에 모든별로 기준을 만듭니다. 뭐 이게 함수인지 아닌지, 함수라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로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할수 있을까요? 네.
1: 이번에 할 일은 그림으로 제시된 문제 상황을 식으로 바꿔보고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눠보는 건데요.
2: 네.
0: 확신?
2: 네.
3: 확신이야?
1: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0: 수학적인 개념이나 아니면 뭐 수학 활동에 있어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함수는 이런 거야, 1차 함수는 이런 거야 라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1차 함수는 이런 거다 라고 하고 아이들이 거기를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1: 수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배움은 철저하게 아이들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4: 저는 이걸 잘 모르겠어요.
1: 선생님은 아이들 스스로 모든 토론을 통해 학습 결과를 끌어내도록 하고 있죠.
4: 많은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은 또 많은 다양한 생각을 더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스스로 새로운 생각을 더 하게 되고.
5: 그냥 선생님이랑 수업하는 것보다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만큼 애들의 의견을 더 들을 수가 있어서 더 생각이 보충이 되고 더 도움도 되고.
6: 15리터야?
7: 두 명이면 15, 15씩 마실 수
6: 이거야?
7: 있잖아.
6: 이거.
7: 가족이 두 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지.
6: 왜?
7: 봐봐. 1이지. X가 1이야. 한 명이야, 가족이. 엄마밖에 없어. 그럼 1하면 엄마 혼자 30리터 마실 수 있어. 근데 막 엄마랑 아빠 있어. 2하면 15, 15씩 마실 수 있잖아.
6: 맞네.
7: 맞지? 그래서 3명이면 맞지?
8: Y
9: 아 근데 함수 맞아. 여기 함수 나와 있잖아.
8: 근데 배웠잖아.
9: 함수야. 왜냐면 X의 값이
8: 정해지면 Y가 한 개 정해졌잖아. 한 개.
9: Y가 한 개 정해졌잖아.
6: 아니 근데 그램이 갑자기 왜 나오는데? 그럼 많은
8: 거야?
9: 그램은 상관이 없어.
8: 그래 상관없어.
9: 그램은
8: X가 달라도 Y는 그대로니까 함수야.
1: 이 과제에서 선생님이 기대한 가장 이상적인 분류 방법은 이렇습니다. 비주얼 싱킹으로 나타낸 문제 상황을 먼저 식으로 표현해보고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으로 분리해보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1차 함수인 것과 아닌 것까지 분리하면 더없이 좋은 결과죠.
0: 오늘 학습 목표가 1차 함수니까 그 함수들 중에서 어떤 경우는 1차 함수가 되고 어떤 경우는 1차 함수가 안 되고가 제가 이제 도달하려고 했던 도달 지점이었어요.
1: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토론하는 아이들.
6: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0이 여기에 0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
8: 근데 인식을 다시 고칠 수 있어.
9: 근데 이거 자체가 그냥 그게 안 돼.
8: 근데 함수가 또 아닌 것 같아.
1: 이런 시간들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9: 빨리 수정. 틀릴 수도 있지.
10: 친구들이랑 토론하다 보면 그냥 의견이 조금 부딪히기도 한데 그 의견을 잘 맞춰가면서 이렇게 뭐가 정답인지 잘 알 수 있으니까 더 기억에 오래 남고 그게 좋은 것 같아.
1: 가장 완벽하게 분류했지만 아직도 쟁점이 남아있는 O모듬.
11: 뭐가 문제인데?
12: 이거예요.
11: 뭐요?
12: 다른 모듬인데.
8: 아니 함수 맞다고 생각해. 여섯 개를 다섯 명에게 그럼 어차피 X랑 Y랑 여섯 개나 O나 중에 있잖아.
13: 기회가 더 있을 거예요.
1: 친구의 의견을 수용하고 활동지를 옮기는데요. 사실 이 교실에선 이런 크고 작은 충돌이 빈번합니다.

0: 이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1: 서로 이렇게 논쟁해서 뭔가 결과라든가 뭐 나오잖아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2: 그냥 제 의견을 말하는데 이 친구가 제 의견이 틀렸다고 지적해주는 부분이 왜 안 틀렸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3: 논쟁을 하다 보면 하고 나온 결과니까 더 기억이 잘 남고 좋은 것 같아요.
4: 지금 우리가 분류했던 기준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분류가 됐는지 한 명 남고 세 명이 움직이겠습니다. 한 명이 선생님, 모둠에서 대표로 우리 이렇게 분류했어 라고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한 명.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다른 모둠으로 가서 확인을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 모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자, 이동하겠습니다.
0: 잘못된 부분을 선생님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둠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서 다시 수정하게 하는 건데요.
4: 본인의 모둠에서 얘기를 했던 게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아닌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다른 모둠에 가서 확인을 하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네? 라고 다시 돌아와서 모둠원들하고 또 의사소통 얘기하고 토론하고 다시 한번 수정하고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5: 함수인가 아닌가?
6: 왜요?
7: 이게 정비라면 X가 두 배 세배 될 때 Y도 두 배 세배 되잖아요.
6: 뭐야 이게?
7: 얘는 함수야. 함수 안에 포함이 되긴 되는데 1차 함수가 얘는 함수가 아니고 1차 함수. 맞지? 1차 함수는 이걸 방정식으로 보고 그 방정식이
0: 다른 사람과 의견을 계속 나누다 보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발견하고 정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8: 선생님 수업은 약간 실타래 같아요. 약간 뭉쳐있는 실타래요.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 볼 때는 잘 몰랐어. 이걸 어떻게 풀지? 하면서도 이제 또 한번 풀다 보니까 또 이제 좀 술술술 풀리는 그런 실타래 같은 수업이에요.
0: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친구와 의견을 나누는 것만으로 선생님의 설명 없이도 1차 함수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4: 그러면 우리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1차 함수라고 할까? 너희가 분류 다 했으니까. 어떤 걸 1차 함수라고 할까?
9: Y는?
4: Y는?
9: AX.
4: AX. 플러스
9: B.
4: 이건 되나요?
9: 네.
4: 1차. 단, A는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럼 이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함수인지 아닌지. 아, 그 중에 함수라면 1차 함수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을까요?
10: 네. 네.
4: 자, 마지막 이제 남아있는 일기 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수업은 수학 그림 일기로 마무리됩니다. 비주얼 싱킹 연습의 연속성을 가지면서 한 시간의 수업을 반성하고 평가하는 건데요. 수업의 이해도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 배운 내용이나 느낌을 비주얼로 표현하고 짤막한 소감을 곁들이면 되는 거죠.
2: 쭉 이제 약간 안 이해 안 되던 부분들이나 그런 거 한번 학습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고 그림도 그리고 이제 일기 쓰면서 이제 내 생각 같은 거를 거기다가 적는 거니까 조금 더 내 생각을 더 정리하고 수업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0: 수업이 끝난 후에는 늘 아이들이 쓴 일기를 확인합니다. 짤막하지만 세심함이 느껴지는 메모로 선생님은 아이들과 수업에 대해 꾸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4: 그 수학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학습지를 검사하면서 제가 오류가 있던 부분은

0: 한번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상황도 되고, 오늘 힘들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다. 다음에는 좀더 노력해보자라고 작성하기도 하고, 오늘 재밌었다 그러면 저도 정말 너희들이 이렇게 즐겁다 선생님도 행복하고 즐겁다 뭐 이런 코멘트를 달고 있어요.
1: 선생님의 이런 마음은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2: 수업을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아쉽잖아요. 그런 부분이 없고, 그리고 또 느낀 점에 대해서 공감하는 말도 적어주셔가지고, 정말 그냥 친한 친구랑 약간 대화하는 뭔가 좋았어요. 엄마 아빠는 만약 좀 해라, 못하니까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선생님은 할수 있다고 계속 그렇게 응원해 주시니까 옆에서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느끼게 되고.
1: 생각을 표현하는 수학 수업으로 수학 수업의 활력을 불어넣은 정영희 선생님.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서서한 바람이 있답니다.
0: 근데 사실 이런 비주얼 씽킹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수업에서 하나의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10가지의 수업 방법을 알고 있는 것보다 뭐 20가지의 수업 방법을 알고 있으면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리들이 더 많아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의 힘보다는 마음이 맞고 함께 이제 수업을 고민할 수 있는 이제 수업 친구, 같이 할수 있는 선생님들이랑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1: 글 속에 숨은 추상적인 수학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수업. 수학하는 즐거움을 아이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수업. 그래서 다 함께 즐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수업. 그것이 장영희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교실입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수호를 드립니다.

0: 너의 고민이 들려.
1: 미안 미안.
2: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토니?
3: 사서 선생님, 여기 꽂혀있는 마법서들엔 전부 마법이 적혀있겠죠?
2: 그럼요. 멜리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마법서들이지요.
3: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마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마법은 네 개뿐이네요.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2: 유치원에서는 원래 마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준이와 토니는 특별하니까 벌써부터 네 개나 쓸 수 있는 거지요.
3: 정말 그럴까요?
2: 마법 유치원을 졸업하고 마법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마법을 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잠깐 따라와 보세요.

0: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좀 편해질 겁니다.
1: 너의 고민이 들려?
0: 신기한 책 제목이죠. 그리고 신디한 책이랍니다. 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책을 부르고 마음속 고민들을 말해봐요.
1: 책을 어떻게 불러요?
0: 너구들님이라 불러보세요. 딱 맞는 해결법 알려주지요.
1: 너구들님,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
2: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1: 우와! 네, 알겠습니다. 야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토니, 무슨 좋은 일 있어? 어? 아니야, 아니야. 점심이 너무 맛있잖아.
3: 그래, 스파게티는 항상 맛있지. 응? 베리, 어디 아파? 왜 밥을 안 먹어?
4: 아니, 살찐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해야 하나 고민이라.
1: 고민? 너구들님이라면 해결해 줄 텐데.
4: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5: 너 어디 누구야? 그게 내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4: 나도 고민이 딱히!
6: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법이라도 배웠어?
1: 아, 그게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닌데.
3: 토니의 말대로라면 멜리나 도서관에 고민을 해결해 주는 너구들이란 책이 있어.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너구들을 가져오는 거야.
1: 몰래? 그건 나쁜 짓이야.
5: 잠깐, 사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지?
3: 베리, 슈리, 너희가 도와줘야 해.
4: 응? 우리?
3: 사서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야 해.
4: 선생님! 응? 슈리가 읽고 싶은 책이 있대요.
0: 오, 역시 책을 사랑하는 슈리. 그런데 무슨 책이지요?
7: 동물이 많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잔뜩...
0: 동물이 많은 동물사전 이쪽이에요.
3: 알바, 이거 제일 중요해.
6: 뭐? 왜?
3: 혹시 도서관에 오실지 모르네.
6: 러블리, 러블리.
3: 러블리를 막아줘야 해.
8: 알바, 무슨 일인가요?
6: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8: 걱정 말아요. 금방 고쳐줄 테니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3: 그 사이에 우리가 책을 몰래 가져오는 거야.
4: 모두들 정말 잘했어.
3: 그럼 누구부터 고민을 말해볼까?
4: 나부터 핑!
7: 너구들님, 내일 점심에 맛없는 게 나올까봐 고민.

0: 이 반찬 없는 채소 냠냠데이야.
1: 알면 실망할 테니 모르는 게 약이네.
2: 너구들님,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3: 얄리얄리얄리 숑얄라리얄라.
4: 시간 낭비하지 마라.
2: 시간 낭비? 역시 난 지금도 예쁜 거였어.
5: 얘들아, 이러다 들키면 큰일이라고.
0: 정말 대단한 책이야.
5: 너희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0: 자, 마지막 슈리 차례.
2: 너구들님, 전 너무 소심해서 고민이에요.
3: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6: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라.
0: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1: 아, 슈리가 몸이 차가워서 소심하다는 뜻이야.
0: 몸을 따뜻하게 하면 소심한 게 사라질 거야.
1: 그렇다면 달리기가 최고지.
0: 어때? 소심한 게 사라지는 것 같아?
1: 더 따뜻하게 해야 하나 봐. 장애물 코스 추가.
5: 좋아. 안 돼, 위험하다.

0: 추리가 다치고 꽃병도 깨졌잖아. 다들 대체 어쩔 거야?
1: 나는 괜찮은데. 어쩌지? 고민되네. 너구들님, 저희가 병을 깨뜨렸는데 어떡하면 좋죠?
2: 너구들님!
3: 야리야리야라 숑렬라리야라. 작은 잘못은 잊고 큰일에 도전하거라.
0: 그래! 작은 꽃병은 잊어버리고 큰 꽃병을 가져오란 뜻이야.
4: 그게 무슨...

0: 진짜 문제는 꽃병인데 꽃이 없는 거라고.
1: 아니라니까.
2: 꽃병 어?
1: 꼭 가져왔다핀.
3: 해바라기가 있었나?
2: 놀이터에 많이 있다핀.
3: 놀이터 해바라기.
2: 설마.
0: 관찰 해바라기잖아. 어떡해. 망했다.
2: 포기하지 마, 토니.

0: 너구들님, 이제 저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봐야 할 때.
0: 그래,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한 잘못을 돌아봐야 해. 중이?
2: 에?
0: 아니, 그렇게 멈추라는 게 아니고!
3: 에휴, 됐어!
0: 나 혼자 해결할 거야!
4: 뒤를 돌아볼 거야! 도망쳐!
1: 역시 너무들린 말이 강하게!
5: 나 때문이다, 핀.
0: 핀, 어떡하려고.
5: 그치?

0: 둘이 다 꺼져버렸잖아.
1: 너구들님이, 너구들님이 어디 갔지?
2: 너구들님은 잊어. 우린 마법사라고.
1: 하지만
2: 마법사는 마법으로 노력하는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1: 아, 찾았다.
2: 에너지를 넣는 주문. 준이, 마법을 쓸 시간이야.
3: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4: 준이, 도니, 마법의 힘으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도니, 변신.
2: 주문은 다 외웠지, 준이?
3: 뭐 그런 것 같아.
4: 응? 주피 주피 주피 주.
2: 아클라타의 에너지로
4: 수사라 힘이야.
3: 크게 크게 마구마구 수상하라.
2: 아, 준이 뒤에 그런 말은 없는데.
3: 뭐?
1: 실패했나 봐.
2: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
5: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6: 이 책은 그냥 재미로 봐야죠. 맨 뒤에 써 있어요. 뭐든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진짜 고민 해결.

고민 해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 자신을 믿으면 돼 실수하고 틀리면 뭐 어때

0: 너구들님이 또 필요한가요?
1: 괜찮아요. 그렇지? 로블리, 죄송해요.
0: 자, 늦었네요. 모두 잘 시간이 지난 거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다 치우냐고!

0: 얘들아, 비단벌레 실종 사건이 일어났어.
1: 실종 사건?
2: 비단벌레는 어떻게 생겼어?
0: 비단벌레는 보석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야.
3: 와, 이런 곤충은 처음.

0: 정말 신기하다. 자, 빨리 찾으러 가자.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1: 출동!
2: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3: 비단벌레들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
0: 어? 저건 뭐지? 비단벌레잖아!
3: 놀라지 마!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야.
4: 고고다이노? 저는 주주예요.
0: 사라진 비단벌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4: 괴물이 데려갔어요!
1: 괴물?
4: 어젯밤에 다들 무서워서 못 움직이니까 다 잡혀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여기 숨어 있었어요.
0: 혹시 괴물이 어떻게 생겼어?
4: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0: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4: 머리에 빨간 벼시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부리랑 날카로운 발톱에 검은색 깃털도요.
0: 벽과 부리, 날카로운 발톱에 검은색 깃털. 다 그렸어. 에? 누군지 모르겠는걸.
4: 어? 어? 저 깃털.
0: 그림과 똑같은 걸 보니 범인의 깃털이 아닐까? 깃털을 따라가 보자.
4: 저도 같이 갈래요.
0: 좋아, 빨리 가보자.
4: 네?
2: 어? 검은색 깃털이 있는 둥지가 있어.
3: 우와, 보석들이네. 엄청 많아.
2: 우와, 보석들이 움직인다.
0: 보석이 아니라 비단벌레들이야.
4: 얘들아, 나야, 주주.
1: 주주야.
0: 얘들아, 우리가 데려다 줄게.

0: 괴물이야. 괴물이 아니잖아.
1: 이 그림이랑 너무 다르잖아?
2: 아마 보석인 줄 알고 비단벌레를 데려왔나 봐.

0: 많거든. 다들 기절했어.
1: 어떡해, 어떡해.
2: 내가 유인할게. 안 키워, 여기야.

0: 엑스가 위험해. 얘들아, 합체하자.
1: 응.

0: 렉스, 괜찮아?
1: 응, 난 비단벌레들을 대피시킬게.
2: 안 키우는 우리에게 맡겨.
1: 잘했어, 레스큐 킹.
3: 렉스!
1: 얘들아, 빨리 대피하자. 얘들아, 빨리 일어나줘.
3: 다들 겁을 먹어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1: 어떡하지?

0: 작전 성공!
1: 여길 봐!
2: 어? 내 보석!
0: 조금만

0: 모두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1: 구해줘서 고마워.
0: 우리가 너희를 구한 게 아니라 주주의 용기가 구한 거야.
2: 맞아. 너 정말 용감하더라.
3: 주주야 고마워.
4: 아니.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풀이랑 꼭꼭 약속!

0: 보트를 타요.
1: 어?
0: 보트 선생님!
2: 자.
0: 여기서 소를 만나서 여기로 가요.

0: 거야? 가이너 파워! 그거 진짜 어려운 기술인데.
1: 자 얘들아, 회의 시간이야. 지구의 퀀텀 코어드를 조사해야지. 그러니까 게임 꺼, 제이민. 넌 TV 끄고 루시오.
0: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프로 곧 시작인데? 알았어, 알았다고.
2: 게임에 자신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을 초대합니다. 딴사우리오 청소년 레이저리프트에 참가하세요.
0: 얘들아, 방금 TV에 우리가 찾던 퀀텀 코어가 나타난 것 같은데?
3: 저거 진짜 퀀텀 코어잖아.
4: 트로피로 만들었다고? 대체 왜?
1: 트로피를 타면 알 수 있겠지. 우리한텐 최고의 게이머가 있으니까 트로피는 당연히 우리께 될 거야.
5: 정말? 잘 됐네. 그게 누군데?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절대 안 된다고. 난 혼자 조용히 게임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푼단 말이야. 근데 대회는 정확히 그 반대잖아. 내가 워낙 티를 안 내서 모르는 모양인데 난 긴장을 잘하는 편이라고.
0: 다른 방법이 없어, 제이민. 네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게다가 이미 신청도 했어.
6: 우와. 우와. 엄청 넓네. 최고다.
0: 정말 신나는데? 이렇게 큰 대회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
4: 저길 봐. 퀀텀 코어 트로피야.
5: 나 진짜 못하겠어. 땀이 나는지 몰랐던 곳까지 땀이 나고 있단 말이야. 손이 젤리가 된 것 같아. 컨트롤러를 잡지도 못할 거란 말이야.
0: 할 수 있어, 제이민. 우리가 있잖아. 끝까지 너랑 함께 할게.
7: 아이, 근데 왜 이렇게 입어야 하는 거예요, 대장?
8: 답답하긴. 이건 10대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니까. 우리가 10대로 보여야만 퀀텀 코어 트로피를 손에 넣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춤춰. 좋았어.
5: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다. 난 할 수 없어. 그냥 집에 갈래.
2: 환영합니다. 산사우리오 청소년 레이저리프트에 잘 오셨습니다. 먼저 게임 규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수들은 1대1로 당당하게 승부를 펼친 후 마지막 두 명이 결승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3: 저게 진짜 퀀텀 코어가 맞긴 한 걸까?
1: 모르지. 이렇게 봐선 확신할 수 없어. 그러니까 반드시 손에 넣어야 해.
0: 괜찮아, 제이민. 다이노스의 운명과 그리고 지구의 운명이 다 네 손에 달려있다고.
4: 넌 손도 빠르고 머리도 아주 좋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어.
2: 준비됐나요, 선수들? 이제 게임을 시작합니다. 예!
0: 본때를 보여줘, 제이민.
2: 1분 드리겠습니다. 게임에서 사용할 공룡 캐릭터를 선택해주세요. 준비 시작! 서둘러주세요. 가장 강력한 캐릭터부터 선정되고 있습니다.
1: 뭐해, 제이민? 대장, 시작했어요.
8: 난 너로 정했다, 런거.
4: 더블러 제이민! 좋은 캐릭터가 나왔겠어!
2: 선택 시간 종료! 그럼 대회 1라운드를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지금부터 쥐라기 대잔트를 시작합니다! 무시무시한 티라노 대 초강력 슈퍼 세고의 대결입니다. 시작!

0: 다른 소리는 다 무시해. 넌 네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1: 다이노 파워를 보여줘, 제이미.
2: 윈덤 리더.
0: 그래, 난 할 수 있어.
3: 벨로시 랩터와 콩피의 대결입니다.
0: 마지막 한 방. 다이노 파워.
3: 콩피 승리.
0: 괜찮았어.
4: 그렇지.
3: 제이미야, 나 진정을 하시고 다음 라운드 시작. 롱고가 지겠는데요. 제이미야,
5: 대장 도와주자고.
0: 우리의 비밀 무기 간다.
4: 어? 뭐야? 내 컨트 말려! 안 돼! 엑셀!
3: 홀리의 싼 상황을 극복하고 롱고가 이겼습니다! 예!
4: 엑셀!
3: 피카노 보아와 콩피의 대결! 콩피가 여유롭게 이기고 있군요! 콩피 승리!
4: 멋있다!
0: 질 수는 없지.

0: 으쌰! 열기가 정말 대단한데요. 이제 마지막 대결만 남았습니다. 콤피 대 런거. 최종 대결을 시작합니다. 콤피 회전 동작이 예술적이군요. 오, 강력한 콤피야.
1: 뭐 하는 거지?
2: 저건 미치잖아. 지금.
3: 다이노 파워 펀치.
2: 이겼어. 내가 이겼다고.
4: 안 돼. 다음 작전으로 넘어가.
5: 알았어요, 대장.
6: 우린 거기 무슨 일이지?
1: 트로피 수여식인가요?
4: 이 트로피를 가질 수 있는 건 나뿐이야.
2: 민혁군들이 변장한 거였어.
5: 다들 준비됐지?
7: 다이노스터 변신!
4: 어서 공격해!
5: 다이노마빅 출동!
2: 멈춰!

0: 안 됐지만 퀀텀코어는 절대로 못 가져가!
1: 이번에는 게임이 아니란다, 애성이들아. 공기야! 점 앞을 가자!
2: 어떡하지?
0: 재미있는 게임할 때처럼 필살기를 써보자!
2: 이건 게임이 아니야, 루시오. 그런 프로그램은 없다고.
0: 필요 없어. 그냥 콩피처럼 움직이면 돼. 챔피언의 실력이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지.

0: 점점 가까이 오고 있어야. 지금이야! 펜타 X 플래시!
1: 안녕, 귀요미아가. 이제 안심해.
2: 안 좋은 소식이야. 너희들 위치를 스캔해보았지만 퀀텀 에너지는 감지되지 않았단다. 모양은 진짜 퀀텀 코어처럼 생겼지만 그건 그냥 트로피였어.
1: 이건 그냥 트로피가 아니에요. 제이민이 최고로 멋진 경기를 보여줬다는 증거품이니까요. 축하해.
3: 고마워, 루쇼. 별거 아니었어.
1: 진짜 멋있었네. 빙하 위의 제왕, 거대 메모드! 우와! 바다를 현장 학습으로 다니! 산사우리에서 학교 다니는 거 최고야! 그치, 루시오? 햇볕 쬐면서 해변에서 놀면 정말 재밌을 거야!
3: 햇볕은 피부에 안 좋을 수 있어. 선크림을 바르는 게 좋을 거야.
4: 너희 기대를 깨서 미안하지만 해변에서 여유 부릴 시간 없어. 조나단 박사님을 만나야 하잖아. 제이민의 트로피를 디자인하신 분 말이야.
5: 그건 그런데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걸?
4: 걱정 마. 박사님이 정보를 보내주셨어. 이 근처 대학교 캠퍼스에 계신데.
1: 아, 학교를 겨우 빠져나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또 다른 학교를 찾아가라고? 기운내, 루시오. 재밌을 거야.
6: 비디오 게임 하나도 이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이노스터를 이기겠다는 거지? 그 트로피는 지구에 있는 퀀텀 코어의 위치를 찾게 도와줄 단서였어. 근데 그걸 손에 넣지 못하다니!
7: 근데 잠깐만요. 트로피의 퀀텀 코어는 가짜라고 했잖아요.
6: 가짜지만 그건 진짜 퀀텀 코어를 본뜬 거였어. 그러니까 당장 다이노스터를 추격해. 내가 새 부활을 구하기 전에 서두르란 말이야.
8: 어? 네, 알았어요.
6: 아, 한심하긴.
4: 박사님이 주신 정보에는 8층이라고만 적혀있어. 여기 조나단 박사님 연구실이 있는 건 확실한데 이 중에 어떤 방일까?
3: 문이 전부 다 똑같이 생겼는데?
1: 그렇다면 어? 행운의 825호 도전!
4: 아무 숫자나 고르면 어떡해, 루시오!
1: 내 직감을 믿어봐.
4: 이 직감대로 이 방이 맞을 확률은...
1: 인정. 네 직감이 제대로 들어맞은 것 같긴 하네.
3: 이 모형, 퀀텀 코어와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
9: 넌 누구니?
4: 조심해.
9: 지금은 학생들 안 만나. 근무 시간에 다시 찾아오렴.
4: 조나단 박사님이시죠? 레이저림픽 트로피를 디자인하신...
9: 아마도? 너흰 누구지?
4: 저흰 로라 박사님과 일해요.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9: 에? 볼트 매트리스잖아! 로라 박사가 발견한 거니?
4: 저흰 퀀텀 코어라고 불러요.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9: 그래, 있어.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지. 10대 시절이었다. 난 해변에서 동생이 잃어버린 반지를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발견한 건 내가 상상한 그 어떤 보물보다도 놀라운 거였지.
10: 엄청난 에너지가 흘러나오고 있어. 이게 대체 뭐지? 와...
9: 태어나서 본 물건 중 가장 아름다웠어.
1: 맞아요! 그게 코어예요! 지금은 어디 있죠?
9: 사라졌어. 내가 만지는 순간 엄청난 폭발이 있었거든.
4: 당장 그 해변으로 가봐야겠어요. 데려가 줄 수 있으세요?
9: 가능은 한데 동굴이 무너져서 아무도 못 들어가.
10: 악당들이 코어를 쫓고 있어요. 저희가 찾아야 해요.
9: 그러니까 지구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좋아.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모두 따라오렴.

0: 좋았어. 코어를 빨리 찾기만 하면 해변에 누워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1: 루시아와 칩튼 누가 산사우리오에 있었다고? 다이너스트가 그 꼬맹이들이 었다니.
2: 코어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안내해줄 꼬맹이들이죠. 쫓아가 볼까요, 대장?
3: 나한테 더 좋은 생각이 있어. 그만 일어나렴.

0: 다 왔다. 이곳이야. 바로 여기였어.
1: 이렇게 큰 바위들이면 코어는 가루가 됐겠는데?
2: 그건 모르지. 얼른 확인해보자.
0: 괜찮니?
2: 네, 좀 창피한 것만 빼면요.
3: 어? 얘들아, 이것 봐.
0: 눈이잖아. 말도 안 돼. 산사우리오는 눈이 내릴 만큼 추운 곳이 아닌데.
1: 저기 봐.
4: 반갑다, 타이러스타. 거품 코어가 너희들 손에 들어가게 둘 순 없지.
0: 저 사람들이 너희가 말한 그 악당들이니.
2: 잠깐 피해 계세요. 다이노스터 변신.
0: 다이노스터? 너희가 다이노스터였다고?
2: 비밀이에요.
4: 메카 메모드에겐 한입 가리지. 각오해라. 공기야.
2: 박사님은 여기 숨어 계세요.
0: 조심해라.
2: 이건 아프다. 랩톱.
4: 이봐, 진정해.
1: 인력군들을 막아야 해.
5: 우리가 메모드의 시선을 끌어볼게.
2: 부테라 에로 발사!
4: 하! 고도름 공격!

0: 대원 합체를 시작하자!
1: 내부터 볼트윙! 액션 준비 완료!
2: 막아야 해! 메카메모드 업그레이드!
3: 예감이 안 좋은데?
0: 우리가 맞출게! 가자!
4: 충격에 대비해!
5: 쇼크웨이브 슬램!

0: 안엔 아무것도 없어. 유감이구나.
1: 이걸 찾는 거야?
2: 어, 안 돼!
1: 출발해!
3: 우리 가져갔어!
2: 쫓아가자!
0: 잠깐! 너희한테 줄 게 있단다. 해변에서 있었던 일 이후 다른 곳에서 찾아낸 거야. 너희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구나.
2: 계속 갖고 계셨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3: 절대로 악당한테 뺏기지 않을게요.
0: 부탁하마. 그럼 행운을 빈다.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3: 내가 다닌 중학교는?
4: 군남중학교.
3: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4: 강숙현 과학선생님.
3: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4: 음악 70점.
3: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악기를 배워라.
5: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3: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5: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3: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5: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3: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5: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3: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5: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3: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5: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5: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3: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5: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3: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5: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3: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5: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3: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5: 우선 제가 우주 관찰을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세나의 은인.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 숨어서 놀고 있었냐? 역시 어리긴 어리구나.
1: 노는 거 아니거든. 훈련이라고 훈련.
0: 이런 게 무슨 훈련이냐? 애들 장난이지.
1: 애들 장난이라니? 흉내도 못 낼 거면서.
0: 뭐? 흉내를 못 내긴 누가 못 낸다고 그래?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2: 세나야, 여기 있니?
0: 마리 팀장님! 팀장님!
2: 이한 녀석. 제이가 온 후로 말썽이 더 늘었어.
3: 둘이 정신 연령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절 찾으셨어요?
2: 아, 전에 네가 부탁한 거 말인데, 어릴 때 널 구해줬다는 그 소방관 말이야.
3: 찾으셨어요?
2: 찾기만 했겠니? 자, 내일 간다고 했으니까 가서 만나봐.
3: 고맙습니다.
4: 자, 차례대로.

0: 들어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어? 이안, 네가 왜 여기에 있어?
2: 너야말로 너 지금 나 따라다니냐?
1: 무슨 소리야? 난 마리 팀장님이 여기 가보라고 하셔서. 설마.
0: 그래, 제대로 찾아왔다.
1: 그럼 아저씨가 절 구해주신 소방관이셨어요?
3: 뭐? 우리 아빠가 그 메가 아파트 화재에서 너를 구한?
0: 나도 그 꼬마가 세나인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됐지 뭐.
1: 아저씨, 고맙습니다. 꼭 찾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0: 뭘, 소방관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더 뿌듯하구나. 그 꼬마가 이렇게 훌륭한 파이어 로봇가 되었다니 말이야.
3: 내가 아빠가 구한 세나와 함께 활약하다니. 우리 막 무슨 인연이고 그런 건가?
1: 아니, 인연은 나랑 너희 아빠가 인연이고 우린 그냥 같은 학교 학생이자 동료일 뿐이지.
3: 뭐? 세나, 너 너무 차가운 거 아니냐? 아빠, 지금 뭐가 웃겨요?
4: 미안, 세나, 내가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했어. 너희는 현장으로 바로 합류해줘.
1: 네!
5: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

0: 자, 여기로! 빨리, 빨리!
1: 허큘리스 액션!
2: 이카로스!

0: 몰라! 온통 불바다야! 일단 불부터 끄고 구역을 나눠 아이들을 찾아보자!
1: 알았어!
0: 됐어! 이제 사람들을 찾아보자!
1: 누구 있어요? 들리면 대답하세요!
2: 파이어로 봅니다! 소리쳐주세요!
0: 길이 막혔네? 얘들아, 어서 이쪽으로 와줘! 여기 물건들이 문을 막고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제법 있어!
3: 선생님!
0: 파이어로보다!
4: 선생님이 나리를 찾다가 다치셨어요! 좀 도와주세요!
0: 그래, 이제 괜찮아.
5: 우리가 도와줄게. 선생님은 내가 모시고 나갈 테니까 피닉스 넌 아이들을 인솔해줘.
1: 알았어. 얘들아, 나쁜 연기는 위로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허리는 숙이고 코와 입은 옷소매로 막고 따라오는 거야. 물은 이미 다 꺼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비상구 표시만 따라가면 돼.
0: 자, 네.
6: 나리는 찾았나요?
5: 아니요, 아직.
0: 내가 찾아서 데리고 나갈게. 좀 전에 나간 아이들부터 구조해줘.
2: 알았어, 금방 돌아올게.
0: 나리야, 들리니? 널 구하러 왔어.

0: 이런, 스캐너가 고장났어. 어?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지는데? 생각해보자. 나였다면 어디에 있을지. 엄마! 아빠! 제발 아오기님! 대답해봐! 분명 어딘가 숨어있을 거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어딘가에. 어? 정우? 혹시? 나리야! 안에 있니?
1: 파이어 로봇.
0: 그래, 구해주러 왔어.
1: 아! 무서워!
0: 다시 숨으면 안 돼!

0: 아, 입구가 막혔잖아. 세나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리는 찾았어?
1: 아, 여보, 구해주세요.
0: 아, 쟤는 지금 나리 안 구하고 뭐 하는 거야?
2: 뭔가 이상해. 뚫고 들어가자.
0: 그래. 아!
2: 저기야, 나리가 저 뒤에 있는 것 같아. 역시 있었어. 먼저 데리고 나갈게.
0: 어? 허큘리스는 왜 멈춰 있는 거야? 세나야, 대답해봐. 움직여 보라고. 정세나, 대답해봐. 세나. 어, 설마?
1: 엄마, 아빠.
3: 오늘의 안전교육.
4: 오늘은 파이어로브가 전기 화재로부터 많은 학생들을 구했지? 그러면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0: 센트에 문어발처럼 아주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불이 날 수 있어요.
1: 하, 또 플러그를 뽑을 때는 플러그의 머리 부분을 잡고 뽑아야 해요. 무리하게 전선을 당기면 끊어져서 불이 날 수도 있거든요.
2: 또 젖은 손으로는 콘센트나 플러그, 전기 제품을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물기 때문에 감전되기 쉽거든요. 마지막으로 콘센트 구멍에는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넣어서는 안 돼요. 안 돼요.
3: 이 같은 행동을 하면 역시나 감전되기 쉽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4: 안전!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배우는 AI 허성보입니다. 오늘도 AI와 함께 재밌는 것들 많이 배워볼 건데요. 오늘 해볼 것은 바로 수학입니다. 수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긴 한데요. 많은 친구들이 수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오늘 저희에게 재미있는 수학 알려주실 이창준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이자 유튜버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준이라고 합니다.
0: 저는 궁금한 게 수학을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네. 답이 일단 딱 떨어지잖아요.
1: 네.
0: 그 명쾌함에 되게 끌렸던 것 같은데
1: 네.
0: 요즘 우리 아이들은 수학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은데
1: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죠.
0: 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1: 답만 구하라고 하니까라고 생각합니다. 공식에 넣어라. 유형으로 풀어라. 이게 재미없죠.
0: 아, 그럼 재미없을 만하네요.
1: 우리 영화를 보면서도 알아요. 저 사람은 살 거야. 저렇게 죽도록 고생하지만 살아남을 거야. 네. 알면서도 보잖아요.
0: 그쵸?
1: 그 과정이 재밌으니까. 네. 그런데 수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넘어서서 저 주인공이 살아남았는지 봐야 되잖아요.
0: 그쵸.
1: 수학의 재미는 사실 거기 있는데.
0: 아, 맞아, 네. 맞아. 왜냐면 저도 수학 문제를 풀 때 그냥 게임 같다고 느낀 게 우리가 지금 이 몬스터를 잡아야 돼.
1: 네.
0: 근데 몬스터를 잡는데 게임이라고 치면 아이템이 네. 되게 다양하잖아요.
1: 네네네.
0: 내가 마법을 써서 잡을 수도 있고 네. 칼로 잡을 수도 있는데
1: 그쵸.
0: 이 몬스터를 잡을 건데 뭘로 한번 잡아볼까?
1: 네.
0: 칼을 해봤더니 칼은 별론 것 같아.
1: 네.
0: 마법을 해볼까? 마법이 잘 먹혀. 네. 여러분 이런 문제는 마법으로 잡는 네. 게 맞는 거구나를 막 하면서 그런 데서 희열을 또 느끼고
1: 저는 이 과정을 즐겨야 된다.
0: 야.
1: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상에서 언어처럼 배우는 수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 AI로 또 수학을 또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1: 네.
0: 어떻게 하면 좋을지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제가 문제를 하나 해볼게요.
0: 문제, 네.
1: 네. 30개씩 사탕을 6명한테 나누어줬어요.
0: 네.
1: 이걸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0: 30 곱하기 6이죠.
1: 네. 아, 그 아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0: 다른 식이 나오겠네요.
2: 10개씩 6명이 있는.
1: 30 나누기 6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요? 예, 말문을 잃으셨네요.
2: 아,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1: 네.
2: 왜냐면 마지막에 나누어준다라고 그렇죠.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일상생활에 자기 얘기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30, 6, 나눠?
2: 나누기.
1: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이 틀린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가르칠 때도 늘 강조하는 게 이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진짜 많이 해야 된다. 제가 한번 AI랑 그걸 한번 해볼게요.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건데 이 AI도 좀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AI랑 약속을 확실하게 정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 AI는 여러 나라에서 수학을 공부하잖아요.
2: 네.
1: 좀 우리나라 수학에 맞게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 아하.
1: 네.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하고 싶은데 네가 과외 선생님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 다음 기준을 반드시 지켜줬으면 좋겠다. 모든 수학 기호는 한국 교과서 기준으로 표현해달라. 곱하기는 곱하기, 나누기는 나누기 또는 분수 형태로 나타내주고 분수는 b분의 a 이렇게 나타내달라 얘기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는 친구들이 말을 식으로 변환하는 거를 좀 명확하게 보여달라. 요 연습하고 싶은 거니까 얘기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계산 과정과 식의 의미를 좀 반드시 설명해주고 답을 내는 것보다는 왜 그런지 더 중요하게 설명해줘라고 말을 해주면 요거에 맞춰서 또 AI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설명하면 맞았어 하지 말고 맞는지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을 나한테 질문을 해줘라.
2: 다시 한번 질문해봐. 네.
1: 내가 먼저 설명하기 전에 뿌리 쭉 말하지 말고 내가 설명할 기회를 좀 주고 질문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2: 이거 중요하네요.
1: 네. 네. 나는 초등학교 4학년이야. 반 학생이 30명인데 그중에서 10번째 정도로 잘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식을 더하기인지 빼기인지 곱하기인지 나누기인지 헷갈리는 문제가 많아. 그래서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고 싶어. 곱하기와 나누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줘볼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사탕이 4개씩 들어있는 봉지가 5개 있다. 사탕은 모두 몇 개일까요? 라고 물어봐주네요. 4개씩이라는 말은 어떤 계산을 해야 될까? 4개씩이면 봉지가 하나면 4개. 봉지가 2개면 8개. 3개면 12개. 그러면 4개면 16개. 어렵지 않죠?
2: 네.
1: 그러면 5개면 20개. 4 곱하기 5 아니야? 설명 아주 좋다. 특히 하나씩 늘려가면서 생각한 과정이 정말 중요한 방법이야. 자, 그러면 이제 4개가 5번 반복된다. 그러니까 봉지에 5개인데 4개씩 들었으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4 곱하기 5라고 표현하는구나 그쵸. 라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는 조금 더 어려운 거 헷갈리는 걸 하고 싶다.
2: 맞아요, 맞아요.
1: 실제로 많이 틀리는 걸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많이 헷갈릴 거예요. 자, 분수에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줘볼래? 말을 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고 싶어. 내가 먼저 설명하지 않고 질문으로 시작할게. 자, 물 5리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분의 1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사용했습니다. 이 둘은 무엇이 다를까? 라고 물어봤어요.
2: 지금 5분의 1이라고 하는 게 전체중 일부를 낮춰내는 건지
1: 네.
2: 아니면 양이 정해져 있는 건지
1: 네.
2: 5분의 1 리터라고 하면 또 전체랑 관련 있는 건지 아니면 정해진 건지
1: 그렇죠.
2: 와
1: 이렇게 물어봐준 거죠. 그럼 아이들이 여기까지 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줘 하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거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5분의 1은 전체중 일부야? 양이 정해진 거야. 5분의 1은 1분의 1부.
2: 전체중
1: 1부죠. 5분의 1리터는 전체랑 관계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정해진 거 같아요. 정해졌어요.

0: 더 중요한 건 뭐냐. 5리터의 5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1: 어.
0: 제가 물어봤는데 저한테 거꾸로 질문을 해주는데. 5리터의 5분의 1은, 5리터에서 5분의 1을 빼는 거 아니야?
1: 어허.
0: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1: 네.
0: 네. 많이 헷갈려 하니까.
1: 헷갈려 하니까.
0: 지금 말한 건 살짝 헷갈린 상태야. 5리터의 5분의 1이라는 말은, 의라는 말은 빼는 거야, 전체 중 일부야. 5로 나누고, 그 중에 하나가 맞는 거 같아요.
2: 그쵸, 그쵸.
0: 5로 나누고, 그 중에 하나 맞는 거 같아요. 5를, 5로 나누고, 그 중에 한 개. 5의 5분의 1은, 어떻게 5 곱하기 5분의 1이네. 5리터의 5분의 1은 전체 5를 5등분하고 그 중에 한 개를 가져오는 거다. 요걸 말을 식으로 바꾸면, 아, 이런 걸 우리가 곱하기로 쓰는구나.
2: 그렇죠.
0: 라는 거를 아이들이 알 수 있다. 네. 그럼 이제 비교 문제. 아까랑 비교하면 되잖아요.
2: 네네.
0: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사용했다.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5리터에서 5분의 1리터를 쓰면 빼기가 맞아. 그러면 5 빼기 5분의 1 리터야. 맞지? 맞아. 식은 정확해. 잘 썼어. 5리터에서 5분의 1 리터를 뺐어.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나 봐요. 5는 5분의 25잖아. 거기서 1분의 5를 빼면 그럼 5분의 24가 되는 거지. 맞지?
1: 그치?
0: 맞지? 자, 네. 계산 과정은 5리터를 분수로 바꾸면 5분의 25니까, 네, 분모가 같으니까 5, 분자끼리 빼면은 5분의 25에서 1을 빼서 5분의 24. 핵심도 정리해주네요.
2: 야.
0: 모모의 5분의 1은 곱하기. 곱하기. 모모에서 5분의 1리터를 빼면 이건 정해진 양을 빼는 거니까 헷갈리지 말아라. 네.
2: 이런 헷갈리는 개념에 대해서 AI랑 이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면 확 이해가 좀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답을 내면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2: 음흠.
0: 하지만 식으로 바꿔봐, 설명해봐라고 해야 사실은 저는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 네네. 실제로 중학교 넘어가서 고등학교 가면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울 건데, 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는 다 문장으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맞죠.
2: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 연습해놓으면 나중 가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수학 얘기를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0: 명단대 특공대 1.
1: 야, 그만 막아! 마지막 남은 통조림을!
2: 미안,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여.
3: 조용, 조용!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다. 그깟 통조림, 저 보아라. 입맛 대가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단 말이다. 대원들, 초특급 식량 확보 대작전을 시작하겠다.

0: 하여튼 거긴 너무 위험해요.
1: 같은 메뉴, 같은 식단, 질릴대로 질리지 않았나? 맛없는 음식만 먹으며 인생을 낭비할 텐가? 아님 위험을 무릅쓰고 풍요로운 먹거리와 함께 살아볼 텐가?
2: 네, 더 맛있는 걸 찾을 때가 됐죠.
0: 맞아요, 더 맛있는 걸 먹을 때입니다.
1: 음식에 살고 음식에 죽는다.

0: 시대 탈퇴!
1: 여기가 천국이구나.
0: 오, 달콤해. 자, 이번엔!

0: 우리가 마트를 점령했다 최군들
1: 캡틴 덕분입니다.
0: 좋아, 이제 최후 작전지로 향한다. 준비됐나?
2: 네.

0: 세군들 마지막 미션이다. 마음껏 쓰러담도록. 네. 저기다 모두 전투 태세.
1: 감히 우리 구역에 겁도 없이 찾아오다니.
0: 너희 누구냐? 소속을 밝혀라.
1: 우리 소속? 무식한 시골주들. 좋아, 부지옥으로 떨어질 테니 이름 정도는 알려주마. 특공대를 이끄는 단단한 기둥, 캡틴 키드.
2: 키드님의 첫 번째 대원, 화려한 오른팔, 롱샷.
3: 키드님의 두 번째 대원, 파이어. 너희를 곧 제로 만들어줄 예정이지?
1: 우주 최강이라 불리는 우리는 이른바 다람쥐 특공대. 고맙다 시골주들. 너희가 모아다 준 식량

0: 유죄 인간.
1: 얘들아, 모두 주목. 반장이 이번 시험도 전교 1등을 했어. 다들 박수.
2: 와, 또 1등이야?
3: 잘하니까 선생님이 좋아하지. 맨날 10시간씩 공부한대.
4: 혼자 화장실 청소도 하던데.
2: 완전 모범생이네, 모범생.
4: 맞아, 우리랑 다르다니까.
1: 며칠 후.
5: 야, 반장이 옛날에 물건 훔치고 애들을 때려서 정학받고 학교를 한 달이나 못 다녔대.
4: 어? 뭐?
5: 진짜야, 벌써 소문 다 퍼졌어.
2: 어떡하지?
4: 모범생이라더니. 쟤야, 애들을 괴롭혔다잖아.
2: 조심해야겠다. 화나서 또 때리면 어떡해?
6: 물건도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겠지.
4: 아니야!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진짜 반성했다고. 벌도 충분히 받았는데.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야?
7: 반성을 충분히 하고 이제 그 죄를 씻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면 영원히 나쁜 사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8: 그래서 한 번 지은 죄를 몇 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9: 우리가 한 번 울었다고 그 사람이 막 평생 슬프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막 한 번 웃었다고 막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
10: 그렇지.
9: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평생 나쁜 사람은 아닌지 않을까?
10: 지금은 뉘쳤다고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건 반장을 좀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 같아.
11: 내 생각은 그 일단 이거를 먼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12: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뭘까?
10: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11: 근데 나는 내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도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9: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나쁜 그런 것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뭐 누군가를 화나게 했거나 이런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약간 나쁜 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씩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11: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사람은 한 번씩 실수를 하니까.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당시에 내 죄를 몰랐던 것, 그런 사람들을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8: 하지만 그 무거운 죄와 조금 가벼운 죄는 다르잖아. 뭐 친구랑 싸우거나 그런 거는 잘 화해하고 하면 이제 그건 잘 화해했으니까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
10: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 좀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대화해보자.
9: 그치. 명확하게 줄 순 없지 않나?
10: 그래도 최대한.
9: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중립이고 어떤 사람들은 욕이고 어떤 사람은 욕이고 이렇게 이게 그라데이션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뭐

0: 가벼운 재, 무거운 재도 나눌 순 없지 않을까?
1: 그러니까 개미한테 돌멩이는 무겁지만 인간에게 작은 돌멩이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2: 일단 나는 그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따져보는 게 별로 큰 의미까지는 없는 것 같아. 물론 무거운 죄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가벼운 죄라면 약간의 형벌만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죄니까 형벌을 받긴 해야 하는 거잖아.
1: 의미가 있긴 있어. 근데 이 토론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대화 주제가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일까?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야. 영원히 나쁘다. 영원히까지 나쁘지 않다.
0: 유명한 가수가 말했듯이 영원한 건 절대 없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지.
1: 아! 근데 나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뀐 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내가 진짜로 정말 반성하고 있고 또 그때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이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험담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해.
2: 죄값을 치르고 했다면 일단 죄를 뉘우쳤단 얘기잖아. 완전히 완벽하게 씻기는 죄는 없겠지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3: 좀 친해지거나 가까워지면 그 내면의 그 반성하고 있는 마음을 알 수 있지 않을까?
4: 거짓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기잖아. 그건 연기니까 애매함과 그런 게 드러날 거야, 대부분.
0: 죄를 뉘우쳤다라는 것의 뜻은 내가 그 죄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보여가지고 내가 이거 죄를 뉘우쳤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죄를 뉘우쳤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죄를 뉘우쳤고 이런 거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왜냐면
4: 근데 죄를 뉘우쳤으면 다시 반복하지 않지 않을까, 죄를?
0: 근데 그러면은
4: 잠깐, 나 말 안 끝났어.
0: 아, 말 안 끝났어. 미안.
4: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도 나타나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걸로 뉘우쳤다 아니면 뉘우치지 못했다의 기준을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1: 근데 속으로는 계속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뭐 내가 다음에 실행할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마음으로.
4: 그럴 수도 있지.
1: 그치?
2: 이제 모범적인 친구가 되었으니까 친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좀 더 나도 자세하게 알아봐야 더 친해지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0: 사람들은 착한 기억보다 부정적인 그런 기억이 더 오래 남거든. 예를 들어서 뭐 아빠한테는 여행 갔던 기억 막 이런 거 하면 뭐 몇 줄 안 나오는데 군대 기억하면 막 쭈르르 막 이렇게 나오잖아. 아,
4: 인정.
0: 그렇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강한 이미지의 범죄를 진 사람들은 그 의미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결국엔 떠올라. 좀 바꿔야 된다, 그 시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봐야 된다.
2: 조금의 용서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완벽하게 용서까지는 나도 잘은 모르겠어.
3: 용서 못할 것 같아. 있었던 일은 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난 용서 못할 것 같아.
1: 나는 진심으로 피해자 친구들한테 사과를 진심으로 하고 다시 친해지다고 시도를 해볼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나 미안한데 너랑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 나 너 용서하고 나 너랑 친구할게 그러면은 반성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
3: 나도 영원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사과는 하겠지만 그 친구가 내 사과를 받아준다고 해도 난 영원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것 같아.
0: 왔다.
2: 안녕하세요.
0: 회장이다.
2: 반장. 감사합니다.
0: 뭐야, 틀 안에 갇혀있어.
2: 안녕히 가세요.
1: 반장 슬퍼 보여.
4: 연기 잘하시네.
1: 진짜 미안하다고.

0: 사과도 하고 손편지도 이렇게 예쁜 글씨로 꾹꾹 눌러 써가지고 그냥 어?
1: 눌렀으면 종이가 찢어져.
0: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2: 정성
0: 500글자를 채워오도록.
2: 손편지도 써보는데 속으로라도 일단 진심으로 반성은 해야 할 것 같아.
1: 걔가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선물 받고 안 받게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0: 얘기하는 거지. 쿨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재미있는 숨바꼭질 노린구만. 아쉽지만 이젠 잘 시간. 1.
1: 네.
0: 2.
1: 네.
0: 3.
2: 네.
0: 4.
1: 네.
0: 5.
2: 네.
0: 6.
1: 네.
0: 어흠. 여섯 마리 양 잘 준비 완료. 어쩌면 말이야. 한 게임 더 하고 자도 되겠다. 던져보자. 3.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세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네.
0: 1, 2, 3. 1, 2, 3. 잘했어. 이제 알겠지? 유급 바로 3 더하기 3.
2: 네.
0: 던져보자. 2.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두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2, 1, 2, 1, 2. 두 개씩 세 묶음, 그건 바로 유. 너희들 덕에 알게 되었네. 근데 있잖아, 더는 게임을 못하겠어. 이제 너희들도 자야지. 알겠다, 더 놀 차고. 이번엔 한 마리씩 팀을 나눠봐. 양 한 마리.

0: 잠깐 문이 어디더라? 다 사라졌어? 너무 늦었어? 어쩌지? 세 마리씩 두 팀? 나 혼자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잠깐.
1: 아하! 찾았지롱. 양 세 마리 다 보이거든. 거기 나무들에. 여기도 찾았어. 하나 둘 셋. 찾기 어려운 곳에 숨었어야지. 하나 둘 셋. 여기 세 마리 있고. 하나 둘 셋. 여기도 세 마리.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서는 매년 버닝맨 축제가 열립니다. 규칙은 거의 없고 가능성은 무궁무진한 축제죠. 이곳에서 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열광적인 참가자 두 명은 이 축제의 정신을 자신들이 세운 회사에 받아들였죠. 회사의 이름은 구글이었습니다.

0: every step along the way, the future is built by the people who believe it can be better.
1: We have liftoff.
2: 스탠퍼드 대학과 실리콘밸리가 자리한 캘리포니아 북부.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곳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3: 실리콘밸리의 우드사이드예요. 그냥 소도시죠. 교회 하나, 학교 하나, 식료품점 하나, 레스토랑은 다섯 개예요. 부동산은 35곳, 벤처 투자사는 150곳, 억만장자는 14명이죠. 평범한 소도시입니다.
2: 1997년 실리콘밸리는 인터넷 대중화가 만들어낸 기회 덕분에 기지개를 켜고 있었습니다.
4: There are over 1,000 high-tech companies, each of them filled with high-tech talent. They work all hours under great pressure and in extreme secrecy. Their purpose is very simple, to get in front of each other and to beat off their rivals.
2: 스탠퍼드 대학 재학생인 네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도 이 무렵 창업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엔 마크 저커버그라는 청년이 이곳으로 오죠. 이들이 설립한 두 회사, 구글과 페이스북은 아주 오래 얽히고 설킨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0: 1973년부터 컴퓨터 과학을 가르쳤어요. 업계의 성장기 내내 스탠퍼드에서 학생들을 지도했죠. 스탠퍼드는 대단한 대학입니다. 돈이 많고 학문 수준도 높아요. 지원 학생들도 최고죠. 컴퓨터 과학 쪽은 1980년대와 90년대에 크게 발전했고, 발전 속도도 빨라졌어요. 뭔가 새로운 걸 이뤄내겠다며 열의를 불태우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구글은 연구 프로젝트가 출발점이었어요. 인터넷망이 제대로 연결되기 시작하던 무렵이었죠.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정보 교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색 엔진은 단순히 도구로 취급받았어요. 중요하게 봐주지 않았죠.
1: Search engines act like surrogate brains, sifting through increasingly steep mountains of data on the internet for what you've asked them to find. Unfortunately, their Achilles heel is often their inability to understand exactly what you want.
2: Let's say you're interested in French food. You sat down in front of one of the big search engines, you put in the words French food. If you do a search that way, you're going to see every page that has the word French in it, every page that has the word food in it. Not necessarily the words that the page that have those two words together.
0: 구글은 검색 엔진 사용자가 진짜로 찾고 싶어 하는 것하고 실제로 관계가 많은 것들을 찾아주었어요. 그걸 위해서 해당 검색어와 제일 관련이 많아 보이는 자료를 찾아다닌 게 아니라 다른 사이트들이 그 자료에 얼마나 링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죠.
3: 스탠퍼드 PhD students Sergey Brin and Larry Page started an internet search company called Google. The company's right here in Larry and Sergey's room in the William Gates building at Stanford. The Google boys created a search engine, software that finds useful information on your behalf on the internet. It does what Yahoo or Excite do, but Larry and Sergey believed it did it much better and believed they could form a company based on it.
4: We talked to a couple of different people, like four people or something like that. And all the people we talked to were willing to give us money.
5: We met this guy. He quickly, you know, he took a quick look at our search engine. We chatted with him a little bit. We started talking about, well, he said, oh, you know, I'd be interested in investing, you know. So he said, you know, I don't want you guys to have to, you know, take too low a valuation or to have to worry too much about these money things right now. Why don't I just write you a check? So he went back to his car, came back with his checkbook, and he wrote us a check for $100,000.
3: The Google boys told me they were off to Burger King to celebrate.
6: 둘은 스탠퍼드에서 만났어요. 전 컴퓨터과학과 대학원 행정실에서 근무했고 학생들은 모든 행정 업무를 저를 통해서 처리했어요. 입학, 오리엔테이션 모두요. 당시의 세르게이는 지금도 기억나요. 레리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학생이었어요. 세르게이는 어느 날 제가 미술을 전공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곧바로 끔찍한 그림 몇 장을 들고 사무실로 찾아왔죠. 그리고는 말하더군요. 그림 어때요? 전 대답했어요. 지금 미래 집중해요. 세르게이한테 갑자기 전화가 온건밤 11시였어요. 월요일 밤이었을 거예요. 이러더군요. 우리가 회사를 세웠는데 같이 일하고 싶어요. 둘이서 검색 엔진을 개발했다고 했죠.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 당시엔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몰랐어요. 누가 알았겠어요? 전 몰랐죠. 하지만 일생일대 기회일 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회사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을 지켜볼 기회가 다시 찾아올 것 같지는 않았죠.
7: 1973년 8월 21일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브린은 모스크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과학자, 아버지는 수학자였죠. 유년기는 이후 브린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8: To the U.S. at the age of six, and as a child, I was, you know, I had an accent, so I was teased and stuff in elementary school, and I don't regard myself as, you know, being really popular going through school, but that was never that important to me, and I always had friends. I think, if anything, I feel like I've gotten a gift by being in the States rather than growing up in Russia, and I know the hard times that my parents went through. There and I'm very thankful that I was brought to the States.
9: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은 스탠퍼드 대학원을 2년간 다녔고 늘 돋보이는 학생이었어요. 이례적일 정도로 똑똑하고 야망

0: 컸죠. 똑똑하고 야심찬 컴퓨터과학과 박사 과정생 중에서도 특출났어요.
1: 레리에 대해 제가 놀랍다고 생각한 건 폭넓은 관심 분야와 애정이었어요. 우주선 부품에 관해서도 대화를 할수 있었죠. 다른 학생들하고는 달랐어요. 연구에만 매달리며 컴퓨터 과학 이론 분야에 큰 족적을 남기겠다고 다짐하는 학생이 아니었죠. 레리는 뭔가 멋진 걸 해보고 싶어 하는 학생이었어요.
2: 1973년 3월 26일 미시간주 랜싱. 로렌스 에드워드 페이지는 컴퓨터 과학자 부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3: When I was growing up, my dad happened to be a professor of computer science. And, you know, we had computers sort of lying around the house from a really early age. And from very early age, also, I realized I wanted to invent things. And so I became really interested in technology and also then soon after in business, because I figured that inventing things wasn't any good. You really had to get them out into the world.
2: 그 야망의 종착점은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4: So we're right between that house and this house. We're renting this half of a house.
1: 인터넷망은 성장했고, 두 사람은 컴퓨터와 저장 공간, 네트워킹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도 했죠. 그래서 대학을 벗어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4: Right, so this is our garage. There's Larry, CEO of Google. Say something on here.
5: Hi.
0: 구글에서 일하며 제일 좋았던 점은 세탁기와 건조기였어요. 도시의 아파트 세입자는 동전 빨래방을 써야 하는데 구글엔 세탁기 건조기가 있었죠. 물론 차고에 있기는 했지만요. 전 빨랫감을 들고 출근했지요. 그래서 입사했어요.
2: 구글은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죠. 대박의 조짐이 엿보였습니다.
3: I'm a big fan of Google, I have to say, and I use it all the time.
2: 페이지와 브린에 대해 궁금해하는 방송국이 아주 많았죠.
6: Mr. Brin, thanks for joining us.
7: Hi, Michelle, I'm excited to be here.
2: 페이지와 브린은 방송국 조명보다 모니터 불빛이 편한 사람이어서 PR 전문가 킴벌리 보거를 고용합니다.
0: 같이 일하며 재밌었어요. 짜증도 나고 화도 치밀었죠. 그런데도 즐거웠어요. 사무실은 좁고 복잡했죠. 책상 몇 개뿐이었는데도요. 직원은 4명이었는데 정말 바빴어요. 바쁘고 정신이 없었죠. 다리를 놓으며 강을 건너는 격이었어요. 제가 맡은 일은 대중의 의식 속에 구글을 심는 것이었죠. 기초 작업부터 해야 했어요. 페이지와 브리는 주류 미디어에 나가서 회사를 알리고 싶어 했죠.
6: You may not guess it at first glance, but these are two of the hottest bachelors in the world. Larry Page and Sergey Brin are technology gods.
0: 진중한 사람으로 보이려면 어른다운 옷이 필요했고, 전 난데없이 쇼핑을 나가게 됐어요. 고급 정장 매장으로 갔죠. 레리는 둘러보고 말했어요. 넥타이는 안 돼요. 전 괜찮다고 했죠. 이렇게 비싼 걸살 수는 없어요. 다른 데로 갑시다. 결국 구입한 옷은 중저가 캐주얼이었어요. 그나마 참아줄 수 있는 옷은 그것뿐이었거든요. 전 말했죠. 이 재킷하고 바지 받으세요. 이거면 안심이에요. 초보 CEO 세트였죠.
8: If you live here in the Silicon Valley, everybody knows about Google. But elsewhere around the country, some people have never heard of it. So we're going to talk to the man right now, Sergey Brin, who is one of the co-founders and the president of Google. And this is, I guess, the typical Silicon Valley startup story. In your dorm at Stanford is how this all happened. Is that right?
7: I guess that's true. We didn't really plan it that way. But my co-founder, Larry Page, and myself, Sergey, we worked on Google during our PhD graduate work at Stanford in the computer science department. And we initially started just looking at what can you do with web data. But we quickly found that we could use data mining to create a much more powerful search engine than the ones that existed at the time. And we continued to work on it until eventually it outgrew a research project and we started out as a company.
8: Right.
2: 페이지와 브린은 실리콘밸리에 떠오르는 스타였죠. 미국 최대 투자자들이 경쟁적으로 접근해왔습니다.
9: 야후는 구글의 라이선스를 사서 야후 검색 엔진으로 쓰는 방안을 고민했어요. 야후 웹사이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 진짜 검색 작업은 구글이 해주지만 사용자한텐 야후가 찾아준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야후는 엄청난 거물이었습니다. 인터넷 시대가 열리고 처음으로 모두가 아는 회사가 된게 야후였으니까요. 야후는 늘 최...

0: 최고의 검색 테크놀로지를 사들였는데 그런 기업이 이 무렵엔 페이지와 브린이 스탠퍼드에서 만든 작은 스타트업의 검색 엔진이 세계에서 제일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야후 사람들은 구글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다방면으로 돕고 반석 위에 올려놓으면 1년 뒤엔 순조롭게 업무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구글에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했어요. 야후는 두 가지를 생각했죠. 첫째, 구글의 검색 엔진은 전 세계에서 최고였고, 둘째, 검색 엔진이 처리해야 할 정보의 양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검색으로요. 정보의 종류도 다양해져서 텍스트, 사진, 동영상도 엄청나게 많아질 게 분명했죠.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매일 만들어내는 새로운 정보가 엄청난 속도로 늘어난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했어요. 검색 엔진은 끝도 없이 뻗어나갈 수 있는 비즈니스로 보였습니다.
1: 최대 검색 엔진 업체 야후의 인증을 받고 나자 벤처 투자자들은 실리콘밸리의 IT 골드러시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마이클 모리츠는 페이지와 브린의 스타트업에 처음부터 2,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투자했죠. 구글의 성공은 다른 스타트업과 투자자들도 자극합니다.
2: Mark, can you just say your name and pronounce it so nobody messes it up and they have it on tape if
3: Sure. It's Mark Zuckerberg.
2: How would you like to be identified? Your title?
3: Founder and CEO.
2: How did the company start?
3: Well, it didn't start as a company. I was a sophomore at Harvard, and we needed to, I guess, I've never really been asked how the company was started before.
2: how did Facebook start? Good answer.
3: Now I'm all embarrassed. You would think that I would have been asked that like a ton of times.
4: 저커버그의 성공에는 구글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죠. 구글의 대성공을 본 투자자들은 다음 대박을 터뜨릴 컴퓨터 천재를 찾았고, 저커버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3: Gosh. Okay. I'm glad this isn't live.
4: 페이스북은 2004년 초에 공개됐고 그해 봄에 이미 스탠퍼드 대학에서 입소문을 탔죠. 모두가 페이스북을 좋아했고 유행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스탠퍼드는 실리콘밸리 심장부에 있으니 소문이 금세 퍼져나갔죠. 2004년 여름, 저커버그와 룸메이트들은 팔로엘토로 왔고 투자자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금세 실리콘밸리 네트워크에 들어갔죠.
5: 어떻게 투자를 받았냐고요? 페이스북 얘기를 듣자마자 투자자들은 돈을 집어던졌어요.
1: 1년도 되지 않았고 대학생한테만 공개된 서비스인데도 투자자들은 조바심을 냈습니다.
5: 페이스북이 투자받기 시작하자 무려 8군데가 넘는 벤처 투자사들이 투자를 희망했어요. 그래서 투자사들을 선별하는 게 중요해졌죠. 결국 엑셀이 선정되는데 더 큰 돈을 더 좋은 조건으로 주겠다고 제안한 덕분이었어요. 사업이 성공했을 경우 가져가는 금액이 다른 투자사들보다 낮았죠. 그 결과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투자 중 하나였고요.
6: I'm Bambi Francisco, Market Watch. We'll move over Google. There's another verb in town. College students across the country are, quote, Facebooking their classmates to connect with them or just get more information about them. Joining me to talk about the fast-growing company is the founder and CEO, Mark Zuckerberg. Mark, thanks for joining us.
3: Thanks for having me.
6: Well, you received venture capital funding, and you received about $13 million. What was the pitch to VCs?
3: We didn't do any pitch.
6: No? They just went up to you? They just approached you?
3: Yeah, I mean, we talked to a few people, but I wouldn't say that I prepared anything formal for that.
5: 마크 저커버그는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이 강해요. 성장 환경에 영향이 컸죠. 4남매 중에서 아들은 마크뿐이었고, 부모님은 아들을 왕자님이라고 부르며 귀여워했답니다. 어릴 때부터 뭐든지 잘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마크를 커서 크게 될 아이라고 생각했죠. 누나들이나 여동생하고도 사이가 좋았고요. 진짜 왕자님이었어요.
7: What does it say?
8: Wait. Yeah.
7: What?
8: I got accepted.
7: Are you serious?
8: Yeah.

0: 꽤 젊어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당혹스러울 정도였죠. 어린애하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구나 싶어서요.
1: So am I supposed to just do what I do?
2: Just do what you do, and I'll just kind of move around, try to ignore me both of you.
1: Alright. What's up? You know, I'm gonna have to go ahead and ask you to come in on Saturday. And Sunday. No, sorry.
3: 유리문이 달린 좁은 사무실이었고 계단을 좀 올라가야 했죠. 가운데 방이 있고 사방으로 작은 사무실이 붙어 있었어요. 지붕에 나가서 바비큐도 해 먹었고요.
1: What is going on at this table? Am I getting a TV? Yeah.
3: Cool. 재밌었어요. 애들 놀이 같았죠. 파티도 많았고요. 동네 피자 가게에서는 페이스북 직원이라고 말하고 회사 배지만 보여주면 피자를 줬어요. 계산은 나중에 회사에서 했죠.
1: Can we get food soon?
2: Yeah.
1: You gonna follow me to get food?
2: No.
3: 저커버그는 회사의 모든 일에 관여했어요. 페이스북 초기에는 제품 개발에도 참여했죠. 고압적인 태도는 전혀 없었어요. 바비큐 파티 같은 게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도 했고요. 신발은 늘 슬리퍼였죠.
1: Well, it's just around the crib. It's not that exciting. All right. We have some cool paintings. Ooh, what's this about the graffiti act? A dude named David Cho did it. He does graffiti art for random places. He's pretty not commercial.
4: Yeah. I mean, we're getting a sign, but it's not going to the Facebook. It's going to say Tau Phi Beta.
1: Tau Phi Beta?
4: Yeah, so like frat, like lettering from the office.
1: Is that your frat or...?
4: No,
0: Tau Phi Beta, 2005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단짝 친구하고 Now Entering이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에 돌입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기획하던 시기는 페이스북이 대학들에 공개되던 때였죠. 페이스북 얘기를 어디서 처음 들었는진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듣자마자 써보고 싶어졌죠. 저희는 페이스북을 이용해 미국 구석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고 대화했어요. 페이스북을 정말 많이 썼고요. 그러다가 마크 저커버그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전화를 걸어서 다큐멘터리 제작자인데 며칠에 저커버그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더군요. 유명인 집을 구경하는 TV 프로그램 같이 찍었어요. 내부를 돌아다녔고 냉장고도 열어봤죠. 저커버그는 오전 시간과 이른 오후까지 촬영을 허락해 주었어요. 누구든 인터뷰하고 뭐든 찍을 수 있었죠. 그날 페이스북은 사용자 300만 명을 자축했는데 생맥주 한 통을 나눠 마시는 게 다였어요. 사무실에 생맥주가 들어오자 한 명은 물구나무를 썼죠. 억만장자 회사에 촬영하러 가서 물구나무 서서 맥주 마시기를 도와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전 그날 인터뷰가 당시 저커버그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화면에 보이듯이 저커버그는 느긋하죠. 오만 가지를 고민해야 하는 요즘과는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질문은 페이스북의 다음 단계가 뭐냐는 것이었어요.
1: I mean, there doesn't necessarily have to be more. You know, I mean, like a lot of people are focused on like taking over the world or doing like the biggest thing, getting the most users. And I mean, I think like, I don't know. I mean, other people are doing interesting things too. And like, for I guess like the first half this year, I was like, this is totally sweet. I'm like, I like have my friends at like Harvard and I'm having a really good time here. And like, I'm learning so much stuff and like, I'm building this company. That's awesome. But like, then like, I kind of realized

0: 팔컨 1호의 발사 성공 두 달 후 나사와 스페이스X는 16억 달러 계약을 체결합니다. 우주로 가는 여정과 함께 세계 최고 부자가 되는 여정도 본격 시작됐죠. 지상에선 구글 청년들의 자산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회사는 탄탄해졌고 기업 문화도 생겨났죠.
1: 초창기부터 페이지와 브리는 버닝맨 축제의 영향을 받은 10대 원칙을 사무실 벽에 붙여놨어요. 제목은 우리가 발견한 10가지 진실인데 지금도 구글에 가면 볼 수 있죠. 그중 6번이 부정한 방법을 쓰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예요.
2: Don't be evil. So that's our simple motto. And of course, we have to work to interpret that.
3: 악해질 필요는 없다는 두 사람의 희망사항이었죠. 벤처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는 건 양날의 검이에요. 돈은 들어오지만 벤처 투자자 역시 일반적인 투자자처럼 자기가 돈을 대준 회사가 돈을 벌어주길 바라니까요. 그 기대를 무시할 순 없죠.
1: 생존이 걸린 문제였어요. 살아남고 싶으면 구글도 돈 벌 방법을 찾아야 했죠. 수익이 나는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돈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비용 효율이 높은 길을 찾아야 했어요.
4: 첫 해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구글은 검색 엔진 서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0: 벤처 투자자들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페이지와 브리는 수신을 조금 굽히고 검색 결과 화면에 광고를 넣을 방법을 찾아야 했죠.
3: 두 사람은 광고에 반대했어요. 초창기엔 더 심했고요. 검색 엔진은 순수해야 하는데 광고를 넣으면 때가 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린 착한 사람들이잖아. 구글은 선해.
4: 구글은 광고를 넣더라도 사용자의 경험을 저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광고가 사용자들한테 도움이 되고 생산적이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광고하는 사람한테도 이익이 되니까요.
1: 구글의 과제는 어떻게 하면 광고를 넣으면서도 사용자한테 덤빈다는 느낌을 주지 않을까였어요. 어떻게 화면에 배치할까였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작은 IT 기업 하나를 찾아냈고요.
4: 캘리포니아 남부에 오버추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각 검색어에 따른 광고의 순위를 경매로 팔아서 게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죠. 구글은 그 시스템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 훨씬 나은 광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걸 이용해 지금 우리가 아는 애드워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냈고요.
1: 구글은 광고와 검색 결과를 한 화면에 넣을 수 있었고 광고를 검색 결과와 시각적으로 분리시키는데도 성공했어요. 물론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에 따라서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가능했고요.
5: With Google, you are on the web searching for information and we give you an ad as part of that search. So it's integral to what you're already looking for. Here I go. Panama Hats Direct. A very specific search looking for a very specific product. And the advertiser is able to find me and I'm looking for that product.
3: 그 정도는 페이지와 브린도 용납이 됐을 거예요. 불쾌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웹사이트의 미관을 해치지 않았으니까요. 구글이란 글자만 떠있는 새하얀 화면도 지켜낼 수 있었고요. 그건 아무도 건드리면 안 됐죠.
2: We don't mix our ads with our search results. We always label the advertising clearly down the side of the page.
6: And that comes under do no evil.
2: That's right. There's no business relationship or anything that controls the search results.
1: 에드워즈가 화면에 나타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첫 해에만 7천만 달러 가까운 광고 수익이 났죠. 지금은 큰돈 같지 않지만 당시엔 아니었어요.
0: 구글의 타겟 광고는 즉각적인 성공을 거뒀고 향후의 성장에도 토대가 되어줍니다. 물론 엄청난 부도 쌓였죠.
7: Internet superpower Google said Thursday that the private company will indeed be going public. The stock offering for the popular search engine is expected to give Google a market value as high as $50 billion, making instant billionaires of its two young founders. It's a remarkable story.
1: 구글은 2004년에 상장했어요. 구글에 몸담았던 사람은 모두 갑자기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0: 있어요. 당장 일을 그만둬도 될 정도로요.
1: 복권 당첨이었죠. 제 평생을 통틀어 복권 당첨하고 제일 가까운 일이었어요.
0: 모든 게 변했죠. 복권 당첨 같았어요.
1: 은행에 가는 내내 웃었죠.
2: On Wall Street today, the initial results of Google's first day of public trading. Investors snapped it up, driving the price of a share up 18% to a cool $100.
0: 저도 TV 앞에 서서 지켜봤어요. 화면엔 나스닥 관계자들과 레리 페이지가 나왔고, 레리는 종을 울렸어요. 그리고 입이 쩍 벌어졌죠.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동료들도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라스베이거스에서 파티를 하며 자축을 하고 있더군요. 윌리 원카가 황금 티켓을 준 것 같았죠.
3: 페이지와 브리는 30대 초반에 각각 110억 달러 자산가가 됐습니다. 구글은 성공 신화를 썼고 그걸 눈여겨본 사람 중 하나는 20살 청년 마크 저커버그였죠. 몇 달 후 실리콘밸리는 저커버그한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페이스북의 목표는 한층 높아졌죠. 전 세계를 연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 2004년 말까지 페이스북은 재미로 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설립 11개월째였던 2004년 말이 되자 저커버그는 인류의 역사를 언급하기 시작하죠. 인류의 역사를 자신이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턴 페이스북의 분위기도 달라져요.
5: This afternoon I have the pleasure of introducing Mark Zuckerberg. Please join me in welcoming.
6: Yo.
7: So you know, this is like one of the first times I've been to a lecture at Harvard. But
4: 물론 저커버그는 왕자님이었죠. 여전히 놀라울 정도로 자신감이 넘쳤어요. 회의감 같은 건 몰랐죠.
7: I mean, the people who work at Facebook really like working at Facebook, I think. Because I think that a lot of the stuff, we sort of have a very unique platform for building it. Like, I don't think that there's any other company or, like, group of people in the world who could develop this right now. Right? I mean, even Google, with their, like, 5,000 engineers.
4: 페이스북이 출범했을 때 구글은 인터넷에서 이미 광풍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때도 구글은 넘어야 할 산이었고 자신을 비교하게 만드는 대상이었죠. 저커버그한테도 구글은 숙적이자 일종의 기준점이었어요.
7: So I mean, Google does about 250 million page views a day, right? They have hundreds of thousands of machines and like 5,000 employees. Facebook does 400 million page views a day. So that's like almost, you know, I mean, that's like a lot more than Google does, you know. And we have hundreds of machines and we just passed 50 employees.
8: Good afternoon, Facebook. How may I help you?
4: 구글은 페이스북의 주 경쟁자였습니다. 워게임이란 것도 많이 했죠. 자기가 구글 직원이라고 가정하고 페이스북에 어떻게 타격을 입히고 혼란을 조성하고 페이스북이 따라하지 못할 일을 해낼지 궁리하는 거예요. 저도 구글한테 점심을 뺏기긴 싫었어요.
9: You seem to be replacing Larry and Sergey as the people out here who everyone's talking about. You're just staring at
7: me. Is that a question?
10: 어느 날, 그러니까 2006년 6월 초쯤으로 기억하는데 이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보낸 사람은 만난 적이 있지만 잘 알지는 못했던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였죠. 그 사람은 자기 대장이 위기를 맞이했고 경험이 아주 풍부한 사람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마크가 제 사무실로 왔죠. 들어오는데 모양새가 딱 마크 저커버그더군요. 슬리퍼, 스키니진, 티셔츠를 받쳐 입은 후드티 차림이었죠. 헤어스타일도 그대로였어요. 자리에 앉자 전 말했죠. 마크 시작하기 전에 이 만남을 왜 수락했는지부터 말해야겠어요. 마크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내 말이 전부 그 이야기를 듣고 영향을 받아서 나온 줄 알 테니까요. 말씀하세요. 전 이랬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야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10억 달러의 페이스북을 사고 싶다고 곧 제안할 거예요. 그땐 이걸 기억해요. 당시에

0: 페이스북은 사용자가 900만이었고 수입은 거의 없었어요. 전 말했죠. 10억 달러면 정말 큰 돈이고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주위 사람, 즉 이사회나 경영진, 부모님도 모두 회사를 팔라고 할 거예요. 6억 5천만 달러가 손에 들어온다. 넌 22이니 또 기회가 온다고요. 나를 잘 모르겠지만 이 말은 해주고 싶어요. 그 제안을 거절하면 좋겠어요. 페이스북은 정말로 큰일을 해낼 수 있거든요. 마크는 이랬죠. 방금 하신 얘기, 그것 때문에 왔어요. 야후가 10억 달러의 매각을 제안했습니다. 주변 반응도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셨어요? 전 말했죠. 딴건 몰라도 실리콘밸리에서 오래 일하면 여기 사람들 행동 패턴을 알게 돼요. 페이스북을 매각하고 싶어요? 마크는 사람들을 실망시키기 싫다고 했어요. 전 말했죠. 내 질문은 그게 아니에요. 팔고 싶지 않죠? 그럼요, 하더군요. 자기 비전을 믿어요? 당연하죠. 그럼 아무도 회사를 못 뺏어가요.
1: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을 매각하지 않고 더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야망을 실현시켜줄 인재를 구할 곳은 실리콘밸리의 한 회사뿐이었죠.
2: 구글의 광고 책임자 샌드버그는 유명 인사였어요. 구글을 진정한 경쟁사로 생각했다면, 그리고 구글이 광고 판매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 걸 알았다면 구글의 광고 책임자는 저커버그한테도 무척 중요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죠.
0: 제가 셰릴 샌드버그를 추천했습니다. 최고 운영 책임자로 영입하라고 했죠. 샌드버그하고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요. 저커버그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구글에 있잖아요. 구글하고 페이스북은 완전히 달라요. 전 말했어요. 구글보다 더 페이스북하고 비슷한 회사가 있으면 하나만 대봐요. 하나도 없을걸요?
3: Did you think at that moment? Did you think, well, maybe this is something special?
4: So a few people who I really respect had pointed Sheryl out as someone who could be a really good partner for me at Facebook. But at the time, I mean, I was just really interested because I had a lot of respect looking at what you built at Google and wanting to get a sense for some of the lessons that you'd learned and just figuring, you know, even if we didn't work together, how can I apply some of those things to Facebook? But I mean, after that, I think, you know, I went away over the New Year's break and then I got back and I was like, I want to spend some more time learning from Sheryl.
5: But I think the reason it's a good fit is we spent most of our time talking about, you know, what we both cared about and what motivated us. And I could see from Mark that what he really wanted to build was something that was, you know, fundamentally going to change who we are.
2: 셰릴 샌드버그를 영입하며 페이스북은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했어요. 저커버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페이스북의 영업 부문을 알아서 성장시켜줄 파트너를 구했죠. 그 당시에 직원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가 저런 인재를 영입할 정도로 괜찮구나.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어. 이제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스타트업이 아니야 라고요. 페이스북이 거물이 돼간다는 걸 실감했어요.
3: So what's the mission? Where is this thing going?
4: So the stated mission of the company is to make the world more open and connected, right? And the idea is that when you give people this ability to stay connected with all the people they care about, and you make it so they can express new things about themselves or in communication with other people who they care about, then you just open up all these new possibilities. You make it so people can stay connected in ways that they couldn't before. They can learn about new things, whether it's events that are happening in the world or ability to organize new things or learn about new products or new movies or music that they want to listen to. It opens up a lot of new possibility.
3: Thank you for this. Great to see you.
5: Thank you for visiting
3: us. Thank you.
1: 샌드버그 합류를 계기로 저커버그는 본격적인 인터넷 정복에 나서죠. 그는 창립 3년 만에 페이스북을 세계 최대 인터넷 플랫폼 기업 중 하나로 성장시킵니다.
2: 마크 저커버그가 세상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크죠. 알렉산더 대왕의 비견들 수준이에요. 농담이 아닙니다. 흔쾌히 하는 말도 아니죠. 사실 저커버그가 한 일 중엔 제가 보기에 옳지 않은 것도 많거든요. 하지만 세계사를 통틀어 봐도 살아있는 동안 인류 전체에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친 인물은 드물죠. 놀라운 성취이긴 해요.
1: 2007년 1월 맥월드 컨퍼런스. 세상은 충격에 빠집니다. 애플이 공개한 혁명적인 신제품은 실리콘밸리를 뒤흔들고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마크 저커버그의 부와 미래마저 위협하게 되죠.
6: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반찬계의 미슐랭 셰프 민요한이 알려주는 든든하고 건강한 밥상. 우렁된장을 활용한 핑거푸드. 향긋한 케일에 돌돌 말아 한입에 쏙 먹는 우렁된장쌈밥부터 무더운 날씨에 묵서발 한 그릇으로 더위 타파. 동치미 국물을 활용해 새콤한 맛이 일품인 도토리 묵서발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의 아들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아니, 저는 이렇게 요리계 아이돌분이 나오신 줄 알고.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요리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은데요. 쫄깃한 우렁 된장 쌈밥. 여름철에 아주 잘 어울리는 요리인데요. 무엇보다 질기지 않고 적당히 쫄깃하게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먼저 재료를 살펴볼까요?
2: 재료는 표고버섯하고, 네? 애호박, 양파, 그리고 감자, 네. 그리고 마늘종하고 고추, 우렁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 오, 아주 신선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외의 재료들도 한번 볼까요? 네.
2: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저희 재료는, 네, 이제 감자 간 것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1: 오, 감자 간 거? 그 다음에 생감자 이렇게 두 종류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우렁 된장 쌈밥을 더 맛있게 해주는 감자 비법까지 잘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요?
2: 네.
1: 자, 일단 채소부터 손질하실 건가요?
2: 네, 채소부터 간단하게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어떤 것부터 하실지.
2: 일단은 채소들을 다 한번 깍둑썰기를 제가 다 할 거고요.
1: 네.
2: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물에 씻지 않고 간단하게 그냥 키친타월로만 제가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물에 씻게 되면 사실 버섯에 물이 금방 먹기 때문에,
1: 네,
2: 이제 간단한 건행주라든지 키친타월로 좀 이물질 같은 경우만 간단하게만 닦아주시면 되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속에 깊이 박혀 있을 때는 살짝 톡톡톡 쳐서,
1: 네,
2: 이렇게 안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1: 네. 이런 식으로 자, 깨끗하게 표고버섯을, 네, 손질해주고요. 이 표고버섯이 향도 굉장히 좋고 씹는 식감도 좋죠?
2: 네, 맞습니다. 일반 버섯보다도 사실 식감이 조금 더 좋다 보니까 표고버섯을, 네, 사용하시면 좀 고기 같은 식감도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강된장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모로 활용할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2: 네. 그래서 깍둑썰기 할 때는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일단 길게 썰어주시고 한 번에,
1: 네,
2: 옆으로 작게 썰어줄 예정이고,
1: 네,
2: 전 조금 더 빨리 끝내는 요리를 위해서 사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가 오늘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많은 분들이 요리를 또 간단간단하게 빠른 시간 안에 해서 먹는, 네, 걸 좋아하기 때문에,
2: 네,
1: 이렇게 맞춰주시는 걸로. 버섯 향 정말 좋아요. 표고버섯 향, 그렇죠?
2: 생으로 먹어도 지금 되게 맛있을 때라서.
1: 맞아요. 자, 이 다음은 어떤 거 손질하면 좋을까요?
2: 네, 애호박 같이 손질 한번 해보도록
1: 해볼까요?
2: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한식을 되게 좋아했어서,
1: 예,
2: 미국에서 요리 학교는 나오고

0: 했는데
1: 네.
0: 한식에도 항상 관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1: 맞아요. 외국 친구들도 우리 한식을 굉장히
0: 네,
1: 좋아하잖아요.
0: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친구들한테도 강된장도 한번 해준 적이 있었는데
1: 예.
0: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1: 너무 맛있대요?
0: 네.
1: 그렇죠. 오, 우리의 맛이 최고죠.
0: 그래서 애호박도 이제 간단하게 사이즈를 조금
1: 예?
0: 썰어줄 예정이고.
1: 지금 이제 표고버섯하고 크기를 맞춰주시네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채소가 익을 때좀 균일하게 익으면 좋기 때문에 비슷하게 썰어주면 좋고,
1: 네.
0: 한 번에 같이 넣으실 거면 좀안 익는 재료들은 조금 더 작게 잘라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감자도 같이 한번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익는 정도에 따라.
0: 네. 저는 한 번에 같이 넣을 거기 때문에
1: 네.
0: 감자는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가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자도 넣어주시고. 자, 일단은 우리가
0: 네.
1: 그냥 생감자도 있고, 저희가
0: 간 감자도
1: 강감자도
0: 있습니다.
1: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이유는 뭐
0: 네.
1: 필요하실 때또 말씀해 주세요. 많은
0: 네.
1: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0: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자는 지금 다른 채소들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로 제가 썰어줬습니다.
1: 아무래도 단단하니까.
0: 네.
1: 선생님, 아까 애호박은 미리
0: 네.
1: 그 씨를 좀 발라놨죠?
0: 네. 제가 씨를 발라서 제가 제거를 한 다음에
1: 예.
0: 썰어줬고,
1: 네.
0: 씨를 뭐 같이 넣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씨를 넣게 되면 사실 좀 많이 물컹물컹한 그런 식감들이 있기 때문에 씨는 제거해주고 썰어줬습니다.
1: 네. 이 재료들을 보면 저희가 늘 집에 있는 재료들이에요. 사실 우럭만 이제 저희 또 따로 구매를 하면 될것
0: 네,
1: 같은데.
0: 맞습니다. 그래서 양파도 이제 금방 익는 재료이기 때문에
1: 네.
0: 사이즈는 조금 더 크게 제가 잘라주도록
1: 사이즈
0: 하겠습니다.
1: 더
0: 네.
1: 크게. 그리고 먹을 때 이렇게 크기가 균일하면 뭔가 음식도 정갈하고,
0: 네,
1: 그쵸? 보기도
0: 맞습니다.
1: 좋죠?
0: 담은새도 좀더 이쁘기 때문에.
1: 네. 다음은?
0: 그렇게 하고 이제 마늘종 같이 잘라주겠습니다. 네.
1: 마늘종. 마늘종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0: 네. 사실 이제 우렁쌈밥 할때 마늘종을 잘 넣으시진 않는데,
1: 네네.
0: 저는 어쨌거나 조금 더, 아삭한 그런 식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늘종도 좀
1: 맞아요.
0: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마늘종의 식감이 약간 오독오독한 식감도
0: 네.
1: 있고, 알싸한 식감도
0: 네,
1: 있잖아요. 알싸한
0: 맞습니다.
1: 맛도 있고.
0: 네.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 또 이렇게 함께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요리도 그냥 꼼꼼하게 잘한다고 이렇게
0: 네.
1: 말씀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요리할 때좀 간단하게 하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1: 예.
0: 좀 간단한 방법들로 오늘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감자하고 고추는 지금 이제 홍고추하고 일반 청양고추 두개 준비했고 작은 사이즈로 같이 좀더 잘라주도록
1: 작은
0: 하겠습니다.
1: 사이즈로. 그러게요. 이 강된장은 일단 그 강된장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씹히는 맛이 또
0: 네.
1: 좋거든요. 다른 반찬 필요 없이 강된장이랑 밥만 비벼먹어도
0: 네,
1: 맛있어요.
0: 맞아요. 그래서 지금 저 홍고추 같은 경우에는 요리하고 좀 나중에 넣어줄 거기 때문에
1: 네.
0: 제가 이거는 고명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번에는 우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것 같은데,
0: 네.
1: 어떤 우렁이 신선한 우렁인지.
0: 네. 우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조금 사이즈가 더 크고 통통할수록 조금 더 식감이 좋고 맛이
1: 예.
0: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손질이 잘된 우렁을 사용을 하시면 집에서도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 예.
0: 그런 것들로만 같이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이렇게 데쳐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0: 네. 지금 우렁 같은 경우는 살짝 데쳐서 손질이 된 이제 냉동된 우렁을 전 사용을 했는데
1: 네네.
0: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모래라든지 식감들이 있기 때문에
1: 예?
0: 저 이제 끓는 물에다가 살짝 데쳐주고 좀 비린맛도 먼저 좀더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좀 붙어있는 점액질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끓는 물에서 같이 데쳐주면 그런 부분들도 이제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1: 오, 그럼 한번 데치러
0: 네.
1: 가볼까요?
0: 한번 데치어
1: 예.
0: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미 한번 살짝 데쳐져 있는 상태긴 하지만
0: 네, 맞습니다.
1: 말씀하셨듯이 혹시나 모르 불순물과 그다음에 약간의 비릿한 향이 날 수도 있어요. 그걸 날려주기 위해서.
0: 네, 맞아요. 물이 끓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우렁이를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우렁이를 넣고, 자, 물론 깨끗하게 나오긴 했어요, 지금. 그렇지만.
0: 맞습니다. 그래도 이제 불순물이라든지
1: 네.
0: 비린내를 조금 더 제거해주기 위해서
1: 살짝
0: 살짝만,
1: 날아가네요,
0: 네.
1: 지금. 예.
0: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비릿한 향이 살짝
1: 예.
0: 올라오거든요.
1: 이런 과정이 확실히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바로.
0: 이렇게만 하고 차가운 물에다가 바로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1: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렁까지 저희가 살짝 데쳐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하면 될까요?
0: 네,
1: 본격적으로
0: 이렇게 이제,
1: 만들어봐야죠.
0: 네, 우렁이까지 이제 같이 데쳐졌으면 사실 요리는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 예.
0: 이제 바로 이제 조리만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모든 재료를 갖고 와서 한번 조리해보도록 할게요.
0: 물을 조금만 올려놨고,
1: 예.
0: 지금 이제 물이 끓기 전에 다시마를 한 장만 넣은 다음에 육수를 제가 조금 더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1: 오, 강된장에도 그냥 물이 아닌
0: 네,
1: 육수로.
0: 맞습니다.
1: 아, 그럼 더 맛있겠어요. 정말 네. 오늘 들어가는 재료가 다 먹음직스럽고 우리가

0: 좋아하는 재료들이고 육수까지 내니 네. 얼마나 맛있겠어요. 네,
1: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이 뭐 끓기 전에도 넣으셔도 괜찮은데 예? 육수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차가울 때부터 같이 넣고 끓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물이 끓고 한 2, 30초 정도 지나면 바로 다시마를 빼주셔도 좋고 다시마 같은 경우는 끓는 물에서 오래 끓였을 때 사실 점액질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간단하게 육수만 뽑고 바로 빼주셔도 됩니다.
0: 네.
1: 이제 여기다가 준비됐던 채소들을 같이 바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0: 근데요, 이제 들어가는 순서들이 네. 궁금한데 어떤 것부터 네. 넣어야 하나요?
1: 일단은 감자가 가장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감자를 먼저 넣어 네. 넣도록 할 거고요.
0: 감자 넣어주시고
1: 네. 이제 표고버섯하고
0: 네 표고버섯
1: 그리고 이제 애호박 그리고 양파
0: 네
1: 그리고 마늘총까지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0: 마늘총까지 아, 정말 이 외에도 본인들이 좋아하는 식재료 혹시 냉장고에 있는 재료가 있다면 넣어도 네.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당근이 항상 조금씩 남아요.
1: 네, 당근도 넣으셔도 예, 괜찮고 예. 아니면 뭐 대파라든지 사실 어떤 것도 넣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일단 고춧가루하고
0: 고춧가루
1: 그리고 설탕
0: 약간의 단맛이 있어요, 그렇죠?
1: 네, 약간 설탕 넣었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짠맛 같은 경우는 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소금이라든지 간장을 넣어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된장을 저희가 네,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0: 맞아요.
1: 이제 기본 밖에서 파는 시판용 된장하고 집된장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0: 아, 네, 이유가 뭔가요?
1: 네, 사실 염도라든지 맛이 조금 많이 다르기 때문에
0: 예.
1: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1:1로 같이 섞어서 넣어줬고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 집된장으로만 이용하셔도 괜찮은데
0: 네?
1: 집된장이 사실 집마다 염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0: 맞아요.
1: 염도에 따라서 조금 더 양을 조절을 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0: 맞습니다. 가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지금 참기름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 물엿인가요?
1: 죄송합니다. 네. 물엿까지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뚜껑을 덮고 한 네. 10분 정도 내외로만 끓여주시면 되고 지금 이 채소가 이제 끓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0: 네.
1: 한 중불로 줄여주신 다음에 사실 10분 정도만 뚜껑을 닫고 끓여주시면 네. 나머지 재료들이 다 익을 것 같습니다.
0: 자, 셰프님 이제 끓고 있는 소리가 들리고 아주 네. 먹음직스러운 향이 나요.
1: 네, 이제 사실 10분 다 끓어서 나머지 재료들은 다 익었고
0: 예.
1: 농도가 사실은 조금 약간 아직은 묽은 상태.
0: 아직은요. 저희가 네. 10분 끓였는데도.
1: 네, 맞습니다.
0: 채소는 다 익은 것 같거든요.
1: 네, 채소는 지금 다 익은 상태고
0: 예, 예.
1: 이제 나머지 재료들만 같이 넣어주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0: 자,
1: 이제 이 상태에서
0: 물어.
1: 조금 전에 데쳐놨던 바로 우엉을 바로 넣어주면 되고요.
0: 네.
1: 이제 우렁을 처음부터 넣게 되면 굉장히 좀 많이 질겨질 수가 예. 있기 때문에 사실 깔끔한 상태로 가려고 하면 추후에 조금 우렁을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 우렁 넣은 후에 몇 분 정도만 네. 이렇게 해주세요?
1: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농도만 잡히면 바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 사실 여기에는 이제 농도를 전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많이 잡곤 하시는데
0: 예?
1: 저희는 이제 감자가 베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간 감자를 사용을 해서 나머지 이제 농도를 예. 맞춰줄 예정입니다.
0: 아, 그래서 이 간 감자를 준비하셨구나. 네. 아, 전분도 좋지만 이 감자가 들어가면 농도가 잡히니까.
1: 네, 맞습니다.
0: 이건 어느 타이밍에 넣으면 돼요?
1: 지금 바로 넣어주셔도 괜찮고요.
0: 네.
1: 감자 전분으로 하실 때는 물에다가 이제 한 1:3:4 정도 비율로 이제 섞어주시고 한두 숟갈씩 넣어주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오.
1: 감자 전분을 바로 넣고 농도를 마지막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감자를 활용해서.
1: 이제 이 상태에 사실 바로 드셔도 되는데
0: 네.
1: 조금 더 맛있게 드시려고 하면 사실 익은 감자를 조금 더 으깨 주신 다음에 좀 더 묽게 되게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0: 그러게요.
1: 근데 오히려 깔끔하게 보이실 것 같으면 이 상태로 바로 드셔도 되고요.
0: 이야, 진짜 푸짐하네요.
1: 네.
0: 참기름은 어느 타이밍에 넣는 거예요?
1: 네, 이제 불을 지금 다 껐고
0: 네.
1: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불을 끈 상태에서 참기름을 넣고 그냥 향으로만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참 이런 재료들이 들어가는 순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한 번에 다 넣었다가는 이 재료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향 같은 것들이
1: 맞아요, 네.
0: 다 날아가 버리는 경우도 있고.
1: 네. 이제 이거는 이제 한번 놔두고
0: 네.
1: 옆에서 이제 케일 쌈을 같이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케일 쌈 준비해볼게요. 자, 셰프님 오늘 특별히 쌈밥에도 여러 가지 이제 쌈채소들이 들어가는데 케일을 준비하신 이유가 뭔가요?
1: 네, 사실 케일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이제 쌈채소들이면 다 만드셔도 괜찮은데
0: 네.
1: 이제 케일로 쌌을 때 사실 모양이라든지 색깔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이쁘기 때문에
0: 맞아요.
1: 오늘 케일로 준비를 했고 케일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하게만 데쳐줄 거기 때문에
0: 예.
1: 물이 끓으면 물에다가 케일에 살짝만 간이 별 수 있도록
0: 예.
1: 그 소금을 또 넣어주고
0: 맞아요. 생으로도 드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으로 먹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약간 그 쌉쌀한 향이 너무
1: 맞아요.
0: 강해서 네.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니 네. 한번 데치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1: 바로 이제 그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0: 아니 데치니까 케일색이 더 네. 푸릇푸릇해지는 것 같아요. 네,
1: 데치자마자 이제 색이 조금 더 밝아졌고
0: 예.
1: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사실 숨이 살짝만 죽고 이제 휘어지는 상태가 되면 그냥 바로 빼셔도 됩니다.
0: 오, 요 타이밍에 이렇게 해서 이제 쌈밥을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1: 네. 밥에는 간단하게 이제 소금하고 참기름으로만 제가 간을 살짝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제 소금은 이제 한 꼬집 정도만 제가 같이 이제 준비했고요. 일반 맛소금이나 꽃소금 고운 걸로 같이 준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0: 네, 밑간을 살짝.
1: 네. 하고 참기름하고 소금을 지금 같이 넣은 상태고
0: 네.
1: 밥은 이제 한알 한알 좀 풀어질 수 있도록 조금 풀어주면서 같이 제가 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너무 꾹꾹 누르지 말고,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밥 간이 끝났고
0: 예?
1: 이제 장갑 한번 끼고 살짝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제 한 입에 드실 수 있을 정도로 양만 제가 할 거고
0: 네.
1: 이제 케일이 쌌을 때 바깥면이 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색이 진하고 조금 밝은 쪽을 바깥쪽으로 갈 거고
0: 예?
1: 이 입 안쪽으로 제가 밥을 넣어서 한 입 사이즈로 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0: 아.
1: 이제 밥은 사실 손으로 그냥 한 입 사이즈로만 오히려 말아주시면 괜찮고
0: 한 입 크기
1: 네.
0: 예.
1: 가운데다 넣으시고 한쪽으로 이렇게 잡아주신 덮어주시고
0: 예.
1: 그다음에 나머지 사이드를 잡으면 사각형이 되는데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한 번 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시면 모양 자체를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0: 예.
1: 만드실 수 있습니다.
0: 오, 네. 오 진짜 되게 아니 초록색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그러니까 체육회 하고 있으면 항상 다른 프로그램 나가면 요리 잘한다는 이야기 막 들어가지고 이럴 때 함께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제가 저 이렇게 해서
1: 네
0: 예
1: 이렇게 오 너무 예쁘게 잘 됐네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케일 쌈은 다 준비가 됐고
0: 네.
1: 이제 바로 플레이팅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아 그냥 이렇게만 먹어도 덮밥처럼 먹어도 맛있겠어요.
1: 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숟가락으로 쌈밥하고 하나씩 같이 떠서 그렇게.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쌈채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김에랑 같이 강된장 넣고 밥이랑 쌈 먹어도 맛있을
1: 네,
0: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쌈밥만 같이 위에다가 하나씩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0: 어떻게 이렇게 초록초록할까요? 이야, 너무 예쁘네요. 맛도 좋고 건강도 좋고, 그렇죠? 이 케일 쌈밥이 우렁된장과 잘 맞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싸서 해놓으면 네. 밖에서 먹기도 좋고 이 핑거푸드처럼 한 입에 먹기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 네. 하고 이제 조금 전에 썰어놨던 고추를 위에다가 살짝만 뿌려줄 예정이고요.
0: 네.
1: 됐고
0: 우리가 먹던 쌈밥의 느낌이 아니에요.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그렇죠?
1: 네.
0: 분위기가.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우렁 된장 쌈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우렁 된장 쌈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표고버섯은 키친타월로 닦은 뒤 작게 깍둑 썰어줍니다. 애호박, 감자, 양파는 깍둑 썰고 마늘종은 송송 썬 뒤 홍고추, 청양고추는 다져주세요. 끓는 물에 우렁이살을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줍니다. 우렁이살은 끓는 물에 데쳐야 불순물과 점액질을 제거할 수 있어요. 물에 다시마를 넣고 끓으면 건져주세요. 끓는 물에 감자를 넣고 1, 2분 정도 끓인 뒤 표고버섯, 애호박, 양파, 마늘종을 넣어 끓여줍니다. 고춧가루, 설탕, 집된장, 시판용 된장, 물엿을 넣어 중불에 10분 정도 끓여주세요. 여기에 우렁이살, 간 감자를 넣어 섞은 뒤 불을 끄고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케일을 1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밥에 소금,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케일 위에 밥을 한 입 크기로 뭉친 뒤 동그랗게 말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우렁된장을 담고 쌈밥을 올린 뒤 송송 썬 홍고추, 청양고추를 얹고 통깨를 뿌려주면 우렁 된장 쌈밥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이 살얼음 동동 띄워 먹는 도토리 묵사발은 생각만 해도 시원한데요. 이 더운 날 밥하기 귀찮은 날 정말 좋은 요리일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재료

0: 볼까요?
1: 네. 오늘 준비한 재료는 동치미 육수하고 네. 도토리묵, 오이, 그리고 상추,
0: 네.
1: 그리고 이제 부가적인 재료로는 김가루하고 그리고 김치, 참기름, 설탕, 참깨 준비했습니다.
0: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이 어렵게 육수 낼 필요 없이 시판 냉면 육수를 이용하면 이 더운 날 아주 간편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요리도 시작해 볼게요. 자, 셰프님 어떤 거 먼저 하면 될까요?
1: 네, 저희는 사실 엄청 간단하기 때문에 재료는 다 준비가 됐고
0: 네.
1: 손질만 간단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재료 손질부터 보면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여름에 제일 좋아하는 재료 오이가 이렇게 있어요.
1: 네.
0: 자,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그러면?
1: 이제 오이를 간단하게 썰고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상추도 썰어서 위에 고명만 얹어줄 것들을 같이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 오, 간단하게 채 써는.
1: 네.
0: 일단 오이는 여름 음식에 정말 최고죠. 예.
1: 네. 근데 이제 재료를 써실 때도
0: 네.
1: 묵하고 사이즈가 비슷하게 썰어주셔야지 사실 드실 때 따로따로 놀지 않고 한 번에 같이 드실 수 있기 때문에
0: 맞아요.
1: 사이즈도 비슷하게 같이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재료들의 크기를.
1: 네.
0: 그다음에 무슨 상추예요?
1: 이거 이제 로메인 상추인데
0: 네.
1: 이제 집에서는 뭐 일반 꽃상추라든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쌈채소들 같이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어울리는 쌈채소들.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1: 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메인 재료인
0: 네.
1: 묵인데요.
0: 도토리 묵, 예. 네.
1: 이제 묵 같은 경우 사실 굉장히 지금 현재 딱딱하기 때문에 지금
0: 예.
1: 드셔도 되는데 식감이 조금 좋지가 않아요.
0: 예, 맞아요. 우리가 네. 좋아하는 그 도토리 묵의 이 식감은 굉장히 쫀득쫀득한 식감을 좋아하잖아요.
1: 네, 맞아요. 지금은 사실 좀 딱딱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0: 예.
1: 오늘 먹을 사이즈로 자른 다음에 간단하게 한번 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이제 일반 칼을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0: 네.
1: 저는 오늘 묵 전용 칼이 있어서
0: 맞아요.
1: 모양을 한번 이렇게 한번 내본 다음에 같이 준비를 했고
0: 이 도토리 묵은 정말 향도 좋고 맛도 좋고 또 무엇보다 이 여름철에 칼로리가 낮아서 좋잖아요.
1: 네, 맞아요. 이 상태로 바로 이제 넣으셔도 괜찮은데 면처럼 드실 수 있게끔 사이즈도 한번 제가 같이 한번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0: 맞아요. 면처럼 이렇게 젓가락처럼
1: 네.
0: 이렇게 젓가락으로 퍼올려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지금 이제 묵 상태에서
0: 예.
1: 드셔도 되는데 조금 식감이 쫄깃쫄깃하지가 않기 때문에
0: 네.
1: 뜨거운 물에다가 살짝 데친 다음에
0: 먹어볼게요.
1: 준비하겠습니다.
0: 정말 탱글탱글하고 지금도 탱글탱글한데 한번
1: 네.
0: 가보겠습니다.
1: 이 상태에서 지금 물이 살짝만 이제 끓을 예정이고 살짝만 그냥 씻어준다라는 생각으로 간단하게만 넣어줄 거고요.
0: 예. 뜨거운 물을 살짝 끼얹어 주듯이.
1: 네.
0: 근데 확실히 아까랑은 달라요.
1: 네. 지금 넣자마자 이제
0: 예.
1: 바로 이렇게 휘는 그런 촉감을 봤었을 때
0: 예.
1: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됐고.
0: 더 탱글탱글하고 약간.
1: 네. 목도 바로 뜨거운 물에서 건지자마자 차가운 물에다가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래서 더 이상 익지 않도록,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도록
1: 네.
0: 식혀줄게요. 이 김치를 준비했어요.
1: 네, 이 김치는 좀 신김치를 준비를 했고
0: 네.
1: 신김치 같은 경우를 좀 올렸을 때 좀
0: 네.
1: 너무 식거나 아니면 그런 좀 지저분한 찌꺼기들이 사실 국물에 섞이면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좀 위에 김치의 양념들을 살짝만 걷어주고 그다음에 좀 잘게 썰어줬습니다.
0: 이거 더 안 써실 거죠?
1: 네, 묻히겠습니다. 저쪽에다가. 그리고 설탕은 이제
0: 약간의 단맛이 네, 들어가야 돼요.
1: 약간만 넣어줘서
0: 예.
1: 신맛을 잡을 때 사실 설탕이 가장 좋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넣어줬고
0: 네?
1: 그리고 고소한 향을 좀 넣어주기 위해서 참기름도 살짝만 넣어서
0: 네.
1: 김치의 간을 기본적으로만 해주겠습니다.
0: 네,
1: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재료들은 다 끝났고
0: 네.
1: 바로 이제 접시에 담아서
0: 네?
1: 묵사발을 완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짝 데쳐서 식혀놓은 도토리묵을 같이 넣어줄 거고
0: 자 우리가 늘 먹는 오이 들어가고요. 여름에 딱 어울리는
1: 오이뿐만이 아니고 사실
0: 네.
1: 좋아하시는 그냥 채소를 위에 고명으로 같이 얹으셔도 좋습니다.
0: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항상 이렇게 찬 음식이 땡기더라고요.
1: 그리고 이제 준비해놓은 상추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김가루하고
0: 네.
1: 그리고 준비해놨던 신김치
0: 네. 이럴 때도 신김치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1: 네, 그래야지 네. 이제 다른 식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맛도 또 같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기
0: 네.
1: 때문에 김치만 올려주고 이제 마무리로 깨로 넣어준 다음에 이제 바로 드시기 전에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이는 채 썰고 로메인 상추와 도토리 묵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뜨거운 물에 도토리 묵을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김치에 설탕, 참기름을 넣어 버무려줍니다. 이때 김치의 양념은 조금 걷어내야 깔끔한 국물을 즐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물기를 제거한 도토리 묵을 담고 오이, 로메인 상추, 김가루, 김치, 통깨를 올린 뒤 동치미 육수를 부으면 도토리 묵사발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쌈용 배추를 사용해 더 달큰하고 맛있는 배추 겉절이부터 멸치를 넣어 입에 더 착착 감기는 매콤 멸치 달걀장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0: 재미있는 숨바꼭질 놀이구만. 아쉽지만 이젠 잘 시간. 1.
1: 네.
0: 2.
1: 네.
0: 3.
2: 네.
0: 4.
1: 네.
0: 5.
2: 네.
0: 6.
1: 네.
0: 어흠. 여섯 마리 양 잘 준비 완료. 어쩌면 말이야. 한 게임 더 하고 자도 되겠다. 던져보자. 3.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세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네.
0: 1, 2, 3. 1, 2, 3. 잘했어. 이제 알겠지? 6, 9, 8, 5, 3 더하기 3.
2: 네.
0: 던져보자. 2. 양들아 내 말 잘 들어. 두 마리씩 팀을 나눠봐. 1, 2, 1, 2, 1, 2. 두 개씩 세 묶음, 그건 바로 유. 너희들 덕에 알게 되었네. 근데 있잖아, 더는 게임을 못하겠어. 이제 너희들도 자야지. 알겠다, 더 놀 차고. 이번엔 한 마리씩 팀을 나눠봐. 양 한 마리.

0: 잠깐 문이 어디더라? 다 사라졌어? 너무 늦었어? 어쩌지? 세 마리씩 두 팀? 나 혼자 잡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잠깐.
1: 찾았지롱. 양 세 마리 다 보이거든. 거기 나무 뒤에. 여기다 찾았어. 하나 둘 셋. 찾기 어려운 곳에 숨었어야지. 하나 둘 셋. 여기 세 마리 있고. 하나 둘 셋. 여기도 세 마리.

또 도망을 쳐 이 장난꾸러기들. 당장 돌아와 잘 시간이라고. 이런 새 팀으로 도망치네.

Ear. Ear.

0: 채널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오토바이 타보면 안 돼? 제발 부릉부릉 씽씽 달리고 싶단 말이야.

0: 완전 빙글빙글 돌았네.
1: 응?

이제는 내가 선장이야. 준비됐지, 선한 친구? 배를 오른쪽으로! 이번엔 왼쪽!

0: 이로라,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우린 진짜 마법사들이야. 12달의 마법사들. 그 마법 지팡이는 날씨를 다스릴 때 쓰는 거지 갖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다.
1: 그치만 12월 할머니, 벌써 다 얼려놔서 심심해요. 이런...

0: 너희 형 2월은 늘 얌전히 지내잖니. 내일은 그 마법 지팡이 2월한테 넘겨라. 그럼 난 아이스크림이나 만들어야겠다. 여기 얼음 좀 넣어줄래?
1: 늘 얌전히 지내잖니. 알게 뭐야.
2: 일어나! 나 여기 있었구나. 멀셔! 나랑 같이

0: 진짜 완전 빠르고 신나지 않았어? 그럼 우리 말이야. 응?
1: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지금 일해야 해.
0: 그럼 우리 경주할까? 그래, 좋아. 한번 해보자.

0: 얌전히 있어요. 지팡이로 장난 안 치고요.
1: 그래, 그래. 자, 이거 한번 먹어볼래? 왜? 맞아, 나도 별로야.
0: 내 지팡이! 어?

0: 손에 들고 있는 거가 맛있어 보이는데 뭐예요?
1: 아이스크림이지. 자, 한번 먹어볼래?
0: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저 자리 좀 넣어보세요. 여기요. 그리고 꿀도 듬뿍 뿌리고요. 자, 얼른 찾아보자. 알았지? 여기서 잃어버린 거 확실해?
2: 글쎄, 아닐 수도 있지. 그럼 어디 있는데?
0: 혹시 저기?

0: 이렇게 됐어.
1: 어? 왜, 왜?
0: 어, 그, 그래.
1: 아마 꼬리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이번엔 이 열매를.

0: 마셔.
1: 어떡하지 할 게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야지. 12월 할머니! 이원아!
2: 어? 우리 불렀어?
0: 그게... 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말은...
1: 오, 정말 축하해! 이제 2월 차례야! 거의...
0: 날씨 잘 다스리고 얌전히 지내야 해.
3: 사방이 눈뭉치에 얼음투성인데 아이스크림이 안 만들어지진 뭐니.

0: 있었구나. 나랑 같이 썰매 타고 놀래?
1: 안 돼, 안 돼. 나 지금 일해야 해.
0: 일해도 안 돼?
1: 알았어.

0: 거대김밥 대서동.
1: 그 슈퍼윙스 녀석들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배달할 수 있었는데.
2: 아니, 슈퍼윙스만 문제가 아니야. 난 아나콘다가 있는 곳엔 다시는 배달 안 가고 싶어.
3: 저기 봐, 꽁지가 있어.
0: 아리랑 내가 둘이서 얼른 다녀올게.
4: 꼭 꽁지를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0: 맥스, 여기서 기다려.
3: 알았어.
2: 이제 우리한테 배달 주문을 안 하면 어떡하지?
1: 그건 걱정하지 마. 나한테 계획이 있으니까.
3: 뭐야? 조심 좀 할 수 없어?
2: 아, 미안.
5: 오셨어요? 오늘따라 사이가 좋아 보이시네요.
1: 광고 준비됐어?
5: 물론이죠. 전 세계 골든 택배팀 광고를 송출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2: 우와!
1: 슈퍼윙스? 그건 옛날 얘기죠.
2: 더 빠르게, 더 크게, 더 멋지게! 이제 골든 택배팀이 찾아갑니다. 기대하세요!
1: 골든 택배팀! 슈퍼윙스보다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 주문하세요! 오우, 내가 엄청 멋있어 보이게 나왔네. 잘했어, 골든 AI.
2: 주문이 들어왔어.
6: 안녕, 난 채아라고 해. 너희가 슈퍼윙스처럼 배달해주는 거 맞지?
2: 그럼 당연하지.
1: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빠르고 멋지게 배달해줄게.
7: 유치원 친구들이랑 같이 소풍을 왔는데 내가 도시락을 깜빡했어. 한국에선 소풍 와서 김밥을 먹거든. 배달해줄 수 있어?
1: 물론이지. 그런 건 식은 죽 먹기야. 상상도 못할 만큼 맛있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6: 알았어. 이따 봐.
1: 골든 AI,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해.
5: 네, 주인님. 배달본부로 변신을 시작하겠습니다.
1: 오, 좋았어.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고.

0: 네, 주인님.
1: 세상에서 제일 큰 김밥을 만들어보자!
2: 어? 얼마나 크게 만들려고? 너무 크면 아이들이 먹기 힘들 텐데.
1: 구경이나 해. 한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거대한 김밥을 만들 거니까. 자, 시작하자고!
0: 택배 제작 모드를 시작합니다. 택배 물품, 김밥. 1단계, 김을 준비합니다.
3: 여긴 어디지? 예감이 좀 안 좋은데?
4: 저게 뭐야?
1: 따뜻한 밥을 한 조각 올리고

그 위에 길쭉하게 썬 김밥 재료를 올려야 해. 단무지랑 당근, 햄이랑 오이까지.

0: 완벽해. 이제 출동할 시간이야.
1: 준비됐어?
2: 우와, 엄청 크다.
0: 됐어. 이걸 보면 채아가 깜짝 놀라겠지? 이제 배달을 해볼까? 한국으로 출발!
3: 어? 지구로 가잖아. 혹이랑 아리는 어디 있지? 레이더엔 안 잡히네.
1: 골든 택배 팀은 언제쯤 올까요?
4: 채아야, 선생님 도시락 좀 줄까?
1: 괜찮아요. 골든 택배 팀이 곧 가지고 올 거예요.
0: 택배 왔습니다.
1: 안녕, 골든 택배팀. 드디어 왔구나. 우리 선생님이랑 친구들이야.
5: 안녕, 난 꽁지.
0: 난 골든보이. 그리고 여기 짜잔. 초대형 김밥 배달입니다.
2: 우와. 나 이렇게 큰 김밥은 처음 봐.
0: 봤지? 우리가 슈퍼윙스보다 더 멋지다고.
1: 근데 너무 커서 먹기가 힘들겠어.
0: 걱정하지 마. 다크 골든 주먹! 레이저 철단못! 내가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줄게.
6: 뭐? 방금 김밥을 자른다고 했어?
7: 안돼! 살려줘!
8: 어? 김밥이 이상한데?
1: 안 돼! 내 김밥이!
0: 왜 굴러가는 거지? 멈춰!
9: 어? 갑자기 맛있는 냄새가 나네.
10: 위험해요! 당장 비키세요!
9: 어? 아! 저게 뭐야?
10: 꽁지 스핀!
6: 지금이 기회야!
10: 고맙습니다.

0: 드디어 다 같이 점심을 먹을 수 있겠구나. 얘들아, 저쪽으로 가자. 슈퍼윙스도. 야호!
1: 일어나, 골든보이. 우리 배달 실패했어.
2: 그게 무슨 소리야?
1: 슈퍼윙스가 채아한테 김밥을 줬어.
2: 뭐라고? 그건 내가 배달할 택배였는데? 이건 말도 안 돼. 슈퍼윙스!
3: 진짜 맛있다. 역시 슈퍼윙스가 최고야.
2: 슈퍼윙스? 왜 매번 내 일을 방해하는 거야?
3: 꽁지야, 골든보이, 너희도 와서 같이 먹자.
2: 난 먹고 싶지 않거든. 그건 우리가 준비한 김밥이라고. 우리가 배달한 거야. 그건 알아둬.
1: 그만 가자, 골든보이.
3: 꽁지야.
1: 왜?
3: 아마존에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해. 우리 아직 친구 맞지?
1: 모르겠어. 더 이상은.
2: 말할 거 없어. 그만 가자. 오늘은 우리가 채아랑 친구들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야. 알았어?
4: 걱정 마, 아리. 언젠간 꽁지도 네 마음을 이해할 거야.
3: 그렇겠지.
5: 얘들아, 여기 있었구나.
3: 빅백스!
5: 어떻게 된 거야? 연락이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4: 휴, 얘기하자면 길어. 어? 갑자기 누구지?
6: 호기! 호기! 내 택배가 사라졌어!
7: 뭐?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루기와 골든보이 힘을 합치다.
1: 네, 그건 내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0: 잠깐.
2: 얘들아, 저쪽으로.
1: 돌려줘, 돌려달란 말이야.
3: 경찰 펌프. 마을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게 둘 순 없지. 안 그래, 허기?
0: 봉반장! 네 말이 맞아. 슈퍼잉스가 나서야 해.
1: 몰라서. 뭐지? 왜 부서지지 않는 거야?
3: 경찰 테이프, 발사!
1: 이건 뭐야?
4: 슈퍼잉스는 언제나 이겨!
1: 이것도!
5: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사이라면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지.
1: 난 그냥 호기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어떻게 해도 맨날 치기만 하잖아. 호기한테 전 세계의 슈퍼윙스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난 뭐야? 하나뿐인 파트너 꽁지마저 날 떠났다고.
4: 골든보이, 꼭 호기를 이겨야 해? 그냥 친구가 되면 되잖아.
6: 맞아. 넌 주먹도 세고 멋지니까 훌륭한 슈퍼윙스가 될 수 있을걸?
1: 정말? 나도 슈퍼윙스가 될 수 있어?
0: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한번 기회를 줄게.
3: 그 말 진심이야? 골든보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0: 괜찮아, 봉반장. 친구가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3: 다신 말썽 안 피우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한 번은 특별히 풀어줄게.
1: 말썽 안 피울게.
0: 여기 골든보이, 네가 직접 배달해봐. 이제 우린 친구니까.
1: 우와, 진짜 내가 배달해도 돼? 고마워, 호기.
0: 어서 골든보이, 주리한테 선물을 전해줘.
1: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널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4: 플라밍고 튜브잖아. 너무 예쁘다. 고마워, 골든보이.
5: 여기 사바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단다. 코끼리랑

0: 기린, 하마도 있지. 하지만 주리는 예쁜 플라밍고를 제일 좋아해.
1: 호기랑 골든보이도 친구가 됐으니까 다 같이 물놀이하러 가면 좋겠다.
2: 그래도 돼요?
0: 물론이지. 슈퍼윙스와 함께라면 엄만 안심이야. 게다가 오늘은 든든한 골든보이도 있으니까.
1: 야호!
3: 나 남비다.
1: 어서 가자.
2: 내가로 출발!
1: 저기 냇물이 있어.
4: 물이 하나도 없잖아.
2: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거든. 냇물이 다 말라버렸나 봐.
1: 그럼 내 새 튜브는 써볼 수 없는 거야?
5: 걱정 마. 지금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나설 시간이니까. 동반장, 물이 흐르게 만들자.
3: 진짜 영웅이라고? 호기, 동반장, 너희는 앉아서 구경이나 해. 내가 해결할 테니까.
2: 너 혼자?
3: 당연하지. 다크 골든 주먹, 가라!
1: 우와! 물이다!
3: 하하! 역시 난 대단해.
5: 우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1: 드디어 새 튜브를 쓸 수 있겠다! 골든보이, 넌 진정한 슈자야!
3: 슈자?
2: 그래! 스와일리어로 영웅이라는 뜻이야!
3: 아하!
1: 아. 와!
3: 진정한 슈자라고?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영웅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나쁘지 않은데?
5: 정말 잘했어, 골든보이!
4: 이제 우리도 들어가 볼까?
3: 좋지! 어서 가자!
1: 오빠, 오빠! 저기 좀 봐!
2: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이야. 잠깐만. 물이 다시 흐르는 걸 보고 달려오나 봐.
4: 얘들아, 물가로 빨리, 빨리. 잡았다.
5: 아, 다들 괜찮아?
2: 어, 우린 괜찮아. 근데 동물들이.
1: 동물들이 물이 나오는 것을 막았어.
5: 저런! 동물들이 위험해!
3: 다크 골든 주먹! 가라!
1: 슈퍼윙스랑 골든보이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네.
2: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러다 마을이 다 잠기겠어.
4: 어, 이런. 저 물을 막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게 필요해.
5: 크고 무거운 거? 아, 잠깐! 딱 맞는 게 있잖아. 네 거대한 주먹 말이야. 할 수 있겠어, 골든보이?
3: 당연하지. 나 같은 영웅은 못하는 게 없다고. 어?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자!
5: 우와! 골든보이 대단해!
3: 내가 뭘 했어? 나만 믿으라니까. 어? 와! 내 주먹!
5: 뭔가 더 큰 게 필요해!
4: 하지만 그렇게 큰 물건을 어디서 구하지? 아, 저기! 저 바위산이면 되겠어.
5: 가지러 가자! 어서! 어?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어올려?
4: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하! 경찰봉 확대 액션!

0: 아주 좋은 생각이야. 무거워.
1: 꿈쩍도 안 하네.
2: 뭐야? 벌써 포기한 거야? 내가 본 슈퍼윙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
1: 골든보이, 뭐 좋은 생각 없어?
2: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포기의 엄청난 스피드와 내 강력한 골든 주먹을 합쳐보자.
3: 잠깐, 합치다니 어떻게?
2: 바로 이렇게 다크 골든 주먹 로켓 모드 작동!
3: 우와!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추진력이 생겼어! 좋아! 이제 간다! 됐어! 우와! 호기랑 골든보이의 멋진 합동 작전이네!
4: 정말 멋지다!
3: 호기! 골든 로켓 스피드!
4: 하! 우와!
3: 슈퍼윙스가 해냈어!
4: 최고야, 골든보이!
5: 거기서!
3: 고마워, 골든보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4: 후기! 베델은 잘 끝나... 뭐야? 얘가 왜 여기 있어?
2: 오늘은 내가 슈퍼윙스를 엄청 도와줬거든.
3: 괜찮아, 아리. 골든보이는 이제 친구야.
5: 뭐? 진짜로?
3: 물론이지. 오늘 정말 최고였어. 그래서 골든보이, 널 공식적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2: 뭐? 정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5: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지.
3: 여기 받아, 골든보이. 네가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증거야.
2: 우와. 내가 진짜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된 거야. 야호.
6: 얘들아, 본부로 돌아올 시간이야. 월드 우주본부를 재가동할 준비가 끝났어.
4: 그게 정말이야?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알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

0: 혹시 작은 까만 보석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1: 암흑보석이요? 이상한 악당들이 그랬어. 암흑보석 내놓으시지.
2: 전 그런 거 없어요.
3: 저도요.
4: 저도요.
0: 좋아요. 혹시라도 암흑보석을 보게 되면 선생님한테 꼭 이야기하기. 꼭.
5: 그래. 오늘은 꼭 흠모기 쌤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리자. 꼭.
6: 5화 비밀 비밀 비밀.
7: 야, 개맨아. 그렇게 많이 보고 있으면 나오던 똥도 쏙 들어가거든.
0: 알았어. 야, 근데 좀만 빨리 싸우면 안 되냐? 나 지각하게 생겼어. 오, 사랑아.
5: 어? 한번개 쌤.
0: 사랑이 왜? 뭐 할 말 있어?
5: 저 번개쌤
4: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껴놔.
5: 암흑보석이 이렇게 재밌는데 번개쌤한테 꼭 들어야 하나? 그게
4: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0: 어? 얜 핑키야. 아유 또 엄청 쌌네.
4: 귀엽다. 핑키야 또 만나. 쌤, 이따 봬요.
0: 사랑이가 하려던 말이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
8: 자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짜자잔, 바로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 자, 임금님에게는 아주 커다란 비밀 하나가 있었어요.
5: 아, 암흑보석 어떡하지? 누구한테 좀 털어놓고 싶다.
9: 오, 비밀 말해서 시원했겠네.
5: 이한테 말해볼까?
10: 왜? 뭔데?
5: 무슨?
11: 김태평, 나 너한테 비밀 하나.
10: 비밀? 눈치챘구나. 나 비밀 있는 거.
11: 뭐? 너도 비밀 있어?
10: 그 비밀이 좋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란 건 말할 수 없지만.
11: 아, 그럼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대답 못하겠네?
10: 당연하지. 그게 한지구라는 건 절대 말할 수 없지.
11: 엉덩이가 축축해. 뭐지? 우와!

0: 있나?
1: 왜 저래? 됐고! 내 비밀도 좀 들어주다. 나 사실 암흑 보석을... 에? 어디 갔어? 와, 진태평. 저렇게 빠는 거 처음 보네. 꿈이다. 어?
2: 죄송합니다, 조그마왕님. 저렇게 쌩쌩 달리길래 우린 저 꼬마가 암흑보석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지 뭡니까?
3: 잠깐. 좀 전으로 돌려보지.
4: 네, 조그마왕님. 잠깐만요. 여기.
3: 멈춰. 왔대. 왔대.
4: 네.
3: 저 촌스러운 뾰족머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2: 아직도 저런 머리를 하는 사람은?
3: 번개맨밖에 없지!
2: 와, 번개맨과 한번개.
4: 같은 미용실에 다니는 걸지도?
2: 그럴지도.

0: 저 둘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1: 그런 거였구나.
0: 만약 저 뾰족머리가 번개맨이라면 우리의 작전도 달라져야 하지. 당장 알아보도록.
1: 찍찍 네, 네 조그만님.
2: 개맨이가 혼자 다니지 말라고 했지만 미모 관리하려면 햇빛 좀 받아줘야 한다고.
3: 어? 핑키!
2: 나한테 귀엽다고 했던 친구잖아!
3: 핑키, 너 왜 나와 있어? 혼자 막 돌아다녀도 돼? 알았어. 너 혼자 나온 거 한목에쌤한테 비밀로 해줄게. 내 비밀도 말해줄까? 사실 나 지금 엄청 신기한 거 갖고 있거든? 근데 그거 어찌할지 모르겠어. 그 엄청 신기한 게 뭐냐면 아니야. 아, 네가 집에서 고구마 갖고 올게. 기다려.
2: 엄청 신기한 거? 그게 뭐지?
4: 잡았다!
2: 누구야? 이거나! 놓으라고!
1: 됐다!
5: 알지?
1: 모르지? 멀리 멀리 가지!
2: 니들 뭐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5: 까먹멍이, 이제 우리의 계획을 말해주지. 우리가 이렇게 멀리 왔으니 한번개는 너를 찾을 수가 없지.
6: 하지만 만약 한번개가 번개맨이라면
7: 저 능력을 발휘해 여기 찾아오겠지.
2: 개맨아, 도와줘.
8: 아, 퇴근! 어? 이게 무슨 일이야? 핑키야, 위험해! 이제!
3: 어? 핑키! 핑키 토리잖아! 누가 핑키를 데려갔나봐! 아, 핑키야, 어딨어? 핑키!
2: 개맨아, 난 괜찮아.
8: 어떻게 된 거야?
2: 아까부터 놈들이 안 보여.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몰라.
3: 어? 번개맨?
8: 나와! 알지 모르지? 또 너희들이야? 이번엔 또 무슨 속셈이야?
5: 사람 잘못 봤지? 나는 꽁지.
9: 나는 팥지. 그럼 이만.
8: 그걸 속겠니? 감히 소중한 내 친구를 함부로 데려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번개. 알지? 너 또한 그냥 둘 수 없지.
1: 예?
9: 잠깐!
1: 짜잔!
6: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번개맨 항복하시지! 안 그럼 이 강아지 얼굴에 똥 폭탄을 묵직빡치기 묵직빡치기 터뜨릴 테지!
9: 불안의 똥냄새는 싫다고!
6: 어쩌지?
5: 얼른 우리 앞에 무릎 꿇으시지.
6: 어? 안 해? 좋아. 그럼 5, 4, 3, 2,
3: 안 돼! 아이디 핑계 바뀌어라!
9: 업그레이드 레인보우 똥 폭탄!
6: 피키! 괜찮아? 다행이다.
7: 일단 도망가서.
6: 괜찮아?
7: 너 어제 뭘 먹은 거야?
6: 다행이다.
8: 대신!
6: 자, 우리도 이제 집에 가자. 자. 사랑아. 너 여기는 어떻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니? 설마 다 봤어?
3: 뭐 다 봐요?
6: 아니 뭐
3: 형 이거 핑키 들고 가져왔는데 핑키 맛있게 먹어.
6: 핑키 사랑이가 다 봤을까? 내가 번개맨에서 한번기로 변신하는 거.
4: 그건 모르겠고. 개맨이 너 기술 많이 늘었더라. 아까 알지랑 나랑 자리 뿅 바꾼 거. 그거 어떻게 한 거야?
6: 몰라.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사랑해 다 봤으면 어떡하지?
4: 네가 안 했다고 그럼 누가?
9: 설마 사랑이가?
7: 한번개 쌤, 애들 간식 부탁해요.
3: 사랑아, 그거 알아? 번개 유치원에 엄청난 비밀.
6: 내가 번개맨이란 비밀?
3: 내가 아무것보다 갖고 있던 비밀? 무슨 비밀? 태평이가 있지.
6: 내 얘기가 아니구나.
3: 휴, 내 얘기가 아니구나. 비밀? 무슨 비밀?
10: 지구야, 이거 태평이한테 비밀인데 태평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바로
3: 하늘아! 그러면 안 돼. 친구 비밀은 지켜줘야지.
6: 사랑이가 저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네.
3: 번개쌤, 전 빵 두 개 먹어도 되죠?
6: 어?
3: 전 특별히 빵 두 개 먹어도 되잖아요. 그쵸, 번개쌤. 아니, 번개맨?
10: 빵은 하나씩 먹는 게 규칙인데?
3: 맞아. 왜 너만 두 개 먹어?
10: 그런 거 없어.
3: 번개쌤, 하나씩 맞죠.
10: 규칙이잖아요.
6: 사랑이가 다 봤어. 내가 번개맨인 거 다 봤어.
3: 나도 새 옷 좀 사줘.
10: 5g은 나보다 크든가?
3: 아빠, 가요. 나는 왜 빨리 안 커? 언니보다 훨씬 더 크고 싶다.

0: 풍선이 빵!
1: 중실중실 풍선 진짜 예쁘다. 그치? 진짜 예뻐.
2: 우와, 이용사님! 우와, 이용사님 최고예요! 너무 멋져요!
3: 자, 조심했어야지.
1: 자동차 빵 소리에 놀라서 놓쳤어요.
3: 아, 그랬구나. 그래도 풍선이 빵 터지기 전에 잡아서 다행인걸? 가자!
4: 그깟 풍선 찾아준 게 뭐 대단하다고.
5: 천지 대장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4: 하! 질투라니. 사실 풍선은 터트려야 재밌는 거 아닌가? 어? 어허.
6: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쌍비우, 아, 이응, 빵, 빵!
6: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휴과 시옷, 천지. 휴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에 무슨 마법을 건 거지?
7: 무슨 마법인지 저희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8: 부탁해요, 아이야 용사.
9: 네, 대장님.
5: 오늘 파괴된 글자는 피읍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3: 장엄아, 모험아, 무슨 일 있어?
1: 갑자기 풍선이 빵 터졌어요. 이용사님이 찾아준 풍선인데.
3: 괜찮아, 풍선은 또 불면 되지.
10: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1: 풍선?
7: 풍선에 도대체 어떤 마법을?
9: 빵!
3: 어? 어? 빵? 맛있는 빵?
7: 글쎄, 여러 군데에서 들린 것 같은데 각자 가서 확인해보자.
10: 알았어.
9: 헛! 빵! 빵빵거리지 좀 마세요.
7: 아, 자동차가 빵. 이건 자동차 정적 소리를 표현한 빵이었어.
8: 와, 빵! 공 좀 빵! 잘 좀 쳐봐요. 오, 그렇지! 빵! 잘 찬다!
3: 이 빵은 공을 찰 때 나는 소리 빵이었어.
7: 풍선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8: 아, 내 풍선. 아, 내 풍선.
10: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소리는 여기였어.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울릴 때도 빵, 공을 찰 때도 빵. 그런데 천지가 빵 마법을 건 글자는 풍선 같아. 세상의 모든 풍선들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1: 천지 때문에 우리 풍선.
2: 풍선이 다 터졌어. 어서 가서 풍선 글자를 찾아요.
0: 그러자.
2: 자음, 모음, 변신!
7: 어서 글자를 찾자.
2: 소파 위에 피읍시옷이 있어. 이상하다. 소파면 시옷 피읍인데. 잘못됐나 봐. 소파가 아닌가? 푹신푹신해! 와!
3: 아, 푹신푹신하다 할 때 푹신이었어.
2: 그럼 푹신한 소파네. 어? 저기 또 피읍시옷이 있어. 풍선이야.
7: 저 풍선에 풍선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모음아, 자마, 마법진을 펼쳐줘.
2: 네.
11: 풍선 글자는 못 찾을 걸.
12: 천지.
11: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의 풍선을 다 터뜨릴 예정이니까. 뻥.
4: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이게 더 재밌겠군. 빠지다. 풍선의 바람이 빠지다!
6: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4: 바람이 빠지면 풍선 글자는 영영 못 찾게 될 것이다.
3: 뭐라고, 천지?
7: 바람이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6: 알았어.

0: 빵 마법에 이어 빵 공격도 좋겠군. 천지곤 파르 빵 쏘다 짓!
1: 시간이 없어.
2: 셋이 힘을 합쳐서 빨리 공격해야 해. 우리도 아이야 공으로 공격하는 거 어때?
3: 아이야 공으로? 좋은 생각이야.
4: 한미 용사!
2: 어? 이?
1: 야!
3: 아이야 공을 빵! 차다! 차다!
2: 아이야 공을
4: 빵! 차다! 차다!
0: 아이야 공의 위력이 이렇게 세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5: 바람이 금방 다 빠질 것 같아.
3: 아직 늦지 않았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비읍, 오, 리을, 불!
6: 디귿, 아, 다, 불다! 불다.
2: 풍선을 불다!
5: 풍선이 다시 부풀었어! 우와!
2: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우와! 어는 내가 쓸게! 헛! 뿅망치로 우! 뿅망치로 어!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히읗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시옷이 어와 니은을 만나 선! 풍산!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5: 우와! 풍선이 날아간다! 우와! 멋지다!
2: 풍선이 하늘까지 올라가!
6: 천국도 올라가!
8: 부릉부릉! 자동차 경적 소리가
5: 빵!
8: 풍선이 터질 때도 그리고 할아버지는 빵 사왔지.
5: 우와, 빵이다. 감사합니다.
8: 그래, 그래. 어서 먹자. 우하. 아우, 빵. 맛있다. 빵.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1: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1: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1: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오늘은 뭘 하지? 어? 2차 아편전쟁과 청나라의 위기?
1: 어? 아편전쟁이 또 일어났나 봐.
0: 어, 나쁜 건데? 형아, 오늘은 이거 해보자.
1: 그래.
2: 어허, 아편을 못 팔면 청나라의 은은 어떻게 가져오나?
3: 이럴 때 전쟁이 딱인데.
4: 꼬투리 잡을 만한 건 뭐 없을까요?
5: 시간을 달리는 2차 아편 전쟁과 청나라의 위기 이야기. 1856년.
1: 또 왔네.
6: 안녕하세요.
7: 잘들 있었어?
6: 네.
5: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빨리 해야겠네.
5: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내가 먼저. 7칸.
3: 우리야, 아주 봐도 신기해.
5: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영국 국기를 훼손했다고?
8: 이건 바로 전쟁해야겠는데요.
2: 그치. 감히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려?
5: 아편 전쟁이 일어난 뒤 영국과 청나라는 또 한 번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전쟁일까요?
1: 또 전쟁을 해요?
7: 영국이 우리 청나라랑 아편 전쟁을 했었잖아. 그게 어떻게 된 거였냐면
3: 영국이 청나라와의 무역에서 계속 적자를 보자.
9: 청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팔면 어떻겠습니까? 이를테면 아편 같은.
3: 청나라에 아편이라는 마약을 팔면서까지 적자를 해소하려는 악랄한 짓을 했었지.
1: 여기 오면 아편 살 수 있다는데 아편 있어?
10: 아이고, 잘 찾아오셨네.
11: 아주 좋은 거 싸게 해드리지요.
3: 그래서 청나라의 아편이 급속히 퍼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큰 적자를 보게 됐어.
12: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임칙선은 아편이 들어오는 광저우 항구로 가서 더 이상 청나라에 아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라.
3: 결국 청나라에서는 영국의 아편을 모두 몰수해버렸고 이 일 때문에 영국이 청나라와 아편 전쟁을 하게 됐던 거야.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영국은 청나라와 난징 조약을 맺어서 항구 4개를 더 열게 했고 청나라 조정에서 무역을 간섭하지도 못하게 했던 거야.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영국의 이익이 크게 늘지 않았어.
2: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무역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했는데 이익이 고작 이거밖에 안 난단 말이오?
9: 그게 항구를 4개밖에 더 못 열어서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나라가 고분고분한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13: 거기다 평민들까지 차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차를 더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3: 그랬어. 아편 전쟁 이후 차값이 싸지는 바람에 영국의 노동자들까지도 차를 마시기 시작했거든.
14: 아, 차를 마시니까 피로가 확 풀린다.
1: 이 좋은 걸 여태 부자들이랑 귀족들만 마셨다니.
15: 난 이제 차 없으면 못 살아.
3: 이러니 영국은 차를 더 많이 수입해야만 했지. 그런데다가 아편 전쟁 이후로
2: 아편을 안 사고 본인들이 재배해서 핀다고요?
16: 예, 지난번 전쟁 때문에 아편법이 더 강해지고 영국 건 쓰지도 사지도 않는다며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핀답니다.
17: 이러다 차만 잔뜩 수입하고 우리 영국만 또 적자 나는 거 아닙니까?
2: 어허, 아편을 못 팔면 청나라의 은은 어떻게 가져오나?
3: 이럴 때 전쟁이 딱인데.
4: 뭐 꼬투리 잡을 만한 건 뭐 없을까요?
3: 이렇게 영국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던 그때 광저우 항에서 사건이 터진 거야.
18: 뭐하는 거야 지금?
2: 입에 허가되지 않은 해적선이잖아.
18: 아니야 이거 영국 배 잉글랜드 시프.
2: 영국 배는 무슨, 주인이 청나라 사람인데 영국 국기만 달면 누가 속을 줄 알아.

0: 영국배 맞다 해! 맞지? 영국배 맞아!
1: 자자! 여기 있는 사람들 싹 다 잡아가!
0: 아니! 아니! 아니! 아니!
2: 그랬지. 당시 해적선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영국 국기를 달고 다니기도 했거든? 근데 이때 단속하던 청나라 군사가 영국 국기를 건드린 게 문제가 됐어.
1: 영국 국기를 훼손했다고?
3: 이건 바로 전쟁해야겠는데요.
1: 그치. 감히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려?
4: 근데 그 배가 우리 영국의 배가 아니랍니다.
1: 뭐? 우리 배가 아니래? 아니지. 그래도 우리 대영제국의 국기를 건드렸잖아.
5: 그럼 바로 전쟁이죠.
1: 그렇지.
2: 이렇게 꼬투리를 잡았다고 생각한 영국은 전쟁 자금 문제로 의회를 열었는데,
6: 부끄러운 일은 한 번이면 됐어. 그만합시다.
1: 부끄러운 게 뭐가 됐어요? 우리 영국의 이익을 생각하시오.
7: 지난번에 저도 찬성했지만 이번엔 아니요. 배가 우리 배가 아니라지 않습니까?
1: 이 배든 아니든 전쟁을 해야 우리나라가 살아요, 나라가!
2: 의회가 청나라와의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영국 총리는 전쟁을 밀어붙이면서 프랑스까지 끌어들이기로 한 거야.
8: 영국이 전쟁을 같이 하자고 한다고? 그래, 우리 프랑스 선교사가 청나라에서 살해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지.
9: 맞습니다. 거기다 청나라에서 빼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요?
8: 내 말이 전쟁한다고 해!
2: 이렇게 해서 영국과 프랑스가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이 바로 2차 아편전쟁이야.
5: 아, 정답!
10: 아편 전쟁이 일어난 뒤 영국이 청나라와 또 한 번 하게 되는 전쟁은
5: 2차 아편 전쟁!
10: 네, 정답입니다! 영국은 국기 훼손을 트집잡아 전쟁을 일으켰지만 속셈은 청나라와 새로운 불평등 조약을 맺어 더 큰 이익을 확보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1: 이번엔 제가.
1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이제 세상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오. 우리 청도 바뀌어야 합니다.
10: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청나라에서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어떤 개혁운동을 펼치게 될까요?
1: 뭐? 개혁운동이요?
2: 일단 2차 아편전쟁이 시작됐잖아. 그러자 청나라 황실에서도 대처를 했지.
12: 아유, 왜 자꾸 쳐들어와. 이번엔 프랑스도 같이 온다며.
13: 지난번보다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12: 이런, 군사들 다 끌어모아서 막아!
1: 예. 예.
2: 하지만 영국, 프랑스 연합군들은 광저우를 점령해 불도 지르고 약탈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다 수도인 베이징 근처 텐진까지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밀고 들어오자.
12: 벌써 텐진까지 왔다고? 아, 이거 어떡하냐.
14: 빨리 조약 맺으시고 전쟁을 끝내시는 게.
12: 나라 빼앗기는 것보다 그게 좋겠지? 조약 맺자.
1: 예.
2: 결국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가 청나라에서 마음대로 무역을 할 수 있게 하고 아편까지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는 등 불평등한 조약을 또 맺고 말았어.
9: 그러자,
12: 태아, 이 조약은 우리 청에게 너무나도 불리합니다. 그치? 이거 너무한 거지. 전쟁은 지들이 다 일으켜놓고 우리더러 배상금 다 내라고 하고.
1: 아편을 합법적으로 팔 수 있게 하라는 건 말도 안 됩니다.
12: 나 이 조약 인정 못해. 죽어도 못해!
15: 맞습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이 조약 다시 맺어야 합니다.
2: 이렇게 청나라가 조약을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자 영국, 프랑스 연합군은 수도인 베이징까지 밀고 들어와 유적들과 군전들을 불태우고 약탈을 했어.

0: 베이징까지 점령당하고 말았던 거야. 결국 청나라는 베이징에서 텐진 조약보다 더 불평등한 조약을 맺고 유럽 강국들에게 반식민지가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지. 그러자 청나라 관리들은 위기의식을 느꼈어.
1: 이제 세상의 중심은 청나라가 아니오. 우리 청도 바뀌어야 합니다.
2: 맞습니다. 우리가 두 번이나 아편 전쟁에서 진 건 군사력이 뒤떨어졌기 때문이죠. 서양의 군대와 무기, 군사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3: 아니, 서양 걸 배운다고요?
1: 가만히 앉아서 또 서양 세력에게 당할 순 없어.
2: 더 당하지 않으려면 일단 서양 무기 만드는 공장부터 세워보자고 말씀드려봅시다. 아,
1: 그럽시다. 갑시다.
0: 그랬지. 청나라는 서양식 무기를 만드는 기계와 기술을 사오는 한편 군사 교육을 받게 했어.
2: 자, 이제부터 이 서양식 무기로 우리 청나라가 왜 세상의 중심인지 보여주거라.
4: 예, 더 이상 서양 것들이 우리 청나라를 무시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5: 서양 무기로 서양을 확실히 치겠습니다.
0: 이렇게 서양의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이고 배워 나라를 강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운동을 양무운동이라고 하지.
6: 아, 정답!
7: 2차 아편전쟁이 끝나고 청나라에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 펼치는 개혁운동은
6: 양무운동!
7: 네, 정답입니다. 예! 청나라는 1, 2차 아편전쟁에서 크게 패한 뒤 청나라가 최고라는 생각을 버리고 서양의 기술을 배우려는 양무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는 변법 자강운동 등 다양한 근대화 운동을 펼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예!
8: 움직였다. 잘들 있어. 이제 진짜 간다.
9: 안녕하세요.
7: 네, 오늘 어땠나요?
9: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10: 저도요.
7: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11: 얘들아, 더우니까 수박 먹기 얼른 내려와.
9: 수박! 아니요, 화채 같이 가요. 아, 같이 가.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형아! 형아가 내 공룡책 가져갔지?
1: 내가? 아니?
0: 비켜봐.
1: 왜?
0: 비켜봐!
1: 뭐?
0: 어? 저기 과자 있다.
1: 과자? 과자? 과자? 과자 어디?
0: 아이! 아이! 여기 있잖아! 내 공룡책!
1: 걸렸네. 어? 이거 뭐지? 어? 이거 못 보던 건데? 어? 어? 누가 핸드폰을 떨어뜨렸나?
0: 아이 설마.
1: 열어봐. 이거 뭐지? 그게? 꺼내봐. 뭐지 이게? 이거 우리 열어보자.
2: 괜찮을까?
1: 하나, 둘, 셋. 오. 카드 있다.
0: 어, 나도 줘.
1: 자. 아!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0: 어떻게?
1: 카드를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거야.
0: 야!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1: 왜 안 되지?
3: 시간을 달리는 프랑스 혁명과 루이 16세 이야기.
1: 뭐지?
3: 1791년.
4: 잡아라!
5: 그런 리들은 누군데?
6: 전 영길인데요.
7: 전 승환인데요.
8: 근데 여기가 어디지?
3: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은 시간을 달려서 2020년에 오셨습니다.
9: 나 돌아갈래.
3: 원래로 돌아가려면 주서위를 던져 이 게임을 끝내야 합니다.
10: 그럼 요걸 던지면 되는 건가?
3: 주서위는 총 4번을 던질 수 있고 대신 여러분이 오신 시대에 관한 문제를 풀면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은 안 되고 영길, 승환 친구만 풀 수 있습니다. 친구들, 퀴즈에 도전하시겠습니까?
11: 도전해! 도전해! 도전해!
12: 도전하겠습니다.
1: 퀴즈
12: 해야지.
3: 네,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12: 그럼 제가 먼저 굴려보겠습니다.
1: 오, 7칸.
6: 7칸.
3: 그럼 첫 번째 문제.
12: 사람들에게 쫓겼던 이 두 사람은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였는데요.
6: 백성들이 우리 얼굴 모른다면서요.
12: 그러니까요. 변장을 했는데 어떻게 알아봤지?
3: 변장을 한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본 시민 때문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는 잡히게 되는데요. 시민은 이것을 보고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2: 그건 내가 자신 있어. 그날 그 프랑스 궁에서 왕의 가족들이 사라진 거야. 그래서 그냥 프랑스가 뒤집어졌었거든.
13: 왕이 사라져버린 건가?
14: 어디로 갔을까?
13: 이거 어디 갔지?
6: 당신 말이 맞군요. 우리를 전혀 못 알아봅니다.

0: 제 말이 맞죠? 애야.
1: 아유, 누가 들으면 어떡하려고.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2: 그냥 귀족 부인과 하인 같은데?
1: 아! 왕이다.
2: 뭐?
1: 왕하고 똑같이 얘기했잖아.
3: 왕 얼굴 본 적도 없으면서
1: 왜 본 적이 없어? 그 금화의 얼굴이 딱 박혀 있는데. 왕이다.
2: 왕이다.
1: 왕이다.
2: 왕이다.
1: 왕이다. 왕이다.
4: 결국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가 잡히게 된 거야.
5: 아, 정답!
6: 자, 시민은 무엇을 보고 루이 16세의 얼굴을 알아봤을까요?
5: 금화!
6: 네, 금화 맞습니다. 왕의 힘이 아주 강한 정치체제를 절대왕정이라고 하는데요. 절대왕정 국가의 특징은 살아있는 왕의 얼굴을 화폐에 넣는 거랍니다. 왜냐고요? 왕권을 과시하기 위해서죠. 자,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와! 세 칸 이동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사위 던져주세요.
1: 이번엔 제가 한번 굴려볼게요.
4: 아, 그래. 잘해.
1: 얏!
6: 우와. 두 번째 문제. 태양.
1: 우리 변장을 해요?
4: 변장이요?
6: 1791년 6월 20일 루이 16세와 왕비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튤리르 궁을 빠져나가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1: 아, 궁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을까?
4: 아, 이 얘기는 좀 긴데 한번 들어봐.
1: 네.
4: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전쟁을 7년 동안 했거든. 그래서 프랑스가 돈을 엄청 많이 쓴 거야. 근데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이 독립을 하겠다고도 전쟁을 한 거야. 그래서 미국한테 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프랑스 군에는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왕이 귀족들을 부른 거지.
1: 예? 세금을 내라니요, 폐하.
3: 그런 법은 없습니다.
7: 세금은 시민들이 내는 거죠.
4: 근데 생각 좀 해. 잘 사는 왕이랑 성직자랑 귀족들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우리 같은 서민들이 세금을 내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1: 안 좋겠죠.
2: 그래서 화가 난 시민 대표들이 국민의회를 만들어서 이 헌법을 바꿔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
4: 그래서 왕이 사과도 하고 헌법도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딴 생각을 하네.
1: 내가 대프랑스의 왕인데 백성들한테 사과를 하라니. 내가 왕인데!
7: 대하, 이번 귀에 군대를 불러서 국민의회인지 뭔지를 없애버리시는 건 어떻습니까?
8: 어머, 그거 좋은 생각.
7: 어차피 백성들은 총도 무기도 없으니까. 그런데
6: 이렇게 왕이 군대를 모아 국민의회를 없애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파리 시내에 모인 거야.
3: 여러분, 왕이 군대를 모아 파리로 보낸다고 합니다.
1: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9: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1: 기대는 힘! 우리도 무기를 듭시다!
10: 듭시다!
1: 듭시다! 듭시다!
6: 그러다가 이틀 뒤에
1: 우리도 무기가 있다! 이대로 죽을 수가!
6: 우리가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해 총과 화약을 손에 쥐게 됐고, 이렇게 그냥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야. 총과 무기가 있던 우리 혁명군이랑 군대는 석 달 가까이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는데,
7: 파리는 우리 군사들이 곧 정리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1: 좋아, 좋아. 뭐 시민들보다 우리 군사들이 더 잘 싸우겠지.
6: 루이 16세는 파리에서 떨어진 베르사유

0: 유궁에서 지내면서 별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지.
1: 안 되겠어요. 왕을 파리로 데려옵시다. 우리들이 앞장서서 베르사유로 가자고요.
0: 참다 못한 여성들이 앞장을 서서 베르사유 궁으로 가서 외쳤지.
1: 빵을 달라!
2: 빵을 달라!
1: 빵을 달라!
0: 결국 루이 16세가 항복을 하고 파리로 끌려오게 된 거야. 그런데
3: 왕은 없어야 합니다. 혁명을 했는데 왕이 왜 필요해요? 그래도 국민들은 왕을 완전히 쫓아내는 걸 싫어합니다. 정치는 국민이 뽑은 대표가 하고 왕은 그대로 두는 게 맞아요.
0: 혁명 의회에서는 왕을 없애는 문제로 매일 그냥 싸워댔어.
4: 아니,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자꾸 나를 가지고 싸워? 무섭게.
5: 설마 우릴 죽이진 않겠죠?
4: 너무 무서워.
5: 배야, 우리 오스트리아로 가요. 우리 오빠가 왕이잖아요.
6: 조수, 오스트리아로 가서 힘을 길러서 내 왕권을 되찾읍시다. 아니 근데 이 궁에서는 어떻게 나가지?
5: 맞다, 밖에 혁명군들이 감시하고 있을 텐데.
6: 아, 해야 우리 변장을 해요.
0: 그렇게 변장을 해서 바렌까지 오게 된 거야. 자, 루이 16세와 파리 앙뚜안의 뜨는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7: 정답! 오스트리아!
0: 네, 정답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왕권을 빼앗긴 루이 16세는 왕을 없앨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오스트리아로 가서 잃어버린 왕권을 찾을 힘을 모으려고 했던 거죠. 그럼 보너스 이동 들어갑니다! 다섯 칸 이동 했습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8: 제가 굴려볼게요.
6: 잘 굴려.
0: 야,
8: 네 칸.
9: 어디 갔다.
0: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오스트리아로 탈출하려다가 실패한 뒤에 큰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일까요?
10: 저때 말이야, 그 루이 16세하고 왕비랑 그 다른 나라로 도망가는 걸 알고 사람들이 다툼을 돌렸거든.
0: 그래서 시민들이 감옥에 가둬버렸어.
10: 그랬더니 그 마리 앙뚜아네트 오빠인 오스트리아 황제가 화가 잔뜩 났던 거야.
11: 감히 내 동생을 잡아가둬?
6: 으이씨,
11: 안 되겠다. 여봐라, 지금 당장 내 동생 마리 앙뚜아네트랑 루이 16세를 풀어주지 않는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0: 오스트리아 황제가 전쟁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루이 16세를 돌려놓으라는 거야.
8: 지들이 못 내요? 프랑스는 이제 시민의 나라야.
0: 전쟁을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응?
6: 이럴 거면 우리가 먼저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가는 게 나아.
0: 오히려 프랑스 시민들을 더 화가 나게 만들어 시민들이 군대에 막 지원해서 오스트리아를 먼저 공격을 하면서 드디어 프랑스 혁명 전쟁이 일어났던 거야.
6: 아하!
0: 정답!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가 탈출에 실패한 뒤에 생긴 큰 사건은
7: 프랑스 혁명 전쟁!
0: 정답! 맞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쟁은 유럽의 왕정 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10년 동안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나폴레옹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프랑스 국민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보너스 이동해 볼까요?
12: 이제 갈 수 있다. 매시북 안녕.
13: 안녕.
14: 진짜 재밌다.
0: 재밌었나요? 우리 친구들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
6: 와, 대박 재밌다.
5: 형아, 우리 한 게임 더 할래?
6: 그럴까?
15: 얘들아, 밥 먹자.
6: 밥 먹을까?
5: 같이 가. 아이, 같이 가.

0: 스포츠는 우리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죠. 친구와 일상적으로 즐기기도 하고 손에 땀을 쥐는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고요. 이번 시간엔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 운동선수들을 만나봅니다.
1: 여기 파도를 타고 떠밀려온 플라스틱 조각이 많은데요. 자, 보세요. 정말 많죠?
0: 한 겨울 로키 산맥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건 그만큼 완벽한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한 올림픽 스노우보드 선수가 이곳을 지키려 애쓰는 이유이기도 하죠. 요즘은 스노우보드를 보기 어렵지 않지만 그레첸 블라이어가 어릴 때만 해도 주요 종목에 들지 못했습니다.
2: 7살 때 막연하게 올림픽 경기에 나가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한 게 운동을 시작한 계기였어요. 그땐 뭘 어떻게 해야 나갈 수 있는지 전혀 몰랐죠.
0: 그런데 그레첸이 10살이 되던 해 가족이 함께 에스펜으로 이주했고 거기서 스노우보드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5년 뒤 그녀는 미국을 대표해 당당히 2006년 올림픽 경기에 출전했고 여자 하프파이프 종목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죠. 훈련이나 경기로 세계의 여러 산맥들을 방문한 일은 어떤 각성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상을 감지하게 된 건데요.
2: 한 번은 세계 챔피언 대회가 열리는 프랑스 알프스에 갔었는데 그때가 1월 중순이었는데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 경기가 취소됐어요. 그때 정말로 겨울 날씨가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전 기후학자는 아니지만 눈이 많이 쌓인 곳을 찾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프로 스노보드 선수라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고 이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어요.
0: 기후 변화 문제를 알리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2: 겨울 보호단이라는 단체와 일하기 시작했어요. 프로 스노보드 선수인 제레미 존스가 결성한 모임이죠. 우리 단체의 목적은 더 많은 이들에게 실상을 알려서 더 많은 이들이 보호활동에 동참하도록 하는 거예요.
0: 이곳 아라파호의 베이슨에서 그레첸은 겨울 보호단 산하 뜨거운 지구를 지키는 겨울 스포츠 선수들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연중 지역 학교나 공동체를 방문, 경기를 치르는 동안 산에서 목격한 변화에 대해 알리는 자리죠. 아직 모임까지는 시간이 있고 마침 눈도 내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올라갔다 올까요?
2: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0: 잠깐 동안 겨울을 즐기고 그 네. 겨울을 보호하러 가는 거죠.
2: 좋아요.
0: 가시죠. 전 열렬한 스쿠버 다이빙 애호가이고 주로 바다 부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사실이지만 겨울이 오면 산으로 가서 스노우보드 타기도 빼먹지 않는 편인데요. 심지어 세계 챔피언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그레첸과 함께 눈밭을 누빌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죠. 마침 눈의 상태도 늦봄에 산을 즐기기에 딱 알맞았습니다. 하지만 콜로라도의 스키장이 다 이런 건 아니죠. 몇 년 전부터 적설량이 점점 적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선수들의 이런 활동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후가 저녁으로 접어드는 시간, 강연장의 좌석이 차차 들어차기 시작했죠.
2: 제가 2010년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 밴쿠버로 갔을 때 어떻게든 경기를 치러야 하니 고산지대의 눈을 헬리콥터로 실어 나르더라고요. 트럭으로도 실어 나르고요. 자꾸 비가 내려서 눈이 녹지 않게 방수포를 덮었어요. 정말 슬픈 광경이었죠.
0: 그레첸과 동료 선수들은 이런 강연을 통해 산을 즐기는 이들이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보호에 동참하기를 희망합니다. 어떻게 기후변화 문제와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연결할 생각을 하셨나요? 모든 운동선수가 이런 일에 관심이 있지는 않거든요.
2: 솔직히 저...

0: 나로선 앞으로 나서지 않는 게더 어려웠어요. 어딜 가든지 몸으로 체감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기후변화가 산이나 스노보드 등 제가 소중히 아끼는 것들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요.
1: 수년간 공동체를 돌며 강연을 한 끝에 이들은 국회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0: 우리가 자료를 꼼꼼하게 모아서 분석해봤더니 겨울 스포츠 산업 규모가 720억 달러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야외 레저 스포츠의 경우는 대략 추산해도 자그마치 8,860억 달러나 되고요. 정말이지 엄청나요.
2: 엄청나네요.
0: 그에 비해선 우리 목소리가 너무 작죠. 석유 및 가스산업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은데도 더 영향력이 크잖아요.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 좀 하자면, 사실 전 운동선수가 되기 전엔 몹시 수줍음을 타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는 꿈을 이루면서 저도 몰랐던 제 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이젠 사람들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서서 강연을 하며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참할 만큼 용감해졌죠.
3: 해변 청소부터 시작합시다.
1: 이어서 해변 보호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프로 서퍼를 만나보고 물을 위해 싸우는 프로 복싱 선수를 찾아갑니다. 그 다음으로는 친환경 에너지 운동을 이끌고 있는 필라델피아의 한 경기장을 방문합니다. 이번엔 해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다음으로 만나볼 선수는 평소 물에서 살다시피 하던 중 우리의 바다와 해변을 되도록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3: 저는 자라면서 따로 파도 타기를 배우거나 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바다가 놀이터였어요. 우리 수상 스포츠 쪽에서 쓰는 말로 소위 워터맨이라고 하죠. 그때그때 달라지는 바다의 상태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랄까요?
1: 제인 슈와이처는 마우이 섬에서 태어나 자랐고 평생 물과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왔죠.
3: 윈드서핑을 하건 파도를 타건 보트를 타건 패드를 하건 바다는 특별한 이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곳이죠.
1: 어린 시절 매일처럼 즐겼던 물놀이는 전 세계의 바다를 돌며 다양한 수상 스포츠 경기를 치르는 프로 선수로의 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자리를 잡은 뒤 그는 이 영향력을 좋은 일에 써야겠다고 결심했죠.
3: 이런 삶을 살다니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했던 게 떠올라요.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전 세계 좋은 곳은 다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때부터 언젠가 고향의 자리를 잡고 뭔가 온 세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해변 청소부터 시작합시다. 봉투 가져가세요. 누가 많이 준다 내기하는 거예요.
1: 오늘은 제인이 마우이 섬에서 무려 행사를 여는 날. 주로 어린이들을 초대했는데요.
3: 세계 곳곳에서 온 어린이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바다에서 재밌게 노는 법도 알려주고 안전하게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법도 가르쳐줍니다. 아마 지난 10년간 1,000명도 넘게 다녀갔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커다란 플라스틱에 아주 오랫동안 바다를 떠다니다가 작은 조각으로 잘게 더 잘게 부서지면 이렇게 돼요.
1: 제인이 바다와 해변에서 감지한 가장 큰 변화는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조각이 쌓이고 있다는 것.
3: 그러니까 파도 가장자리의 마른 모래나 젖은 모래밭에 플라스틱 조각이 쌓여있는 이유는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쓸려왔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정말 많죠?
1: 이 행사를 통해 제인은 어린이들에게 스포츠와 환경이 연결돼 있음을 알려줍니다.
3: 어린이들에게 설명을 해주면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건이 해변에 떠내려와 있는 걸 보고 무엇이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죠. 여기서 산호초에 해를 끼치지 않는 선크림에 대해서도 배워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 여기서 배운 걸 얘기하고 주스 마실 때 빨대를 안 쓰겠다고 한대요.
1: 즐거운 물놀이와 함께 제인은 물속과 물밖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퍼뜨립니다.
3: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나중에 파도타기든 스쿠버 다이빙이든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게 된다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아름다운 바다와 자연을 소중하게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까지 갖게 된다면 저로선 더할 나위 없겠죠.
1: 마침 SNS도 점점 커지고 있어서 제이는 매일매일 5만이 넘는 팬과 팔로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3: 훈련 소식이나 경기 소식만 알리는 게 아니에요. 전 제 삶과 모든 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아주 간단한 활동인데요. 해변에서 플라스틱 줍기로 서스테이너블 서프라는 단체와 캠페인을 벌이고 있죠. 바다에 놀러 온 사람들이나 해변을 산책하는 사람들이나 아무튼 부근을 지나게 되면 플라스틱 조각이나 쓰레기가 보이는 대로 바로바로 줍자는 게 우리의 제안입니다.
1: 사실 제이는 굳이 어린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매번 바다에 나갈 때마다 쓰레기를 줍지 않고도 파도를 즐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포츠라는 자신의 기반을 활용,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애쓰고 있죠.
3: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좋아요. 직업이 해양 스포츠 선수라서 바다와 자연을 즐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을 생각하는 쪽으로 생활 방식이 바뀌고 모든 걸 자연의 좋은 쪽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전 그런 선택을 깊고 푸른 선택이라고 불러요. 보통 초록이 자연의 상징이지만 전 파랑이 더 좋아요. 이거야말로 제가 원하는 거예요. 전 바다로 나가고 싶고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제 발판인 해양 스포츠를 활용해서 변화를 이끌고 환경을 보호할 겁니다.
1: 곧이어 세계 복싱 챔피언을 만나 복싱도 배우고 농사도 배워봅니다. 자, 다시 육지입니다. 오늘은 환경을 지키는 운동선수를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엔 캘리포니아 중부의 복싱 챔피언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링 밖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이것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위치한 한 체육관, 복싱 세계 챔피언 호세의 훈련 현장입니다.
2: 1999년, 그러니까 8살 때 처음 시작했는데 재밌어서 계속했죠.
1: 그리고 2012년, 19살이 되던 해에 호세는 미국을 대표해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이어 첫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딴 건 6년 뒤인 2018년의 일이죠. 하지만 복싱에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호세는 뿌리를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중부 에버넬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 농사를 짓는 아버지를 보며 자랐죠.
2: 강인한 분이셨어요. 그게 반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네, 캘리포니아 그렇죠. 중부는 날씨가 혹독해서 더울 땐 37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아버지는 우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셨죠. 우리 부모님을 포함해서 우리 마을이나 캘리포니아 중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전 농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제에도 농사의 비중이 크죠.
1: 그런데 2011년에서 2014년 사이 사상 최악의 혹독한 가뭄이 들이닥칩니다. 물이 부족해지자 작물이 죽고 호세의 부친을 포함한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었죠. 호세는 프로 선수로 뛰기 시작하면서 물이 부족한 지역을 도울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러니까 복싱이 단순한 훈련이나 경기의 범주를 벗어나게 된 거군요. 삶의 방식이자 마을을 살리는 길이 됐잖아요.
2: 제가 운동선수라서 이 문제를 알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물 부족을 해결하고 물 접근권을 얻기 위해 애쓰는 두 리더인 라틴계 수자원연합, 이민자 농구협회와도 협업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1: 호세는 캘리포니아 중부 물 부족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매년 프레스노에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물을 건 복싱이라는 대회죠. 복싱 팬들을 불러모아 경기도 보여주고 물 부족 문제도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13,000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합니다. 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나요?
2: 물은 캘리포니아 중부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많은 물이 낭비되고 있어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빗물이요.
1: 한참을 링 밖에서 벌어지는 물을 확보하기 위한 싸움에 대해 대화를 나눈 뒤 이번엔 링 안에서의 삶을 살짝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2: 가장 좋은 건 이렇게 한번 치고 3초를 기다렸다가 다시 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놓쳤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 멀리서 말고 좀 더 가까이에서 쳐보세요.
4: 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실수. 별거 아닌 것처럼 치던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네요.
2: 다음은 이렇게 손을 바꿔가면서
4: 이게 바로 세계 챔피언 수준인 거죠. 다음으로 헤비백에 도전했는데요. 초보자가 제일 먼저 배우는 걸로 가르쳐주세요.
2: 복싱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잽입니다. 잽부터 모든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잽을 날릴 때는 한 발이 같이 들어가요. 잽하고 발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러서요. 좋아요. 발을 더 깊이.
4: 더 깊이.
2: 좋아요. 그리고 발을 고정하고 몸을 돌려서 잽. 좋아요.
4: 네.
2: 이제 배운 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돼요. 쿵쿵 파. 알겠죠?
4: 아하. 네. 해볼게요.
2: 잘했어요.
4: 어설퍼요. 프로복서로서 몸을 단련하는 과정과 집중력은 엄청났습니다. 세계 챔피언에게 복싱의 기본을 배운 건 영광이었죠. 그리고 또 그만큼 인상적이었던 게 호세가 링 밖의 싸움을 위해서도 똑같이 힘을 기울여 헌신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보통 복싱을 볼 때 물 부족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프로 선수라는 위치가 물 부족 문제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2: 전 미디어를 통해 복싱을 보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더욱 열심히 분발할 수밖에 없고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게 돼요. 세계 챔피언으로서 발언을 해야 링 밖에서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줄 테니까요.
4: 곧이어 한 프로 풋볼팀의 멋진 홈 경기장을 찾아가서 그들의 재생에너지 활용법을 알아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번 시간엔 운동선수로서 환경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스포츠 경기장으로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곳입니다. 초록 필라델피아에서 이는 색깔 그 이상입니다. 경기장 안에서 초록은 프로스포츠 챔피언을 상징하죠. 그리고 경기장 밖에선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죠.
5: 구단주가 처음부터 우리가 모범이 되자고 계획했습니다. 그럼 다들 우리를 따를 거라고요. 세계 최고의 스포츠 팀으로서 그리고 슈퍼볼 챔피언으로서 지속 가능성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했죠.
4: 2003년 개장한 링컨 파이낸셜 필드는 스포츠와 환경 친화를 함께 묶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15년이 지난 지금도 에너지 효율의 모범으로 남아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경기장 주변 곳곳에 세워진 10,000여 개의 태양 전지판인데요.
5: 우린 태양 전지판을 설치할 때 일반적인 규모 말고 NFL에서 가장 큰 규모를 원했죠. 태양 전지판을 붙일 때도 전략적으로 배치했어요. 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붕도 빼곡하게 덮었는데 경기장엔 어떻게 붙여야 미적 감각도 살릴까 고민했죠.
4: 하루 평균 약 10만 대의 차량이 펜실베이니아 95번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요. 이곳을 통과하는 이들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바로 외벽에 붙여진 태양 전지판. 눈에 띄는 에너지원은 태양 전지만이 아닙니다. 총 14개에 이르는 풍력발전 터빈이 양끝에서 돌고 있죠.
5: 많이들 궁금해하는데 풍력발전기입니다. 스포츠 경기나 콘서트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생산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설치했죠. 풍력 터빈과 태양 전지판은 NRG와의 협업을 통해 조성된 건데요. 우리의 환경 친화적인 전략뿐 아니라 경기장이 지속 가능성 실현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죠. 저기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우리 풋볼팀이 홈 경기 10번을 치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6배나 됩니다. 이 경기장에 연간 필요한 전력량의 약 33%를 저기서 충당하고 있어요.
4: 태양 전지판이나 풍력 터빈처럼 잘 보이는 설비 외에 경기장 내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들이 많은데요. 경기나 이벤트 중 발생하는 음식 쓰레기는 거의 100% 재활용되고 관중석을 청소할 때 환경 친화 세제를 사용하며
1: 전구를 모두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함으로써 연간 전력 사용량을 파격적으로 줄였습니다.

0: 줄였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환경을 위한 설비도 늘었습니다. 2003년 처음 문을 연 이래 경기장의 연간 전력 사용량이 무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1: 우리 풋볼팀 구단주끼리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린 스포츠 경기장 그 이상을 원한다고요. 필라델피아의 시민으로서 필라델피아에 큰 족적을 남기려면 환경 문제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생각한 거죠.
0: 스포츠나 스포츠팀이 늘 환경과 연결되진 않겠지만 프로 운동선수로서 또는 프로 스포츠팀으로서의 위치를 활용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은 고무적입니다. 만약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전 아직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에 불과한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2: 누구나 나름의 기반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누구든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잔잔하게 퍼뜨려 나가면 돼요.
1: 프로 선수라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거든요. 요즘엔 운동선수들이나 다른 영향력 있는 이들이 함께 무언가를 해보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세계 챔피언을 포함해서 제가 가진 가장 큰 목표 중 하나가 어딜 가든지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 부모님은 제가 복싱 선수로서 얼마나 큰 선수가 되건 얼마나 큰 성공을 거두건 상관없이 다 나눠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전 차마 나서지 못하는 이들을 대신해 말하고 있어요. 저 같은 챔피언이 앞장서서 주장하면 주저했던 이들도 나와서 같이 싸워줄 거라고 믿습니다.
1: 한창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지속 가능성에 적극적인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 같은 스포츠팀이 좋은 영향을 주고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해요. 그래, 스포츠 근사하지. 슈퍼볼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도 근사해. 근데 그보다 더 멋진 게 뭔지 알아? 기후변화 문제에 목소리를 보태고 에너지 활용을 혁신하는 거야. 그게 진짜로 중요한 일이라고.

0: 눈 돌리는 곳마다 푸릇푸릇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수려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청정의 땅 금산.
1: 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3200개가 넘는 산봉우리와 178개 하천이 있어 그야말로 금수강산이란 별칭이 딱 어울리는 고장인데요.
2: 네, 환영합니다. 순축주택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0: 그곳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마을. 청정 자연에서 치유받고 학교도 다니며 금산에서 새 삶을 찾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 애들도 되게 좋아해서 스트레스 해소도 많이 되고.
4: 체험학습도 갈 수 있어요.
5: 아이고.
0: 작지만 강한 시골 학교의 유쾌한 반란. 특별 수업은 기본이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경험은 덤. 명품 교육 도시를 향한 금산의 도전기 들어보시렵니까?
6: 한 100%를 넘게 만족한 게 이 걸을 때도 좀 뭔가 신선해지는 게 느껴지고
7: 산도 많이 보이고 자연이랑 좀 더 가까이 지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금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군북면에서 시작합니다.

0: 군북면은 예로부터 산으로 둘러싸여 옛 풍경이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 많았는데요. 아름다운 비경 사이로 흐르는 금강 물줄기 따라가다 보면 집짓기 한창인 작은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봐봐. 앞으로.
0: 이곳은 지난 2010년부터 조성을 시작한 아주 특별한 마을. 36채가 먼저 들어섰고 지금은 마을을 넓히는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2: 60% 정도 됐습니다.
1: 거의 다 끝난 거네요?
2: 예, 이 포장만큼하면은 예. 예, 공사는 곧 그 마무리됐다고 하십니다.
1: 아유, 선생님 어떠세요? 99%까지 이제 오셨는데.
2: 아토피 마을이다 보니까 자재도 좀 이렇게 친환경적인 걸 많이 고려해야 되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자재 선정에도 많이
1: 고생 많이 하셨네요.
0: 이곳은 바로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인데요. 아토피나 천식 등의 질환을 앓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제 13채가 추가로 준공을 앞둔 상황. 2026년 7월 현재 금산군 지역보건소에서 입주민 신청을 받고 있답니다.
3: 저희 신축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임대료가 3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25평 기준에 월 35만 원만 내고 거주하실 수 있는 아마 주택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찾기 힘드실 거예요. 예. 네, 환영합니다. 저희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신축주택에 오신 거 환영드리고요.
0: 깔끔한 인테리어가 눈을 사로잡는 거실부터 요목조목 활용도 높은 주방에 널찍한 화장실까지 이 집의 장점, 이게 끝이 아니죠.
3: 저희가 중점적으로 설계한 게 자연채광하고 환기거든요. 보시면 구조가 창문 구조라던가 환기 구조가 다른 일반 주택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부의 나쁜 공기 또는 외부의 공기를 순환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구조적으로 설계한 부분이고요. 2층은 그 침실, 자녀방, 그리고 부모님 방에서 방이 두 개거든요.
0: 이제 방 구경을 좀 해볼까요? 뻥 뚫린 시원한 층고가 매력적인 2층 공간. 어디 한 구석 답답한 곳이 없네요. 특히 몸이 아픈 아이들이 머물 공간인 만큼 자재에 신경을 많이 썼답니다.
3: 마음이 안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
4: 나가기 싫어요.
3: 맞아요. 냄새가 좋죠. 저도 여기 살 수 있었으면 아마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것 같아요.
0: 하하, 정말 볼수록 탐나는 집. 인정입니다. 인정. 하하.
3: 네,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자녀방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좀 작은 방이고요. 여기 베란다도 있고 여긴 자녀가 생활하기 뭐 어려움이 없을 크기의 방이고요. 이렇게 전망이 좋죠?
4: 자녀방이 제일 좋은데요.
3: 네네.
0: 그야말로 눈이 시원해지는 풍경. 금산의 일품 자연 경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데. 아니 저 작은 창문이 하나 눈에 띕니다.
4: 하나가 더 있네요.
3: 네, 맞아요. 여기는 저희 숨겨진 히든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누다락으로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네.
0: 알고 보면 이 집은 3층인 듯 3층 아닌 3층 구조의 집.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짜잔, 이런 다락방을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말입니다.
3: 이 공간

0: 놀이도 하고 어머님하고 또 공부도 하고 지내면서 자연적으로 이향 맡고 하면서 아토피의 치료가 되도록 저희가 설계된 공간이고요. 보통 1층하고 2층 면적만 저희가 건축물 대장에 산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아토피 환자들에게 드리는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1: 저요.
0: 저도 꼭 살고 싶은 공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예.
2: 사실 지난 2010년엔 이 지역 학교가 폐교 대상에 올랐을 정도로 인구가 감소했었는데요. 그러나 이 마을이 조성되면서 아이들이 늘어나게 됐고, 마을엔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0: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나 또는 인스턴트 음식 섭취 자제 등으로 인해서 자녀가 호전되는 걸 보시면서 주민들도 만족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아토피 자연치유 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에 입주해 지내고 있는 가정은 모두 36가구. 그중에 한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올해로 주민이 된지 4년 차시라고요?
3: 첫째랑 둘째 다 1년 지나고 나서부터 되게 심했거든요. 둘째는 아예 얼굴에 피부가 없었고, 첫째는 이제 팔, 다리, 그리고 발목, 발 이런 데까지 안 좋아가지고 농가진 계속 오니까, 2차 감염이 계속 오니까 막 응급실 병원 다니고 이럴 정도로 되게 심했어요.
2: 금산에 오기 전 대도시에서 안 받아본 치료가 없었지만 상태는 점점 심각해지기만 했었는데요. 이젠 그 고민이 싹 사라졌답니다.
3: 지금 너무 좋죠. 큰아이 거의 다 나왔고요.
4: 진짜요?
3: 둘째는 아예 없어요. 아예 지금 얼굴 되게 심했었는데, 둘째는 아예 피부가 아토피, 얘 아토피 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피부가 완전 깨끗해졌어요.
2: 아이, 세상에, 같은 아이들이 맞나요? 아, 이제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진 모습. 그저 이사 왔을 뿐인데 나을 수 있었냐고요? 지금부터 추적 들어가겠습니다. 마을에 숨겨진 비밀 첫 번째, 바로 주거단지에 딱 붙어있는 치유센터입니다. 오늘은 요가 수업이 열리는 날.
5: 꼬리뼈는 뒤쪽을 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고관절 주변이 시원해짐을 느껴봅니다.
2: 매월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참가비는 월 3,000원.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물론 아토피 환아들을 위한 맞춤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랍니다.
6: 저도 아토피 자녀를 키우는 부모 중에 하나로서 너무 환경이 좋고 집들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누구야 놀자. 우리 어렸을 때 골목 문화가 여기는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에요.
2: 마을에 숨겨진 비밀 두 번째, 바로 마을의 중심, 학교입니다. 이곳은 아토피 안심 학교로도 지정된 특별한 초등학교인데요.
7: 까먹으면 안 되는 건
2: 수업 내용이야 별반 다를 게 없지만 아이들이 긴 시간을 머무는 공간인 만큼 교실 곳곳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 교실 한쪽 벽에 설치된 수직 정원입니다.
8: 이게 공기정화 식물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식물들로 위주로 들어와 있고요. 시간이 되면 알아서 물 나오고 조명까지 나오는 AI 바이오 월로 설치가 돼 있어요. 저희 뒤랑 위에 천장은 다그 황토벽으로 칠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2: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아토피나 천식 등의 질환을 가진 아이들인 만큼 책상과 의자까지 모두 친환경 제품을 사용했다는군요.
8: 아토피 안심학교로 지정됐는데 마을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을은 지정됐는데 저희 학교가 그런 학교가 아니면 따로 놀았겠죠. 근데 같이 움직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네, 한도적인 한도가 있는 예산 내에서도 효율적으로 좀 아이들을 위해서 꾸려나갈 수 있었던.

0: 같습니다.
1: 아토피 아이들을 위한 맞춤 돌봄은 학교에서도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아토피 치료는 말 그대로 장기전이기 때문이죠.
2: 뭐 아토피 긁으면은 또 세균 감염 될 수 있으니까 자외선 조사기 하면서 치료합시다.
1: 수업 중에라도 아토피로 인해 몸이 불편하면 언제든 찾아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2: 아토피가 심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가려움이 심해가지고 많이 긁으면 또 이제 진물도 나고 손톱에 있는 이런 세균들에 의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좀 예방하는 목적으로 자외선 조사기를 통해서 좀 피부를 살균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집은 물론 학교에서도 이어지는 집중관리로 아이들은 서서히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2: 정기검진을 이제 한의원에서 같이 오시거든요. 근데 그 한의원 선생님께서 아이들 아토피를 위해서 이제 연고도 따로 만들어주셔가지고 그거를 아이들한테 보통 도포하고 있어요.
3: 이제 환경성 질환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로 오다 보니까 각종 알러지가 있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도랑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대체식단을 따로 항상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급식이 있으면 그 각각 메뉴마다 알러지 있는 학생들을 대비해서 또 다른 메뉴를 항상 만들어요.
4: 어서 와요. 안녕 안녕.
5: 너무 좋아요.
4: 맛있게 먹어요.
1: 아토피 극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 맛깔나 보이는 반찬에도 이 학교만의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6: 조그만 카메라였다니 이거 맨날 방송에서만.
7: 친구 좀 보여줄까요?
6: 우와! 아 이거 그건데 따다다다다 따다다다 이렇게 할 때 아 그거 나도 알지.
8: 그 영양 선생님께서 제가 이거 궁금해서 그 마요네즈를 별로 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없으실 줄 알았어요.
1: 오늘 메뉴는 돈600 불고기와 배추김치, 아기 맑은 탕과 마요네즈가 들어간 옥수수 치즈 구이인데요. 이 중에서 들깨와 마요네즈에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선 대체 급식 메뉴가 제공됩니다.
4: 메추리알 표고장조림 같은 경우에 이제 메추리알도 난류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있어서 메추리알 표고장조림 대신에 이제 동육장조림으로 이제 영양소가 최대한 비슷한 식품군으로 대체해서 대체식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7: 선생님 다 공부하신 거예요? 이렇게?
4: 이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맛있게 급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제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뭐 대체식이라든지 이제 제거식이라든지 좀 다양한 메뉴들을 평소에도 좀 공부하고 연구 하고 있습니다.
9: 어때 여기 학교 다니니까는 많이 좋아졌어요?
6: 네, 아토피가 지금 엄청 많았는데 진짜 맨날 여기 이사 약 바르면서 맨날 물었었는데 지금 엄청 깨끗해요. 맨날 안 나거든요. 아토피가 진짜 그래요. 치료 진짜 잘 돼요.
1: 학교와 지역이 손을 맞잡은 특별한 노력은 아이들은 물론 지역도 성장시켰습니다. 금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교육 관련 사업들, 특히 농촌 유학 지원 사업을 통해 외부 유입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금산 농촌 유학 1번지인 이곳 초등학교.
6: 우와, 우리 진짜 많이 자랐어.
10: 있죠? 맞나?
1: 오늘 방과 후 수업 내용은 제철 채소 수확입니다.
11: 저? 8만 해요. 8보다 더 커요.
9: 이야. 여기는 뭐예요?
12: 여기는 이제 신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키우는 텃밭이에요.
1: 지난 봄부터 직접 씨 뿌리고 키운 다양한 작물들. 꼬마 농부들 솜씨치곤 제법 수확이 쏠쏠한 디요. 여기서 키운 것들은 전교생이 나눠 먹는다는군요.
13: 상추 두 번이나 따니까 엄마가 좋다고 하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12: 키운 다음에 이제 재배를 하고 이제 음식을 이제 집에서 가져가서 만들어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뿌듯하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1: 내 손으로 키워낸 싱싱한 오이 맛이란 이건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를 꿀맛입니다.
14: 여기는 패드 수업도 할 수 있고 예고도 할 수 있고
15: 체험학습도 갈 수 있어요.
0: 큰 학교는 1년에 한 번씩 간다는데 작은 학교는 1년에 한 5번은 갈걸요.
1: 아이들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는 이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특별활동. 뿐만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재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농촌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금산군에서는 유학생 가정의 체류비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금산에서 한 달에 60만 원씩 주고 한 집이라도 올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면 유학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사업이에요.
15: 금산 지역 같은 경우는 또 학생들이 급격하게 소멸되어가는 그 소멸지구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해볼 수 없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교육 활동들을 이 농촌 유학을 와서 이곳에서 함께 체험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아이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 폐교를 걱정하던 이 학교도 꾸준히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 장난기 가득 이 학생도 농촌 유학생이랍니다.
16: 4월 10일 날 온 것 같아요. 복지도 훨씬 좋고요. 네, 체험학습도 많이 가고 노래, 행사, 놀러 가는 거랑 엄청 많이 해요.
1: 대전에서 금산으로 유학 오며 걱정도 많았지만 금산의 작은 학교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리는 중입니다. 전국에서 온 학생들로 활기를 되찾은 또 한 마을.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즐거울 나이의 소녀들.
17: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진짜. 가자. 가자.
18: 가자. 아, 저희 집인데요. 네네. 별무리 학교에서 지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네, 저희 6학년, 그 중에 6학년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홈스테이 하고 있어요. 손을 이렇게 꼭 잡고 있어?
1: 선생님 집에서 일종의 하숙을 하고 있는 셈.
19: 여기가 공부방이거든요.
20: 공부방.
19: 네. 원래는 이렇게 두 명씩 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같이 아직도 여기서 자고 있어요. 오. 여기 공부나 수다 떠는 방이요.
21: 여기는 저희가 자는 방이에요.
19: 얘가 시작. 피고 눕고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접고.
1: 이곳에서 지내며 정리정돈도 스스로 척척. 해야 할 일이 부모님과 함께 살 때보다 늘었지만 충분히 행복하답니다.
19: 여기 와보니까 진짜 제 기대에 한 100%를 넘게 만족한 게 도시는 좀 뭔가 바람이 탁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걸을 때도 좀 뭔가 신선해지는 게 느껴지고
22: 자연 속에 있고 약간 핸드폰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1: 여기서 지내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바로 근처에 있는 한 대안학교. 지난 2012년 문을 연 이 학교는 별문이 전원 마을 안에 있는데요. 정부와 금산군의 지원을 받아 조성된 특별한 마을입니다.
20: 이게 직접 키운 거잖아요.
23: 예. 얘는 원줄기가 막 올라가요.
1: 마을 조성 후 뜻을 함께한 교사들이 모여 학교를 설립한 거죠.
24: 공립학교 교사들이 세운 대안학교예요. 공립학교 교사들이 뭔가 좀 순발력 있고 뭔가 조금 작은 규모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좋은 어떤 샘플들을 좀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학교.
25: 그러니까 주제를 한 개 정하고 거기서 학교 하나 하자.
1: 수업 내용은 물론 특별 활동까지 학생들이 스스로 토론해 결정하는 게 이 학교의 가장 큰 특징.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학교 특별 활동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오케스트라. 지역에선 이미 그 실력을 인정받은 청소년 오케스트라입니다. 올해 9월 베를린 예술대학에서 있을 네 번째 해외 공연을 준비 중인데요. 이런 특별 활동을 지도하는 선생님들 모두 실력파라는군요.
26: 일반 학교에서
2: 뭐 오케스트라 지휘도 하고 음악 효과 수업도 하고 이따가 이제

0: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한 다음에 이전에 꿈꿔왔던 것들을 이제 5년, 10년 단위로 하면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 오케스트라 과정에 또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1: 이 학교에선 점심시간도 특별 활동 시간이 됩니다.
2: 저희 담아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1: 학교 인근 마을 어르신들을 점심시간마다 짬을 내 찾아뵙는 활동. 이건 역시 학생들이 직접 기획한 거라네요.
3: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은 밥만 드시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영양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학교에서 나오는 반찬으로 대접해드리고 있습니다.
1: 오늘 찾아뵐 어르신 댁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벌써 3년 넘게 찾아뵙고 있는 집인데요.
2: 할머니! 점심 드시고.
1: 이젠 할머니 살림이 어디 뭐가 있는지도 훤하답니다. 이쯤 되면 친손주나 진배였겠죠?
2: 그거 고기예요. 스테이크. 그냥 이빨로 물으면 돼.
1: 적적한 차에 찾아온 반가운 얼굴들. 맛있게 한끼 뚝딱 하셨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재롱 잔치 시간.
2: 이렇게.
3: 하면 잘 어울리시네.
2: 하면 춤춰준대요. 아모르 파티에다가.
4: 뭐냐 그러면
2: 네, 저기
1: 함께 나누는 따뜻한 시간, 이런 것이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살아있는 교육 아닐까 싶군요.
3: 잘 춥나? 잘 춰.
4: 오늘 이제 왔어. 공기 좋지. 이제 10시 와서
2: 공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만큼 보람있진 않다고 생각이 돼서 프로젝트 하는 거에 너무 재미를 느끼고 흥미도 있는 것 같아요.
5: 금산이 어떻게 하면 교육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계속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만큼 되게 정감 있고 수용적인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1: 지역과 더불어 성장하며 자연 속에서 배우는 이곳 금산엔 작아서 더 멋진 아주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6: 그럼 이렇게 보라색에서 이게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7: 그쵸.
6: 이게 잘 익은 거예요? 어?
8: 된장 좀 불러주세요. 된장 좀 심어줘요.
9: 금산 같은 경우에는 대전하고 되게 가깝고 작물도 되게 잘 자라고.
10: 그래, 깻잎이 미쳐있어요 지금. 다 하나 깨나.

0: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1: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2: 여기는 열대우림이고
3: 사바나.
4: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여긴 사막이잖아요.
5: 이게 펜가 봐.
1: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3: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1: 해양구역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6: 아우, 배 아파.
3: 동선 씨 어디 가요?
6: 화장실 가요. 묻지 마요.
3: 배 아파요?
6: 오우, 쉣!
4: 뭔데? 뭐야?
3: 무슨 일이야?
4: 뭔 소리야?
3: 세균맨!
6: 홀리 쉣! 나 전에 화장실 간 사람 누구예요?
4: 에? 왜 그래요?
6: 나 전에 화장실 간 사람 누구야?
7: 갑자기 동선 씨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나오더니 되게 호모 심슨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고.
2: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직접적으로 후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이건 위협이다.
8: 네, 보통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세상엔 많죠.
6: 아니, 같이 생활하면 좀 기본은 지켜줘야지.
4: 왜요?
3: 물 안 내렸어요, 누가?
6: 아, 그 정도가 아니야.
3: 어느 정도인데? 무서운데?
6: 얘 이러면 내 볼일 볼 수가 없잖아, 진짜.
9: 아, 와, 나 저 닥친 던기 보고 싶지 않은데.
3: 아, 나 무서워서 못 보겠어.
6: 들어와, 지금 들어와서 봐, 가까이서 봐요, 빨라.
9: 싫어요.
6: 빨라 가까이서 봐요, 들어와요.
10: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9: 다 보여요, 저
6: 지금. 아내가 봐요.
9: 저 시력 2.0이요.
3: 큰일 났다. 거기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내 시야에 똥이 묻은 것 같아서 너무 참을 수가.
4: 아니, 진짜. 잠깐만. 저 짧은 순간에 봤거든요. 지금 견과류 누구 먹었어요, 아침에? 견과류 누구야, 견과류.
11: 저는 견과류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오늘처럼 무책임한 배설물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5: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야, 견과류? 아. 손에서?
4: 아, 무슨 말씀을?
5: 들고 온 거야, 혹시?
3: 자, 일단은 이거를 누가 했던 간에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도를 지금 내가.
6: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모양을 봐도 묽었어, 나올 때는.
3: 말하지 말아주세요!
6: 근데 그게 딱딱해지면 치우기가 어렵잖아요.
3: 그리고 실제로 배설물로 인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9: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6: 앉아서 얘기, 앉아서.
3: 아, 우리 지금 문 열어놓으니까 실실 새 나오는데 우리 잠깐 잡고 얘기할까요? 무슨... 아, 솔직하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선 씨가 하고 연기 중인 것 같아.
6: 아니,
3: 왜냐면 지금 표정이 너무 잠깐만, 무나해. 아까는
4: 잠깐만. 그러면 아까 들어가자 으악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3: 그게 나온 거고 지금 표정이 너무 온화해.
2: 몸집이 크고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걸로 지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억울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들어가자마자 냈던 소리는 이 바지를 내릴 수 있는 시간 이전에 나온 소리예요.
3: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똥 냄새 맡을 때 항상 약간 찜찜한 게 있었는데요. 그 똥 냄새가 나는 게 결국에 똥의 입자가 제 코에 붙는
5: 맞죠?
3: 거잖아요.
5: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똥이 들어온 게 아니라
4: 그쵸.
5: 스카토리라는 화학 물질이 있어서 그거 냄새가 대변 냄새. 근데 웃긴 게 이 스카토를 굉장히 물키면 꽃향기로 느껴져요.
4: 진짜요?
5: 네. 향수 중에서는 일부러 이걸 아주 조금 넣어서 향을 더 배가시키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냄새 없애겠다고 향수 뿌려버리면 농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똥냄새로 바뀌어가지고 더 지독해지더라고요.
3: 그럼 저거 뭐 향수 뿌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없는데?
2: 오래된 방법. 실제로 물기와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톱밥이나 가루, 뭐 흙 같은 걸 덮어주면
3: 고양이 화장실도 그런 식이잖아요.
2: 맞아요.
3: 꼭 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는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AI한테? 화장실 변기가 작동을 안 해. 어떡하지? 이거 적읍시다, 빨리. 적어주세요. 오. 질문을 더 하고 싶다면 추가라네요.

0: 사실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1: 그러면 톱밥 같은 거를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시죠.
2: 그럼 한번 네. 찾아볼까요?
1: 아! 이런 박스 같은 걸 자를까요? 굉장히 잘게?
3: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2: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3: 뜯어서?
0: 아, 이걸 갈아버리는 것도?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
4: 그러니까
0: 싶어요.
4: 그러니까 왜 똥만이 쌈이고 벤치가 사라지네?
1: 아, 이것도 종이군요?
4: 종이.
1: 종이 의자 괜찮은데요?
4: 왜냐면 그게 탄소 비율을 맞춰줘야 폐비화 쉽게 되는 거거든요.
1: 아.
4: 거기 뭐 없어요? 샤워실에?
2: 여긴 그냥 샤워실밖에 없는데?
5: 홍지 쌤이 갑자기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도 같은 곳을 봤는데,
0: 양 박사님,
6: 일로 와봐요.
0: 네, 여기 있어요.
2: 있어요?
6: 여기.
2: 뭐야?
6: 똥푸기 좋은 게 있어.
0: 아이스크림 스프.
2: 여기 뭐 봤어?
6: 여기가 창고 같은 건데.
7: 냄새나는 방독면이나. 자갈, 뭐 숯, 나뭇잎 조각들, 뭐 톱밥 이런 게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걸 보고 아, 이 재료들이면 뭐 충분하겠다.
6: 아 이게 필요하네.
2: 고양이 색깔 챙겼는데 이거? 똥? 이걸 품면 되겠다. 예.
6: 이거를 품면 돼.
2: 아 이 그걸로요?
6: 아 푸스 떨어뜨려야 될 것 같아.
0: 근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싸고
6: 톱밥 있어. 가져가죠. 우리가
2: 그거 하나로 옮길까요?
6: 이거는 전기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톱밥 좀 깔아놓고.
2: 옮길게요.
0: 네.
6: 네.
2: 그거 빈 통을 가져가는 게
0: 여기서 원래 여기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이건 누구 하나?
6: 여기다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탄소 물질이긴 하니까
0: 네.
6: 이것도 좀 챙겨가고. 아 장갑 있다 장갑. 여기 장갑.
2: 장갑 여기다 넣어주세요.
0: 네.
6: 우선 다 가져가야 되겠죠? 뭐 이걸 놓고 할 거 없으니까.
5: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전에 생존해 있던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쓰던 물품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6: 네, 가시죠.
0: 네. 아이고. 아,
6: 여기 모래도 있고 많다 근데.
0: 고양이처럼 이렇게 모래 싸는 날이 오다니.
8: 이걸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1: 안 될 것 같아요.
8: 이게 너무 작아서.
1: 그렇게 될 수도
8: 있어요. 제가 좀 더 큰 거 찾아볼게요.
0: 어? 그게 뭐예요?
6: 여기 뭐 다 있었어. 저기 뒤에 창고 같은 게 전에 쓰던 사람들이 놓고 갔는지.
2: 진짜요?
6: 이거는 약간 그 자갈 종류고.
0: 우와.
6: 그리고 이게 활성탄. 숯이어서 탄소 물질.
9: 이거는.
6: 그리고 톱밥. 뭐 톱밥 있어, 톱밥.
0: 너무 좋다.
6: 이건 간이용 만드는 거는 톱밥만으로 되는데 문제는 쟤를 퇴비로 어떻게 만들 것이냐.
8: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6: 근데 퇴비로 만들려면 보통 톱밥이랑 섞으면 톱밥이 네.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0: 네.
6: 그 냄새 같은 게 적어지고
0: 네.
6: 더 잘 되고
0: 네.
6: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탄소 물질 이게 숯이니까 넣고
0: 네.
6: 제일 재밌게 쓸 수 있는 게 이건데 사실 이거 쓰레기 같잖아요.
0: 이거 쓰레기인데요?
6: 이거를
2: 낙엽.
6: 제일 위에다가 저 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간이 화장실 만드는 팀이랑
0: 네.
6: 똥 푸는 팀이랑
0: 제가 풀게요.
8: 주세요. 갑시다 그러면.
0: 자 여기다가 똥 퍼오시면 될 것 같아요.
6: 알겠습니다.
10: 승우 씨. 아니 승우 씨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5: 똥 풀어간다니까.
10: 승우 씨 여기 이 돔에서 사내연애 가능한 거예요? 좀 당황스러워요 승우 씨.
0: 돔내연애.
4: 승우 씨가 안 가고 근데 대신 끼워주.
6: 똥 먹어봤어?
8: 먹어봤냐고?
6: 어.
8: 아니 먹어보진 못했어.
6: 병원에서 막
8: 이렇게 하면 페레로로세 같은 게 나와서 나는 페레로로세 안 먹어.
6: 아. 갑시다.
8: 저는 원래 비위가 되게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 그런 부분으로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제일 익숙하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홍재 씨가 도와줘가지고 좀 고마웠죠. 근데 휴지 보니까 많이도 쌌네 지금까지.
6: 아, 자 열어볼까요?
8: 네 열어봅시다.
6: 아우 쉣. 욕할 뻔.
8: 아 잠깐만 이게 클 때 이걸로 한번 퍼서. 오 너무.
7: 인간의 아기가 형태를 갖고 변기 속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0: 일단 여기 찢을 수 있어요.
1: 반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
0: 여기. 맨 밑에다 깔으려고요. 그래야 이제 비울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덮을 수도 있겠다. 그다음 톱밥 레이어 톱밥. 한 번.
2: 이게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됐나?
3: 한 번만 더. 어! 어!
0: 왜 이렇게 웃어요?
2: 또 다져가지고 했어.
1: 떠다 떨어져.
4: 괜찮아요.
1: 휴지로 닦으면 돼.
4: 와 진짜 레전드.
1: 엄청납니다.
4: 아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나중에 아, 하세요. 네.
2: 그거 약간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그거 들고 있으면은 여기 최강입니다. 아,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
0: 이렇게 이런 걸로. 아 이거를 좀 이거 길지 않아요?
4: 아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0: 네. 오 괜찮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어때요? 자, 화장실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분.
4: 네.
0: 뚜껑을 여시고,
4: 네.
0: 옷을 벗으시고 앉으세요.
4: 네.
0: 그 다음에 튀지 않게.
1: 네? 뭐라고요?
0: 튀지 않게.
4: 튀지 않게 하고,
0: 조준 잘 하시고, 네. 일어나셔서, 네. 그거 옆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찰찰찰찰찰찰찰찰.
4: 뿌린다.
0: 그 다음에, 아, 딱, 닦으시고, 개인 역량에 따라. 그 다음에, 요거를
1: 덮어놓고.
0: 이렇게 덮어놓고,
4: 덮어놓고.
0: 이동.
4: 어, 괜찮네요.
5: 그런데, 잠깐만, 저 장갑 쓰고 왔어요. 손을 긁는다면.
6: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하나를 이제 퇴비 만들어지는 그 미생물 반응이 일어난 쪽으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핵심은 공기가 충분히 통하는수록 좋고 또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탄소 성분도 있으면 좋고 직사광선은 피하되 온도나 이런 습도가 유지가 어느 정도 돼야지 유용하기 때문에
2: 두쫑쿠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여기다 우리 이것저것 좀 첨가하자 그 저 숯 넣어야 돼
7: 자, 숯을 어디 넣을까요?
2: 숯도 여기 넣어야 돼요, 우선. 탄소 물질들 넣어서.
4: 이걸로 숯을 좀 깰까요?
7: 그것도 좋은데 비닐 남는 거에다 넣어서 깨볼게요. 기다려보세요.
4: 정말 살다 간이 화장실을 다 만들어보고.
2: 간이 화장실 만드는 건 이거 주무르고 있는 저보단 낫지 않을까요?
4: 그렇죠.
0: 이 자갈은 왜 있는 거예요?
2: 자갈도 섞어야지 이제 공기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미생물들이 더 자라니까.
0: 아, 이게 지금. 공기가 다 산소가 통과되는 억식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2: 그게 훨씬 좋죠.
0: 엔억식이 아니라?
2: 네네네.
0: 아 그래요? 나 잘
2: 근데 미생물이 한 종류가 아니고 질소 물질들을 질산 형태로 산화시키는 거여서 산소를 만나야지 더 잘 돼요.
0: 숯을 깨시는 거예요?
2: 기지를 부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4: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숯을 깨시는구나.
7: 숯이 나옵니다.
4: 숯이 나오네.
7: 가루가 됐어요.
4: 근데 앞으로 여기 쌀 때도 숯을 넣어야 될까요?
2: 숯은 나중에 이제 퇴비 만드는 후 작업할 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0: 아, 마지막에.
7: 이 정도면 잘 부르는
2: 아, 완전 충분합니다. 그거를 우리 퇴비 만드는 용으로 쓸 거여서.
4: 오케이.
8: 근데 진짜 톱밥이랑 섞어서 그런 거 아까보다 냄새가 안 나네.
4: 똥 냄새가 좀 사라졌나요?
8: 네.
4: 진짜 톱밥도 제가 지금 여기서 써보니까 좋던데요? 냄새도 오히려 덜 나는 것 같아요.
2: 이거를
5: 좋아요.
2: 쿵. 나머지도 그리고 자갈 아까 가져온 자갈도 한두 수저 정도 넣어주시면 그거 무거워요.
0: 네.
2: 완성이란
7: 게 비닐 안 쓰고요?
2: 아 이거는 우리 발효용 간이 화장실 말고. 왜냐면 얘는 그 나중에 나뭇잎으로 덮고 햇빛이 비치는 좀 온도가 그러니까 있는데
8: 우리가 충분히 쌌을 때. 때문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2: 자, 여기다가 나뭇잎 저 풀들로
7: 나뭇잎을 넣겠습니다.
2: 직사광선만 피하게.
8: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해마 가릴 정도? 좋습니다. 이게 원래 어떤 식물이었을까?
7: 덩굴 식물.
8: 아하. 장우재 박사님 이 정도면 되나요?
2: 아, 충분합니다. 네.
7: 아, 그 저게 나중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2: 네.
7: 그렇죠?
2: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톱밥 가져온 데 쪽에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거기 밑에 쪽에 놔두면은 이제 태양빛 적당히 들어올 것 같아서 그쪽에다 옮겨 놓고.
8: 좋다.
4: 그러면은 이 친구가 우리에게 또 그런 고마운 존재가 되겠네요.
0: 근데 그럼 우리 이거 비료 얼마나 퇴비화 시켰는지 진행하는 날짜도 계속 적어야겠네요. 그때그때.
8: 맞아. 아, 기록. 너무 좋다. 너무 좋다.
7: 기록을 남겨야 돼.
2: 자원순환 담당자를 하시면 돼.
8: 할리퀸.
7: 자원순환 담당자. 자, 근데 우리 하나 룰, 이제 화장실 매너. 소변과 대변을 분리합시다.
0: 이거 맞아.
7: 그래서 먼저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9: 네. 여기에서 재활용해서 수분을 뽑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소변이고요. 그래서 일단 소변과 대변의 분리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변이 새지 않는 딱딱한

0: 그만한 사이즈 용기가 필요한데.
1: 필요하세요?
2: 이걸로 제가
1: 구멍을 뚫긴 뚫었는데
2: 이거는 사실은 남성에게 들어갔을 때 위험해 보여요.
3: 아, 그 소변기인가요?
1: 네, 이게 자르기가 되게 두꺼워요. 더 자를까요?
4: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까 본인이 막히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봐.
3: 잘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2: 또 우리는 수분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5: 그쵸,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2: 소변은 균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5: 근데 잘 써야 돼요. 요도로 끝을 통해서 나올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묻어서 서식할 수 있어요.
4: 어디예요?
5: 이 소변에.
3: 모아놓은 소변.
5: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2: 처음에 대변인인 데를 조진하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4: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산다고요?
2: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볼일을 봐야 돼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1: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2: 들고 있어야죠. 잘 들고 있어야 돼요.
5: 이걸 들고 있어야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2: 잘 들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단 시작이 되면 초반은 넣은 다음에 중간에 스위치를 해주고.
5: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문제가 있다.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대변을 볼 때 보갑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
5: 근데 이 구조상 이게 여기 앞에가
4: 또 힘들 것 같은데.
5: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
2: 그럴 때는 눌러줘야 돼요.
1: 아니면
5: 진짜 해안이 있으십니다.
1: 아니면 앞에 피스로 뚫어서 이렇게 넣을까요?
4: 아 근데 여자들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
5: 그러니까 이게 공용이니까.
4: 아니면 이거 어때요?
5: 아니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각도가 달라.
4: 아니 이거를 고무줄로 연결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했다가 살짝 급하면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어때요? 거르게 이렇게 했다가 고무줄을 달고 이렇게 어때요?
5: 근데 이거 무게가 견딜 수 있어?
4: 그거 괜찮아요. 아,
2: 이거는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볼일도 보기 때문에 스쿼트 자세로 일단 우리가 이 자세를 자주 연습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이게 되죠.
5: 신기명 기도 아니고
4: 거의 이거 마임인데요. 거의 마임.
5: 와 방금 거는 나 세상 올해 들어 제일 웃겼어.
2: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이게 이렇게 됐다가
5: 아 그리고 들어갔다가 이게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2: 해보세요.
5: 그러니까 아픈 사람. 예시. 2인 1조 예시. 이때는 우리 다 생존 같은 팀이니까 만약에 동선이 형이 아파요.
6: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텨줍시다. 도와줘.
2: 그러면 제일 힘센 사람이 항상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5: 아니 우리가 뭐 정상일 때는 우리도 하죠. 우리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2: 오, 할 수 있네요.
5: 이거야 뭐 저 뭐 5분도 되죠.
2: 자, 근데 문제는 빨리 볼 일을 봐야 돼.
3: 둘이 뭐예요?
5: 네?
1: 뭐라고?
5: 내 생각에 뉴스도 웃었어. 아까 이거 할 때는.
7: 우리 그럼 이거 화장실 위치
4: 그래 잡아. 위치 맞춰
5: 최대한 좀 우리 생활관이랑 멀른 데로 합시다. 멀리. 냄새 너무 나니까.
3: 밖에 쪽에 창고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갔던 그쪽에 놓죠. 쭉 앞으로 가면 저기 여기 창문 열 빛이 들어온 데 있거든요.
4: 아.
3: 여기 쪽에 놓으면
7: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할까요? 이렇게 두 개?
8: 아 그러면 이거를 약간 둘러싸게
3: 여기다
7: 위해서
8: 프라이버시를 위해.
7: 괜찮다.
3: 아이고, 뭐가.
1: 그러면 화장실 용품들 여기 다시 올려놓을게요.
3: 네, 처리 용품들. 아, 퇴비통을 이게... 여기다 햇빛 들어온 데 놔야 돼요. 여기
2: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밝게 햇볕 빠지면서 볼일을 보는 것보다는
3: 여기, 네,
2: 햇볕은 퇴비가 받고 우린 좀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볼일을 보는 게 좋아요.
3: 아, 다들 고생했어요.
8: 고생했어요.
9: 고생했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3: 여기 온 이후 가장 큰 작업이었어요.
5: 그치, 화장실이 진짜 중요하지. 이래서 우리가 뽑혔나 보다. 우리 이 정도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화장실 만드는 게 사실 고된 작업이잖아요. 대소변 처리하는 게.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다 웃고 떠들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아, 우리는 꽤 성공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10: 뭐 인간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한 달만 지나도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아! 우리 이거 여분 옷걸이가 있는데 이거를 화장실 깃발로 합시다.
8: 좋아요.
3: 네.
7: 화장실 누구 가 있는

0: 뒤에 쫓아가면은 좀 가서 만나면 민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면 이게 없으면 아 누가 화장실에 있거나
1: 이게 없으면 누가 갔다는 신호인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서로.
0: 그렇죠, 그렇죠.
1: 어 나 아니 안 돼.
2: 내가 본 중 제일 빨랐어.
3: 어떻게 저렇게 전광석화처럼 날아가지? 그러니까.
4: 많이 급했나 본데.
2: 무슨 말벌아저씨
3: 아니긴
2: 수처럼.
3: 한가 보다. 뭐야 깜짝이야.
4: 어? 미스터리 박스?
5: 생태계 순환에 첫걸음을 내디딘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시드룸에 들어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0: 시드룸? 시드룸 전화? 가래요. 선물이 왔다는데?
6: 한 사람씩 들어가래요.
2: 들어가 보세요.
0: 우와! 오, 뽑기 나온 것 같아. 디디디디디디디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누가 선물 보냈나 봐.
7: 생필품. 생필품을 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미션 아니야? 뭐 이런 생각?
0: 여러분, 그 다음에 가실 분?
6: 저 다녀올게요.
0: 약간 복권처럼 긁기 이게 있어.
2: 그래요?
0: 어, 뽑기처럼. 어,
8: 여기 완전 도파민에 절여진 곳이네.
2: 와, 이거는 도파민 그 자체인데?
0: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거 나오나?
8: 다녀오겠습니다.

0: 다 똑같은 거죠?
1: 네. 다 똑같이 생기는 것 같아요.
2: 화성이... 아, 역시 SM이라니까?
3: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
1: 아, 주체자여가지고.
4: 승우가 마피아인 것 같아. 사람이 부유해 보여. 이거 만든 사람 같아, 약간.
0: 무슨 말이야?
2: 혹시 외계인?
1: 이 옷 입고 있으면 다 죄수 같아 보이는데 혼자 억울해 보인다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손수건 맸는데 맞춤 제작 같잖아. 나 아까 했더니 목이 졸리더라고.
4: 다 오셨나요?
0: 네.
4: 뭐가 왔어요?
1: 누구보다 도파민 그 자체.
0: 진짜
1: 누구보다.
3: 열어볼까요?
0: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긁어볼까요?
1: 뭐야, 이미 본인 긁었잖아. 내놓으세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 이 선생님 이상해.
5: 아, 그거 보셨나요? 다 같이 까기로 하진 않았고 그냥 궁금해서 바로 긁어봤죠. 꽝이었습니다. 아쉬웠죠. 아쉬웠어요.
4: 어? 나는 꽝. 나도 꽝이야.
1: 어, 나
4: 꽝.
1: 꽝이야.
4: 당첨. 우와. 우와. 저만?
0: 누가 당첨이에요?
4: 우와, 부럽다 형수야. 와.
6: 형사님이 당첨이 됐더라고요. 당연히 아쉬웠고요. 저는 우주에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4: 우주복을 입고 화성이 아드에다가 보너스 시드를 채굴합니다.
1: 우와. 화성.
3: 우주복.
4: 채굴.
1: 와, 좋겠다.
2: 아까 비트코인 채굴 막 이런 얘기했는데.
4: 부럽다.
7: 봐봐도 돼요?
4: 네.
7: 있는지?
4: 어디 있지?
2: 화성 야드에 나간다고?
4: 화성 야드?
7: 근데 우주복을 입고.
1: 아, 전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화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집단이라고 들었거든요.

0: 나가서 이렇게 좀 뭔가 채취도 하고, 그리고 실제 여기 환경이랑 지구가 얼마나 다른지, 또 바이오스피어2가 얼마나 다른지, 여기 환경에서 바이오스피어2에 어떤 영향이 미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좀 외부 훈련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우주복 만드는 게 우리의 뭐 미션인가?
2: 근데 여기 우리 지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우주복을.
0: 우리가 만든 걸 입고 나가면은 더위 살수 없을 것 같은데?
3: 실실 셀것 같은데.
1: 깜짝이야, 누스야.
4: 화성 여행의 문이 열렸습니다. 당첨자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힘껏 여십시오.
1: 가는 거야, 지금?
3: 아니요, 와야겠다.
0: 아, 저 계단으로 가나 봐요.
5: 우주에 다녀오세요.
6: 배우해줄게.
3: 네.
0: 잘 가.
3: 안녕. 잘 갔다 와요.
6: 네. 다녀오겠습니다.
3: 네, 조심해요.
5: 화이팅, 화이팅.
1: 화이팅.
3: 화이팅.
1: 아, 뒷모습이 씩씩하네.
0: 그니까.
1: 근데 화성에 가면 뭐 할지도 궁금해요. 이미 화성에 아예 시드가 다
7: 있다라는 건데.
2: 채굴이라니까, 파나? 땅을?
0: 화성에 금속이 뭐가 있어요?
7: 철.
8: 철이 엄청
7: 철이랑
0: 철이
7: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사실.
1: 뭐 있어요?
7: 망가니즈랑 마그네슘 이런 거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0: 금은요?
7: 글쎄요.
5: 금 많이는 없어요. 있긴 있죠.
1: 화성에 산소가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지금.
7: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대기가 굉장히 얇고.
9: 그곳에서 살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확보해야 되고.
0: 물 자체가 어차피 액체로 있으려면 어쨌든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있어야겠네.
7: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압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압력이
0: 아,
7: 지금은
0: 기화가 돼버리는구나.
7: 다 기화가 돼버려서 얼음으로 있거나.
8: 근데 화성 문제는 자기장이 너무 약해서.
7: 아, 맞아요. 그런 게
0: 그래요?
7: 다 맞을
0: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8: 우주에서 오는 그 방사선을 막을 수가 없어요. 회전을 해야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행성도 작고 이걸 못 막으니까 우리가 거기 살면 막 X선 같은 거에 계속해서.
0: 아, 계속 맞는 거예요?

0: 근데 그 자기장이 없다는 건 그럼 지층도 죽어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1: 지각 활동이 사실 없죠. 판구조로 된 게 지구 정도니까.
0: 그러면 이제 뭐 원소의 순환도 안 될 것이고.
2: 근데 만약에 화성을 누가 가게 해준다 그러면 가실 거예요?
3: 지금요? 지금 안 가지. 처음에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화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장도 문제가 되고 기체도 문제가 되고 뭐 토양도 사실 문제일 거고 애초에 생물 공개가 없는 곳이고 온도도 문제가 되고. 과연 그 고생을 감내할 만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0: 지금은 가면은.
3: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4: 전 갈 건데.
3: 지금도?
4: 응.
3: 왜? 왜요?
4: 전 우주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죽더라도 화성에서 그냥 홀로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 풍경을
3: 내. 아, 그 정도로 좋아해요.
4: 네, 내 눈에 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해요. 난 내가 첫 번째로 그 땅을 밟아보고 싶어. 그리고 거긴 흙도 만져보고 싶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바라봤던 화성인데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던 우주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5: 응?
3: 뭐야? 아 저기 비비
4: 뭐예요?
3: 계단으로 올라갔어.
5: 비비다.
6: 저 우리 가본 데인가 여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0: 오, 막 끼는데?
5: 어디 도착했나 봐.
4: 어디예요?
3: 이게 화성이요?
7: 무서웠겠다. 우주 공간이나 우주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가 전달될 리도 없고 우리가 모두가 하는 거를 항상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주에서 살고 생활하는 게 약간 그런 공포 영화 속의 상황에 항상 처해 있는 느낌이 아닐까.

0: 살았네. 사람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네.
1: 4명 정도 살았겠네.
2: 와, 여기서 어떻게 4명이 사냐?

0: 이거야? 우주복 착용 시 우주복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내배 끝에 닿을 때까지 밀어넣는다. 내려놔 볼까? 와, 생각보다 무겁구나.
1: 실시간으로 전통이 되고.
2: 오, 우주복.
1: 아, 저게 우주복이에요?
0: 양쪽 부츠 일어나서 지금 허리까지 끌어올린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공연하고 또 화보 찍고 하느라 꽤나 어려운 옷을 많이 입어봤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탑급으로 어려운 옷이었어요, 입기.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내피 끝에 닿을 때까지 밀어. 오. 와, 나가지 왜 번? 잠깐만. 엄청 두꺼운 뚫리지 않는 비닐 같은. 근데 그거를 아코디언처럼 접어가지고 넣고. 다시 앉아서. 우와, 나갈 때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와, 이거 중간쯤 하다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면 난감한데?
1: 스트럭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3: 진짜 무거워 보이는데, 저거?
4: 와, 힘들어 보인다.
2: 아, 근데 화성 간다고 되게 부럽다고 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예.
5: 그 우주복을 혼자 입는데 좀, 아, 저거 좀 대신 좀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 너무 막 낑낑대면서 입으니까.
1: 일단 되게 무거워 보였고, 정에 거의 중세 시절 갑옷 것 같은 불편함이 아닐까.
0: 아니야, 제대로 안 들어갔어.
3: 저 머리
2: 저게
3: 어떻게 해?
2: 머리 어떻게
3: 머리
2: 넣어?
3: 어떻게 해?
0: 그리고 목을 넣어야 되는데, 목 넣는 게 진짜 해입니다.
1: 아, 저렇게?
6: 꾸겨 넣었네, 꾸겨. 원래 저렇게 입는 거 맞아, 근데?
3: 그런가 봐요.
6: 머리부터 끼는 거 아니에요, 혹시?
3: 잘 몰라.
6: 오!
1: 저 위에 저런 것도 하는 거야.
7: 우주복 착용 완료. 우주복 압력 조절 중. 외부 환경에 맞춰 에어록 내 기압을 조절합니다.

0: 신기한 거예요. 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입고 있는 거 이거 무주복이다? 아예 말 안 된다? 막 이러면서 계속.
1: 그 상태에서 이제 무중력 체험을 하면은 이게 가벼운지 아니면 더 무거운지도 모르겠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힘을 줘서 팍 하고 뛰면은 붕 붕. 달 탐사 대원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동동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2: 중력 시험 중인 건가?
3: 저거는 무슨 기분일까? 트램펄린? 트램펄린 타는 느낌일까?
1: 비행기 뜰 때처럼 비행기 쫙 뜨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4: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한 30에서 30% 내외 정도로 적거든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우주인들이 이제 밖에서 이렇게 막 처음 달 갔을 때 막 이렇게 그런 걸 찍어놓은 거를 배속하면은 진짜 귀여워요.

0: 번 냄새가 난다.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봤는데 아니면 다를까? 시드머니 6개를 획득했습니다. 나 집으로 이걸 들고 가져간다. 그 생각 때문에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1: 뭐 갖고 온다, 갖고 온다, 갖고 온다.
2: 박스. 근데 저거 저 안에 오염돼 있으면 어떡하지?
1: 어떡해. 그러게요.
2: 그렇죠.
1: 소독해서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당분간 경로할까요?
1: 아, 그래도 되나? 안 돼요. 꺼졌다. 이제 돌아오나?
3: 그래도 문제 없는 것 같네, 보니까.
1: 다행이긴 다행이다. 뭘 갖고 오는 거지?
4: 우주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1: 왔어, 언니! 왔어!
5: 여러분!
6: 잘 왔어.
5: 다녀왔습니다.
3: 메디컬 테스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6: 제가 한번.
3: 자,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와야 되는데. 자, 의사선생님, 메디컬 테스트 한번 하시죠.
6: 메스밖에 없어요.
3: 아, 그건 집돈데요.
6: 비비 맞아?
3: 외계 화상.
7: 뭐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1: 여기 벗겼더니 누구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뭐야? 여기다 봐봐요, 봐봐.
7: 여기다 나요?
5: 이게 얼음이더라고요.
1: 어?
5: 시드가 얼음 안에 이렇게.
6: 뭐야?
1: 우와, 진짜 많이 갖고 왔네.
7: 근데 시드가 안에 있어요.
5: 여섯 개가 있었어요.
1: 아니, 물도 있고 시드도 있고.
7: 이걸 우리가 어떻게 녹이지?
3: 시드가 나오잖아요, 시드가.
1: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8: 우리 잘 받아줘야 되지 않아요?
7: 저의 열로 녹이고 있어요.
1: 우와, 우와, 우와. 근데 난 궁금한 거 있어요. 시드를 왜 얼음에다가 이렇게
7: 그러게요.
1: 얼린 걸까요?
0: 그 화성이라서 추워서 얼음에 갇혀있나? 근데 화성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얼음이야? 웬 얼음이지? 하기는 했어요.
9: 화성에도 되게

0: 숨쉬기는 어땠어요?
1: 숨 쉬는 거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2: 어, 그래요?
1: 아, 약간, 근데 약간 그 방구 냄새 같은
2: 꼬랑내.
1: 꼬랑내가 나더라고요.
2: 그 4명 때문 아닐까? 앞에 살았던 4명.
3: 아마 그 안에 실험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의 숨결을 공유했을 것 같아요. 아,
0: 그럴 수도 있겠네.
2: 약간 낭만적이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3: 시뮬레이션 해보니 어때요?
1: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4: 거의 모든 사람은 지구를 떠나고 싶지 않는다 봐요. 그냥 가고 싶은 건 그 몇몇 모험 정신이 있거나 도전하는.
2: 가고 싶다기보다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3: 그래서 사실 가고 싶어하는 거는 지구가 완벽히 우리가 너무 환경도 잘 보호하고 살기 너무 좋은 세상이라면 정말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화성 이주를 상상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구를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5: 메시지를 주려고.
6: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태계들을 화성에 갖고 갈 수 있나? 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들. 그게 화성이 아마 적합했다라고 그들이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연구한 것 같아요. 나 과학자랑 있더니 너무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2: 지구라는 행성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게 이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거저주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지구, 또 다른 지구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거길 갔다 오니까 더 지구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구 최고, 짱 좋아.
7: 씨드 다 녹았네요?
1: 씨드 다 녹았어요.
7: 7개 다 녹았어요? 어떻게 할
0: 6개가.
7: 거예요?
0: 6개가.
7: 아, 6개 나왔어요?
0: 어떻게 할까요? 이거 씨드 어떻게 나눌까요?
1: 이거.
0: 현수 씨가 고생했으니까 맞아. 현수 씨가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눠봐요.
1: 화성 갈 끄니까. 이거는 근데 저희가 미지의 어떤 거를 그거 하는데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3: 질문하는데?
1: 네, 질문하는데.
3: 그래요. 아.
1: 전 좀 벌면 거기에 쓰고 싶다는 생각 하고 있어요.
0: 그러면 AI 룸에게 질문할 때 쓰겠다.
1: 저기 그거 있잖아요. 이 포켓 그 주머니에다가
0: 그래요.
1: 넣어놓을게요.
0: 오. AI 주머니.
1: 원하실 때.
3: 우리가 점점 생존을 할 수 있는 모드로 가는 것 같아요.
0: 멋있다.

0: 이런 공간이 있었어?
1: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2: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3: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1: 아이! 아이! 우와. 제발 누가 똥 좀 싸줘요!
4: 근데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거를 현찰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5: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심리 게임이야. 우리가 무엇이

0: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이 뉴스의 의도가 궁금해요.
2: 난 질문 하나 하자.
0: 따라가 됩니까?
2: 따라와.
1: 너가 기억하는 할리퀸은 어떤 사람이었니?
2: 5천자 이내로 매우 상세히 알려줘.
3: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0: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야?
4: 우와, 이거 진짜야?
5: 에이, 설마. AI겠지?
4: 오, AI로 만든 거네.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7: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8: 영어.
7: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8: 17점 수학.
7: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8: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7: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8: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7: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8: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7: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8: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7: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8: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7: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8: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7: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8: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7: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8: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7: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8: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7: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8: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7: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8: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짧은 스팟 스타트업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뭘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7: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8: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8: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에서 고전을 가르치고 있는 이준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칼립소와 오디세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케리아 섬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시인은 이 스케리아 섬에서 오디세우스에게 공식적으로 부활을 허락합니다. 시인은 3-4권에서 있었던 오디세우스 회상 장면들을 8-9권에서 되울리는

정교한 구성을 통해서 다시 살아난 오디세우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3사권에서 네스토르 그리고 메넬라우스 내외를 만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에게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네스토르는 영웅들의 귀향을 회상하면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 이 두 영웅이 다투던 장면을 말합니다. 이어 텔레마코스는 메넬라우스 부부에게서 오디세우스에 관한 일화 두 대목을 듣게 되죠. 오디세우스는 어떨까요? 파이아케스 사람들의 가수 데모도코스에게서 역시 자신에 관한 노래 두 대목을 듣습니다. 첫 노래의 주제는 두 영웅의 다툼이었으며 세 번째 노래는 메넬라우스의 회상과 정확히 같은 부분, 즉 히랍 군대가 목마 안에서 매복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노래에서 오디세우스는 다시 한번 헬레네의 집을 찾아가고 있으며 사건에서 목마를 회상하던 메넬라우스는 데모도코스의 노래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정교한 설계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연이나 단순한 테마의 반복이 아니라 오디세우스의 부활을 준비하는 시인의 섬세한 준비라고 보고 싶습니다. 텔레마코스의 여행에서 확인된 결정적인 소생 장면들을 8권과 9권으로 모두 옮겨오고 난 다음 시인은 마침내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그의 명성과 함께 회복하도록 허락합니다. 이렇습니다. 저는 라에르테스의 아들 오디세우스입니다. 온갖 계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으며 제 명성은 하늘에 가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에서 오디세우스가 최초로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부활의 선언인 것이죠. 이제 그는 모두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이 시의 영광스러운 주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이제 파이아케스 사람들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모험과 방랑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직접 가수가 되는 겁니다. 트로이아를 떠난 후 그의 첫 방문지는 키코네스 사람들이 사는 이스마로스라는 지역입니다. 아마도 방문이라는 말은 지나치게 점잖은 표현이고 침공과 약탈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은 트라케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전쟁 중에는 트로이아의 동맹이었으니까 징벌적인 침공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 양상은 해적의 노략질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목표를 이루고 서둘러 떠나자는 오디세우스의 명령을 거부하고 큰 잔치를 벌이다가 키코네스인들의 역습에 그만 크게 당하고 맙니다. 이 첫 모험에서부터 드러나는 오디세우스와 부하들 사이의 긴장과 대립은 이후의 모험담에서도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참담한 패배와 도주에 적잖이 당황했을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폭풍에 휘말려 인간 세상 밖으로 떠밀려 나가게 됩니다. 이 키코네스 사람들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오디세우스는 마치 트로이아에 막 도착했을 때의 모습처럼 12척의 배와 부하들을 이끄는 지휘관의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나중에 오디세우스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의 위기까지 몰린 다음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 그의 모험과 방랑은 끝나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풍랑에 밀려서 인간 세상 밖으로 밀려난 이 사람들은 로토스 열매라는 것을 먹는 사람들에게로 가게 됩니다. 오디세우스는 아직 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걸 실감하지 못한 듯 이곳에서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오도록 정찰조를 보냅니다. 오디세우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사람들은 빵이 아닌 로토스라는 열매를 먹는 자들이었어요. 이 열매를 맛본 자는 귀향을 잊어버린 채로 그들 사이에 눌러 앉으려 합니다. 오디세우스가 보낸 정찰병들이 딱 그런 모습이었죠. 해야 할 일도 기억도 깨끗이 잊게 만드는 이 열매를 그는 꿀처럼 달콤한 것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두려운 위협이 이처럼 달콤한 옷을 입고 다가오는 일을 우린 앞으로도 몇 번이나 더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디세우스의 모험담 중 가장 유명한 일화를 만나게 됩니다. 외눈박이 식인 거인의 이야기죠. 퀵클롭스라는 이름은 이 종족을 가리키는 말이고 폴리페모스라는 이름은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만난 그 거인, 그 존재의 이름입니다. 이들의 생활에 대한 소개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들은 마치 황금시대처럼 곡식과 열매가 저절로 풍족하게 맺히는 마법 같은 환경을 누리지만 정작 이들은 질서를 이루는 공동체의 삶이라는 것을 모르고 신을 향한 경외심도 타인을 향한 윤리도 없다고 그려집니다.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구별되는 어떤 문화적인 특징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것을 모조리 지우고 나면 이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셈입니다. 오디세우스와 그 부하들은 이 대적할 길 없는 괴물 앞에서 속절없이 당합니다. 결국 폴리페모스의 눈을 찌르고 탈출에 성공은 하지만 이미 여섯 명의 부하가 끔찍하게 살해되고 잡아먹힌 다음이었습니다. 이 일화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대체로 오디세우스의 지략, 꾀가 폴리페모스의 무력을 꺾고 거둔 승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결과적으로야 그렇겠지만 오디세우스가 처음부터 꾀로 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키코네스인들을 침공하던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부하들이 달아나자고 하지만 오디세우스는 느긋하게 앉아서 동굴의 주인을 기다려보자고 했죠. 그는 여전히 명예로운 손님으로서 손님 접대, 그 크세니아의 격식을 누리고 싶어하는 영웅이고 트로이아의 정복자로 자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일리아스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은 폴리페모스의 귀등에도 가닿지 않습니다. 이 괴물은 손님 접대의 격식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오디세우스의 기대를 부숴버립니다. 오디세우스는 잠든 폴리페모스를 칼로 찌르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입구를 막은 거대한 바위를 치울 방법이 없어지게 되겠죠. 일리아스에서는 죽거나 죽이거나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익숙한 이 고전적인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볼 수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견디고 자신을 적응시키면서 최선의 방책을 찾아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과 힘을 합쳐서 불에 달군 장대로 그의 눈을 찌릅니다. 하나밖에 없는 눈을 잃은 폴리페모스의 비명에 다른 퀴클롭스들이 그의 동굴로 와보지만 무슨 도움을 주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잠을 방해하는 일종의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 방문에 가까운 거죠. 다음날 아침 동굴 밖으로 양들을 내보내야 하는 폴리페모스는 오디세우스와 그 일행이 양들 틈에 숨어서 도망칠까봐 일일이 양들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내보내지만 그들은 양들의 배에 거꾸로 매달려서 동굴 밖으로 나와 배에 오릅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괴물을 실컷 조롱합니다. 자신의 보복이 마치 제우스의 징벌인 것처럼 말하더니 끝내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만 거죠. 이 충동이 결국은 오디세우스에게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오디세우스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 폴리페모스는 아비 포세이돈을 부르며 그를 저주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곧이어 제우스는 오디세우스의 제사를 고개 돌려서 외면하고 포세이돈은 그를 향한 저주를 이루기 시작하죠. 이 일화를 끝으로 그는 다시는 자발적인 모험을 하지 않게 됩니다.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어질 일화들과 비교해보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같은 인물인가 궁금해질 정도로 그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갈수록 어두워집니다. 대신 자기 제어의 능력과 총체적인 판단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련해지고요. 학자들 사이에선 여러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시인을 상정하는 입장에서는 각각의 시인들이 생각한 오디세우스의 캐릭터가 서로 달라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구비문학으로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서로 다른 전통끼리 혼합된 결과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마 요새 독자들이라면 MBTI의 변화 같은 것을 말할 수도 있겠죠. 저는 오디세우스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변화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폴리페모스 이야기가 전체 모험의 초반에 놓여 있는 것도 시인의 의도로 설명이 될 겁니다. 이 작품이 서사시가 아니라 뱃사람의 모험담이나 동화였다면 모험의 배열이 어떤 순서를 이루어도 큰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디세우스 일행은 아이올리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조금 신기한 섬이에요.

이루어집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은 이들에게 한 달 동안 환대를 받으면서 그간 겪은 전쟁과 귀향 이야기로 보답을 해줍니다. 아이올로스는 이 손님들이 꽤나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순풍인 서풍 하나만 불도록 다른 역풍들을 모조리 가죽자루에 담아 묶어서 오디세우스에게 건네줍니다. 절대로 풀지 말라면서요. 자, 이제 귀향을 막을 외부의 장애물은 전혀 없어진 겁니다. 돛을 펼치고 좋다만 하면 배는 집을 향해서 순항할 준비가 된 셈이죠. 오디세우스는 9일 동안 혼자 밤낮으로 방향타를 쥐었고 열흘째에는 고향 이타카 섬에서 피운 불이 보일 정도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고향 섬에 가까이 다가와서 긴장이 풀려버린 오디세우스는 잠이 들고 말았고 부하들은 아이올로스가 선물한 그 가죽자루에 금은 보화가 있을 거라 여기며 자루를 풀어버립니다. 이때 거칠게 쏟아져 나온 바람들은 폭풍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아이올리아로 밀어보냅니다. 오디세우스는 충격에 빠졌으나 끝내 견디고 버텨냅니다. 그는 아이올로스를 다시 찾아가 보지만 이번에는 냉랭하게 쫓겨나죠. 아이올로스의 눈에는 그가 더 이상 환대를 받아야 할 손님이 아니라 신의 증오를 산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바람 한 점 없이 고통스럽게 노를 저으면서 뱃길을 떠납니다. 엿새 동안의 힘든 항해 이후 이들은 텔레퀼로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마치 피오르 해안을 연상케 하는 모습인데다가 밤과 낮의 길까지 서로 가깝다고 묘사가 되어 있어서 먼 북쪽까지 온 게 아니냐는 착각이 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저세상의 이야기를 지리상의 실제 좌표 위에 놓으려는 이 시도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이곳 역시 빵을 먹고 사는 인간들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사는 라이스트리고네스족은 마치 퀴클롭스의 다른 버전인 것처럼 사람을 사냥하여 잔치를 벌이는 무서운 식인 거인들입니다. 일행이 안전하게 상륙하려던 포구는 끔찍한 덫이 되고 말았고 기함을 제외한 11척의 배는 거기서 그들의 공격을 받고 모조리 파괴됩니다. 이제 오디세우스에게는 배 한 척과 소수의 부하들만 남게 되죠. 전우들을 모두 잃고 남의 배를 얻어 타고 집에 가게 될 거라는 폴리페모스의 저주가 벌써 이루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이 닿은 곳은 키르케의 섬 아이아이아입니다. 이 낯선 섬에서 부하들 절반이 정찰을 나섭니다. 그러나 이들은 키르케의 마법에 그만 돼지로 변하고 말죠. 부하들을 구하러 가는 오디세우스는 도중에 헤르메스를 만나서 키르케의 마법에 대항할 수 있는 몰리라는 약초를 얻게 됩니다. 이 약초는 마치 부적처럼 가지고만 있어도 효력이 생기는지 키르케의 마법은 오디세우스 앞에서 통하지를 않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뽑아든 칼 앞에 그녀는 굴복하고 부하들은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오디세우스는 곧바로 잔치에 탐닉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좀 길어요. 무려 1년을 잔치로 보낸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걱정을 살 정도가 되고 맙니다. 대장, 이제 우리 좀 집으로 가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요. 히라빈들은 인간 위로는 신이 있고 그 아래로는 짐승이 있어서 그 경계를 넘나드는 것을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금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키르케의 섬에서는 이 모두가 구별 없이 어지러이 섞여버립니다. 헤르메스 신이 젊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며 늑대와 사자가 강아지처럼 굴죠. 키르케를 두고 여인인지 여신인지 분간하지 못하던 부하들은 돼지로 변합니다. 오디세우스는 여신과 몸을 섞고 다시 인간의 모습을 찾은 일행은 신들처럼 잔치를 벌입니다. 이 혼돈 속에서 오디세우스는 고향을 잊어가고 고향에서도 그는 잊혀져 갑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각성해야만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배워야 합니다. 고대 히라빈들에게 삶과 죽음은 서로 등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승은 방랑의 여러 과정 중에 임의의 하나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거쳐야 하는 단계가 됩니다. 자, 오늘은 오디세우스가 거쳐온 모험과 방랑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모험과 방랑의 후반부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조개를 잡으러 갯벌로 가련 이차 뭐가 있을라나?
1: 어? 어? 어? 아, 다리가 안 빠져!
2: 갯벌 안전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갯벌에는 위험한 골짜기로 불리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갯골인데요. 갯골은 골짜기처럼 형성되어 있어 바닷물이 차오르면 갑자기 수심이 깊어집니다.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갯벌에 빠졌을 때는 등을 대고 누운 상태로 자전거 페달을 굴리듯 발을 차면서 대각선 방향으로 다리를 빼냅니다. 무릎을 꿇은 상태로 안전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기어 나오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국인들은 걷기 위해 태어난 것 같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걷기가 무병장수의 운동일까요?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자세로 걸으면 오히려 부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잘 걷기 위한 많은 요소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것을 먼저 고려해서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발바닥의 사용인데요. 걸을 때 처음에 지면에 닿는 발바닥의 위치는 뒤꿈치여야 하고요. 그 다음에 발바닥, 그리고 엄지발가락. 이렇게 세 가지가 순차적으로 닿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발목, 무릎 또는 허리에 부상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폭인데요. 보폭은 본인의 키에서 100 정도를 빼는 것입니다. 제가 175cm니까요. 100을 빼면 대략 75cm가 되거든요. 그 75cm를 계산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은 160일 거고 어떤 분은 180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오른발과 왼발을 이렇게 걷는 보폭으로 벌렸을 때제 왼쪽 뒤꿈치에서 오른쪽 뒤꿈치까지가 보폭이거든요. 그랬을 때 오른발에 신발 하나, 그리고 신발 두 개, 신발 이렇게 세 개.

양발 사이에 신발이 두 개 정도 들어가면 대략 본인의 보폭 정도가 됩니다. 두 개가 들어가면 아주 좋은 보폭이 되고요. 하나 반 정도면 괜찮은 보폭입니다. 보폭이 좁아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 발바닥의 앞쪽으로 착지를 하면서 내 몸의 체중이 앞으로 기울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머리가 내 발의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죠. 노인들에게서 많이 생기는 동작이고요. 이 동작이 낙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보폭을 지키는 것은 건강하게 걷는 노년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속도인데요. 이 속도는 대략 초당 1.4m의 속도로 가는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75cm의 보폭을 가졌을 때 1초에 똑딱하면 한 발, 두 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똑, 딱. 이 박자에 75cm씩 두 번 움직이는 거죠. 생각보다 빠릅니다. 이렇게 잘 걸었을 때는 우리의 몸이 수직으로 5cm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요. 제가 175cm니까요. 발을 이렇게 좋은 보폭으로 벌리면 양발을 벌렸기 때문에 밑으로 5cm가 내려가죠. 그리고 다시 한 발로 서면 175cm가 되고요. 그러면 측면에서 보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같은 거리를 걷더라도 언덕으로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대사량도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좌우 운동인데요. 이 좌우 운동은 양발로 서 있을 땐 가운데 있는데요. 제가 아마 왼발을 들면 오른쪽으로 몸이 이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게 대략 2cm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발바닥을 사용하는 것, 좋은 보폭을 갖는 것, 그리고 속도가 초당 1.4m가 안 만들어지면 대략적으로 노인의 걸음걸이 또는 몸이 안 좋은 분들의 걸음걸이가 나타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죠. 발은 벌어지고 허리는 구부러진 상태에서 네,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넘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양발을 벌리고 넘어지지 않기 위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분들도 저도 그렇고요. 겨울에 빙판이 생기면 저도 그렇고 무서우니까 우선 발을 벌리고 허리 숙이고 안 넘어지기 위해서 걷죠. 그래서 좋은 걸음걸이가 안 되는 분들은 아마도 이런 넘어지지 않는 곳에서도 빙판의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잘 걸으려면 발바닥을 잘 써야 한다. 보폭은 키에 100을 빼야 한다. 그 다음에 속도는 초당 1.4m 이상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걷기 하면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주변 지인들과 오늘 몇 보 걸었어, 몇 시간 걸었어, 이렇게 양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세 가지 중에 속도를 말씀드리면 여성이 갱년기가 되는 5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몸에 근육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성은 대략 70대에 걷는 속도가 급강하거든요. 이러면서 몸이 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속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은 노화를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원을 걷고 있다면 몇 발을 걸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잘 걷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저와 함께 질적으로 올바른 동작, 좋은 동작으로 걷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피트니스 센터를 가거나 또는 걸을 때 어떤 동작으로 잘못 걷는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걷는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트레이드밀에서 걸을 때 일반적으로 잘못 걷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폭이 좁은 겁니다. 지금 보면 양발이 신발 하나 정도 들어갈 정도로 보폭이 좁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가 원래 걸어야 되는 보폭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걷는 거니까요. 이렇게 걸으면 지금 저희 트레이너도 불안해 보여요.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동작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걸으면서 힙합전사처럼 바운스를 하는 겁니다. 보통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걷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연배가 있으신 분 중에 몸이 안 좋으면 약간 껄렁껄렁하게 이렇게 걷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부담을 주는 동작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핸드폰을 보면서 머리가 숙여진 상태예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가 숙여진 상태라 앞솔림이 생기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핸드폰이 없다 하더라도 발보다 머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어서 앞으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낙상의 위험을 키웁니다. 잘 걷기 위해서는 우선 속도가 1.4m를 넘어야 하고요. 그리고 보폭은 양발의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이상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잘 걷는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걸었을 때 양발 사이에 신발이 하나 반 정도 들어가면 좋고요. 그리고 뒤꿈치가 지면에 닿고 발바닥으로 체중이 이동하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이 세 개의 동작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아주 잘 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이등병 삼각형이 될 수 있도록 보폭을 넓혀주시고 보속을 빠르게 해주시고 뒤꿈치, 그 다음에 발바닥,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는 동작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걷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팔자 걸음은 대체적으로 무지외반증이나 또는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원인이 높습니다. 가능하면 발가락 10개가 정면을 향하게 걷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쩍 벌리고 걷는 걸음입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으로 걸으시겠죠. 이렇게 걸으면 무릎의 내측이 전방을 향하면서 무릎의 꺾임이 심해집니다. 이런 걸음은 무릎의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세 번째로는 발목을 사용하지 않고 걷는 걸음인데요. 그 걸음은 허리의 부상과 무릎 부상을 일으킵니다. 아마 여러분 요새 보신 휴머노이드의 걸음이 발목을 사용하지 않는 걸음이거든요. 이렇게 걷습니다. 발바닥이 계속 지면을 바라보면서 그냥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 되죠. 이렇게 되면 발바닥에서 체중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무릎과 허리를 향해 부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 세 가지 걸음을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고 있는 신발의 뒤꿈치를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걷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올바른 걸음을 걷게 되면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걸을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위치는 발의 바깥쪽이 닿고요. 그리고 발바닥이 닿고 엄지발가락으로 밀어내기 때문이죠. 신발의 뒤꿈치의 바깥쪽이 균형 있게 닳아야 잘 걸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발의 문제는 내 신발이 안쪽으로 이렇게 X다리라고도 하고 안짱다리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발목과 무릎이 안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발목과 무릎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보행의 문제는요, 오른발과 왼발에 지면을 닿는 시간이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왼쪽 발이 안 좋으면 오른발을 오래 딛고 왼발을 살짝 딛는 짝다리 걸음을 걷게 되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신발은 오른쪽이 많이 닳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신고 걷는 운동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살펴보시면 좌우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 좌우 차이가 여러분이 잘못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랑 운동을 하셨던 회원 중에 한 분이 저랑 한 1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신발장에 신발을 두면 신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 저한테 선생님, 요새 제 신발을 보면 이 신발 벌어진 게 안쪽으로 조금 와서 수평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완전히 잡히진 않아서 오른쪽은 바깥쪽으로 살짝 가 있고 왼쪽은 바로 서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지금 한번 여러분의 신발을 확인해 보세요. 어르신들이 대체적으로 발의 앞쪽 부분에 굳은살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텝은 좁고 머리는 앞으로

0: 나가면서 무게중심이 발 앞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발 중에 앞쪽에 굳은살이나 사마귀가 있다면 그 지점에 체중이 많이 실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걸을 때 발바닥을 잘 사용하고 정상적인 보폭으로 걷는다면 이제부터는 속도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좋은 속도는요, 1초에 1.4m를 걷는 거고요.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속도를 말합니다. 만약에 걷는 속도가 초당 1m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살고 있는 커뮤니티 그 정도의 걸음만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원 후에 집에 복귀할 정도의 속도입니다. 하지만 0.8m로 더 줄어들게 되면 낙상의 위험이 더 증가하고요. 아마도 병원에서 집으로 복귀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0.6m 미만으로 걷게 되면은요, 입원의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입원을 했을 경우 퇴원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0.6 미만으로 걷게 되면 실외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서 실내 보행만 가능하게 되니까요. 집에서만 걸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걷는 속도는 우리에게 단순하게 빨리 걷느냐, 늦게 걷느냐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난 지금 빨리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난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하지만 혹시 언제 내가 0.6, 0.8로 떨어질지 모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해 놓아야 합니다. 걷는다는 것은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더 건강해지는 방법은 아닙니다. 보행수는 1일 7,500보 정도일 때 가장 건강하고 아마도 7,500보 이상을 계속 걸어서 15,000보, 2만 보 걷는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초등학교 과정을 중학교에서도 하고 고등학교에서도 한다는 것이죠. 걷기가 초등학교라면 슬로우 조깅은 중학교 과정이고요. 러닝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보행을 위해서는 근력과 밸런스가 아주 중요합니다. 올바른 보행을 위한 운동을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변형된 스쿼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발을 어깨보다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요. 그리고 뒤꿈치를 살짝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발끝으로 쓴 상태에서요, 천천히 앉아 보실게요. 앉아서 스톱.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에 힘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로 힘을 조입니다. 이때 아마 몸이 흔들리실 거예요.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흔들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앉아서 앞으로 나란히. 자, 그대로 일으켜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줍니다. 그대로 8번만 더 할게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능하면 천천히 내려가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릎이 안쪽으로 모이는 것보다 약간 바깥쪽으로 벌어졌을 때 무릎의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몸통이 바로 선 상태에서 내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리가 꺾이게 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호흡 뱉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조여주십니다. 이 조여줄 때 약간 배변을 참는 느낌으로 조여주시면 엉덩이가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일으켜서 반복 횟수는 10회에서 시작해서 15회까지 점차적으로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동적으로 균형을 잡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십자가로 그림이나 마크를 해주시고요. 왼발로 서시고, 자, 오른발은 살짝 들어서 양손은 허리에 올려주시고요. 발끝으로 콘을 살짝 찍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리. 다시 오른쪽 콘을 살짝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제자리. 반대로, 그렇죠. 뒤에 찍고, 그리고 대각선 뒤쪽으로 천천히 찍고, 네, 제자리로 옵니다. 자, 아주 어려우실 텐데요. 만약에 처음에 하면 한 뼘만 봐도 괜찮습니다. 우선 조금만 가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힘들면, 네, 지면에 닿아서 다시 들고, 살짝 절반만 제자리. 다시 뒤로. 자, 똑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1: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서 있는 동작보다는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만 나가시고 괜찮아지면 점차적으로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길게 한번 최대한 뻗어 보실게요. 그렇죠.

제자리, 그리고 측면으로, 그리고 제자리, 뒤쪽으로, 네, 제자리, 반대쪽으로. 이렇게 무리하지 마시고 한 뼘에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거리를 늘려가시면 동적인 균형이 증가하면서 걷기, 그 다음에 할 러닝까지를 잘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슬로우 조깅을 많이 들어보셨죠? 최근에 슬로우 조깅이 조금씩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잘 걷고 빠르게 걷는 분들에게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 슬로우 조깅을 추천드립니다. 걷는 속도로 달리며 부상 없이 체력 향상을 할 수 있는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그래서 미소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달리는 조깅을 슬로우 조깅이라고 합니다. 최대 심박수는 약 50에서 60% 수준으로 약간 숨찬 정도입니다. 슬로우 조깅은 러닝과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점은 발의 착지이거든요. 슬로우 조깅은 보폭이 좁기 때문에 발의 앞쪽이 닿고 뒤꿈치가 닿게 되어 있고요. 러닝은 보폭이 슬로우 조깅보다 넓기 때문에 발의 전체 면적이 닿고 그리고 발끝으로 밀어내는 주법을 사용합니다. 지면의 충격량을 보면 걸을 때 대체적으로 체중의 한 배에서 두 배 정도가 실린다고 하고요. 우리가 7, 80% 이상으로 빠르게 달리면 충격량이 4배에서 6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달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슬로우 조깅은 충격량도 줄여주고 운동의 강도도 줄여주기 때문에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슬로우 조깅의 효과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로 뛰기 때문에 운동의 강도는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는 러닝보다 상대적으로 무릎, 허리, 발목의 부담이 적습니다. 부상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사람 또는 러닝을 이제 시작한 사람에게는 아주 적절합니다. 초보자가 유산소 운동으로 처음 시작하기에 아주 적합한 운동이 슬로우 조깅입니다. 1시간 소모 열량에 따른 걷기와 달리기의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 천천히 걷게 되면 대략 255칼로리를 소모하게 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20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합니다. 빠르게 걷기는 대략 391칼로리를 소모하고요. 킬로미터당 대략 10분 정도를 씁니다. 가볍게 달리기부터 조깅이라고 하는데요. 755칼로리를 사용합니다. 걷기와 달리기가 대략 칼로리 소모에서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걷기에서 러닝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아리 근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함께 종아리 근력 강화를 위한 가벼운 점프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종아리에 힘과 스피드를 붙이는 운동입니다. 양발은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높이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옵니다. 그러죠? 다시 높이 천천히, 다시 높이 천천히. 이렇게 돼서 안정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되면은요. 그때부터 속도를 높일 건데요. 최대 속도로 20번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은 구부리지 마시고요. 최대한 빠르게 올라갔다 빠르게 내려옵니다. 둘, 셋, 그렇죠. 넷. 이때 무릎, 코어, 엉덩이, 등은 완전하게 펴서 수직 운동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종아리에 근력과 스피드를 같이 갖게 되니까요. 달리기를 할 때 추진력을 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반복 횟수를 계속해서 늘려가시면 좋고요. 50개 또는 100개까지 늘리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뒤꿈치 들기를 빠르게 잘 되면 그 다음은 살짝 점프를 하실 건데요. 양손을 허리에 올리시고 이번에는 무릎을 사용하지 않은 채 가볍게 점프를 해보시겠습니다. 아마 줄넘기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릎을 곧게 편 상태에서 발끝으로 점프를 합니다. 착지할 때 몸을 직선으로 두고 이렇게 발이 지면에서 살짝씩 떨어지게 점프를 해주시면 좋고요. 반복 횟수는 30에서 50번까지 반복하시면 좋고요. 착지할 때 호흡을 뱉어주면서 코어를 안정화시켜주시면 훨씬 더 운동이 잘 됩니다.
요즘 한강 시민공원을 가면 러닝 인구가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대략 10년 전만 해도 러닝을 하면 저 빼고 다른 분들은 거의 다 걸어 다녔거든요. 하지만 요즘은 걷는 분들보다 뛰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가끔 슬로우 조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점점 대중화가 되어 있어 기분이 좋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잘 달리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러닝을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나면 제가 붙들고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가르쳐 드리면 너 뭔데 나한테 와서 이래 이럴까 봐 그냥 눈 감고 입 딱 다물고 저 혼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부상 없이 제대로 달리는 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발의 착지가 부상과 연결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뒤꿈치가 강하게 닿는 주법은 안정감이 있고 편안하긴 하지만 무릎에 충격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무릎 부상이 생기고요. 미드풋이라고 하는 발 전체가 닿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균형감이 좋습니다. 따라서 부상의 위험도 없죠. 러닝을 할 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올바른 달리기 주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 체력에 맞는 러닝 양과 강도, 빈도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잘 자야 하고요. 잘 쉬어야 하고요. 잘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요. 회복 운동인데요. 이 회복 운동은 근력 운동과 일반적으로 유연성 운동이 잘 회복을 시키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균형 있게 했을 때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도록 달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달리기 주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 180의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던스가 깨지게 되면 부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무조건 케이던스는 180에 맞추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미드풋 컨택인데요. 발 바닥 전체가 지면에 완전하게 닿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 달리기이기 때문에 발을 높이 드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렇게 높이 드는 동작들은 단거리 100m, 200m, 400m를 달릴 때 쓰는 주법이라 우리의 발은 지면에서 가장 낮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몸통인데요. 몸통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진 5도에서 10도의 전경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아마 여러분은 부상 없는 상태에서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상 없는 러닝을 위해서는 러닝하는 거리를 과학적으로 증가시켜야 합니다. 오늘 갑자기 기분 좋아졌다고 5km 뛰던 분이 10km를 뛰거나 또는 2km 뛰던 분이 5km를 뛰면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쟁심을 없애야 합니다. 누가 나보다 빨리 뛰거나 많이 뛴다 해서 그 사람을 따라 뛰게 되면 부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얼마만큼씩 거리를 증가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러닝의 거리 증가는 주간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에 한 주간 여러분이 10km를 뛰었다면 그 다음 주차에 거리를 늘리겠다 그러면 대략 1km 정도를 늘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안정적으로 부상 없이 거리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뛰는 빈도와 강도와 거리를 수첩에 기록하면서 과학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존2 러닝을 하시나요? 존3 러닝을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심박수에 따라서 이 존을 0에서 5까지 나누거든요. 이 심박수는 220에서 자기 나이를 빼면 자신의 심박수입니다. 저는 50을 좀 넘었지만 그냥 50이라 했을 때 220 마이너스 50이 되면 저의 최대 심박수는 170입니다. 그 170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심장 박동수가 몇 번을 뛰었는지에 따라서 존2, 존3가 결정됩니다. 이게 어려운데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쉬고 있을 때. 그러면 자신의 안정시 심박수를 갖게 되는 거고요. 존1이 되면 보통 걸었을 때입니다. 걷게 되면 대략 90에서 110 정도의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존2는 슬로우 조깅 정도 또는 러닝을 천천히 했을 때가 존2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존3 러닝은 대략 러닝을 했을 때 나타나는 심장 박동수입니다. 그래서 아마 존3 러닝

0: 이면 옆 사람과 대화가 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걷기에서 시작해서 슬로우 조깅, 러닝까지 가면 심장과 폐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혈액순환, 그다음에 심장, 폐, 뇌의 기능들이 전체적으로 향상되는 건강 증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리는 동작을 정확히 배워 부상 없는 달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로우 조깅과 러닝은 케이던스 180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메트로놈을 이용해서 미드풋과 포어풋으로 케이던스 180을 맞추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150을 맞추면 이 정도 속도가 됩니다. 네, 그대로. 지금 보시면 뛰는 것도 아니고 걷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거든요. 보통 러닝을 할 때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략 이런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가 케이던스 150이거든요. 제가 160을 맞춰보실게요. 지금 발바닥 전체가 닿는 미드풋 러닝이거든요. 160 되니까 조금 빨라졌죠. 하지만 이 속도도 달리기에 케이던스로는 부족합니다. 보통 부상을 일으킬 수 있는 박자죠. 자, 그 다음은 170까지 끌어올려 보실게요. 지금 이 속도가 170이거든요. 아주 좋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최적은 175 또는 180을 만드는 겁니다. 자, 180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넷.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호흡이 뱉어져야 하고요. 그리고 발이 디뎌지는 상태에서 몸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쭉 펴지는 상태가 되어야 허리나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뛰어도 괜찮고요. 혹시 트레이드밀에서 뛴다면 이 메트로놈을 두고 박자를 맞추면서 뛰면 부상 없이 달리기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어풋을 이용해서 속도를 조금 더 낼 수 있는 러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메트로놈을 150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자, 뒤꿈치 대지 마시고요. 발바닥 대지 마시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걷기와 뛰기에 굉장히 애매한 정도거든요. 이게 150 케이던스고요. 자, 160이 되면은요. 네, 요것도 뛰는 것과 걷는 것에 아주 애매한 상태입니다. 물론 뒤꿈치가 들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아리가 발달되는 운동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케이던스 170으로 가보실게요. 네, 여기서부터 어떻게 보면 잘 뛰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 둘, 그렇죠? 네, 하지만 이 속도도 조금 부족합니다. 여러분은 180에 맞춰서 뛰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뛸 수 있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자, 일반적으로 달리기를 할 땐 코로 마시고 입으로 뱉고요. 호흡은 두 번 마시고 두 번 뱉어도 되고요. 한 번 마시고 한 번 뱉어도 됩니다. 호흡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산소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숨찬 증상이 더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180에 맞춰서 발끝으로 속도를 내는 러닝을 트레이닝하면 훨씬 더 빠르고 건강해지는 러닝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걷기에서 러닝까지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을 배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여러분의 뇌, 심장, 폐,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운동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숨차게 달리는 유산소 운동을 시작하는 오늘이 1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8강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노년층 열사병 환자 발생 시 대처 요령. 탄소 배출로 인해 매년 더 뜨거워지는 여름.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사병. 체온을 조절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열사병으로 노년층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열사병은 40도 이상의 고열로 인해 뇌장기 손상과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열, 환각, 발작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환자가 의식을 잃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질식 위험이 있으므로 의식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는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환자를 시원한 그늘 또는 실내로 옮깁니다. 환자의 옷을 벗겨 차가운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체온을 낮춰줍니다. 대처보다는 예방이 우선.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주세요.

초고령 사회가 낳은 다양한 필요와 수요는 세상에 없던 서비스와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저는 신문기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일본이 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2000년 초중반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지역정보 전문 방송사에서 대표로 일하면서 지역 소멸의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치매에 얽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07년의 일입니다. 일본의 한 지방도시에서 고령의 치매 환자가 기차 선로에서 배회하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고 후 해당 철도회사인 JR 도카이에서 사망한 치매 노인의 가족들에게 사고에 따른 대체 수송비용 72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7천만 원 정도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는 일본이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는 때여서 이 사고는 사회적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1심 재판부는 치매 노인의 부인과 장남에게 배상액 전부를 지불하라며 철도회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도 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역시 가족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에 치매 환자 가족협회는 그럼 치매 환자를 집에 감금해 두라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을 했고 사회적으로 찬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9년여에 걸친 공방이 이어진 후 2016년 드디어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JR 도카이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1, 2심 판결을 뒤집고 치매 환자의 가족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 9년간의 재판은 일본이 초고령 사회 진입과 동시에 겪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치매 노인이 배회하다가 기차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아주 자주 발생했습니다.

치매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선 일본에서도 치매 노인들의 배회는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치매 고령자의 배회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일본의 한 지방 도시에는 치매 환자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엿보이는 정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일명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 이 정류장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치매에 걸린 사람은 단기 기억은 거의 기능하지 않지만 옛 습관과 같은 장기 기억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 간판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또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곤 하죠. 버스가 오지 않는 버스 정류장 덕에 치매 환자는 멀리 있는 진짜 버스 정류장을 찾느라 헤매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면 배회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이 감소하는 겁니다. 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고 버스를 기다리기 때문에 가짜 버스 정류장 간판을 세운 것만으로도 환자의 마음을 달래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치매 고령자들을 배려하는 착한 거짓말이 숨어 있는 셈입니다. 일본의 가짜 버스 정류장은 치매 노인을 위한 가짜 정류장의 뜻에 공감한 도요하시 철도회사가 예전에 사용했던 진짜 버스 정류장을 양도해 주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매스컴을 타면서 치매 노인들의 배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 일본에는 약 8천여 개의 치매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치매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곳인데요. 그동안은 주로 지역의 공공시설이나 빈 가게를 활용해 운영돼 왔는데 새로운 분위기의 치매 카페도 요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타벅스 치매 카페인데요.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가 일본에서 지역 내 치매 카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디 카페라는 편말이 붙은 스타벅스 매장이 바로 치매 카페인데요. 디 카페란 치매를 뜻하는 영어 디멘시아의 앞글자를 딴 것입니다. 고령의 치매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스타벅스를 찾아 커피나 음료 등을 즐기면서 고민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면서 잠시나마 일상의 여유를 즐기게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치매 환자 고객을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일반 손님과 자연스럽게 섞이고 어울리면서 치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이해가 높아지는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치매를 어떤 특별한 것이나 기피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주변의 일상사로 받아들이려는 일본 사회의 노력이 돋보이는 사례입니다. 관계자들은 치매 카페가 생긴 후 동네 사람들의 치매 환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는 것을 실감한다고 몸소 느낀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햄버거 체인인 맥도날드의 일부 매장에서도 치매 카페를 기획하는 등 유명 식음료 체인점으로 치매 카페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모방송국 PD는 직원 전원이 치매 환자들로 이루어진 기간 한정 레스토랑을 기획 운영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명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인데요. 여기선 손님들이 시킨 음식과 전혀 다른 음식을 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가게의 간판에서부터 주문을 틀리는 곳이라는 걸 내걸고 있기 때문에 손님 중에서 화내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수가 발생해도 부드럽게 받아 넘기거나 와하하 함께 웃어버리는 기분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일본에서는 이 기획이 인기를 얻으면서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이라는 사단법인이 만들어졌고 또 한시적으로 예약을 받아 치매 환자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손님의 95%가 치매 환자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지역의 주간보호센터 같은 요양사업소에서도 치매 환자에게

사회의 일을 맡기고 있는 경우도 볼수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종이 접기와 같은 인지능력 개선 활동을 하는 대신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을 치매 환자들한테 맡겨서 사회활동을 시키는 겁니다. 몫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치매 환자가 가죽 공예품이나 가구를 만들 수 있도록 주선해 준다거나 요리를 잘하는 여성들이 시설에서 요리를 할수 있도록 연결해 주기도 합니다. 지역의 기업들과 협조해서 약간의 소득도 얻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는 일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치매 환자들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막상 일을 시켜보니 그런 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지역사회 일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처럼 치매 환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에 녹아들 수 있도록 돕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다방면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입니다. 또 용어를 통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도 주목할 만한데요. 일본에서는 치매라는 말을 현재 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2004년부터 정부 공식 용어에서 치매라는 용어가 추방됐기 때문입니다. 치매라는 말은 사실 어리석을치 어리석을 매라는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국민 공모를 통해서 인지증이라는 치매를 대체하는 공식 용어를 만들어냈고 이후 정부와 시민들의 노력에 힘입어서 인지증이라는 말이 정착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지증이 감추고 싶은 가족의 질병이 아닌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노인성 질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사회의 변화를 낳고 사회 분위기의 변화는 그동안 세상에 없던 비즈니스와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도 당장 치매 용어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치매도 우리 하기 나름입니다. 함께하면 무섭지 않습니다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저는 역사를 연구한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 중국어 문법을 전공했어요. 중문과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이야기라는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이래요. 삼국사기는 저에게 인생관, 가치관, 철학관 이런 걸 준 책은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삶의 목적을 설정해 준 책입니다. 삼국사기를 여러분은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한 번씩은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혹시 말이죠, 아 나중에 삼국사기 한번 꼭 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신기해요. 분명히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저 책을 나중에 꼭 한번 읽어야지 이러한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상북사기는 이런 책이다 라고 하는 선입관을 여러분이 갖도록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상북사기는 사대주의적인 책이다. 예컨대 김무식 선생님이 사대주의자다. 그리고 중화사상에 아주 젖어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삼국사기도 그럴 것이다 라는 생각을 심어주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회 분위기가 그래요. 또 하나 있어요. 삼국사기는 문장이 번지르르 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김이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신 최남선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삼국사기는 문장이 번지르르 하다라는 그 지적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에요. 당신이 어떻게 알아? 저도 삼국사기 봤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삼국사기의 문장은 두 종류가 있어요. 그 내부를 보면 하나는 김무식 선생님께서 삼국사기를 칠때 다른 문장을 인용한 게 있어요. 역사 선의가 그렇겠죠? 예, 이런 필요한 기록이 중국에 있으면 중국 거를 인용하고 또 어떤 사람의 시도 인용하고 하겠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뭘까요? 예, 정말 김부식 선생님이 썼거나 편찬자들이 직접 쓴 문장이에요.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한 부분에서 문장이 번지르르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식 선생님이 썼다고 생각되는 문장에서는 번지르르 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문장이 번지르르해. 당신이 어떻게 알아? 최남선 선생님보다 당신이 한문을 더잘 알아? 라고 지적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전 그분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번지르르 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20문장만 골라오시오. 나랑 토론해 봅시다. 그러고 싶어요. 또 하나 있어요. 삼국사기의 일부 기록, 특히 삼국사기 초기, 초반부 기록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라는 지적이 있어요. 이거는 일본 학자가 지적한 것인데, 한동안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그것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사대주의 문제예요. 그럼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뭐냐? 정말 삼국사기는 사대주의적인 책인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대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왜 나쁠까요? 사대주의가 왜 나빠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나쁘죠? 아마 이럴 거예요. 그 사자를 섬길 사자로 해석해요. 되겠습니까? 섬길 사자. 그러니까 대는 큰 나라니까 큰 나라를 섬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오해는 왜 생겼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과학적인 사실을 봅시다. 여기에 보면 로켓이 하늘 올라가고 있어요. 보이저 1호예요. 저기 언제 쏜지 아세요? 1977년 9월 5일날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저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매일 147만 킬로미터로 날아갔어요. 시속으로 하면 6만 1250km쯤 될 거예요. 한 시간에. 무지무지하게 빠르죠? 구속도로 우주를 날아갔어요. 얼마를 날아갔냐면 18개월을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성의 예상 지점에 도착했어요. 그 도착했을 때 시간의 오차가 원래 과학자들이 계산했던 도착 시간 하고 15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과학자들은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먼 거리를 18개월을 달려서 도착을 하는데 오차가 15분밖에 안 날까? 정말 과학은 위대하고 위대하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의 과학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2016년 2월 12일에 중력파를 발견했다라고. 예, 전 세계에 공표를 했었어요.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위대한 물리학자 있죠? 그 사람이 자기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우주에는 중력파가 존재한다. 중력파는 파동이에요. 예를 들면 블랙홀이 두 개가 꽝 부딪히면 파동이 나겠죠?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동이 나듯이 중력이 파동이 나요. 이 파동이

온 우주에 차 있다. 그런데 그로부터 딱 100년이 지난 2015년 9월에 인류는 중력파를 검출해내는데 성공했어요. 원자 있죠, 원자, 아톰. 원자 크기 얼마인지 아세요? 100억분의 1미터예요. 감이 안 잡히시죠? 100억분의 1미터. 굉장히 작아요, 원자가. 원자 보신 분 없으시죠? 무지무지하게 작은데 중력파를 검출해내고 났더니 중력파의 파장의 길이가 원자 크기의 10억분의 1이었어요. 이 작은 파장으로 지구를 어떻게 통과했냐면 0.2초내에 통과했어요. 그걸 잡아낸 거예요. 잡아내고 보니까 13억 광년 저 우주 멀리에서 두 개의 블랙홀이 꽝 부딪힐 때 나타난 파동이었다는 것이 증명됐어요. 인류는 또 깜짝 놀랐어요. 와, 과학은 대단하구나. 정말 대단히 발전했구나. 그런데 저만 놀란 게 아니에요. 온 인류가 다 놀랐어요. 그리고 더욱더 놀란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 철학자들입니다. 과학 철학자들이, 아니, 도대체 과학은 어떤 방법으로 연구했기에 이처럼 정밀하게 발전했는가? 이걸 다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걸 찾아가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작업에 도달해 보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에 도착했어요. 경험주의를 주장한 철학자. 네, 그 유명한 프란시스 베이컨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새로운 사고 유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베이컨은 진실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1. 자료의 수집과 관찰입니다. 너무 당연하죠? 2. 이 관찰을 통해서 자연의 규칙성을 찾아내야 한다. 이것도 너무 당연하죠? 3. 이 규칙성을 보고 귀납적 추론을 해야 한다. 귀납 추론을 해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프란시스 베이컨 이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연역 추론을 해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와, 귀납 추론이라는 걸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명제나 정의가 나오면 이것을 실험해야 한다. 이러한 단계를 주장했어요. 그런데 제 생애에는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이 말이. 왜냐하면 첫 단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료의 수집과 관찰. 이게 다가 아니에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자료 수집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였어요. 관찰 앞에도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그 수식어가 뭐냐면 편견 없는 일.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편견 없는 관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편견 없이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오늘 우리 대장이 기분이 안 좋아. 이런 보고 할까 말까 하지 마. 이렇게 돼. 이 자료를 발표하면 우리 사회 혼란이나 비록 진실이지만 이건 발표하지 마. 이런 일도 있어요. 되겠습니까? 내가 이런 논문을 쓰는데 이 자료를 넣으면 내 논리가 흩어져. 빼자. 이런 수도 있어요. 명백한 진실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편견 없는 자료의 수집은 그처럼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대한 편견 없는 관찰. 이건 더 어려워요. 인정되시나요? 프란시스 베이컨은 이랬어요. 저 부분을 설명하면서 가로를 딱 쳤어요. 사람은 누구나 정신 안 차리면 편견에 빠지게 되어 있다. 가로 닫고 이랬어요. 누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편견에 빠지게 되어 있대요.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이 편견이 모든 것을 그르친다. 그럼 이 편견이 왜 생기지? 왜 생기는 거야? 하다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선입관을 갖게 된다. 그러면 편견이 생긴다. 선입관은 왜 생기지? 하다가 네 가지 사항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하나는 종족의 우상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니까 갖는 옳지 않은 선입관이에요. 예를 들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러죠. 많이 들으셨죠? 네. 정말 인간이 만물의 척도예요? 새가 지저귀고 있어요. 그 새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노래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울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 시끄러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아주 오만하게도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이니까 가질 수 있는 오류예요. 사실이 아닌데 그걸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걸 우상이라 그래요. 이게 우상이다. 사실이 아니다. 둘째는 동굴의 우상입니다. 이거 왜 생기냐면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독특한 성격 때문에 또 아주 아주 죄송하지만 교육을 잘못 받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육받은 걸 철저하게 믿어요. 진실로. 그런데 잘못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베이컨은 그걸 지적했어요. 또 어떤 권위자의 말을 듣고 그걸 믿는 경우에요.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에요. 근데 그 권위자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성격이나 자기가 받은 교육이나 혹은 어떤 권위자의 말을 잘못 듣고 진실하고 믿게 되어버리는 우상. 그걸 동굴의 우상이라고 그랬어요. 셋째는 시장의 우상이에요. 시장이 뭐죠? 사람 많이 만나요. 많이 만나죠? 근데 사람이 만날 때 무엇으로 의견을 소통하나요? 언어예요. 이 언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편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쓰면서도 잘못 쓴 줄 몰라요. 믿어요. 우상이에요. 그게 시장의 우상입니다. 네 번째는 극장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프란시스 베이컨이 살았을 때는 영화가 없었어요. 극장에서 뭐를 공연했겠어요? 연극 공연해요. 여러분, 역사 드라마 보신 적 있죠? 역사물을 공연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공연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실제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이 공연된 역사를 실제 역사로 알아요. 인정되십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어떤 영화 감독이 광해군을 멋진 사람으로 묘사하고 싶어요. 그러면 주인공을 아주 잘생기고 체격도 좋고 말도 단아하고 정중하고 장엄하고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광해군이 멋진 사람인 줄 알아요. 광해군을 아주 폭군으로 묘사하고 싶은 영화감독이 있으면 주인공을 조금 험악한 연기도 잘하고 우락부락하고 그런 사람을 주인공을 만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광해군은 굉장히 험상궂고 포악하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 역사의 사실과는 아무 상관없이 상연되고 공연된 것을 실제 역사로 착각한다. 이것을 믿는다. 우상이에요. 이게 프란시스 베이컨이 얘기한 극장의 우상입니다. 되겠습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이라고 믿는 우상 때문에 편견을 갖는다. 이게 가장 어렵다. 이 편견을 가지면 우리는 영원히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지적을 가지고 사대주의란 말을 한번 다시 보자고요. 제가 맨 처음에 사대주의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드렸어요. 생각나십니까? 사대주의는 좋아요, 나빠요? 나쁘다고 하셨어요. 왜 나빠요? 대국을 섬기는 거니까 나쁘다고 하셨어요. 근데 섬긴다는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쁘죠? 야, 우리도 나라인데 다른 나라를 왜 섬겨? 우리가 종이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사대주의 이 말을 누가 맨 먼저 쓴지 아세요? 사대주의란 말은 중국에 없어요. 일본에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없었어요. 저거 분명히 한자인데 중국에도 없었다니까요. 이 말을 누가 맨 처음 썼냐면 1884년에 일본의 계몽주의 사상가가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884년에 글을 하나 썼어요. 무슨 글? 조선의 실력 혹은 조선의 지식인을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조선의 관료, 신료들, 조선의 지성인들은 중국을 너무 섬긴다. 사대주의에 빠져 있다. 하고 사대주의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사대란 말은 원래 중국에 있어요. 맹자에 나옵니다. 근데 이즘, 영어에 이즘 있죠? 이즘, 주의란 말을 또 사대에 붙여가지고 사대주의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조선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사대주의란 말을 우리는 장수할 비판한테 써먹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죠? 좀 꺼림직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정말 사대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아까 말씀드린 언어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우상, 그것 때문에 생기는 편견을 한번 분해 소재하기 위해서 사대란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보기로 합시다. 사대란 말은요,

맹자에 나와요. 맹자 보시면 제선왕이라는 사람이 맹자에게 물어요. 이웃나라와 외교관계를 맺는 데에 아주 좋은 도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맹자가 있다.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주 어진 사람. 어진 사람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단어를 다 갖다 놓으면 어진 사람이에요. 관용하고 슬기롭고 덕성이 많은 사람을 다 여기에 합쳐지면 어질다 그래요. 아, 좋은 말이죠? 어진 사람만이 큰 나라를 가지고도 작은 나라를 섬길 수 있다. 중국 역사에 그런 사람이 있다. 탕이라는 사람이 그렇다. 위대한 왕입니다. 네, 위대한 왕이에요. 문왕도 성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에요. 문왕도 그랬다. 큰 나라 가지고도 작은 나라를 섬겼다 그랬어요. 오직 지혜로운 사람만이 작은 나라를 가지고 큰 나라를 섬겼다 그랬어요. 중국 역사에 그런 사람이 나와요. 태왕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태왕은 위에 나왔던 문왕이 할아버지예요. 구천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사대와 사소가 나온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제 말씀 잘 들으세요. 작은 나라를 가지고도 큰 나라를 섬기다. 말이 될것 같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큰 나라를 가지고도 작은 나라를 섬긴다가 말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큰 나라가 어떻게 작은 나라를 뭐 조상님, 부처님, 하나님처럼 섬겨요. 그러니까 사자의 해석이 잘못됐어요. 이것을 다잘 번역하고 해석하려면 섬기다가 아니라 존중하다가 맞아요. 큰 나라 가지고도 작은 나라를 존중해야 한다. 작은 나라 가지고도 가졌으면 큰 나라를 존중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라가 서로 존중하게 돼요. 사대 사소의 본래 의미는 이래요. 이걸 가지고 사자를 섬긴다고 해놓으니까 사대란 말이 아주 기분 나빠 보이잖아요. 우리 뭐에 빠졌죠? 동굴의 우상에 빠졌어요. 교육을 잘못 듣거나 어떤 권위자가 말을 잘못한 걸 진실로 믿으면, 와, 우리는 사대했대. 정말 우리 선조들은 안 돼. 조선은 사대했대. 김무식 선생님은 사대했대. 삼국사기는 사대주의에 빠졌대. 네? 아닙니다. 큰 나라를 존중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작은 나라를 존중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굉장히 좋죠. 사자를 존중하다로 바꾸면 사대와 사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사대와 사소 두 가지. 큰 나라 존중하고 작은 나라도 존중해야 돼. 이거를요, 철학적으로 잘 정리한 분이 있어요. 독일의 그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칸트는 이랬어요. 우리 지구에 세계에 전쟁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평화, 를 한번 추구해 보자. 실제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어렵죠? 근데 칸트는 영원한 평화라는 책 제목 뒤에다가 부제를 붙였어요. 철학적 기획. 영원한 평화는 안 온다. 그거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아는데, 그러나 인류는, 세계는 영원한 평화를 구상하고 그걸 이상으로 두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언젠가는 도달할지도 모른다. 영원한 평화라고 하는 이 이상 꿈을 꿈꾸지도 않고 설정해 두지도 않으면 영원히 못 간다. 그러니까 못 가는 줄 나도 알지만, 어려운 줄 나도 알지만, 이러한 이상은 설정해 놓고 나가야 할 필요가 인류 사회에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영원한 평화라는 책을 썼어요. 칸트는 이처럼 나라도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인간이 인격을 갖는 것처럼 국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봤어요. 이 국격은 인격이 언제든 존중되는 것처럼 언제든 존중돼야 한다. 아무리 작은 나라도, 아무리 약한 나라도, 아무리 도덕적으로 부패한 나라라 할지라도 다른 나라가 함부로 침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세계 나라들이 모여서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침략 전쟁 못하도록 제어도 하고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한낱 철학자의 꿈 같던 이 임마누엘 칸트의 꿈은 이루어졌어요. 이책 때문에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어요. 국제연맹이 좀 약하니까 이거를 다시 해체하고 더잘 만든 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엔 국제연합이에요. 이게 사소주의예요. 되겠습니까? 작은 나라도 존중해주자. 작은 나라는 큰 나라 존중해주자. 어떻게 보면 맹자의 꿈이 임마누엘 칸트에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주의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구나.

아, 원래 사대주의는 없구나. 일본 학자가 조선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구나. 그렇지만 그냥 씁시다. 왜? 지금 많이 쓰니까. 대신 사자를 섬기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미를 주지 말고 존중하다라고 줍시다. 그럼 큰 나라를 존중하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존중해야 돼요. 잘 보시면 사대주의는 나쁜 게 아니에요. 작은 나라들이 존립하려는, 존재하려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자주성을 해치는 개념이 아니라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방법일 수 있어요. 영국이 미국말 들어요, 안 들어요? 프랑스가 미국말 들어요, 안 들어요? 러시아가 미국말 들어요, 안 들어요? 거의 다 들어요. 힘을 행사하려고 하면 들어요. 왜? 강하니까. 강하니까. 여러분, 중국보다 약한 나라가 중국말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오늘날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선조들은 왜 사대주의에 빠졌는가 하지 말고, 아, 사대란 말은 이런 말인데, 지금도 그렇구나. 세계 온 나라가 다 그렇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시대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인류 사회는 본래 그런 거구나. 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가 없으면 있는 데서 배워와야 돼요. 우리나라 철학 체계가 약하면 서양 철학을 배워와야 돼요. 우리가 물리학이 약하면 서양의 물리학을 들여와야 돼요. 우리 의학 수준이 낮으면 좋은 나라 의학을 가져와야 돼요. 맞죠? 이게 인정이 되시면 왜 조선까지 우리는 중화 사상에 물젖었는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는 세계에 중국이 세계 문화 문명의 중심지였었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배워온 거예요. 우리가 서양 문화 문명을 배워오듯이. 우리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일본 사람도, 동남아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도, 저 남미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서양 문화 문명을 전부 배워와요. 사대주의는 일본 학자가 만든 말이지만 쓰기로 합시다. 쓴다면 정확하게 쓰자고요. 큰 나라를 존중해주는 생각. 사소주의는 작은 나라를 존중해주는 생각. 그래서 모든 나라가 임마누엘 칸트의 말처럼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것. 사대주의라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세요. 만일 정말 사대를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대를 했다면, 그 사대는 오로지 큰 나라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어떻게 알죠? 오늘날 우리를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대주의는 잘못 썼지만, 지금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사대주의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국가가 살아가는 하나의 수단이었을 가능성이 많다. 우리가 역사를 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볼때 함부로 자존심 강조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나 자존심이 강한 나라가 강한 게 아니라 존재하는 나라가 강한 민족이고 강한 나라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말씀을 끝으로 오늘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어?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김세훈입니다. 저는 도시설계와 재생, 라이프스타일 변화, 또 도시 빅데이터를 주제로 교육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신도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시대 요구에 맞추어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20세기 중반에는 전후 복구와 도시 재건을 위해서, 이후 급속한 산업화 시기에는 산업기지 건설과 중화공업 육성을 위해서, 또 보다 최근에는 해외 투자 활성화나 국가 균형 발전, 신성자 산업 육성을 위해서 신도시를 조성해 왔습니다. 오늘은 신도시의 여러 측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신도시란 무엇일까요? 신도시는 말 그대로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알듯말듯 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신도시의 반대말을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신도시의 반대말은 오래된 도시 또는 역사 도시, 왕조의 수도를 뜻하는 고도 같은 게 되겠고요. 또 다른 반대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자연 발생적인 마을이나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 반대말의 반대말이 신도시라고 하면 보다 명쾌해지나요? 신도시란 새로운 도시이고요. 동시에 아직 도시화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사업시행 주체가 전면 매수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계획적으로 만든 도시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도시의 첫 번째 특징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계획 도시란 점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를 새로이 계획하고 또 만들까요? 이건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그냥 원래 있던 역사 도시를 더 밀도 있게 만들어 주거나 상업 공간을 많이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신도시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신도시가 아니면 이루기 어려운 특별한 사회경제적 또 이념적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이죠. 여기서 특별한 목표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석유나 금광, 광물 등의 자원을 채굴하기 위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1960에서 70년대 석탄 채굴과 함께 성장한 태백시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그림은 대만의 지우펀이라고 한 도시입니다. 1920년대, 30년대에 금광 채굴과 함께 성장하면서 한때 대만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 리틀 상하이 혹은 리틀 홍콩이라고도 불렸죠. 또는 한 국가의 기간 산업을 육성하거나 과밀 도시

권역의 인구를 다른 지역으로 분산한 예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일기 신도시나 혁신 도시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나아가 마지막 그림처럼 미얀마의 네피도 같은 신행정 수도 건설도 신도시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만약 이렇게 대규모 계획을 통해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가 신도시라면 한번 이런 생각도 해보시죠. 커다란 복합 리조트 단지나 테마파크도 과연 우리 신도시라고 할수 있을까요? 이들 리조트 단지도 넓은 부지를 계획적으로 만들었고 여가나 테마체험 등의 특별한 목적을 목표로 하고 있죠. 하지만 신도시는 이들 단지와는 차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목표를 추구하지만 동시에 특수 목적의 소비자에게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다 보편적인 시민, 기업, 또 근로자나 학생, 외국인 비즈니스맨, 관광객, 공공행정 등 모두를 위한 포용적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도시입니다. 우리가 리조트나 테마파크를 입장하려 할때 입장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신도시 안에 발을 들여놓는다고 비용을 지불하진 않죠. 또 심지어는 신도시를 만드는 주체는 비용 지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이나 무료 창업시설도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신도시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나이나 성, 국적, 소득, 신체 능력과 관계없이 도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권, 이동권, 행복 추구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 전 유엔 해비탯의 도시의제에서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왔죠. Cities for All, 모두를 위한 도시, 그리고 City as a Commons, 공유재로서의 도시 같은 이야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조성하고 있는 신도시 네옴시티가 세간의 관심을 받았죠. 과연 이세 가지 신도시의 마지막 측면, 즉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보편적인 시민들에게도 주거권, 이동권, 행복 추구권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신도시가 상당한 규모의 계획 도시라고 했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신도시 규모에 대한 아주 학술적이고 제도적 정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고할 만한 숫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도시를 만드는 여러 방식 중 하나가 택지 개발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330만 제곱미터, 즉 100만 평 이상의 규모로 개발하는 지구를 신도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100만 평이라고 하는 크기는 윤중로 제방 안쪽에 여의도 면적보다 약간 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100만 평보다 작은 규모의 신도시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 절반 크기 약 160만 제곱미터로 조성 중인 과천 공공주택 지구도 있고요. 이보다 훨씬 작은 한 30만 제곱미터 내외의 도시개발 사업도 최소한의 자족성을 갖춘 경우 미니신도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도시의 종류와 그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신도시는 무엇인가요? 한국의 중장년 세대라면 아마도 1980년대 말 정부의 주택 200만 호 건설 공약에 따라 만들어진 분당이나 일산 같은 신도시가 떠오를 것입니다. 또 보다 젊은 세대에게는 세종시, 송도국제도시, 또 판교나 위례 등 2기 신도시도 친숙할 것이고요. 앞으로 조성하게 될 인천 계양이나 하남 교산과 같은 3기 신도시에 입주를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권에만 신도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방에도 많은 신도시가 있어요. 의료산업으로 특화된 원주라든지 또 전자, 부품, 소재산업에 특화된 충주와 같은 기업도시가 그 예입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기치로 조성된 전국 10곳의 혁신도시도 있고요. 한국수자원공사가 부산시와 함께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육성하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신도시의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신도시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계획 주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이 그림은 하나의 모식도이긴 하지만 아직 도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땅에 새로운 개념과 형태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기존 토지의 소유 관계나 또 이해 관계에 구애받지 않은 계획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때는 이런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이 세상의 창조주가 된 듯한 기분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땅은 기존에 지가가 높게 형성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땅을 매입해서 도시의 조성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에 도시가 갖고 있던 과밀, 교통체증, 또 서비스 사각지대 등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법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새로운 기술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조립과 해체가 용이한 주택이라든지 빗물의 흡수와 저장이 가능한 도로, 또 스마트한 교통 시스템, 제로 에너지 도시 등이 그 예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부산 에코 델타 시티의 국가 시범 사업으로 진행 중인 스마트 빌리지입니다. 이곳에는요, 입주 신청을 받아서 선발된 56세대 입주자가 5년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이들의 일상을 모니터링해서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각자 개인에게 맞춤화된 식단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 가로등과 지능형 CCTV가 작동하고 무인 로봇 순찰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의 혁신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게 신도시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신도시 입주자가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혜택도 있습니다.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거 세대 중에 일정 부분은 공공주택으로 개발이 됩니다. 또 분양과 임대주거가 섞인 혼합단지도 조성이 되고요. 이는 젊은 1인 가구나 신혼가구, 또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든 노년가구 등의 주거권 확보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에서 특별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행복한 육아 환경을 만들자라는 건데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하기도 했고요. 또 학교와 공원, 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을 복합화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더 행복할 수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신도시는 경제 주체의 비즈니스와 또 접근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도시에서는 접근성 좋은 입지에 대형 판매 시설이 들어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성장 초기 단계의 기업은 좋은 입지에 또 저렴한 업무 공간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도시는 계획 수립 초기에 역세권 주변에 전략적으로 업무 용지 또 기업 용지 배치가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특정 기업에게 입주 혜택을 몰아주지 않더라도 유사한 업종의 기업들이 밀집하며 혁신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신도시의 서현순의 정자역 일대가 그 예입니다. 이 주변은 최근에 금융보험업, 소프트웨어, 또 교육업 관련 사업체 9천여 개, 또 종사자 7만 3천여 명이 밀집한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신도시의 여러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의 모든 면이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교통이나 경관 측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도 있고요. 신도시를 노잼 도시라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신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쾌적하고 편리한데 아파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지루하고 또 주말에 가족과 즐길 그런 거리가 없다. 또 매력적인 골목 상권이 없다. 등의 여러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신도시가 이런 측면에서 아쉬운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도시의 태생적인 한계인데요. 바로 시간의 층이 얇다는 점입니다. 신도시 조성은 땅을 택지로 만들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이 택지로 만든다라는 것은 개발 사업의 시행 주체가 토지를 전면 매수해서 주택 건설 용지와 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땅의 속성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원래 땅이 갖고 있던 역사와 맥락이 사라지고요. 애착을 가질 만한 장소들이 없어지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과 새 건물 옆에 또새 건물, 또 새로운 장소 옆에 또새 장소가 만들어지면서 시간의 층 자체가 굉장히 얇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굉장히 그 도시를 매력적으로 느낀다면 그 도시가 축적한 그런 내러티브, 또 사람들의 활력, 공간의 바이브가 시간에 따라서 잘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젊은 세대를 설문조사를 해보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래된 공간을 낙후됐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오래된 공간이 힙하고 매력적이고 편안하면서도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밀레니얼 세대에게 대규모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그런데요. 만약 다른 조건이 같다면 교외 지역에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보다 오래된 역사문화 지구에 살고 싶다. 역사문화 지구에 어느 정도 시간의 층이 쌓인 그런 주택과 환경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터운 시간의 층이 사람들에게 크게 어필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신도시가 재미없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도시 구성원 때문입니다. 구성원이 상대적으로 단조롭다는 거죠. 아무래도 비슷한 시기에 주택 분양을 신청하고 또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고 유사한 직업군과 입지 선호도를 갖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인데요. 과거에 신도시로 전입한 세대에게 이주 이유를 묻는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예외 없이 1순위 이유로 드는 게 주택, 특히 적당한 가격의 주택이 해당 신도시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 쾌적한 단지 환경, 편리한 교통, 또 직장의 접근성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요. 이들 결과는 우리나라로 치면 1, 2기 신도시에 아주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하나의 신도시에 적절한 주거 비용과 일자리 선호도를 갖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사회적 다양성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경직된 마스터 플랜 측면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신도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철저한 계획의 산물입니다. 인구, 기업 수, 도로, 교통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 플래닝이 이루어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도시의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시에서 겪을 수 있는 경험도 대체로 예측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시에서의 경험을 즐겁게 만드는 건 역설적이게도 계획되지 않은 우연성, 또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경험의 복잡성일 텐데요. 우리 신도시에서 이런 게 아주 드뭅니다. 예를 들어서 구불구불한 골목길이라든지 실개천과 작은 언덕이 있는 경우, 또 허름한 노포, 또 청년들이 운영하는 점포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신도시의 어떤 문제점, 또 신도시를 재미없게 만드는 요소가 있지만 이거가 단점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보다 섬세한 도시 설계, 또 전반적인 어떤 신도시의 관리를 더 잘함으로써 이런 단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이번에는 신도시의 중심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심지란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도시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지역이나 또 사업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긴 하는데요. 도심부, CBD, 또 금융지구, 역사도심, 중심상업지역, 이런 비슷한 이름으로 같이 불립니다. 서울의 강북 지역을 예를 들면 광화문에서 시청, 종각역 일대가 중심지일 것이고요. 대구시에서 보면 대구시청과 228 중앙공원, 또 동성로 일대가 중심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심지는 시민과 기업, 또 행정의 활동과 지원 기능이 한 도시에서 가장 집약된 곳이기도 하고요. 또 도시의 심장이자 두뇌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은 미국 보스턴의 금융지구와 존 행콕 타워, 또 코플리 스퀘어, 그리고 보스턴 최고의 쇼핑가이자 고급 주택지구인 백베이 지역인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중심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 강북이나 대구, 또 보스턴처럼 역사가 오래된 도시만 중심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신도시에서도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중심지가 존재합니다. 신도시의 중심지의 역할은 고밀 복합 개발을 통해서 중심 기능을 구현하는 것일 텐데요. 애초에 신도시 건설을 시작하게 된 취지와 목표가 있겠죠. 주택만 짓고 또 상가만 건설해서는 이런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운데요. 처음 도시를 설계할 때 중심지에 대해서 다른 곳보다 필지 규모도 더 크게 하고 용도와 층수 제한은 더 완화해서 그리고 접근성은 더 편리하게 만들어서 이런 목표를 달성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 방법 중에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 중심지를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서 판매나 상업, 문화, 업무 기능을 복합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광역, 교통환승시설과 또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연계해서 접근성과 쾌적성을 높이는 것이죠. 이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써서 조성한 신도시의 중심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게 그림에서 보이는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지구 같은 곳입니다. 마리나베이는 1970년대 초반부터 매립을 시작해 새롭게 조성한 약 360헥타르의 면적의 땅입니다. 여기에 호텔과 컨벤션, 또 미술관, 쇼핑몰 등이 들어선 복합 기능의 중심지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토지 자원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보한 중심지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계획에 따라 개발을 합니다. 한 예로 향후 15년의 도시 비전을 담아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데요. 이 마스터 플랜은 5년마다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마리나베이 주변에 대해서 모든 용지, 지상과 지하에 있는 모든 땅에 대해서 토지 이용 계획을

여러 제한을 고려해서 그 땅의 용도를 나중에 결정하는 그런 토지 매각의 방식입니다. 국내에서는 동탄 신도시를 예로 들수 있을 텐데요. 동탄의 중심지는 화성시 오산동 일명 광역 비즈니스 컴플렉스입니다. 이곳은 2016년 12월 SRT 동탄역이 개통이 됐고요. 앞으로 광역 급행철도인 GTX A라인과 인덕원선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수도권 남부의 최대 규모 중심지로서 위용을 갖출 텐데요. 동탄역 동측으로는 백화점과 영화관이 이미 들어서 있고요. 그 서측으로는 최대 높이 250m의 업무 문화 판매 복합시설인 랜드마크 타워와 또 컨벤션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세권에서 동탄 여울공원과 청계중앙공원 등이 동서 방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탄역 일대의 입지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서로 다른 용도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것도 중심지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원래 기획한 용도보다 더 사업성이 좋은 용도로 바꾸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고요. 랜드마크 타워 부지에 대해서 주상복합 시설을 짓고자 하는 개발 사업 시행자와 수도권 남부에 일자리 거점을 창출한다는 원래 취지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는 게 현실이죠. 중심지 공간의 그 질적 수준에 대한 사람들의 눈높이는 과거보다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쾌적해야 되고요. 또 사회경제적 활력과 힙한 매장들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공공공간은 안전하고 보행 위주로 관리되어야 하고요. 또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이 존재감을 드러낸과 동시에 스타트업이나 로컬 크리에이터의 활동들을 위한 그런 여지도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변화된 도시 구성원들에게 선택받지 못하는 중심지 공간은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철저하게 도태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도시의 중심지 공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주제는 신도시의 공원입니다. 앞으로 공원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공원은 한 도시의 매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공원이라는 것은요, 서울숲이나 남산공원처럼 넓은 녹지 시설만 말하는 게 아니고, 선형의 녹지, 구릉지, 정원, 텃밭, 하천과 절유지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한 도시의 랜드마크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분들은 초고층 타워나 또 대규모 관람시설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잘 가꾸어진 공원과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녹지가 도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위대한 도시는 위대한 공원을 갖는다. 이런 말도 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신도시에서도 다양한 공원 만들기 실험을 했습니다. 분당의 중앙공원이나 일산 호수공원, 또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최근 조성된 50m 폭의 대형 선형공원도 만들어졌죠. 신도시에서 이런 공원 녹지가 왜 각별히 중요한가요? 앞에서 신도시는 시간의 층이 상대적으로 얇은 게 단점이라고 했죠? 그럼에도 공원 녹지가 있는 신도시에서는 24시간 365일 아주 풍요로운 싱한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공원 녹지를 만드는 행위를 우리가 조경이라고 하는데요. 그 조경이라는 행위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인 수목이나 초화류와 새, 나비, 다람쥐 등 야생동물을 녹지나 하천, 가로와 같은 도시의 일상의 공간으로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초대된 생명체와 공간을 다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시간을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몸 챙김, 또 마음 힐링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공원 녹지에 가서 건강한 신체 활동을 할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지역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가든이 활동을 할수 있고, 또 어린이 교육이 공원 녹지에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탄소를 흡수하고 열섬 현상을 저감하는 등 복합 기능의 사회적 그린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게 공원 녹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조경가 크리스 워커는 공원 녹지를 만드는 행위가 단순히 빈 땅에 식물을 심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지역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하며 청소년의 자기 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신도시 공원이 시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기 위해서는 신도시에 있는 다양한 도시 기능과 자원을 공원과 공원 주변의 가로가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 기능이라는 것은 일, 놀, 주, 배, 창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는 건데 work, play, live, learn, and create 이것입니다. 그리고 자원이란 역사 자원, 생태 자원,
또 교육, 육아시설 등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런 기능들이 공원 주변의 풍부한 도시, 그리고 공원의 주변의 가로를 매개로 활동이 잘 연결되는 도시가

좋은 도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분당의 중앙공원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물론 굉장히 시민들에게 널리 잘 이용되고 있는 공원이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공원 주변이 모두 성남대로, 분당로 등 6차선 이상의 광폭도로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바깥은 아파트로 둘러싸인 일종의 아일랜드형 공원입니다. 신도시 공원의 가능성도 보여줬지만 또 아쉬움과 개선의 여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도시의 공원을 만들 때 주변에 청년들이 장사하기 좋은 골목 상권도 만들고 아이와 부모가 함께 와서 시간을 보내기 좋은 미술관도 만들고 또 규모는 작지만 실험적인 브랜드가 찾는 팝업 전시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기능과 활동이 공원과 연계되었을 때또 공원과 도시 경계부가 소프트 엣지로 구성이 되었을 때 신도시의 공원이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3기 신도시는 과거 신도시와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우선 3기 신도시의 시작부터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정점에 치닫던 시점이었죠. 2018년 전후였는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골자로 3기 신도시 계획과 또 개발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들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LH 공사와 지자체가 사업 시행 주체로 개발하게 됩니다.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이런 다섯 곳을 우리가 3기 신도시라고 말하는데요. 세대 수를 기준으로 규모가 제일 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3기 신도시이고요. 한 6만 8천 호 정도 됩니다. 가장 작은 곳은 인천 계양, 한 1만 7천 호 정도의 규모입니다. 2019년에서 20년까지 이들 3기 신도시에 대한 지구 지정이 모두 완료가 됐고요. 2021년 말까지 지구 계획의 수립도 끝나서 2023년 1월 현재 토지 보상과 주택 사적 청약 등 후속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3기 신도시와 과거 신도시가 다른 점은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입지 측면입니다. 과거의 신도시보다 3기 신도시는 서울에서 더 가까이 있습니다. 도심부에서 20km 이내에 위치하고요. 또 지하 대심도 공간을 활용해서 광역 급행철도 GTX 등의 교통망과 잘 연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편리한 교통망에 좋은 입지를 신도시의 부지로 확보했지만 이를 위해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원칙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도시 조성의 불문율 중 하나가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는다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에서는 물론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 중심으로 그린벨트를 대거 해제했고요. 전체 신도시 부지의 약94% 정도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확보한 그런 땅입니다. 물론 다시 조성된 신도시의 총 면적 중에서 한 30, 40% 정도가 공원 녹지로 확보될 예정이고요.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10% 이상을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공원으로 다시 환원하는 일도 진행 중입니다. 두 번째는 신도시를 만든 제도 측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3기 신도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법의 특징이 뭐냐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을 공공주택으로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 1, 2기 신도시가 개발됐던 기반했던 법인 택촉법에서는 20% 전후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해왔는데요. 여기서 공공주택이란 법에서 정한 공공주택 사업 시행자, 즉 지자체나 공사나 혹은 지방공사 등이 국민의 거주권 안정을 위해서 임대나 분양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조그만 원룸이나 단칸방을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공공주택의 상당수가 국민들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60에서 85제곱미터 정도의 규모이고요. 더욱이 이런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 무주택자, 또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세대가 분양가 상한액 이하의 비용으로 내집 마련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3기 신도시에 건설 예정인 주택은 총 17만 7천 호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공공주택은 한 9만 2천 호 정도 수준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계획의 개방성과 신도시 사업 참여 주체의 다양성입니다. 과거의 신도시는 마치 계획의 내용과 절차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블랙박스 안에서 이루어지듯 사람들이 또 시민들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이번 3기 신도시에서는 기본 구상 자체를 현상 공모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당선작들을 모두 시민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된 개발 계획의 조정 내용이라든지 또 광역 교통의 그런 대책, 또 지구 계획 승인 내용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과거 신도시에서 사업 주체가 단일 공기업에 집중이 되었다면 3기 신도시부터는 여기에 광역 지자체, 또 지방 지자체, 지방 도시공사도 적극적으로 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H 경기주택도시공사라든지 또 지방도시공사에는 고양, 안산 등 11개 지방공사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설계 측면에서도 3기 신도시가 의미 있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요. 바로 도시와 건축이 통합구현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은 상위계획, 또 이후 건축과 조경은 하위계획으로 분리가 돼서 이 땅을 채워나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도시계획이 모두 끝난 이후에야 비로소 개별 필지에 대한 건축행위가 시작되면서 도시와 건축이 분리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3기 신도시부터 이루어진 도시건축 통합계획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입체적인 3차원의 도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 건축, 조경이 지구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절차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그 작업을 통해서 기존 신도시에서처럼 도로는 도로대로, 단지는 단지대로 어떤 이분화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가로를 중심으로 도시의 생활을 어떤 통합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3기 신도시에서 기대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사마귀의 신도시 텔로사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새로운 비전을 담은 여러 가지 신도시 계획이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여기에 유토피아적인 전망, 이를테면 자본주의의 병폐를 해소한다든지 또 새로운 모빌리티를 통해서 도시의 이동을 다르게 한다는 그런 슬로건들이 많이 내걸어져 왔는데요. 그 중에 하나로 텔로사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글로벌 유통기업 1위 월마트의 CEO를 역임했던 백만장자 마크 로어가 기획을 해서 여러 관심을 끌게 된 사례인데요. 텔로사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가장 고귀한 목표, the highest purpose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귀한 목표라는 것은 새로운 도시를 통해서 자산 가치를 선순환하게 한다라는 게또 핵심입니다. 텔로사는 미국 어딘가 사막에 지어질 단기적으로 5만 명을 위한 유토피아 도시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면적 약 3만 에이커, 이거는 한 121km 정도 되는데요. 제곱킬로미터 정도. 다음에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확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크 로우가 이 도시를 왜, 그 유토피아라는 말을 쓰냐 하면 현재 도시에서 만연한 자본주의의 병폐, 또 고질적 불평등, 공공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해결을 위한 그런 도시 모델을 제안했는데요. 자산 가치 상승의 열매를 특히 기존의 소수의 지주와 대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어떻게 해당 도시와 시민들의 삶으로 선순환 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텔로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신도시에 조성될 땅, 즉 도시 용지를 커뮤니티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땅의 소유권을 개개인의 호주머니에 넣는다라는 게 아니라 시민이 집합적으로 만든 커뮤니티, 또 재단, 또 커뮤니티 코퍼레이션 같은 그 조직에게 준다라는 건데요. 참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신도시를 만들고 그 땅을 시민들한테 나눠준다니 뼛속까지 아마 자본주의자일 마크 로우가 참으로 독특한 발상을 했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토지를 양여받은 커뮤니티는 이 자산을 기반으로 텔로사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 텔로사에 입주할 시민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여기에 입주할 기업이나 단체들에게 교육, 의료, 복지, 문화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함께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텔로사라는 도시가 성장하면 할수록 해당 커뮤니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같이 증가를 할 거고요. 그 증가분의 대부분을 텔로사의 도시 환경을 더 좋게 만들고 또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복지 서비스와 최상의 기업 공간 제공에 재투자한다라는 게이 텔로사의 어떤 그 도시 경제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오늘날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빈부격차는 곧 자산 격차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즉, 도시에서의 자산 가치 상승이 해당 지역으로 재투자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거나 혹은 약탈적 주체의 어떤 재상 증식으로

활용되는 게큰 문제인데요. 텔로사에서는 이런 도시의 자산 가치 상승이 소수의 부를 증폭시키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과 공공 영역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게 핵심적인 비전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성장과 커뮤니티의 자산 축적, 또 서비스의 제공 역량 증대, 또 전반적인 시민의 삶 개선이라는 선순환 고리를 기대하는 것이죠. 텔로사의 도시 설계 측면에서 또 다른 특징은 하나의 중심지를 갖는 하나의 신도시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36개의 분산된 복합 거점을 중심지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중심지를 가진 기존 도시보다 훨씬 탈중심적이고 또 집과 직장, 쇼핑몰이 걸어서 아주 가까운 거리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신도시를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런 모델이 아직 실현이 되지 않았고 굉장히 이상적인 측면도 있어서 정말 지어질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실현되지 않더라도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같이 꿈꿔보고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보는 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도시의 목표 자체가 어떤 그 신도시에서 시간을 보내고 정주하고 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과 또 기업의 삶을 더 행복하고 더 다양성 있게 또더 포용적으로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의 구조와 가치 상승의 방식을 어떻게 뜯어고쳐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 순환의 연결고리는 투명하고 또 명쾌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야 이런 해당 연결고리 안에서의 가치가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신도시가 이것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더 고민하고 개선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신도시에 적용될 수 있는 빅데이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그 빅데이터와 AI 기술이 도시 계획과 관리에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신도시에 적용해서 삶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죠. 여러 데이터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데이터가 뭘까요? 바로 사람 그 자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또 지적인 활동은 최근 굉장히 많은 부분이 기록이 되고 있고 또그 보이지 않는 룰도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람에 대한 또 도시나 인구에 대한 데이터를 모은다라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 전체 인구 중에 일부 샘플을 뽑아서 추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도 진행 중이고 있는 인구 총조사는 국민의 한20% 정도를 표본조사하는 방식이고요. 또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생활인구는 통신 3사 중에 1개 사의 모바일 시그널을 활용하여 추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통신사는 시장 점유율이 한30% 수준이니까 대략 한 3분의 1 이하의 사람들의 샘플을 통해서 전체를 추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 공간에 센서가 더 촘촘하게 뿌려지고 있고 또 모바일 디바이스의 앱이 더 고도화되면서 이제는 전수 인구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가 확보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마 5,200만 전체 국민에 대한 빅데이터가 모여서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소스로 한번 이런 조합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모바일 통신 위치 정보, CPS라고 하는데요. 이 정보들을 다 모으고 또 개인들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또 스마트워치 등 그리고 와이파이의 어떤 신호 패턴을 이용해서 어느 매장을 가는지 식별하는 이런 기술들도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정형 CCTV의 지능화를 통해서 유동 인구를 인식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동할 때 타는 대중교통의 승하차 정보, 또그 매장에 가서 지불을 할때 쓰는 신용카드의 매출 데이터, 그리고 우리가 각종 포털의 검색창에 검색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 또 지도, 예약, 내비게이션 데이터, 이들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을 하면 우리가 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가고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상당히 정확도 높게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람과 이동 관련 데이터가 그 해당 사람의 위치 파악 정도에 머물렀다면 앞으로 이 사람의 위치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몸을 담고 있는 그런 공간의 특징, 그 다음에 이동과 체류의 어떤 시간의 특징, 그리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목적과 행

상태의 특징, 이네 가지 측면의 이해가 종합적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시 이런 데이터가 과연 신도시에 적용돼서 무엇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도시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굉장히 상권 형성이 더디다라는 측면입니다. 지금의 신도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불확실한 미래 수요에 기대서 점포를 열거나 서비스 종류를 정해야 됐죠. 굉장히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신도시의 상가 자체가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진입 장벽도 높고요. 또 몇몇 뜨는 업종에 다 몰리면서 과당 경쟁도 심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또 상가 폐업과 미분양이 나타나고 또 상가의 공실이 길어지면 그 결과 불편을 겪는 거는 입주민들, 또 여기에 이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서비스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측면일 것입니다. 만약 사람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신도시에서 상권이 형성되는 정도, 단계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하고 관련된 사람들에게 제안을 해줄 수 있다면 신도시의 상권이 형성되는 과정 자체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작게는 우리 떡볶이집이나 구두방이 언제 어디에 들어오는 게 좋을지를 예측할 수도 있고요. 나아가 학원이라든지 또 교습소, 또 패션 매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개점하는 게 좋을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시대가 아마 조만간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여러 종류의 매장 중에서 서로 시너지가 있는 매장들을 매칭해주는 저는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에서 대형 마트와 골목 시장은 서로 충돌한다. 그래서 마트는 영업 제한이 필요하고 골목 시장을 보호해야 된다. 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강했죠. 또 글로벌 식료 체인은 재래시장을 파괴한다. 어떤 이런 그 약육강식의 논리가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측면, 즉 서로 다른 매장들이 같이 있을 때 시너지가 창출되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 아주 경동시장 안에 이런 서로 다른 매장이 함께 있음으로써 시너지가 나타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경동시장은 주로 쌀이나 잡곡, 인삼, 뭐 정육 이런 것들을 파는 곳인데요. 그 안에 글로벌 커피 브랜드 1위의 카페가 최근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카페의 입점을 해당 카페에서 먼저 시도를 한게 아니라 경동시장의 상인 측에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재래시장의 특성상 방문객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점점 더 젊은 세대가 찾아오지 않고 그리고 파는 물품이나 서비스들도 노후화되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요. 이런 카페의 입점을 통해서 굉장히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크게 늘었고요. 그리고 해당 카페는 재래시장과 함께 이 공용 매장으로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재래시장과 글로벌 커피 브랜드가 공생을 하는 이런 사례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신도시에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옷이나 잡화에 대한 구매 행태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요. 이런 그 구매 자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많이 하지만 또 새로운 트렌드의 경험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어떤 패션에 대한 어떤 그 안목을 높이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옷이나 잡화를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그 소비 행태를 조금 더 정교하게 파악을 한다면 신도시에서도 하이엔드 백화점의 패션 브랜드와 중저가 팝업스토어, 또 지하상가나 재래시장의 로컬 의류 매장이 연합해서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패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앞으로 나올 신도시에서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노후 신도시에 대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인 신도시 조성이 시작된 시점을 대략 1960에서 70년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 이후에 신도시 조성이 본격화된 지한 반세기 이상이 지나다 보니까 과거에 신도시로 만들어졌던 도시가 오늘날에는 이제 노후 도시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노후 계획 도시를 어떻게 현대적인 수요에 맞게 재구조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분당, 일산, 평촌 등 일기 신도시는 공공 주도로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돼서 1990년대 초에 준공이 된 그런 사례인데요. 이들의 그 단지에 대한 재건축과 또 리모델링 등 정비 수요가 일시적으로 집중이 되면서 이들 노후 계획 도시를 개별 단지 단위로 정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총체적으로
되살릴 것인가, 또 거주환경 개선

0: 도 하면서 노후화된 기반 시설도 정비하고 또 새로운 문화 교육 서비스들도 보완할 것인지가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이 나섰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신도시 등 노후 도시에 대한 정비 기본 방침을 세우고 관련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노후 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에서는 신도시별 정비 기본 계획을 MP와 함께 수립을 하고 있어요.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그중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지금 신도시에서 아파트 따로, 공원 따로, 또 상업시설 따로 구획된 지구들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 그래서 일자리와 놀거리와 또 우리의 삶터가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래서 복합 기능의 생활권으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최근에 이런 그 공간을 개발하는 디벨로퍼의 추세는 단연 복합화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를 호텔, 주거, 또 팝업스토어와 복합화를 하고 있고요. 또 개발이 완료된 후에 높은 가격에 분양하고 빠져버리는 게 아니라 직접 운영을 하거나 전문 운영사에게 위탁 운영을 하는 게 도시개발의 헤게모니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1기 신도시는 일자리 측면에서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화와 도시의 여러 기능들을 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당의 경우 초기에 배드타운이다, 서울로 너무 의존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간 종사자 수와 기업체 수 증가율을 따져봤더니 연 평균 각각 7.5%, 7.7%로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산도 마찬가지인데요. 각각 한 5.4%, 8.8% 수준으로 일자리의 양과 질적 측면에서 굉장한 잠재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도시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이 입주할 만한 그런 환경이 안 되고 스타트업이나 어떤 신생 기업들이 창업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인 것은 맞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방안에 대한 모색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방향은 우리 사회 전반에 불고 있는 유연화를 노후 신도시에서 어떻게 담을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재택근무 또 원격근무 같은 유연근무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소비도 굉장히 유연화되고 있는데요. 제품과 서비스를 어떤 평균적인 대중의 취향에 맞추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굉장히 상향 평준화된 취향에 맞추어서 특별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을 쓰고 굉장한 그 열정을 쏟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의 트렌드들을 어떻게 노후 계획 도시의 상권에서 흡수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노후 신도시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유연화 또 개인 취향의 상향 평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우리가 도시 정비의 방안들을 열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주제는 미래 신도시가 어떻게 진화할까에 대한 것입니다. 그림은 인공위성이 밤에 지구를 촬영한 영상인데요. 여기서 보면 지구 전체 면적 중에 우리가 도시가 차지하는 면적이 한 2에서 3%밖에 안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은 면적에 밀도 있게 살고 있고 글로벌 GDP 한 80%를 도시에서 창출하고 있는 시대인데요. 앞으로 신도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화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의 방향은 기존 도시가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밀도 있게 하고 더 가깝게 만들면서 부의 창출을 가속화하는 방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향 이외에도 다른 방향이 굉장히 미래 신도시의 어떤 큰 지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과도한 도시화 또 무분별한 산업화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게끔 진화하는 게 신도시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탄소를 줄여나가는 그런 신도시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2015년 UN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의 의제 중 하나가 지구의 대기온도 상승을 억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산업화 이전에 대비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하라는 거였는데 이 1.5도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폭염과 한파, 산불 등의 최악의 기상 이변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어떤 임계점으로 봤던 거고요. 이미 1.2도까지 우리가 그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 상승폭 중에 대부분을 이산화탄소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대기 중에 탄소를 줄여나갈 것인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요, 평균 온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4,500억 톤의 대기 중에 탄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4,500억 톤이라는 것은 인류가 매년 배출하는 CO2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나무를 심고 우리가 전기 소비를 절약하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인데요. 지구에서 이런 탄소를 제거하는 일은 이미 절박한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일이 아이슬란드에서 실험 중인데요. 세계 최대 규모의 탄소 제거 공장이 가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공장에서는 연간 한 4,000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직접 걸러서 추출하고 이를 물과 섞어서 지하의 안반층으로 영구 저장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시험 가동이 성공적이라고 그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앞으로의 신도시에서 공기 중에 탄소를 직접 포집하고 제거하는 어떤 생명의 필터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요. 또 탄소 배출은 앞으로 또 최소화하는 그런 탄소 중립의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건강한 식자재를 잘 생산하는 그린 바이오 공장으로 앞으로의 신도시가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이런 탄소 제거라는 단일 목적으로 지어질 수는 없습니다. 앞에서 신도시의 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편적 시민을 위한 거주권, 이동권, 행복추구권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탄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소음이나 유해물질이 발생해서도 안될 것이고 또 탄소가 안반층에 들어갔을 때그 건물이 들어서는 집안이 문제가 생겨도 안될 것입니다. 이런 탄소의 제거라는 어떤 환경적인 목표와 또 우리 시민들의 삶의 전반적인 그 생활권, 거주권의 향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신도시의 미래 비전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또 우리의 첨단 인프라와 공학을 지금의 새로운 도시 형태와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신도시의 여러 특징과 장점,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시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다수의 신도시 건설을 통해 도시 문명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나라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비전, 또 환경의 여러 문제를 잘 해결하는 신도시를 조성하고 이미 우리의 삼토로 자리 잡은 노후 신도시를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신도시란 어떤 의미인가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계획에 따라서 만든 도시이고요. 굉장히 특별한 사회경제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일반 시민들과 생각을 모아서 같이 해결해 나가고 또 새로운 미래 비전들을 신도시를 통해서.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0: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2,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3,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앙포.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서비스 예약 관련된 이야기들을 영어로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병원 예약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키워드가 appointment였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치과 예약으로 넘어가긴 하는데 이 치과 예약도 appointment라는 단어를 계속 쓰게 되고요. 그 앞에 붙는 동사들도 내내 have나 make나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치과 쪽에 dentist라는 단어만 넣어가지고 변형을 해주면 되고 치과에 주로 예약을 하고 가는 경우가 검사 받으러 간다든가 아니면 충치 치료를 하러 간다든가 신경 치료를 받으러 간다든가 뭐 임플란트를 하러 간다든가 그런 것들 같이 좀 알아볼게요. 그렇죠? 스케일링을 하러 간다든가. 자, 일단 첫 번째 예약이 되어 있다, 그렇죠? 아니면 전화상으로 예약하다. 자, 앞에 병원 예약 쪽에서도 제가 분명히 구분을 해드렸습니다. 예약을 하다라는 하는 행위 자체는 make로 처리하고 예약이 되어 있다는 상황은 have로 처리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요거와 요거는 둘다 되어 있다니까 자, have a dentist appointment. 이게 가장 예약이 되어 있다 할때 쉽게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1: Have a dentist appointment. Have a dentist appointment.
0: Have a dentist appointment. 강세 여기 가죠. 자, 치과 예약이 되어 있다. 요렇게. 자, 근데 우리도 치과에 예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쓰듯이, 그렇죠? 요거 상당히 좀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have an appointment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치과에 at the dentist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우리도 그냥 치과 예약이 돼 있어. 나 치과에 예약이 돼 있어. 둘다 가능하죠. 영어도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데, have an appointment, 예약 잡아주고, 뒤에다가 at the dentist, 이렇게 장소 잡아줍니다. 이해되시죠? 들어볼까요?
1: Have an appointment at the dentist. Have an appointment at the dentist.
0: 여기서 주의할 건, 여기서는 어였죠? D 발음이니까. 여기서는 모음 발음이니까, an appointment에서 관사를 an으로 바꿔주는 센스. 오케이. 자, 예약을 하다죠. 이번엔 하다니까 뭘로 해야 돼요? 동사가 make로 바뀌어야 되고 전화상으로만 붙여볼까요? 대부분 전화상으로 예약을 많이 하니까. Make an appointment. 어디로? Over the phone. 자, 이건 보세요. 전화 앞에 붙는 이제 그 전치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딱 이거 하나에 집중합니다. 이거는 전화 통화상으로라고 할때딱 이거 쓰거든요. Over the phone. 두 번만 저랑 해볼게요. Over the phone. Over the phone. We talked about it. Over the phone. 무슨 말이야? 우리 전화로 얘기했어. 그 얘기에 대해서.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자, 이걸 딱 픽스해서 여러 번 읽어서 외울게요. 자, 일단 좀 외워야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1: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0: 잘하셨어요. 자, 명작 좀 해봅시다. 나 전화상으로 예약...

0: 그랬습니다. 아이고, 쉬워라. 이거 그냥 물어보면 돼요. 동사만 과거로 바꾸면 되겠네요. I made an appointment. 예약을 한 거니까 행위죠.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행위 자체를 과거로 잡아줘요.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들어볼게요.
1: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I mad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0: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과 예약을 하러 가는 경우가 정기검사라든가 스케일링이라든가 가장 대표적인 게 되어 있고, 치과 예약도 그냥 갑자기 들어가서 저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예약을 꼭 잡고 가야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치과 진료 자체가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가서 그냥 계속 기다리는 건좀 그렇습니다. 미리 예약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이런 거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두 가지 있듯이 하나 beforehand. before하고 hand를 붙여서 한 단어가 돼버렸네요. 아이고, 이게 하나의 단어예요. beforehand 부사 미리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이런 어감이 in advance. In advance. 두 가지의 뜻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같아요. 우리도 미리 예약해, 사전에 예약해. 똑같은 말이듯이. 들어볼게요.
1: Beforehand, in advance. Beforehand, in advance.
0: 강세 위치만 잘 잡으세요. Beforehand, in advance.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정기검사는 체크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건강검진에서도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쵸? 근데 정기니까 regular checkup이라고 하는데 이 앞부분이 조금 특이하죠? 어이구, 전치사가 저렇게 많이 나오나?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는데 go in, 이건 전치사가 아닙니다. 얘는 여기 붙은 거예요. 이게 하나의 동사라고 생각하세요. 자, 내가 뭘 하러 서비스를 받으러 들어가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고 서비스를 받으러 가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go in이라고 해요. 내방하다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go in. 자. 여기서 끊어주고 그 다음에 for예요. in과 for는 연관성이 전혀 없어요. 아예 따로예요. in은 go의 친구고 for는 이 뒤에 받아주는 친구죠. 아, 선생님, 전치사 두 개가 어떻게 저렇게 들어갑니까? 전치사 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때 go in 끊고 for a regular checkup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그렇죠? 이걸 하나의 동사처럼 인지를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1: Go in for a regular checkup. Go in for a regular checkup.
0: 받으러 가다는 뜻이에요. 받으러 가다. 정기검사 받으러 가다. 자, 스케일링은 영어에서 스케일링이란 말은 치과에서 쓰긴 쓰는데 이게요. 일반인들이 스케일이란 말을 잘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I'm going to get scaling today.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원어민들 중에. 그래서 get one's teeth cleaned. 요걸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뭐 치과에 가서 스케일링 하면 알아들을 거예요. 예. 뭐 치과 전문가들이고 그러니까. 근데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스케일링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의 안 씁니다. Get one's teeth cleaned. 일반적으로 집에서 양치하는 건 brush one's teeth고 이건 칫솔 brush를 써야 되고 이거는 clean 치석 치태 제거죠. Get one's teeth cleaned. 이거 예전에 저희 한번 했었어요. 자, 들어볼게요.
1: Get one's teeth cleaned. Get one's teeth cleaned.
0: 오케이. 나 정기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이거는 뭐 치과일 수도 있고 병원일 수도 있고 계속 그래요.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go in 이 앞에 붙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끊어 읽으세요.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이렇게 들어볼게요.
1: I'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I am going in for a regular checkup.
0: 자, 충치치료 받다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cavity라는 단어 자체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까먹으면 충치란 얘기 말을 못 합니다. cavity, cavity, get one's cavity treated, treated. 내가 치료를 받는 거니까 get 동사 넣어주고. 요거 과거분사 형태로 treate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 먼저 들어보세요.
1: Get one's cavity treated. Get one's cavity treated.
0: I got my cavity treated 이렇게 그렇죠? 근데 요거 살짝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filling이란 건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썩은 부위를 갈아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뭐 에나멜이라든가 뭔가 물질을 넣어가지고 덮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get a filling이에요. get a filling. 채우는 거잖아요. filling. get a filling for a cavity라고 하면 썩은 부위 갈아내고 그 위를 덮는다. 이런 걸로 그 충치 치료 방식을 조금 더 구체하게 설명하면서 충치 치료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의미는 같죠. get a filling for a cavity. 들어볼게요.
1: Get a filling for a cavity. Get a filling for a cavity.
0: 오케이. 그다음에 신경 치료는 그냥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root canal이라고 그래요. 자, 강세 줘 보세요. root 다음에 canal. Get a root canal. 자, 요거는 그냥 신경 치료 받다란 뜻입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용어니까요. 미국 사람이나 캐나다 사람이 한국말 배우다가 이거 왜 신경 치료? 이거 왜 신경 치료라고 하냐면 우리가 글쎄, 그냥 신경 치료라고 해.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용어예요, 용어. Get a root canal. 외울게요.

0: Get a root canal. Get a root canal.
1: 자, 요걸 이제 묶어가지고 충치 치료하고 신경 치료도 동시에 받았다. 내가 이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시제를 과거로 다 바꿔서 I got a fil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치과 가서 뭐 했어? 나 저 충치 치료 받고 신경 치료도 했지. 이거죠? I got a fil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요렇게. 그쵸? 들어볼게요.
0: I got a fil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I got a filling for a cavity and got a root canal.
1: 시제만 과거로 바꿔서 강세만 적재적소에 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치과 이야기였었죠. 첫째, 전화상으로 예약하다. Over the phone 붙이면 돼요.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들어볼게요.
0: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Make an appointment over the phone.
1: 정기검사를 받으러 가다. Go in 하라고 그랬었죠? Go in for a regular checkup. 끊어읽기 잘하시고 들어볼게요.
0: Go in for a regular checkup. Go in for a regular checkup.
1: 그 다음에 신경치료 받다. Get a root canal. 들어볼게요.
0: Get a root canal. Get a root canal.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원 예약에 이어서 치과 예약 오늘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용실 예약 좀 해드릴게요. 자,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다시 보기 언제든지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요. EBS E 앱 설치하시고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실시간으로 질문하시고 뭔가 물어보실 거 있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 1004 누르시면 여러분 질문에 직접 제가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words. Practice versus exercise. Practice versus exercis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Practice 그리고 exercise. 네, 되게 비슷한 단어들이죠. 네, 뉘앙스 차이가 뭘까요? 네, 첫 번째는 practice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Practice.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이라고 하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이거는 이음절입니다. 그래서 practice. practice. 그래서 practice 이게 아니고요. 이음절로 practice 해 볼게요. Practice. Very good. Okay.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Practice 같은 단어는요. 악기, 운동,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입니다. So we use the word practice when we're talking about doing something in order to be better at an instrument, a particular exercise or workout, or a particular skill. 그리고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 규칙적, 반복적으로 연습할 때 pract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So we often use the word practice when we're doing something regularly and repeatedly in order to be better at something.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practice piano every day. I improved with practice.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기술 연마를 위한 연습. Practice. Practice.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나는 매일 피아노 연습을 해. 네,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하네요. I practice. 나는 연습하다.

piano every day. 그래서 매일 피아노를 연습한다. I practice piano every day. 그래서 이 연습 통해서 어떤 기술을 더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practice.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연습을 통해 실력이 늘었어. 내 어떤 실력이나 기술을 늘기 위해서 연습을 할 때는 practice 단어를 사용합니다. I improved with practice. I improved with practice. 첫 번째 문장에는 동사로 썼지만 여기서는 명사로 사용합니다. I improved with practice. 그래서 그냥 practice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 친구와 영어 말하기 연습을 해.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Okay? 그래서 뭔가 습관이나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현재 형태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Okay,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그래서 이 연습 통해서 내 영어가 더 좋아지겠죠? Okay, 자,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I practice speaking English with my friend. Excellent. Okay,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Exercise. 네, exercise.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입니다. Okay, 발음 연습해 볼게요. Exercise. Exercise. 네, 발음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너무 마음 급하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천천히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서, 천천히 하고, 거기서 이제 속도를 주시면서 조금 빨리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서, exercise. 그 다음에, exercise. exercise. exercise. 이렇게요. 오케이. 뉘앙스 차이 한번 볼게요. 특정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입니다. 네,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So, with practice, you just do something repeatedly, because you want to get better. But with exercise, there's usually a specific goal in mind. Okay? 그리고 특히 군사훈련, 신체 단련에 대해서 얘기할 때 exercise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몸을 쓸때 practice보다는 exercise 더 많이 쓰게 됩니다. Okay? 일단 문장들 한번 볼게요.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I finished the exercises. This exercise was strenuous. Exercise.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입니다. Exercise.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 부대는 훈련을 마쳤어.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네, 그래서 군사 훈련 관련된 거라서 당연히 exercise 단어를 쓰겠죠?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그리고 이 훈련 통해서 뭔가 이제 목적이 있다는 거, 그런 어감이 있습니다. 다음은요. 나는 연습을 마쳤어. I finished the exercises. 하지만 이거는 느낌. 이 문장만 나오면 뭔가 느낌이 뭔가 신체 혹은 몸으로 하는 그런 연습이나 훈련이라는 느낌이 납니다. 꼭 몸으로 하는 것뿐만 아닙니다. 하지만 practice하고 조금 다르게 exercise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그 연습이나 그 훈련 통해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좀, 좀 전체 전체적으로 그냥 뭔가 기술을 더 좋게 하긴 하는 느낌보다는 그 exercise 통해 한 goal이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I finished the exercises.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훈련은 몹시 힘들어. 네, 몸으로 뭔가 했다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exercise.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exercise was strenuous. This exercise was strenuou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practice라고 할 때는 뭔가 기술, 연말을 위한
연습일 때 주로 practice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뭔가 직접 뭔가 좀 연습하고 반복적으로 그리고 규칙적으로 뭔가 좀 향상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practice 단어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exercise 같은 경우는 목적을 위한 훈련 혹은 연습일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특히 몸으로 뭔가 훈련할 때 exercise 단어 더 많이 사용하지만 practice하고 exercise 겹치는 부분도 살짝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세요.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하세요. I practice piano every day. I practice piano every day. I practice piano every day.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The troops completed the exercise.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Okay,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Have a fabulous day, everyone, an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ma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골랐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competition.
0: Competition, 경쟁. 또는 어떤 경연 대회를 가리킵니다.
1: That's right.
0: 시합이 될 수도 있겠고요.
1: Oh, of course.
0: 네,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inherited my competitive nature.
0: 저는 경쟁적인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1: I inherited it.
0: Yeah, from my parents.
1: Of course, from your parents.
0: That's what it means.
1: Uh-huh.
0: 자, 그러면 저는 경쟁적인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1: 조든 씨입니다.
0: 네, 조든 씨고요. 미국 분이죠. 조든 씨의 요약 문장을 만나볼까요?
1: 조든 씨, 나와주세요.
2: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0: 경쟁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 누구한테 물려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1: That's right. And she says this.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0: 아빠한테서 friendly competition, my love for 또는 my love of 하면 뒤에 나오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riendly competition, 친선의 경기, 경쟁처럼 우호적인 경쟁을 좋아하는 마음을, 그런 성향을 아빠에게 물려받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까요?
1: Alright, sounds good.
2: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받은 것 같아요.
1: Next she says, Now don't get me wrong. You always have to say it like that. Now don't get me wrong.
0: Don't get me wrong. 어떤 말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1: Don't get me wrong.
0: Now도 정말 같이 쓰이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Don't get me wrong 이라고도 그냥 말하지만
1: yeah.
0: Now, don't get me wrong.
1: Now, don't get me wrong. I like it, but not that.
0: 네. 여기서 말하는 now는 물론, of course.
1: Of course.
0: Don't
1: yeah.
0: get me wrong 이란 뜻이고요. 물론 오해하지는 마세요라는 뜻이고요. Mm-hmm. 다음 문장 바로 보죠.
1: So what should we not misunderstand? That is,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verboard and gets very angry and aggressive in times of competition.
0: 네, 여기에 흥분하다, 야단을 피우다.
1: Go overboard. Go overboard.
0: Go overboard. Overboard 했을 때 그 board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1: It's the boat, isn't it?
0: Yeah.
1: Jump over the boat?
0: Yeah, we're talking about a boat.
1: Okay, I was 그래서, like, is it me? 네.
0: 그 배에 보면은
1: yeah.
0: 이제 갑판을 board라고 하고 mm-hmm. 그래서 welcome aboard.
1: Yeah, welcome aboard.
0: 누군가가 차에 탔거나 비행기에 탔을 때 원래는 이제 배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아무튼 어떤 탈 것
1: yeah.
0: vehicles.
1: You can be aboard a plane.
0: 네, 그래서 비행기 탔을 때 welcome aboard 뭐뭐뭐 이렇게 무슨 무슨 mm-hmm. flight numbe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mm-hmm. 것처럼 aboard A B R O A D가 이제 탑승한이라는 뜻인데 mm-hmm. overboard 하면은 이제 갑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1: Mm-hmm.
0: 넘어가면 물속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1: Yeah.
0: 그래서 go
1: you
0: overboard.
1: You went too high, too so you fell into the water.
0: Yeah, you went too far.
1: Too far.
0: 지나친 거예요.
1: That's a good one.
0: 굳어진 관용 표현입니다.
1: Mm-hmm.
0: 그래서 I'm not the kind of person,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경쟁적인 성품 물려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oh, don't get me wrong.
1: No.
0: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verboard.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mm-hmm. 지금 해명하고 있고요. 예문을 하나 볼게요.
1: Okay,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We might have gone overboard with the decorations.
0: 네, 여기서 물론 decorations 둘 다 가능합니다.
1: That's right.
0: 네, 장식 전체는 decoration 여러 가지가 있다면
1: Each decorations. One, decorations.
0: 네, 그래서 Sorry about 우리가 that. 장식을 지나치게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했나?
1: Yeah.
0: 살짝만 리본만 달려고 하다가 너무 심하게 막 했을 때 집안 uh-huh. 전체 벽지 다 바꾸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그런 예문 가능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overboard, go overboard 하면서 gets very angry and aggressive in times of competition.
1: Mm-hmm.
0: In times of competition이라는 것은 when I compete.
1: Yeah, when I compete or when there is a competition.
0: 네,
1: right?
0: 경쟁할 때 흥분해서 아주 화내고 공격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1: Yeah, so she doesn't go overboard, but what does she do?
2: But I will say I feel the pressure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thing. I mean, for me, competition drives me to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1: But I will say I feel the pressure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0: 그런데 그러니까 aggressive하고 막 이런 사람은 mm-hmm. 아니지만 but I will say 이렇게는 말하겠습니다. 이렇게는 mm-hmm. 인정하겠습니다. I will admit
1: mm-hmm.
0: I feel the pressure
1: mm-hmm.
0: 압박을 느끼기는 해요.
1: Mm-hmm.
0: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1: Mm-hmm.
0: Room이라는 것이 항상 방일 필요는 없어요.
1: No.
0: 그 공간.
1: Just whoever all the people are who are around who are doing it.
0: 그래서,
1: you could even be outside.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Yeah.
0: 네, 네. 일반적으로는 어떤 실내에서 공간을 딱 느끼면서 룸이라고 하지만 밖에서 in the
1: yeah.
0: group.
1: It's our group.
0: 그 그룹에서. 그래서 그 자리라고 번역하면 맞을 때가 많아요.
1: Mm-hmm.
0: 그 자리에 있는 사람 mm-hmm. 중에서 제일 잘해야 한다는 압박은 느끼기는 해요.
1: And she says,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thing.
0: Which is Not a bad thing. 이렇게 말해도 의미는 거의 똑같은데요. Which
1: yeah.
0: is not a bad thing.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1: yeah.
0: which i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1: Yeah.
0: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에다가 하나 yeah. 더 붙여서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1: a bad thing.
0: 꼭 그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 Yeah, and she tells us why. She says, you know, I mean, for me, competition drives me to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0: 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better myself 하고 improve myself 하고는 mm-hmm. 같은 거예요.
1: Yeah.
0: 네,
1: yeah.
0: better가 원래 더 나은, this is better, mm-hmm. I will do better. 그러니까 더 나은.

0: 아니면 더 잘이라는 형용사 부사처럼 쓰일 때도 있지만 동사로도 better yourself.
1: If you're going to better yourself, obviously you're improving yourself. So in this case, they're the same.
0: 예, 그래서 아니면 better, what else can you use better with as a verb? Better your English.
1: Oh,
0: 네.
1: yes. Better your English,
0: 네.
1: better your time management skills.
0: 물론 better를 동사로 쓰는 것보다는 improve를 동사로 쓰는 improve를 쓰는 게 훨씬 더 흔하긴 해요.
1: And it's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as
0: 네.
1: well.
0: 그렇지만 그냥 better myself 뒤에 이제 oneself는 정말 많이 쓰이죠.
1: Yeah, with myself, like better myself is the it's a situation where we use it most, I think.
0: 자기 개발, 자기 개선의 문맥에서 better를 정말 많이 쓰고요.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인 것 같고,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여기서는 같은데, I mean, for me, 그러니까 좀더 설명을 하자면, 저로서는 competition,
1: Drives me, right? It drives me to
0: 네.
1: drive.
0: drive 하면 운전하는 건데요. 어떤 운전을 한다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앞으로 진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몰아붙이다도 되고, 추진시키다도 됩니다. 그래서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becomes the
1: Just think of
0: driving
1: the
0: force.
1: car can't drive by itself. It needs something to push the pedal, right? So if you're the car, something drives you, it moves you forward.
0: Yeah, the
1: Really
0: engine, the
1: simple.
0: fuel, those things make the car move forward or backward. 그래서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준다, 이 뭐뭐 할수 있게 해준다가 drive의 의미입니다.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Well, maybe not bragging rights, but so that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1: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0: 뽐내다, 자랑하다.
1: Brag,
0: brag.
1: brag.
0: brag. 그래서 stop bragging 하면 그만 좀
1: My
0: 자랑해.
1: nails are so pretty.
0: stop
1: Like, I
0: bragging.
1: have the best taste.
0: 네. 이럴 때 이제 brag. 아니면 brag about your new boyfriend, new
1: Yes.
0: girlfriend, new something.
1: New husband.
0: 네.
1: 네.
0: 등등. 그래서 이제 그거를 뽐내는 건데요. 여기서 그게 이제 bragging rights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1: Yeah.
0: 물론 뽐낼 권리가 직역하는 직역하면 그런 번역인데요. 권리라기보다는 have bragging rights 하면은 뽐낼 수 있다.
1: Yeah, like when you have a right to do something, it means you can do it.
0: 네.
1: You've earned it. So you
0: 왜냐면
1: have bragging rights. You have to actually have like talent. Like you have to have 실력, right? In order
0: 실력.
1: to have bragging rights. You can't do it. You
0: 네.
1: don't have bragging rights.
0: 방금 이제 문맥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했다면
1: Yeah.
0: bragging rights
1: You
0: 있죠.
1: do.
0: 뽐낼 권리가
1: Because
0: 있어요.
1: you're good.
0: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더 향상시킬 수 있게 그런 competitive nature가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는 드라이브가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목적이 not so that I can 이런 목적은 아니에요라고 먼저 말을 해요.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내가 뽐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인정을 하죠.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어느 정도는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1: You know you want to be the best one.
0: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1: Lastly, she says, Well, maybe not bragging rights, but so that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0: 그랬다가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뭐 뽐낸다기보다는 but so that I 이게 더 멋진 말인 것 같긴 해요.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영감을 주다, 고무하다.
1: Inspire, inspire.
0: 네, 그래서 제가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do better, 더 잘하도록 inspire them, 영감을 줄수 있도록 저는 compete, 경쟁을 해가지고 제일 잘하고 싶어요.
1: You want to be the best so other people can want to be like you. We got
0: Yeah, and so that you can brag too.
1: Yeah.
0: 네.
1: Hey, I'm glad. I think everyone to a degree is kind of like that if there's something you do
0: I think so,
1: well.
0: yeah.
1: Perfect. All 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I honestly think that I inherited my competitive nature from my dad. Now, don't get me wrong,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verboard and gets very angry and aggressive in times of competition. But I will say I feel the pressure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thing. I mean, for me, competition drives me to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but I guess kinda so I have bragging rights? Well, maybe not bragging rights, but so that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in times of 뭐뭐 할 때 뭐뭐일 때 아까 조던 씨의 이야기 속에서는 in times of competition이 나왔고요. 두 번째 패턴 I will say I 하면은 제가 뭐뭐라고 뭐뭐 하는 건 또는 뭐뭐라는 건 인정할게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경쟁심이 좀 강하다라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Our baby does not seem to have inherited my competitive streak. Watching my parents play a game, I see where I inherited my competitive gene.
0: 네, 첫 번째 포스팅 다시 볼게요.
1: Joe says, Our baby does not seem to have inherited my competitive streak.
0: 네, my competitive streak라는 것은 나의 경쟁적인, 경쟁심 강한 측면이라는 뜻이고요. Our baby, 우리의 아기는 does not 하면은 여기 does not seem 하면은 뭐뭐이지 않아 보인다, 뭐뭐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인데 뒤에 to have inherited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seem과 함께 쓰고 싶을 때 seem 다음에 inherited 바로 쓸 수 없어서 have inherited 이렇게 써줘야
1: yes.
0: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는 보니까 우리 아이는 내 경쟁심 강한 측면을 물려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고요.
1: And Esther says, watching my parents play a game, I see where I inherited my competitive gene.
0: Watching my parents play a game, 우리 부모님이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I see where I inherited my competitive gene. 내가 이 경쟁심 강한 유전자를 누구한테 물려받았는지 알겠네. 부모님이 게임을 굉장히 격하게 하시나 봐요.
1: Yeah, they're really into it, right?
0: 네, 정말 열심히 하시나 봐요.
1: Okay,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very interesting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And you should visit us online and let us know how competitive you are
0: yes.
1: or if you inherited any traits related to competitiveness from your parents.
0: Are you a competitive person? When you compete with other people, do you have to win? Or is it okay if you lose from time to time? 가끔 저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이겨야만 하는지 여러분은 어떤 성향인지 영어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1: Okay. And like always, you know, we'll see you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1: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필터를 언제 간 거야? 라는 제목으로 일상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어컨 있잖아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좀 필터를 항상 또 교체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겨울, 뭐 봄을 통해서 에어컨 안 쓰니까 네. 너무 오래 놔뒀다가 갑자기 틀면 냄새 아시죠?
1: 맞아요. 음흠. 아무리 커버를 씌워놨다고 해도 네. 그게 에어컨 관리가 잘 안 되면
0: 그렇습니다.
1: 청소를 또 쓰기 전에 해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0: That's right. So, 그런 일상 대화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아, 뭔가 냄새가 났나 봐요.
1: 네.
0: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밀폐돼 있잖아요. 그게 확
1: 그쵸.
0: 느껴지거든요.
1: 맞아요.
0: Right.
1: 그리고 냄새도 잘안 빠져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장난해?
1: 응?
0: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아, 이거는 뭐 놀라울 것도 없다. 일단,
1: 야,
0: 오래됐나 봅니다.
1: 당장에 갈아야겠네요.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에어컨에서 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잉글리시 토크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AC?
0: The AC, yes.
1: AC?
0: The air conditioning.
1: 에어컨!
0: It smells
1: smells
0: weird when
1: weird.
0: I turn it on.
1: 잠깐만.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0: 응?
1: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필터. 필터. 필터.
0: Peter.
1: No, no, Peter. No, Peter.

0: 세너
1: 저기 에어컨 필터.
0: Oh, filter.
1: Yes,
0: What
1: yes.
0: about it?
1: When did you 그 change?
0: 아, I replaced it 2 years ago.
1: 장난해?
0: 어?
1: What? 아니,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네.
0: What?
1: You are joke?
0: 2 years
1: Two years
0: ago?
1: joke?
0: No. Why?
1: 아니, 그 weird smell is 그 저기 당연해. It's
0: Oh,
1: okay.
0: it's
1: Two
0: okay.
1: years.
0: Okay.
1: Not okay, but this is weird. 당연하다고. 아, 몰라.
2: 아이고, 에어컨 필터 아니라 엔진오일 필터 갈았다고
1: 아,
2: 들었어요.
1: 그게 이렇게 한끗 차이인데 어렵네요.
2: 다른 필터입니다. 네, 안 되겠습니다. 제가 생활용어 완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4: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3: I replaced it 2 years ago.
4: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배워보겠습니다.
1: 네.
2: 자, 차에 타고 있는데 슉 하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1: 아, 그쵸.
2: 아, 에어컨을 켜면 이상한 냄새가 나. 어떻게 할까요?
1: The AC smells when I turn it on. 이거는 그럼 AC겠네요. 여기서 끊을 수 있겠고요.
2: 오호.
1: AC smells 이상한 냄새네.
2: 아하.
1: 이상하다. 이상한은 그거잖아요. Weird. 이상한 냄새가 나.
2: 스펠링도 이상하다네.
1: Weird. 이거 아니에요?
2: 오케이, 오케이. W-E-I-R-D 맞아요?
1: 예.
2: 오케이. 자, 여러분들 어떤 단어 쓰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1: 네.
2: Alright, so the AC smells weird. 언제? When I turn it on. 맞습니다. 스펠링이
1: yes.
2: 우리는 weird 이러면 IE 이렇게 될것 같은데
1: 네.
2: 뒤집혀 있죠?
1: 맞아요.
2: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 계속
2: 그렇죠?
1: 헷갈렸는데 저도 이제는 좀 적응이 됐나 봐요.
2: Right.
1: 네.
2: 좀 이상한, 괴상한인데 얘는 좀 부정적인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okay? 괴상하네 이런 느낌.
1: 네.
2: 자, 그런데 지금 smell 뒤에 바로 형용사를 썼죠.
1: 예.
2: smells weird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smell이라고 하는 건 냄새를 맡다라는 뜻이 아니라
1: 네.
2: 어떤 냄새가 나다예요.
1: 아.
2: Okay? 자, 이럴 경우에 구조는 smell 뒤에 형용사를 바로 넣어주면 그러한 냄새가 난다. So the AC는 weird한 냄새가 난다가 될 수가 있겠죠. So smell like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냥 smell 형용사. Alright? 예를 들어서 썩은 냄새가 난다. 자, 썩은 게 형용사로 뭔지 아세요?
1: Rot.
2: 어?
1: Rotten.
2: 한번 써보세요. 한번 Rotten. 써보세요. 이거 말 아는지 한번 나 확인해 봐야죠.
1: 어서 들은 건 있거든요.
2: 그렇군요.
1: Rotten.
2: 맞습니다.
1: 오!
2: 오호호. 오케이.
1: 컨디션 자, 좋은데요?
2: 모르셔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알면 되죠.
1: 네.
2: Rotten. 그러면은
1: Rotten.
2: 뭔가가 썩은 냄새가 나. 뭐 음식 같은 거 그냥 밖에 놔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뭔가 썩은 냄새가 난다. 어떻게 할까요?
1: Smell something rotten.
2: 주어가 아예 없죠, 지금.
1: It. It.
2: 뭐? 무언가가 영어로 뭐예요?
1: Something.
2: Something.
1: Something smells rotten.
2: 그렇게 해야죠.
1: 아.
2: Something smells rotten.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2: 자, 그리고 맛있는 냄새, 좋은 냄새 난다 할 때 그냥 good 하시면 돼요.
1: 네.
2: 자, 그 돼지고기는, 돼지고기 뭐예요?
1: Pork.
2: 아, pig라 그런가 봐. 깜짝 놀랐습니다.
1: Yes.
2: 자, 그 돼지고기는 좋은 냄새가 나.
1: The pork smells good.
2: Smells good.
1: 먹고 싶네요.
2: 그러니까요.
1: 예.
2: 오케이, so 여기서도 보면 smell 뒤에 둘 다 바로 형용사가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음식 등이 썩은이라고 할 때는 rotten이라는 단어
1: rotten.
2: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1: 네.
2: rotten보다 사실은 rotten처럼 T 사운드가 굉장히 약화되거든요.
1: 네.
2: 한번 이거 발음해 보도록 하죠. 오케이, rotten, rotten,
1: rotten,
2: 오,
1: rotten.
2: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Something smells rotten.
1: Something smells rotten.
2: Ooh, the pork smells good.
1: Oh, the pork smells good.
2: Okay. 자, 그리고 냄새가 나다 할 때 smell 쓰는데 이거
1: 네.
2: 말고 전에 한 번 정도 나왔을 텐데요. 부정적으로. 특히나 악취가 난다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1: 아, 저는 그래서 스멜이 없었으면은
2: 네.
1: 이거를 썼을 텐데
2: okay.
1: 이게 기억이 안 나요.
2: 발음 드릴게요.
1: 예.
2: Stink.

0: 스팅크.
1: 오케이. 스팅크 맞습니다.
0: 오.
1: 이건 생활 영어 수준이라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오케이? So stink라고 하는 건 특히나 안 좋은 냄새가 나다라는
0: 그러면
1: 동사입니다.
0: stinky 하면 형용사가 되나요?
1: That's right.
0: 오,
1: That's
0: 맞아요.
1: right. 오케이.
0: 아, 그랬던
1: 자,
0: 기억나요.
1: 읽어볼게요.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0: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it이라고 하는 거 아까 슬기 씨가 맞췄지만 the AC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0: 네.
1: 그 켜면은 뭔가 냄새가 이상해. 자, 이러면서 이제 질문이 되겠죠.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인데?
0: 약간 저 메케닉이세요. 예, 지금 예,
1: 오.
0: 오셨거든요.
1: Okay.
0: When was the last time? 언제가 마지막이야? You changed the filter.
1: 나 일단 나눠 볼게요.
0: 필터 마지막으로 간게 언제야? 이런가 본데요. When was the last time?
1: 언제가 마지막이야?
0: 그쵸?
1: 당신이
0: 이거를 간 것이. 이 뒤에는 뭔가 평서문 느낌인데요. 그러면 이게 필터가 되겠네요?
1: 네. 필터 써본 적 있나요, 혹시?
0: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 filter.
1: 오케이.
0: 이거 아닐까요?
1: 필터라고 해서 P로 쓸줄 알았는데 F 했네요.
0: 예, 왜냐면 제가
1: 네.
0: 즐겨보는 채널이 있는데,
1: 네.
0: 거기가 무슨 필터
1: 아,
0: 이러거든요. 노
1: 아.
0: 필터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1: 오케이. So
0: 예.
1: spelling에 그래도 좀 익숙한.
0: 익숙해요.
1: 오케이.
0: 예.
1: 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Perfect. P가 아니라 F입니다.
0: Feel.
1: F-I-L-T-E-R. 자, 근데 발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fill 할때 L 있죠?
0: 네.
1: 그리고 ter 할때 R. Right?
0: 와.
1: L-R. 이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0: 네.
1: 혀하고 입모양이 제대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L 발음 오랜만에 갈게요. L 발음은 혀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게 아닙니다. 혀끝이 윗니와 입천장 사이 앞쪽을 밀어야 돼요.
0: 네.
1: 그래서 fill, fill 먼저 해볼까요?
0: Feel.
1: fill 혀가 앞쪽으로 갔다가
0: Feel.
1: 자 이제 R 사운드 내야 되겠죠?
0: 네.
1: So tur 이때는 혀가 뒤쪽으로 당겨져야 됩니다.
0: 오.
1: 해볼게요. tur, tur.
0: Tur. Tur.
1: 자이 상태에서 한번
0: 네.
1: filter, filter, LR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0: 네. Filter.
1: There
0: Filter.
1: you go. 그런
0: 오.
1: 식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
0: 어렵네요.
1: 그래서 제가 비슷한 패턴을, 발음 패턴을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0: 네.
1: 이 shelter가 뭔지 아세요?
0: Shelter 선반.
1: 그거 아닙니다. 네. 그건 shelf고요.
0: 아,
1: 얘는요,
0: 헷갈렸네요.
1: 이런 보호소라든가
0: 아.
1: 은신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So, LR. 얘도 똑같죠? 그래서
0: Shelter.
1: shelter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hell, 아, shelter,
0: Ter.
1: LR. 해봐야 되거든요. 두번 해보세요.
0: Shelter.
1: 자,
0: Shelter.
1: 이번에는
0: 네.
1: pillar이라고 하는 거는 기둥이란 뜻입니다. 오케이?
0: 오.
1: 뭐 필라 뭐 이렇게 되는데
0: 네.
1: 필라 안 되죠? pillar 두
0: Pillar.
1: 번 해보세요.
0: Pillar. Pillar.
1: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 그냥 사람 이름입니다.
0: 예.
1: So, Walter 이게 아니라 Walter, Walter.
0: Walter. Walter.
1: 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여기 패턴 한번 볼게요. 당신이 the filter를 change 한지 when was the last time이냐? 이거 언제죠?
0: 그쵸.
1: The last time이 뭐예요?
0: 마지막.
1: 마지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네.
1: 마지막 그때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걸 아예 다 가져오기 오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얘는 생각보다 마지막으로 뭐한거 언제예요? 이런 말 많이 쓰죠.
0: 네.
1: 그래서 아예 앞에 하나도 안 바꾸고 When was the last time? When was the last time? 마지막에 언제예요? 자, 도대체 뭐한 게라고 할 때는 그냥 평소문으로 써주시면 돼요.
0: 아.
1: Right?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평소문의 시제가 뭐가 돼야 될것 같아요?
0: 과거.
1: 그렇죠.
0: 오.
1: 마지막으로 과거에 뭐한게 언제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시제 과거. 여기서 뭘 썼어요?
0: Changed.
1: 그렇죠. Changed. So, for example, 너가 내가 그에게 전화 마지막으로 한게 언제니? 그러면 일단 앞에 어떻게 해요?
0: When was the last time?
1: 자, 그 다음에
0: 네.
1: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것. 그냥 당신은 그에게 전화했다. 과거형으로
0: You called him.
1: you called him. So,
0: Yeah.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오.
1: 우, 엄청 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how about this?

0: 메시지를 하다는 그냥 동사로 메시지예요.
1: Message.
0: Message someone,
1: Yeah.
0: right? 그러면 그녀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한 게 언제니?
1: Oh,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When was the
1: 우후.
0: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이렇게 긴 문장을 제가
0: 오,
1: 막힘없이 하다니.
0: 그러니까요.
1: 말도 안 되는데요.
0: 언제 마지막으로 메시지 했어? 한
1: 오.
0: 1년 됐어. 아, 그럼 끝난 거야.
1: 예.
0: 이렇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0: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1: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했죠?
1: 예.
0: 같은 의미로 쓸 때는요. When did you last change the filter? 이렇게
1: 아,
0: 쓸 수도 있습니다.
1: 언제 마지막으로 갈았어?
0: 맞아요.
1: 이렇게.
0: 동사 바로 앞에 last를 넣으면 마지막으로 언제 했다, 뭘 했다라는 뜻이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내가 약간 욕심난다? 그러면 이 문장을 만든 것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Just give it a try,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네?
0: 2년 전에 교체했지.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1: 오래도, 근데 오래됐는데, 보통,
0: 잘 모르죠, 사실은요. 그리고
1: 맞아요.
0: 처음에 냄새 나다가 보통 에어컨 틀어두면 좀 괜찮아지니까. 에이,
1: 괜찮아져요.
0: next time.
1: 예, 창문 쫙 열어놓으면,
0: Right.
1: I, it 2 years ago. 여기서 한번 끊어보겠습니다. 나는 교체했어. 그것을 2년 전에. 그러면, 아까,
0: 교체하다가 뭘까요?
1: 첫 문장에 change 쓰면 되죠?
0: 오, 오케이.
1: changed. I changed it
0: 오케이.
1: 2 years
0: 자,
1: ago.
0: change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체하다, 교체하다라는 또 동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1: exchange구나.
0: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거는 내가 주고 뭔가 받고 하는 교환의
1: 예, 그게
0: 느낌이거든요.
1: 교환이잖아요.
0: 오케이.
1: 아닌가요?
0: 뭐요?
1: 아, replace?
0: 그렇죠. replace라는 동사가. 이게 뭐냐면요. place가 놓다예요.
1: 네.
0: 근데 다시 거기다 놓는 겁니다. 뭐를? 새 거를. 오케이. 그래서 replace 시킨다는 것이 교체하다, 대체하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전문적인 영어로도 쓰고, 회화에서도 많이 쓰는 게
1: 예,
0: replace입니다. So,
1: replace.
0: I replaced it 했어. 뭐, 2 years ago. 이거는 뭐, 타이어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1: 예.
0: 자, 그리고 지금, 언제 했다고요?
1: 2 years ago.
0: 자, 여기 지금 또 얼마 전에 나왔던 ago가 나왔어요. ago.
1: Yeah.
0: ago는 무슨 뜻이에요?
1: 뭐뭐 전에.
0: 뭐뭐 전에
1: 예.
0: 어떤 시간이나 기간 전에인데 언제를 기준으로 전이죠?
1: 현재.
0: 그렇습니다.
1: 예.
0: 이게 핵심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지금 기준 얼마 전에.
1: 네.
0: Alright. 자, 6개월 전에.
1: 6 months ago.
0: 3일 전에.
1: 3 days ago.
0: 그렇죠. 문장 만들어 봐야죠,
1: Yes.
0: 여러분들. 해리라는 친구가 있어요.
1: Uh-oh.
0: 근데 6개월 전에 결혼을 했대요. 자,
1: Oh.
0: 결혼하다가 동사로 뭐예요?
1: Get married.
0: 우! 해리는 6개월 전에 결혼을 했어.
1: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그렇죠. 과거니까 당연히 get married 아니라
1: Got married.
0: perfect. 혹시 헤어지다라는 표현 아세요? 덩어리 표현. 헤어지다.
1: Break up?
0: break up.
1: Yes.
0: 과거형 뭐예요?
1: Broke up.
0: 그러면 우리 3일 전에 헤어졌어.
1: 아, we broke up 3 days ago.
0: We broke up 3 days
1: 더
0: ago.
1: 이상 묻지 마.
0: 아, 묻지 마.
1: Yes.
0: 그래서 왜 헤어졌어? 막 이러면서
1: 오, 정말
0: 맙소사,
1: 짓궂다.
0: 맙소사.
1: 예.
0: 자, 읽어보겠습니다.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1: Harry got married 6 months ago.
0: We broke up 3 days ago.
1: We broke up 3 days ago.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I replaced it 2 years ago.
1: I replaced it 2 years ago.
0: 그렇죠. 여기서 isn't the filter 얘기하는 거겠죠?
1: 네.
0: 자, 문장 하나 더 남았습니다. 미션입니다.
1: 네.
0: 장난해?
1: 오.
0: 아우,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뭐 2년 전이라니 이러면서.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Oh.

0: 궁금하지도 않네. 놀랍지도 않네. It smells 그 에어컨에서 냄새나는 게이 퀴키한. 퀴키한? 아까 스팅키.
1: 오호호호.
0: 예, 스팅키겠네요.
1: 오.
0: 오.
1: 아니, 이것을 응용하다니. 자, 오늘은 다른 단어인데요.
0: 네.
1: 일단 이 모양으로 썼다는 거저 칭찬합니다.
0: 와.
1: 아까 smell 뒤에 어떤 품사였죠? smell?
0: 형용사.
1: That's right. 그래서 만약에 내가 퀴키한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냄새 나는 게 stink라는 걸 동사인 걸 알아요.
0: 네.
1: 그럼 얘를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 stinky로 써야겠다. 이게
0: 오.
1: 중요한 거예요.
0: Yes.
1: 자, 일단 보겠습니다.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stinky. 일단은 맞아요.
0: 예.
1: 맞지만 다른 단어 제가 가져왔을 뿐입니다. 바로
0: 펑키,
1: funky.
0: 펑키.
1: 네. 들어봤어요?
0: 펑키는 뭔가 펑키 헤어 할때 펑키.
1: 그런 뜻도 돼요. 하지만
0: 오.
1: 그게 아니라 냄새를 얘기를 할때 something smells funky 이러면은
0: 그래요?
1: 퀴퀴한 냄새가 난다. 퀴퀴한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0: 네.
1: 특히나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musty라는 형용사도 있어요. musty.
0: Must는 뭔가 먼지여가지고.
1: 그건 더스트죠?
0: 아,
1: 아,
0: 맞네요.
1: 그렇습니다. 자, funky, musty 둘다 약간 퀴퀴한 냄새 있잖아요.
0: 예.
1: 좀 불쾌한 냄새
0: 예.
1: 얘기하는데 특히 musty는 좀 곰팡이 같은 냄새 강조할 때또 많이 써요.
0: 아,
1: 그래서 둘다
0: musty,
1: alladuce면 나쁘지
0: musty.
1: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0: Yes.
1: funky, musty, 심지어 거기다가 stinky까지 써주면 더 좋겠죠. 그렇죠?
0: 예.
1: 자, 여기 보세요. Are you kidding me? 하면서 No wonder it smells. 전에도 이 패턴 나왔었습니다.
0: 어허.
1: 이거 나왔어요, 여러분.
0: 기억납니다.
1: 네.
0: 네.
1: 자, 여기 지금 보면 No wonder인데 원래는 앞에 이게
0: It's
1: 있어요.
0: no
1: It's
0: wonder.
1: no wonder.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하자면 it's를 붙이는 게 맞는데
0: 네.
1: 대부분 구어체에서는 사람들이 이걸 빼버려요.
0: 어.
1: It's no wonder. 괜찮은데 보통은 Oh, no wond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버려요. 오케이?
0: 예.
1: 자, 이게 뭐예요? No wonder 하고 평소문 문장을 쫙 이어가면 아유, 뭐뭐인 게 당연하네. 뭐뭐일만 하구만. 이
0: 네.
1: 얘기는 너무 그게 뻔했다. 누구나 알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wonder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궁금한 게 아니고요. 놀라움이란 뜻이에요.
0: 네.
1: Wonder Woman, right?
0: 예.
1: 놀라운 여성인 거예요.
0: 그쵸. 예.
1: 그래서 여기서는 놀랍지도 않다야 이렇다는 게. 여기서는 펑키한 냄새 난다는 거 wonder 하지도 않다. 놀랍지도 않아. 왜냐면 2년 전에 갈았으니까.
0: 당연한 일이다.
1: 뭐 당연하다. 그죠? 우리말로는 다양하게 의역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 예.
1: 자, 예를 들어서,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라는 걸 일단 만들어 보세요. 그건 나쁜 냄새가 난다.
0: It smells bad.
1: 그러면, 안 좋은 냄새 나는 게 당연하구만.
0: Oh, no wonder it smells bad.
1: No wonder it smells bad. Alright? 자, about this. 친구가
0: 예.
1: 계속 회사 가서 존 거예요. 이렇게, 정말
0: 아이고,
1: 졸았어요.
0: 피곤했네.
1: 근데 해고됐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널 해고한 거 당연하다. 그럴만하구만.
0: No wonder they fire you.
1: 그렇죠. 과거로 써서 fired you.
0: I fire you.
1: 왜냐면 이미 해고를 했기
0: 아,
1: 때문에.
0: 그쵸.
1: Right? 자, 그래서요. 이거에 익숙해지려면 저의 추천은 얘하고 얘를요. 띄지 마세요.
0: 그쵸.
1: No wonder it smells bad. 이상해요. 연기하듯이 한 번에 No wonder it smells bad. 이렇게 가주는 게더 자연스럽습니다.
0: 네네네.
1: 아시겠죠? 여러분들 같이 연기하듯이 연결해서 낭독해 볼게요.
0: Yes.
1: No wonder it smells bad.
0: No wonder it smells bad.
1: No wonder they fired you.
0: No wonder they fired you.
1: 자, 그리고 앞부분에 Are you kidding me? 영화에서 너무 많이 들어봤죠? 네.
0: 맞아요.
1: 이게 너 나한테 장난하니? 한마디로 장난해? 이런 느낌입니다.
0: 네.
1: 자,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있는데 또 하나 똑같은 표현이 있어요. 근데 걔는 me가 안 들어가고 그냥 Are you?
0: Kidding?
1: 그것도 되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이거
0: Are you
1: 말고
0: joking?
1: 그렇죠. 한번
0: 아하.
1: 써보겠습니다.
0: Are you
1: joking.
0: joking?
1: That's right.
0: 이렇게요.
1: 정답 맞아요.
0: 네.
1: joke가 농담하다, 장난하다란 뜻인데 얘는 희한하게도 me를 쓰지 않아서 Are you joking me? 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Are you
0: 오.
1: joking? Are you kidding me? Are you serious? 너무 그런 표현들이 많죠. 오케이?
0: 네.
1: 자, 그런 연기 톤으로 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1: There you go. 또두 문장 했으니까

0: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1: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2: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Alright, 장난해.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2: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3: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1: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3: I replaced it 2 years ago. I replaced it 2 years ago.
1: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Ebro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요. 좀 길기 때문에 보고하셔도 돼요.
2: Okay.
0: When was the last time 평서문? 평서문은 과거로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걔한테 그에게 전화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야?
2: When was the last time?
0: 당신이 그에게 전화한 게.
2: You called him.
0: 그렇죠.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2: Yes.
0: 마지막으로 걔가 너한테, 그녀가 너에게 문자한 게 언제야? 자,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2: When was the last time?
0: 그녀가 너에게 메시지한 게.
2: She messaged you.
0: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2: 네.
0: 아니, 필터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인데, 언제가 마지막이었어?
2: When was the last time?
0: 어허, 당신이 그 필터를 간 게.
2: You changed the filter.
0: 그렇죠.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3: When was the last time you called him? When was the last time she messaged you?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0: 그레이트!
2: Yeah.
0: 자, 다음 패턴은요?
2: No wonder
0: 어쩌구저쩌구.
2: Yeah.
0: 여러분, 뻔했다. 그럴만하네. 이 표정을 안 하고 억양을 안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2: 기억이 더 잘 되게 연기를 좀 더 가미해 봐야겠어요.
0: Of course. 네. 자, 냄새가 안 좋은 게 당연하네. 자, 놀랍지도 않아.
2: No wonder.
0: No wonder. 그게 나쁜 냄새가 나는 게.
2: It smells bad.
0: 그렇죠. No wonder it smells bad.
2: Yes.
0: 자, 이번에는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2: 네.
0: 쉬지 말고 퀴퀴한 거는 펑키였습니다. 자, 퀴퀴한 냄새 나는 게 당연하네. 그게 펑키한 냄새 나는 거 당연해.
2: No wonder it smells funky.
0: 오,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거기서 널 해고할 만했네. 그들이 널 해고했을 만했어.
2: No wonder they fired you.
0: 그렇죠. No wonder they fired you. 읽어볼게요.
3: No wonder it smells bad. No wonder it smells funky. No wonder they fired you.
0: 오, 좋습니다.
2: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2: 주세요.
4: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5: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4: I replaced it 2 years ago.
5: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 smells funky.
0: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1: The AC smells weird when I turn it on.
2: Oh, when was the last time you changed the filter?
1: I replaced it 2 years ago.
2: Huh? Are you kidding me? No wonder it's...

0: the last time. 그다음 평소문 넣는 것. 자,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야?
1: 오.
0: 너 마지막으로 머리 감은 게 언제니?
1: 꽤나 충격적이었던 네. 모양이에요.
0: 그렇습니다.
1: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만들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By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서비스 직은 팁이 중요해.
1: 아.
0: 라고 해서 자, 오늘 내용은 사실은 네일숍 관련해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1: 네.
0: 제가 이거는 진짜 실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중간에 대학생 때였나요?
1: 네.
0: 친구가 그 친구의 집에서 작은 네일 가게를 운영을 하셨어요.
1: 아.
0: 근데 거기서 손이 모자란다고 제가 뭐 이렇게 뭘 칠하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1: 예.
0: 손님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거를 좀 해볼 생각 없냐.
1: 아, 팔타임 잡으로.
0: 네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니까 가서 이렇게 있다가 기다리시는 분들 이렇게.
1: 마사지 해드리고.
0: 예,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1: 아~
0: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1: 엄청 좋아하시죠.
0: 팁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1: 네,
0: 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나면서
1: 네.
0: 오늘은 좀 네일샵 아르바이트를 구한 시츄에이션 준비해봤습니다.
1: 오, 기대되는데 이거 진짜 생활 꿀팁에서 묻어나는 대화가 뭔가
0: 진짜 온 겁니다.
1: 묻어나 있을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와, 어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이거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1: 오,
0: 하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와, 이게 어떤 내용일지 상상이 좀안 가죠, 지금.
1: 왜냐면
0: 네.
1: 우리나라 문화에는 사실 팁 문화가 그렇게 자리하지 않아서 그 미국에서는 식사를 하고 나서 무조건 팁을 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뭐 퍼센트는 내가 정할 수도 있었던
0: Of course.
1: 일것 같은데, 어쨌든 그팁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에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 그래도
0: 그렇습니다.
1: 궁금한데요.
0: Alright. 자, 오케이.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1: 좋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그러면 네일샵 아르바이트 구하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0: Well, why are we happy?
1: I got a job.
0: Oh,
1: Part-time job in
0: where?
1: the nail
0: In
1: salon.
0: the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Free?
0: Yeah, that's awesome.
1: Wow.
0: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겨우 간을 내 먹지.
0: Huh?
1: 아니고, 네일 살롱 프리 그래?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0: Not free?
1: No, free, but you have to pay a tip.
0: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What?
0: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잠깐 얘기 좀 하자. 잠깐 얘기 좀 해.
0: Sorry?
1: 알아듣는 것 같은데?

0: 알아들었지, 지금 친구야.
1: Sorry,
0: 잠깐
1: sorry.
0: 얘기 좀 하자. 에, talk about. 아, 저는 피터쌤이랑 같이
1: 네.
0: 이렇게 여자 대 여자로 같이 상황극을 할 때는 저보다 예쁘셔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1: 저래도 스튜디오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냥 여자분이 지나가는 줄알 때가 몇번 있어요.
0: 나타샤 느낌으로.
1: 저도 깜짝
0: 예,
1: 놀랍니다.
0: 맞습니다.
1: Alright, 자, 오늘도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표현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대화 주세요.
0: 주세요.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0: 네.
1: 와, 네일샵에서 뭔가 일을 구했나 봐요. 그래서
0: 에.
1: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다.
0: I got a at a nail salon. 네일 살론 지난번에 좀
1: 네,
0: 배웠던 기억 나요.
1: 맞아요.
0: 네, 네일 샵을 이렇게 말을 하고
1: 아하.
0: 네일 샵에서 I got 한 건데
1: 뭘 뺏겼어?
0: 아르바이트를.
1: 아하.
0: 근데 아르바이트는 저는 이제 예전에 배우기를
1: 네.
0: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쭉 일하는 거는 풀타임 잡이고
1: That's correct.
0: 아르바이트는 이제 부분 하는 거라서
1: 맞아요.
0: 파트타임 잡이라고 제가 배웠던 기억이 나요. 예.
1: 팔잡이요?
0: 파트 잡이 아니고 파트 타임이요.
1: 지금
0: 예.
1: 손하고 머리하고 좀 따로.
0: 이게
1: 알겠습니다.
0: 뭐냐면은 할게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1: 맞아요. 뭔가 한번 해야 되니까.
0: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1: 오케이.
0: 안
1: 자,
0: 따라와요.
1: 보겠습니다.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정답은 맞습니다.
0: 오.
1: 그런데 part-time은 사실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하이픈 그어주는 거 추천을
0: 아,
1: 드릴게요.
0: 네.
1: So part-time job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요즘에는 그래도 외래어로 part-time 일 많이 쓰죠,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0: 예.
1: 흔히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침에 뭐 9 to I don't know 1 o'clock 뭐 or 3 to 7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0: 네.
1: 그리고 이거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좀 정기적으로 쫙 해가지고 뭐 9시부터 5시, 6시까지 일하는 일을 어떻게 쓰죠?
0: 그거는 또
1: 네, full,
0: full
1: okay.
0: time 하이픈을 한번
1: I
0: 넣어봤습니다.
1: like it.
0: 예.
1: 네, 자, 그래서 요거 같이 교재에다가 옆에 이렇게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Full-time job.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게 중간에 part-time이라는 게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 취직하는 거를 덩어리 표현으로 만드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0: Get a job. 오,
1: Perfect.
0: 예스. 오,
1: 스스로.
0: 진짜 똑같네.
1: Get a job.
0: 예.
1: Get a job. 오케이. 일자리를 구하다, 취직하다. 무슨 뭐 receive 받다 이런 거 쓰지 않아요.
0: 네.
1: 무조건 get a job. 근데 여기가 어떤 job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part-time, you know, full-time
0: 예스.
1: 넣으면 되겠죠. 자,
0: 네.
1: 그러면 get a job으로 한번 해볼까요?
0: 오케이,
1: 네.
0: try.
1: 자, Mayu Cosmetics라고 하는 아주 화장품과 회사
0: 안
1: 있어요.
0: 사고 싶어요.
1: 그러니까요. 저도 별로더라고요. 뭐가 난데요, 이렇게.
0: 예.
1: 자, 그러면은 Mayu Cosmetics에서 나 일자리 얻었다. 자, 나는 일단은 일자리를 구했어. 취직했어. 일단 어떻게 해요? 과거로?
0: I got a job.
1: I got a job. 근데 어디에서 그러면
0: At.
1: yes.
0: Yeah.
1: Mayu Cosmetics에서. 그러면
0: At my cosmetics.
1: 그렇죠.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0: 네.
1: 자, how about this? 에이미란 친구가 있나 봐요. 에이미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대요. 아르바이트를 구했대요.
0: 네.
1: 그냥 어떤 슈퍼마켓에서. Alright? 자, 그러면
0: 오.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에이미는 파트타임 직업을 얻었다.
0: Amy got a part-time job
1: 좋아요. 자, 슈퍼마켓에서.
0: at supermarket.
1: at all?
0: at a supermarket.
1: 그렇죠. Very, very nice. 오케이. Okay, 뭐,
0: Yes.
1: 관사나 전치사 조금 실수나는 거. It's okay. 자, 보겠습니다. Hey, I
0: Yes.
1: got a job.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죠.
0: 네.
1: 그렇죠? 근데 어디에서 하면 아 회사나 이런 거 앞에다가 at을 넣어주시면 돼요.
0: Yes.
1: 그리고 에이미는 job을 get 한거 똑같아요. 대신에 어떤 job?
0: Part-time
1: part-time job.
0: job.
1: 그리고 뭐 supermarket에서 그랬던 아니면 뭐 post office에서 했던
0: Yes.
1: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Hey,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0: I got a job at my cosmetics.
1: 네, 에이미.

0: Amy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1: Amy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0: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네일샵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어떻게 쓴다?
1: Nail salon.
0: Nail salon. Mm-hmm. All right. Salon. 뒤에를 좀 늘리는 감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1: 네.
0: 자, 여러분 가볼게요.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1: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0: 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딱 듣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대박.
1: 오.
0: 나 그럼 매니큐어 무료로 받는 거야?
1: 아.
0: 너가 하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1: 그쵸, 그쵸.
0: Right.
1: Awesome. Will I get a for free?
0: 자, 천천히 가볼게요.
1: 그쵸.
0: Awesome이 뭐예요? Awesome.
1: Awesome. 완전 좋아.
0: 아.
1: 최고. 뭐 이런 느낌. 내가 받게 될까?
0: 뭐를요?
1: 매니큐어를 for free로 하는 거.
0: 오케이.
1: 근데 이거를 원래 우리나라는
0: 네.
1: 네일 케어 받다.
0: 아, 그래요?
1: 네일 받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서로 하거든요.
0: 오케이.
1: 근데 어쨌든 매니큐어가 또 힌트가 됐네요. 예, 그러면은 매니큐어를 써볼게요. 매니큐어.
0: 오!
1: 예스!
0: 좀 받으시나 봐요, 손톱을.
1: 아니, 저는 가끔 했는데 요즘은 잘 못하는데 이게 왜냐면 여자분들은 네. 특히나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0: 아, 그래요?
1: 내 손을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막.
0: 아, 저는 제 친구가 미국에서 그 아까 거기서
1: 네.
0: 있던 친구가 그 투명한 뭐 이렇게 손톱 뭐라고 그러죠? 그 뭐
1: 매니큐어.
0: 색이 있는 거가 아니라
1: 투명 매니큐어.
0: 쿨코 같은 거.
1: 아.
0: 깨끗하게 한다고 그걸 한번 발라준 적이 있는데
1: 에이.
0: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1: 그래요?
0: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기분이 있었어요.
1: 오, 약간 영양제 같은 거 발라주셨었나 보다.
0: 근데 또 제 친구들 중에 그 남성 친구들인데도 그 친구들은 오히려 뭐 정리된 기분 들어서 좋았다. 뭐
1: 맞아요.
0: 다양한 것 같아요. Alright, so manicure for free. 정답. Perfect.
1: 우와.
0: 맞습니다. 매니큐어라고 하고요.
1: 예.
0: 자, 참고로 아마 받아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원래 PED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 뭔가 발과 관련된 단어들이 꽤 나오게 돼요. 그래서 pedicure 이거는 어디예요?
1: 발이요.
0: 발톱 관리하는
1: 네.
0: 것을 pedicur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손톱 관련된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이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1: 네.
0: 아, 매니큐어를 받거나 페디큐어를 받거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할 때 get a 요거 혹은 요거 이렇게 알아두면 동사를 아니까 이제 문장으로 쓸 수가 있겠죠.
1: 그러네요.
0: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희한하겠지만 어가 얘는 붙어요. 이 매니큐어 서비스 1회, 페디큐어 서비스 1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네.
0: Alright? So I got a manicure, I got a pedicur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will I get a manicure? 뒤에 뭐라고요?
1: For free.
0: For free? 오케이. 자, for free가 뭐예요?
1: 공짜.
0: 아, 공짜.
1: 예.
0: 맞습니다. 무료로라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죠. 얘는
1: 네.
0: 보통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get in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들어갔다. 과거로 쓰면 뭐예요? get in 아니라?
1: got in.
0: got in. 그러면 야, 우리 무료로 들어갔어. 우리 무료로 들어갔어.
1: We got in for free.
0: 그죠? Hey, we got in for free.
1: 와, 자랑해야죠 또.
0: 오케이. 네. 자, how about this? 난 영어를 배우고 있어. 진행형으로. 나 영어 배우고 있다. 무료로.
1: I'm learning English for free.
0: For free. There you go.
1: Mm-hmm.
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1: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0: 네네네.
1: 지금 우리 마유쌤께
0: 네네.
1: 진짜 We are learning English for free.
0: Oh, for free. 제가 뭔가 더 드리고 싶은데
1: 와,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0: 최대한 많이 제가 드리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We got in for free.
1: We got in for free.
0: I am learning English for free.
1: I'm learning English for free.
0: Or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Awesome 이런 느낌 살려서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0: All 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0: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1: 네.

0: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우리 왕초보
1: 아오.
0: 영어는 리얼함을 또 지향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친구고 뭐고 팁을
1: 예.
0: 줘라.
1: 그쵸. 뭐, 체면치레할 필요 있나요? 예.
0: 맞습니다.
1: Sure, but only if you tip. 아, 물론이지. Only if가 뭐뭐 하기만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0: 오케이.
1: 예. 네가 팁을 주게. 후하게.
0: 후하게.
1: 후하게가 들어가야 되네요.
0: 이거는 못 맞출 확률이 거의 한80% 정도 된다.
1: 후하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완벽하게.
0: 후하게 뭔가 굉장히 관대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긴 해요. 관대하다.
1: 그래요. 예.
0: 관대하게.
1: 그러면 generously.
0: 와,
1: 와, 지금 또
0: 승기 씨가
1: 감동하는.
0: 단어 정말 많이 알아.
1: 와.
0: 이거는 그냥 제가 아는 말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1: 와.
0: 중고등학교 때
1: 예.
0: 단어집을 시커멓게
1: 진짜
0: 하면서
1: 공부를 제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 부회장 출신이에요, 제가.
0: 그러나 안 나오면 끝이다. 네, 정답
1: 맞아요. 우와.
0: 맞습니다. 네. 자, generous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건 어려운 단어가 원래는 아니에요. 왜냐면 생활 단어기는 해요.
1: 네.
0: 그래서 a generous person 이러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근데 부사로 썼죠?
1: 네.
0: generously라고 하면 후하게, 관대하게, 아낌없이라는 느낌. 이런 풍족한 느낌이
1: 오.
0: 들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Oh, sure. 또 와서 무료로 받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right? 후하게 팁을 주기만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그런 서비스 직업 중에 많은 부분이요. 실제 받는 그 hourly pay라고 하죠. 그 시급
1: 예.
0: 자체는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팁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왔죠. So, tip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 명사로 tip도 되지만
1: 네.
0: tip을 주다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썼을까요? 명사 or 동사.
1: 동사.
0: 그렇습니다.
1: 네.
0: So, only if you tip 한다면 얼만큼? generously.
1: generously.
0: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혹시 이 단어 들어봤나요?
1: Gravity는 아는데요. Gratuity?
0: gratuity. gratuity.
1: Gratuity.
0: 자,
1: 오,
0: 이거는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얘도 팁이란 뜻이에요.
1: 아, 그래요?
0: 근데 이거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나요? 이제 회화에서는 많이는 안쓸 수는 있는데
1: 응?
0: 이 의미는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1: 예.
0: 빌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그 아래 이런 게써 있을 수
1: 아,
0: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1: 그래요?
0: gratuity is included.
1: 아, 포함되어 있다고요?
0: 네. 팁이 이미 포함돼 있음. 이런
1: 오.
0: 경우가 써 있을 때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포함돼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1: 그니까,
0: 네.
1: 왜냐면 팁으로 안써 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찾아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딱
1: 예.
0: 봤는데 한 번에 알아준다.
1: 아,
0: 기분
1: 그 희열이 난리
0: 좋잖아요.
1: 나죠.
0: 그럼요. 오케이.
1: 예.
0: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바로
1: Only if.
0: only if. Alright. 자, only if 평소문 only if 뒤에다가 문장을 넣어주면요.
1: 네.
0: 뭐뭐일 경우에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조건을 강하게 걸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뭐냐면 너는 매니큐어를 공짜로, 그러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 네.
0: 근데 조건이 있어요.
1: 뭐요?
0: Only if you tip generously.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Right?
1: 네네.
0: 그래서 그런 게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 강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너 나가서 놀아도 돼.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1: 예?
0: 내가 너의 숙제를 하는 경우에만 말이야. 그럴 때만 나가야 놀수
1: 아.
0: 있어. 그러면은 only if 부분만 한번 해주세요. 네가 너의 숙제를 할 때만.
1: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0: 그러죠.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느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쵸.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 오늘 뭐, I don't know, 비디오 게임 같은 거를 사준다.
1: 네.
0: 대신에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1: Only if you study hard.
0: Study hard.
1: Yes.
0: There you go. 자, 이거는 사실은요, 솔직히는 문장 훨씬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뭐, 앞에 뭐뭐 할수 있어. 아니면 엄마가 뭐뭐 해줄 거야.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뭐뭐 할 거야. 라는 걸 앞에 더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Oh, you can go out and play with your friends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1: 그렇죠.
0: 식으로 엄청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h.

0: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1: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0: All right. Only if you study hard.
1: Only if you study
0: All
1: hard.
0: right. 그래서 이거는 complete sentence들은 아니에요. All right.
1: 네.
0: 읽어볼게요.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Sure. Only if you tip.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All right. 자, 이랬을 때
1: 네.
0: 왕초보 영어는 굉장히 리얼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이런 응답 나옵니다.
1: 뭐라고
0: 그럼
1: 할까?
0: 너일안할때 갈래?
1: 와.
0: 강력하네요.
1: 정말,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인
0: 그렇습니다.
1: 느낌이에요. 예.
0: Yes.
1: Then I'll go. 나는 갈 거야. When you are not 일.
0: 이래,
1: 예.
0: right.
1: 일이 없을 때. 네가 일안할 때. You are not. 왠지 얘도 좀 의역이 된것 같아요. 직역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는 아니잖아요. 일안할 때면은 you didn't, you don't work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닌가? You are not working 할게요. 미안해요.
0: 분석 다 맞추고 나서 자 원점으로 돌리기. 오케이. 자 의역이고 뭐고 사실 그대로 해도 되는
1: 네,
0: 부분이네요.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지금
1: 예.
0: 왜냐면 지금 비동사가 나와서 좀 헷갈렸던 것
1: 지금
0: 같기도 하고요.
1: 약간 좀, 예.
0: 오케이. So I'll go. 나 갈래. 갈 거야. 순간적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I'll go. 언제요? When you're not working. 오,
1: 오.
0: very, very nice.
1: 여러 가지 헤맸는데, 맞긴
0: 결국에는
1: 맞았네요.
0: 처음입니다.
1: 예.
0: 자, work는 단순하게 일하다라는 동사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비동사 ing. 그래서 네가 일하고 있지 않을 때나 거기 갈래?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많이 줘야 되니?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1: 아.
0: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I'll go. 문장 끝날 수 있죠. I'll
1: 네.
0: go. 근데 언제 가는지를 표현하려고 뭘 썼어요?
1: When?
0: when을 썼어요. 얘도 확장형 패턴입니다. So when 평서문 이렇게 해서 when 뒤에 문장을 써주면 뭐뭐뭐일 때라는 식으로 엄청 문장 길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Okay? So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When you're not working이 그러니까 you're not working이 아예 평서문 어순이잖아요.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나한테 전화해. 근데 내가 자유로울 때,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될 때란 뜻이에요. 나에게 전화해. 일단 어떻게 해요?
1: Call me.
0: Call me. 자, 당신이 자유로울 때, 한마디로 시간 있을 때.
1: When you have a time.
0: Free라는 단어를 저기
1: 시간이 있을
0: 쓰기로,
1: 때.
0: 근데 free, 자유로울 때를 쓰기로 했는데요. 잠깐만요.
1: When you free.
0: 근데 방금 when you have time이라 그랬어요?
1: When you have time.
0: time.
1: When you have a time이라
0: 그냥
1: 그랬네.
0: have time입니다.
1: Have time.
0: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When you
0: 틀린
1: have
0: 거
1: time.
0: 아니라 free라는 게 그런 뜻이 돼요. So
1: Oh.
0: when you are free.
1: When you are free.
0: So hey, call me when you're free or 슬기 씨한 것처럼 call me when you have time. 걔도 괜찮은데
1: 네.
0: 대신에 have time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기. 네.
1: 알겠습니다.
0: 자, how about this? 내가 떠날게. 내가 나한테 전화할 때. 왜 이런 거 있잖아. 너 연락 주면 그때 내가 떠날게. 맞춰서 갈게. 이런 느낌 알죠? 자,
1: 네네네.
0: 나는 떠날게. will 써서.
1: I will leave
0: Okay, I'll leave. 내가 나한테 전화할 때.
1: when you call
0: When you
1: me.
0: call me. I'll leave when you call me.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요, 심지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문장이.
1: 오, 그러네요.
0: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1: Yes.
0: 뭐뭐 일 때, 뭐뭐 일 때. 물론 뒤에 나오는 거 시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자, 읽어볼게요. Call me when you're free.
1: Call me when you're free.
0: I will leave when you call me.
1: I will leave when you call me.
0: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Alright.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3: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2: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1: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0: 자, 두 번째는요.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1: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1: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0: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2: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2: 네. 자, 첫 번째는요. Get a job.
3: Oh.
2: Get a job. 과거는?
3: Got a job.
2: 목소리 키워주세요.
3: 네.
2: 에이미는 마유 화장품에, 마유 코스메틱스에 취직했어.
3: Amy got a job at 마유 코스메틱스.
2: 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자, 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
3: I got a part-time job.
2: 아하. 자, 네일 가게에서 그러면은
3: at a nail salon.
2: At a nail salon, right? So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Right? Mm-hmm. 세 번째는요. 나는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구했다. 어떻게 할까요?
3: I got a job.
2: 어, 그냥 잡이 아니라
3: I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2: 그렇죠.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Amy got a job at Mayu Cosmetics.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Alright,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Only if 뭐뭐뭐. 자, 이거는 진짜 이런 느낌 주세요. 그거 할 경우에만 말이야. 조건을 이렇게 심어주는 느낌.
3: 네.
2: 자, 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말이야.
3: Only if you study hard.
2: 오, 좋아요. Only if you study hard. 내가 숙제를 할 경우에만.
3: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2: 오, 뭔가 엄마의 포스가 나왔어요.
3: Yes.
2: 자, 세 번째. 어,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일단은 sure 하면서
3: sure.
2: 하지만
3: but
2: okay. 내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3: only if you tip generously.
2: 어, 좋아요. Very nice. 읽어 보겠습니다. Only if you study hard.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예이!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1: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3: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3: What?
1: I'll go when you're not there.
2: Oh, great job, 와.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3: 네.
2: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3: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get my allowance every week.
2: There you go. Allowance도 이제부터 알아주시고요.
3: 네.
2: 그리고 every week도 알아주세요.
3: Every week.
2: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Only if 평서문. Only if 뭐뭐뭐. 예.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조건을 걸었나 봐요.
3: 그렇죠.
2: 그 뭐라 그럴까, 승진시켜 줄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everyone, and welcom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Of course, we are going to learn some great English expressions, especially for job interviews. 자, 오늘 question은, 오늘 질문은 왜 우리 회사에서 근무하고 싶은지 알고 싶은 거예요. So what do we say? 네, 바로 지금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Alright, let's find out. 기사는 복지 혜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또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이런 이유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Alright, great reasons. Let's check out the whole answer. Okay, so, 자, 어떤 회사들은 좀 유명하죠. 그러니까 물론 회사도 좋지만 이 그 직원들을 굉장히 잘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혜택도 많고 얼마나 좋아요. So, we're going to learn an expression that means like kind of 혜택, okay? 귀사는 복지 혜택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o, how do we say this?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자, is known for 그 pattern인데요. For something. 자, 이 회사는 뭔가 they are famous for something. 뭐뭐 때문에 유명한 거예요. Is known for. 자, 뭐가 유명하다고요? It's great benefits package. 자, 이거는 benefit는 어떤 혜택인데요. benefits package가 한 표현인데 이 회사에서는 거의 다 이 benefits package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더 아주 좋은 조건들이 있고 아주 혜택이 많고 또 어떤 회사는 그냥 일반적이고 네, 근데 여기서는 great benefits package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참 job interview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Alright,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또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offer 제공하는 거죠. You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직원이지만 막 training program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운 거 배울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educational opportunities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회사가 너무 좋은 거죠. So,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자, 이런 이유로 여기서 일하고 싶습니다. 아주 솔직한 답변이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이런 뭐 기회도 많고 앞으로 이제 저는 시작하는 단계니까 뭐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All right. Your company is known for its great benefits package. You also offer great training programs and educational opportunities. I want to work here because of these reasons. Great. Now, let's go ahead and look at some key points. Key phrase, something A is known for B. Okay? So, 뭐뭐로 알려진, 유명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요, 녹화를 하러 가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약간 건망증이 있어가지고 오늘 녹화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나 이따가 녹화 가야 되는데 혹시 이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나 7시에 가야 된다고 좀 알려줘. 상기시켜줘. 라고 상대방 혹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뭔가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나 뭐 해야 되는 거를 좀 알려주세요. 상기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remind라는 동사를 잘 알고 계시나요? remind라는 동사 바로 상기시켜주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그 행동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꼭 하라고 상기시켜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나 월세 까먹을 수 있으니까 월세 좀 내야 된다라고 좀 알려주세요, 상기시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please remind me to 동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remind라는 동사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해주세요, 부탁을 할 때 please라는 동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please 하고 나서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조금 공손한 표현이 됩니다. 동사만 툭 하고 던지면은 그쵸, 명령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오늘 동사가 뭐였어요? 그쵸, 바로 remind라는 동사였습니다. remind라는 동사는요, 대개 누군가에게 상기를 시켜줄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엔 뭐가 나온다? 바로 대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은요, 누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뭐 하는 것을요? to 동사 해야 되는 것을요 라는 의미가 돼서 please remind 대상 to 동사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그 특정 대상에게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까먹지 않도록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오늘은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쵸, please remind me to 동사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내가 그 행동 까먹지 않도록 꼭 상기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정 행동을 꼭 해야 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저에게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 월세 나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월세 좀 내야 된다라고 좀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월세 내야 되는데 또 바빠갖고 까먹으면 안 돼. 월세 좀 내야 된다라고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월세를 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pay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월세 내야 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저에게 좀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한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pay the rent. 이렇게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살짝 공부하셨던 게 같이 이제 오버랩이 되실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거는 그쵸, 그 행동하는 걸 까먹지 마세요 라는 당부의 표현이고요. 오늘은 그 행동을 내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상기시켜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요거의 의미 차이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0: 첫 번째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권 내가 갱신하는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여권 갱신해야 된다고 좀 상기시켜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여러분이 뭔가를 갱신하는 거는요, renew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권 갱신해야 되는 거 잊지 않도록 저에게 상기시켜 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라고 얘기를 해서 여권 갱신해야 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상기시켜 주세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아, 나약 먹는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약 먹어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거는요, 여러분, take이란 동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약 먹는 거 까먹지 않도록 알려주세요. 란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해서, 약 먹어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우유, 아, 사는 것도 까먹을 수 있으니까 우유 사야 된다고 좀 상기시켜 주세요. 알려주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죠. 어떠한 것을 살 때는 buy라는 동사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니까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유 사야 된다고 좀 까먹지 않도록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한 번만 더. 시작.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해서 우유 사야 된다고 좀 알려주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뭐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는 거를 까먹을 수 있으니까 상대방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상기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표현, Please remind me to 동사 한번 살펴봤습니다.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Please remind me to pay the rent.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Please remind me to renew my passport.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Please remind me to buy milk.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사야 한다고 좀 알려주세요라는 거, Please remind me to buy milk라고 배웠었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보도록 하죠. 내가 그거 우유 사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말고 알려주세요라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쵸? 어떠한 행동하는 거를 잊지 마세요라는 표현을 Don't forget to 동사로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Don't forget to remind me to buy milk. 그럼 어떤 표현이 되겠어요? 내가 이거 우유 사야 되는 거 얘기했으니까 꼭 잊어버리면 안 돼. 나한테 꼭 알려줘야 돼. 잊지 말고.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forget to remind me to 동사로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forget to remind me to buy milk. 해서 Don't forget to remind me to 동사. 혹은 그냥 Please remind me to 동사. 이런 것들을 같이 혼용해서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 문장만 더 보죠. 약 먹어야 된다고 알려주세요라는 표현을 Please remind me to take the medicine 이라고 배웠다면 이런 문장도 연습 한번 해보죠. 이번에는 그래 내가 알려줄게 내가 상기시켜 줄게 라고 얘기를 해서 답변하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remind 대상 to 동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I will remind you to take the medicine.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 내가 너약 먹는 거 잊지 않도록 내가 상기시켜 줄게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will remind you to take the medicine. 해서 I will remind you to 동사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내가 너그 행동하는 거 까먹지 않도록 알려줄게, 상기시켜 줄게 라는 표현도 같이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상대방에게 내가 좀 까먹을 수 있으니까 그거 좀 상기시켜주세요, 알려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Please remind me to 동사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back here today. 자,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 이젠 다들 알고 계시죠? Your 10-minute happiness. 자, 매일 10분 영어, 그 중에서도 딱 한 문장으로 무엇인가 자신감을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네, 오늘도 미션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미션에 무엇이 등장할지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at least you can find out, okay?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그게 바로 it's a good starting point. 예,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되겠죠? Are you ready? Okay, then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머릿속에서 일종의 큐를 만드셔야 돼요. 그는 아직도 그의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야. 한꺼번에 다 하려면 겁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on't be nervous and don't get scared, right? 처음에 포인트는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아직도잖아요. 아직도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자, 이걸 가지고요. 영어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Still, 그 다음에 뒤에 ing 이렇게 써가지고요. 아직도 뭐뭐하고 있어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에는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 이런 식의 어감을 전달하고 싶을 때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연습하러 떠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오늘의 가장 커다란 힌트는 뭡니까? 그렇죠? 아직도 뭐뭐하고 있는 중이다. Still, ing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직도 밖을, 아직도 아침 식사, 아직도 널 사랑해, 아직도 성장하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죠? 다 공통적으로 still, ing가 쓰일 겁니다. 그는 아직도 밖을 보고 있어. 동작을 떠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보다는 look이죠. 그러면 보고 있는 중이니까 looking, 그 다음에 outside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s still looking outside. He's still looking outside. 이때 주의하실 것은요. is가 왜 필요한가요? 라고 혹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이렇게 보세요. 그는 여전히 아직도가 still이고요. 밖을 looking, 보고 있는 중까지가 looking이에요. 이다가 없죠, 이다. 그래서 중, 이다가 이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밑에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는 나는 아직도 아침 식사를 하는 중이야. 그럼 아침 식사는 breakfast죠? 자, 그러면 I'm still having, 그렇죠? I'm still having breakfast. I'm still having breakfast. 물론 이때 eating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성인들은 having을 더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왜? eating 그러면 먹는다잖아요. 그렇죠? 아침 식사하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아침 먹는 중이야 라고 해도 되지만 having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서 그걸 더 성인들은 선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줄여서 여러분 still having 뒤에 이렇게 쓰기도 해요. 다시 말하면 또 아직도 밥 먹어? 이렇게 뭘 물어볼 때요. Are you still having breakfast?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만 are you를 생략하고요.

Still having breakfast? Yeah. Still driving. Still working. Still 뭐 이런 식으로 뒤에 ing만 붙여도 많이 쓰이니까 아마 영화나 미드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게 되실 겁니다. 그녀는 아직도 널 사랑해. 이것도 역시 똑같은 거죠. Still loving you. 그쵸? 그래서 she's still loving you. 네, 그래서 she's still loving you 하는 여러분 Scorpions라고 하는 독일 그룹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still ing. 우리 모두는 아직도 성장하는 중이야. 사실 그렇죠. 인생은 뭐 성장이 끝나고 완벽한 상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배우고 그 배우는 과정을 즐기는 거니까. 그래서 we are all growing up인데 still growing up. 그래서 we are all still growing up. 네, 발음은 growing 하셔도 되고요. 네, growing, growing up, growing up처럼 응 소리가 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구어체에서는요. 네 가지 도전해보세요. Give it a try. Your turn. 갑니다. 자, 그는 아직도 밖을 내다보고 있는 중이다. Your turn. 맞습니다. You're still looking outside.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아직도 밥을 먹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I'm a slow eater. 천천히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Your turn. 예, I'm still having breakfast. I'm still having breakfast.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전히 너를 사랑한대. Your turn. 네, she's still loving you. She's still loving you. 됐죠? 맨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두 다 성장하는 중이죠. 자, your turn. 네, we are all growing up. 네, we are all growing up. 네, 이런 느낌도 한번 잘 살려보세요. 그렇죠? 누가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을 막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매 순간 즐기시면 완벽함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이 사라지겠죠? 그런 점에서 Let's go and enjoy more. Step 2. 그는 아직도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야. 아직도 뭐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면은 still 나오겠죠? Looking. Looking이 나왔어요? 찾다. 어떤 목적을 두고 해서 for 같습니다. 그래서 for his dream job. He's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네. 꿈의 직장은 사실은 뭐 대부분 보통 생각하실 때는 higher pay, less work. 예, 돈은 많이 주고 일은 적은 곳. 예, 하지만 그게 밸런싱이 잘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무조건 꿈의 직장이 그렇게 존재하는 것도 예, 뭐 찾는 걸 딱 맞는 걸 찾는 게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내가 만들어가는 과정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의 생각이 이것도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He's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자, 그 다음에 그녀는 아직도 그녀의 반쪽을 찾고 있어. 자, 그렇다면 뭐예요? 똑같이 looking 한번 써볼까요? She's still looking for, 대상인 거죠? Her half. 자, 그래서 her half. 간단하죠? 자, 세 번째는 그들은 아직도 진실과 예, 어떤 답을 찾고 있어요. 이거 한번 다 오늘은 looking for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They are still looking for, 그쵸? 예, truth and answers. The truth, 정해진 거니까 the truth and answers. 자, 진실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그걸 가릴 순 없겠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나왔던 꿈의 직장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지금처럼 열심히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try it again in a dialogue for the last time. 자, 그는 아직도 그의 꿈의 직장을 찾고 있는 중이야 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반응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 stop looking for his dream job, alright? 예, 이게 열정이 그의 꿈의 직장을 만든다고 얘기 좀 해줘. 이런 얘기했죠? 자, 그렇다면 뭘까요? He's still looking for his dream job. 예, 바로 꿈의 직장을 찾고 있다 했더니, 야, 말해줘, 뭐뭐라고. Tell him, 뭐라고요? His passion creates, 그쵸? Creates his dream job. 결국에는 열정이 없고 나의 기호에 맞는 그런 dream job은 평생 가도 찾기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열정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아주 좋은 그런 dream job이 아마 바로 나타나실 것 같습니다. 자,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e.co.kr. 저는 다음 시간에 될 테고요. 그때까지 you know what to do.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너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0: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1: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고